활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각종 넓이를 직접 구해볼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평행사 변형 A, B, C, D에서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에 의해서 2등분 된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평행사 변형 ABCD가 있죠? 그러면은 AC에 의해서 삼각형 ABC 또는 삼각형 CDA가 생길 거고요. 반대로, 대각선 BD에 의해서 ABD 또는 BCD가 생길 텐데,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ABC든, BCD든, CDA든, DAP든, 이네 개의 삼각형은 정확하게 평행사 변형 넓이의 절반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듯하죠? 왜죠? 대각선이 만들어진다면요.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뭐가 된다? 합동이 됐습니다. 합동. 그러니까 넓이도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대각선을 하나만 보자는 게 아니라 이번엔 두개다 보자 이거예요. AC도 보고, BD도 그려보고, AC와 BD를 동시에 그렸더니 삼각형이 몇개 생긴다? 하나, 둘, 셋, 넷. 네개 생기는데 이네 개의 삼각형이 전부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ABO와 BCO, CDO, DAO 이네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다 넓이가 같고 정확하게 평행사 변형 넓이를 4등분한다라는 거죠. 얘 또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이 ABD 요것만 AO가 반으로 나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얘네 둘이 합동이냐? 합동은 아니에요. 합동은 아닌데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요렇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높이도 둘다 같죠. 즉, 밑변 길이 같고 높이가 같네? 아, 넓이가 같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쭉 이야기하면은 결국 이네 개의 삼각형이 전부 넓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얘 2번입니다. 2번의 별표. 2번의 별표를 딱 해주면요. 여기까지 뭐 대각선이니까 뭐 합동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평행선 밑변 높이 같으니까 같을 거다. 뭔가 예측은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 점, ABCD 이 사각형 내에 아무 데나 점을 탁 찍어요. 그 다음에 P랑 A랑 이어주고 B랑 이어주고 C랑 이어주고 D랑 이어줬대요. 그냥 아무 데나 점을 탁 찍은 다음에 이게 네 꼭지점으로 점, 선만 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기는 도형 네 개의 도형 중에서 마주보고 있는 PAB와 PCD의 합은요, 정확하게 PAD, PBC의 합과 같대요. 즉, 빨간 부분 두개 더한 게 파란 부분 두개 더한 거랑 값이 일치하더라. 근데 그 일치가 심지어 어떻게 일치하냐면 평행사 변형 넓이의 절반으로 일치한다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 데나 막 찍어요. 여기다 찍어도 되고, 여기다 찍어도 되고,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찍고, 네 꼭지점까지만 이어준다면, 마주보고 있는 그 넓이의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설명을 또 필요하겠죠? 왜? 당연해 보이지 않는 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P를 지나고, AD와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 싹 그어줍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AP와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 싹 그어줘요. 그럼 여기서 힌트.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같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도 같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도 같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도 같아집니다. 왜냐? 각각이 다 평행선이 되기 때문에 이 1번, 1번, 2번, 2번, 3번, 4번, 4번, 4번 각각의 삼각형끼리 서로
합동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도 보면은 1, 2, 3, 4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빨간색들도 1, 2, 3, 4의 합으로 이루어지니까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 두 개의 합이 정확하게 평행사변형 넓이의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설명은 엄청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 문제는 간단해요. 어떻게 나오길래 간단하다 할까요? 자, 1번.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56제곱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뭐야,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 삼각형 BCD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 BD로 이에 나눠지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각형 ABCD 넓이의 몇 배다?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넓이가 56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6제곱센티미터의 절반, 2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뭐 서술형 쓴다면 요 정도만 써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이번에는 반대로 좋네요. 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D의 넓이를 25제곱센티미터로 줬을 때 그때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얼마냐? 그럼 여기가 절반이니까 둘이 합동이에요. 그럼 여기도 25가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두 배인 5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제 말이 맞죠? 간단합니다. 자, 6번. 이번에는 두 대각선의 교점 O를 정의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만 AOD 하나만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줬어요. 그럼 ABCD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줬는데 뭐 당연히 방금 외웠지만 4개 다 같대요. 그럼 80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이 친구를 마주했다 생각하면요. 여기서 ODA랑 정확하게 넓이가 일치하는 애는요. OBC가 있어요. 둘은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여기가 20이라면 여기도 20제곱센치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은 여기가 20, 20인가 알겠어. 그럼 40이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구하지? 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구하지? 즉 OAB의 넓이는 여기가 20이 맞을까? 의심은 해봐야 돼요. 근데 뭐 알고 있지만 OD와 OB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삼각형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20이라면 여기도 2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얘와 마주보고 있는 OCD도 20이 돼야 됩니다. 주장할 수 있겠죠. 즉 최종적으로 정답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0 곱하기 4 8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뭐 그냥 바로 외워서 4배입니다 하지 말고요. 하나씩 이유를 천천히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7번. 자, 이제 임의의 점이 나왔어요. 임의의 점에서 이 평행사변형 ABCD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라고 줬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색칠한 부분 PAB와 PCD를 더하면 그게 정확하게 어디랑 일치하냐면 PDA, PBC 합과 일치하고요. 이 마주보고 있는 것의 넓이의 합은 결국에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되더라. 즉 3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이유 말씀드렸죠. P를 지나는 평행선, 요 AD와 평행한 평행선, 그 다음에 AB와 평행한 평행선 그어주면 요 각 부분의 넓이가 전부 같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얘도 ABCD가 70인데요. PBC 여기가 10이래요. 그러면은 PAD의 넓이는 얼마냐? 뭐 고민할 거 없이 얘랑 얘를 더하면 70의 절반이 35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여기 PBC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11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자, PAP와 PCD 넓이의 합. 얘와 얘 더했더니 36이래요. 근데 PBC가 2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 부분은 36 빼기 20해서 아, 16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죠. 똑같은 거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서 할만하죠. P에 대해서 PAB와 PCD 넓이 합이 여기 두개 했더니, 오케이. 얘기가 35래요. 그러면 이번엔 여기 둘중 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의 넓이가 얼만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소리죠. 반대로. 여기 두 개가 35라면 사각형은 이거에 정확하게 딱두 배. 즉, 사각형 ABCD의 넓이는 35의 두 배인 7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배우고 있는지 반복 체크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볼 건데, 계속 똑같은 거예요. PAB는 24고요. 그 다음에 PCD는 10, PDA가 9. 그럼 PBC는 몇인가요? 하고 봤더니, PBC랑 PAD의 합이요. PAB와 PCD의 합과 같아야 돼요. 즉, 우리가 원하는 PBC 넓이에 9를 더한 게 34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PBC 넓이는 몇이 된다? 25가 되는 거고,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죠. 우와. 자, 실력 체크. 그림이 이번에 갑자기 평행사변형 두 개로 붙으니까.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이 AD와 BC의 중점을 각각 EF라고 하고요. 각각의 사각형에 대해서 대각선의 교점 P, 대각선의 교점 Q라고 하자. ABCD 이 전체 넓이가 48이라고 하면요. 이 가운데 생기는 요 도형의 넓이는 몇인가? 이 도형의 넓이 분명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요 각각의 일단 사각형이 우리는 뭐가 될까?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각형 ABFE, EFCT 이 친구들이 뭐가 되냐? 아, 이거 평행사변형 같은데, 평행사변형?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될것 같다.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됨만 확인하면요, 요거 넓이 전부 같았어요. 그다음 여기 넓이 전부 같았어요. 그러면은 48이니까 요 하나당 24, 여기 하나 넓이가 6, 여기도 6 더하면 정답 1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데, 여기가 왜 평행사변형이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AP와 EF가 길이가 같은지 몰라요. 근데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이유는 원래 평행했는데 길이까지 같대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길이까지 같은 사각형은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오케이, 이거 평행사변형 맞고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 맞더라. 그래서 정답은 1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서술형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지어볼 건데요. 자, 그림부터 복잡하죠. A, B, D, B, C, E 큰 거. 그 다음에 A, C, F가 정삼각형이에요. 일단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여기 길이 같고요. 여기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같고. 그 상태에서 BAC가 105도라고 주어져 있을 때 여기 DEF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이 DEF의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 DEF를 포함하고 있는 요 사각형이 뭐될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평행사변형 배우고 있으니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DEF 각 크기는 여기 DAF랑 똑같을 거고요. 여기는 105도,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60도. 그럼 여기도 60도. 그럼 60, 60, 120에 225니까 아, 여기 360도에서 빼주면 135도가 될것 같아. 여기가 135도니까 여기도 135도 될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 주장의 모든 시작은 얘가 평행사변형이다 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왜 평행사변형이 될까? 그 고민을 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D, E, A, F, E, 얘가 평행사변형이 진짜 될까? 그거를
하라고 뭘준 거예요?

정삼각형도 준 거죠. 그럼 평행사변형이 될 건지 확인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각을 구하는 거니까 각의 크기가 같다는 못 쓰겠죠. 그러면은 대변의 길이가 같다. 즉 AD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은지 보면 되고 또 AF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같은지 보면 돼요. 뭘 통해서 정삼각형을 가지고 합동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이랑 같아요. 이것도 볼 거고요. 여기 길이랑 같아요를 볼 건데 그걸 뭐 어떤 걸 통해서 볼 거냐면 이 ABC라는 삼각형과 DBE라는 삼각형 또 FEC라는 요 삼각형 세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다 합동이 된대요.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동이지? 하고 보니까 자, 60도에서 같은 부분 제외하고 여기 나머지 부분. 60도에서 같은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각 하나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정삼각형이라서 길이가 같고 여기와 여기도 정삼각형이라서 길이가 같으니까 두변 사이에 끼인각. 두변 사이에 끼인각. SAS 합동. 따라서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랑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여기랑 길이 같네? 하나의 대변은 찾았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해결해 준다면 AD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그러면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이다. 오케이. 평행사변형. 그럼 뭐다? DAF의 각의 크기 135도로 구했으니까 대각의 크기 같아요. 135도. 이렇게 설명을 가야 됩니다. 이거를 서술형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다시고 삼각형 ABC랑 DBE에서 합동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같고요. 여기 같고요. 요 나머지는 60도 빼기 요 사이각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SAS 합동. 즉 여기랑 길이 같은데 그럼 여기랑 여기 길이 같더라. 오케이. D랑 AF.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같은 이유도. 그럼 최종적으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고 대각의 크기 같으니까 135도, 135도 구해낼 수 있더라.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죠. 좀 빠르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봤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은 럭키 7, 7번째 시간 7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유닛 2, 우리 지난 시간부터 유닛 2로 들어왔잖아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야. 시간 엄청 빨리 가죠. 그죠? 여러분들 한땀 이렇게 실력이 쌓이는 소리가 들립니까? 느껴지세요? 아, 조금 선생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됐어. 아, 내가 단어를 조금씩 채워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Unit 2, Education and Knowledge의 오늘 세 번째 시간 소제목이 뭘까? 한번 봤더니 아, Research and Experiments입니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실험하고, 실험 조사에 관련된 그런 맥락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우리가 늘 이 소제목을 생각하고 들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에이, 그냥 뭐 있으니까 외우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소재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 그래, 맞아. 그 단어. 그래, 맞아. 이 단어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실제로 그 하나에 관련된 소재의 지문에서 단어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들이 슉슉슉 나옵니다. 그러면, 오, 뭐야? 쉽네.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단어를 확실하게 아는 순간 우리는 지문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도 총 30개의 단어, 우리 프리뷰에서 봤던 단어들 하나하나씩, 한땀한 땀씩 내 것으로 만들 준비 됐나? 네, 가보겠습니다. research, research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search가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검색하다, 우리 search engine이라고 할때 포털 사이트에 search engine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research라는 단어 뭘까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조사, 연구를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쓰이거나 research라는 명사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유의원의 study, 그렇지, 연구라는 단어의 명사. study도 명사, 동사 다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명사의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로서, 유의어,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명사, 동사의 의미 둘 다의 입장에서, 둘 다의 면에서 얘는 예, 유의어로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er, 오늘도 나왔습니다. er, or, ee,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얘는 연구원, 조사원, researcher, researcher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research 챙기시고 넘어갈게요. investigate, investigate. 자,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뭐가 있을까? 얘도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사하고 조사하려면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look into라는 표현.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into까지 넣습니다. look into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을 쳐다봐. 이게 조사하다, 수사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예문 볼게요. The police, 경찰은요, will investigate, 조사할 거예요. The car accident. Investigate the car accident.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의미 단위로 보시면 훨씬 이 비슷한 어떤 accident라는 표현과 investigate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영으로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거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조사를 할 겁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능한 한 빨리 그 교통사고를 조사할 거예요. 명사 형태의 investigate에서 이를 빼고 ion을 붙이게 되면 investigation이라는 명사, 수사, 조사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or, er이 아니라 or를 이번에는 붙였습니다. 수사관, 조사관, investigator라고 발음이 되겠죠. be under as under investigation. 여러분들 under가 붙으면 뭐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뭐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의미가 be under라는 표현입니다. be unde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Be under construction 이라고 하면 공사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under라는 표현이 뭐뭐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전치사다.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Investigate, 안녕. 세 번째, observe. Observ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리서치도 중요한데, observe라는 동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관찰하다. 주시하다라는 뜻이야. 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 관찰을 면밀하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는 거죠. 얘는 또 무슨 뜻도 있냐면, 맞아요.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준수한다라는 건 어떤 법규나 규율 따위를 준수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명사 형태의 observation이라고 하면 관찰이라는 뜻이 되겠고, 준수, 지킴이라고 하면 형태가 좀 바뀌어요. observe라는 동사에다가 혹시 아나? 오, 너무 잘했어. 똑똑해. observance까지 알아주시면 완벽합니다. 얘는 준수, 지킴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끝에 이렇게 ANC로 끝나는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는 거니까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니까 watch, monitor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observe the weather changes. 뭘 관찰하래요? 날씨의 변화를 관찰해.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날씨를 관찰하고 and make a chart. 차트를 만들어 라는 뜻입니다. 야, 날씨 관찰해서 그 다음에 차트 만들어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Observation, 관찰. 기본적으로는 관찰하다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하나에 더 덧붙이는 의미로 준수하라, 지키다라는 의미로 준수, 지킴, observance까지 챙겨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얘가 이제 고3 지문에서는요, 고3들도 약간 이걸 보면서
이런 의미까지 얘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현타가 온다 그래요.

얘는 무슨 의미도 되냐면 말하다의 의미도 됩니다. 어떤 학자나 어떤 저명한 사람이 말하다, that 이하를 말하다 이렇게 할 때, someone observed that 이렇게 말하다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관찰하다 먼저 챙겨 두시고 준수하다까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heory, 이 단어는 알죠? 이론이나 학설, 의견이나 생각. 이론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어떤 사람 나만의 theory라고 이야기할 나만의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Theoretical. 이렇게 끝에 ETICAL를 붙여서 이론적인이라는 의미를 만드는구나. 앞에 여기 theory가 딱 보여야 돼요. In theory, 이론상으로라는 관용적인 표현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hypothesis. 얘가 그냥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hypothesis라고 하면은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론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기 전에 일단 가설이 먼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ory, hypothesis 얘는 비슷한 같은 하나의 지문에서 같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좀 의미는 다릅니다, 확실히. 얘는 이론이라는 뜻이고, 얘는 그 이론으로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가설이란 뜻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 추측이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Hypothesis. ES로 바꾸면, 끝에 I 대신에 E로 바꾸면 길게 발음이 됩니다. Hypothesis 라고 발음이 되고요. 얘는 복수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설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추론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ssumption 이라는 단어도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의미의 assume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해도 추정이라는, 추측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approach.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approach는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접근법, 처리 방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 scientific approach라고 하면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예문에도 접근법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 의미로 기본적으로는 어떠어떠한 접근이라는 의미로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device. 자, 요거 한번 볼까요? device에서 끝에 se로 끝났을 때와 ce로 끝났을 때가 품사가 다릅니다. device 발음도 다른데요. 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다라는, 디자인해내다라는 의미의 고안하다, 장안하다라는, 창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device예요. device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쓰인 거예요. 고안해서 만들어진 장치, 결과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igital devices라고 하면 디지털 장치, 디지털 기기라고 할때 디지털이라는 의미랑 요즘에 참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professor devised a detailed survey. 그 교수님은요, 상세한 자세한 설문조사를 고안해서 만드셨습니다. 왜요? For the university research project.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주 상세한, 자세한 그런 설문조사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연구를 하시려고 하겠죠. 그죠? 이럴 때 devise라는 동사가 만들어내다, 고안하다, 창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단어 할까? 좋아요. 자, experiments.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단어입니다. experiments는 뭐야? ment로 끝났으니까요, 쌤. 명사의 의미 아닐까요? 맞아요. 실험이라는 뜻도 되고요. 근데 얘는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ment로 끝났지만 실험을 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experiment, 실험하다 둘다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단어는 진짜 많이 나오죠. 동사 자리 나올 때. 많은 단어들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쯤 해보는 게 바로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trial, 원래 시도라는 뜻이죠. 한번 해보는 거, 시도하는 거, 얘가 바로 실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perimental, A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지요. 그래서 실험적인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만듭니다. 아홉 번째, capsule이라는 단어예요. capsule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약의 그 캡슐 있죠. 우리가 약 같은 거 분말로 된 약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캡슐 안에다 넣어서 먹잖아요. 그게 바로 캡슐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알약이라는 단어가 pill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캡슐이라고 하면 플라스틱 작은 용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작은 용기, 작은 그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컨테이너라는 단어도 contain이라는 동사가 포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안에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는 용기를 가리킬 때 바로 컨테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도시락 용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식재료를 담는 그 용기 이런 것들을 바로 컨테이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Goggles, goggles. 어려워요? 그냥 우리말로 하듯이 고글이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단어입니다. 고글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안경처럼 생겼기 때문에 야, 우리 눈이 두 개니까 이두 개의 눈을 다 담을 수 있게끔. 그래서 glasses도 안경이라는 단어가 끝에 복수형으로 만들잖아요. goggle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a pair of goggles라면 고글 한 쌍이 바로 보여. 하나의 고글 한 개라는 의미가 됩니다. goggles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11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procedure라는 단어고요. 자, 이 단어 좀 한번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proceed라는 동사 먼저 볼게요. pro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 너무 잘했어요. pro는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seed는 go, 가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proceed라고 하면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진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행하다라는 단어가 proceed가 되는 겁니다. 자, start, process처럼 명사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절차나 방법이라는 의미가 바로 proceed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인 procedure라는 단어로 바뀐 다음에 명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procedure라는 단어가 절차, 방법. 그러니까 절차라는 process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유예로 남겨진 거고요. 여기 지금 정리가 된 거고, step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단계잖아요. 단계를 밟아라, 절차를 밟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맥락상으로 procedure, step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the next procedure라고 하면 다음 단계 이런 의미입니다. What is the next procedure for our investigation? Investigation? 그치, 조사라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의 조사를 위해서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next procedure, 어떠한 절차, 어떠한 방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구나. proceed라는 동사에서 출발했다. CEED가 seizure라는 요 표현으로 바뀌면서 의미는 pro,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즉 절차나 방법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같이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step보다는요, process랑 단어랑 비슷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같이 묶음으로 오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다음 12번째 프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앞으로. 방금 전에 우리 프로세스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그 다음 과정이나 절차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유형 방금 전에 봤던 procedure라는 단어 있습니다. 얘가요, 동사의 의미로도 쓰여요.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scientific process, 과학적인 과정은 as important, 중요해요. producing accurate research results. accurate이라는 단어가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정확한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연구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데 과학적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cess라는 단어, 과정이나 절차라는 의미를 갖고 procedure라는 단어랑 비슷하다. 머릿속에 다 담아두세요. 이 단어도 그러니까 procedure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process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핀추로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때 나올 때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기준은 사실은 빈출이에요. 그리고 그 빈출의 단어들이 맥락상으로 중요한 또 맥을 갖게 될 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때, 또 우리가 그 단어를 모르면 전체 의미를 못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빈출 단어,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단어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ample. sample. 이런 단어들은 이제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지. 샘플이나 표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표본이라는 단어가 바로 example, 사례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random sample이라고 하면 random이라는 단어가 무작위에라는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배정이 돼? 랜덤으로 배정이 된대. 이게 바로 random입니다. 무작위의라는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정말 제비뽑기가 가장 대표적인 랜덤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random sample, 무작위 표본, sample 쉬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measurement, measurement. 자, 이 단어 먼저 봐야지. measure라는 동사가 측정하다, 재다라는 뜻입니다. 측정하다, 재다. 길이 나와 무게 따위를 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측정하다시라. 자, 여기서 measurement, ment를 붙였으니까 측정이라는 의미, 측량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치수, 측정을 해서 나온 치수나 길이나 크기나 양이라는 의미의 measurement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measurable이라고 하면 측정할 수 있는 끝에 able, ible로 끝나는 단어들은 뭐뭐와 할수 있는, 가능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미사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측정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measure라는 의미를 잘 챙겨두면 measurement, 측정,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측정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accuracy, accuracy. 이 단어 나온다고 얘기했죠? 어떤 단어? accurate 이란 단어 뒤에서 나와요 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이란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여기에 CY로 끝나게 해서 accuracy라는 정확, 정확도라는 단어가 돼서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precision입니다. precise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확한, 정밀한 이란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여기서 E를 빼고 ION을 붙여서 정밀함이란 뜻을 만든 거예요. accuracy 반대는요, in을 붙입니다. 그래서 inaccuracy, 부정확. 여러분들,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요거 요거 봐봐. 그렇지. 앞에 in을 붙이면 inaccurate,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ly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accurately라고 하면 정확하게라는 의미의 부사. accuracy, accurate, accurately 이렇게 같이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indicate, indicate. 앞에 강세가 오네. 자, 보여주다, 나타내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얘가 생각해보면 어떤 연구나 실험이나 조사가 뒤에 걸 보여준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잖아요. 의미상.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맥락상 중요할까? 그냥 뭐 버려도 될까? 매우 중요해요. 앞에 있는 연구 조사가 뒤에 걸 나타낸다. 라는 의미니까 뒤에 게 결론에 가까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ndicate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show라는 동사랑 비슷하게 보여주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survey results, 그 연구 조사, 설문조사의 결과가 indicate that, that 얘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indicate의 목적절로 that을 이렇게 써서 뒤에가 결론이야.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오거든요. Students prefer the new policy. 학생들이 새로운 정책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indicate that이라고 할때 대절 이하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은 단어로 가겠습니다. calculate, calculate라는 단어예요. calculation, calculation이라는 명사가 여러분들한테는 더 익숙하려나요?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다, 추산하다라는 의미가 동사 형태로 calculate라는 동사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compute라는 동사가 요즘에 3학년 지문에 조금 나오는 표현이에요. 컴퓨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컴퓨터 원래 출발점은 계산하는 기기였다 하죠. 그래서 compute라는 동사가 원래는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네, estimate이라는 단어도 추정하다. 추정한다라는 건그 추정치를 한번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추산하다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calculate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얘는 계산하다의 의미에 가깝고 estimate은 추산하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alculation, calculator. OR에 붙이면 사람도 되지만 기계도 되지요. 그러니까 계산기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data. data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고 data, data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 data라고 우리말로는 그냥 이야기하죠. 데이터나 자료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얘가 datum이라는 datum. 원래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얘가 단수 형태고 um을 a로 고쳐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서 자료나 데이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굳어진 표현으로 그냥 데이터, 데이터를 그냥 단복수처럼 그냥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복수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료나 데이터가 data라고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diagram, diagram. 무슨 무슨 gram이 들어가면 어떤 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 표, 도표나 도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뭔가 담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도표나 도형이라는 의미가 된다. chart라는 단어도 비슷한, diagram과 비슷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catalog, catalog. 우리말로도 카탈로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목록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list라는 단어랑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relate, relate라는 동사인데요. 요 단어 또 zoom in 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독해도 여러분, 독해 지문, 있는 이 지문을 다 읽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선생님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일단 대답은 yes. 다 읽으셔야 돼요. 근데 다 읽고 나서도 모든 A부터 Z까지 내용이 다 상세하게 머릿속에 기록이 되진 않죠. 남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문장이 어딘지는 알죠. 즉, 독해를 할 때도 강약 조절을 하면서 독해를 하듯이 단어도 역시 정말 많이 쓰이고 비중 있게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좀더더 집중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는 뭐뭐와 관련시키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1차적인 의미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 이게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있어요. 얘가 고난이도가 괜히 고난이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3학년 지문에 3학년들도 잘 몰라요.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로 나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단계를 지금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이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앞서가고 있다는 건지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관련시키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도 챙겨두지만,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살짝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하실 때, 아, 이 의미도 고등학교 나오나 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connect라는 단어, 연결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얘랑 얘랑 연결이야. 얘랑 얘랑 관련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맥락상으로 connect나 relate가 비슷한 유의어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know? 아셨어요? Some people relate poverty to crime. Relate A to B. 요 구조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2에다가는 여러분들 책에는 색깔 표시가 안돼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색깔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난을 범죄와 일부 사람들이 연관시키는 거 아셨나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late A to B. A를 B와 관련 짓다. 관련시키다. 이렇게 쓰일 때 to라는 전치사 동반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전치사는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도 오랫동안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전치사가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되는지는 자꾸 눈에 익혀야 알수 있고 얘네들이 같이 쓰이는 전치사들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독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relation, 관계라는 뜻이고 relationship, 관계 비슷해요. 그리고 relative라고 하면 나랑 관련된 사람, 특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relative라고 하면 얘는 명사의 의미로 친척, 혈연으로 관계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아주 중요해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relation, relationship, relative 이렇게요. 자, 그다음 graph. diagram이라는 단어 배울 때 우리가 chart라는 단어 비슷하게 봤죠. graph도 좀 비슷하게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graph랑 도형은 좀 다르지만, 자, graph 도표라는 단어고요. chart는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 유의어랑 같이 정리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비슷하게 놓고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bar graph, 막대기로 된 graph. 이럴 때면 이렇게 해서 막대, 막대, 막대, 막대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bar graph입니다. 원형 graph는요, 마치 파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pie chart라고 이야기를 해요. pie chart or pie grap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graph의 형태를 쓰고 뒤에는 어떤 graph예요라고 얘기할 때 뒤에 graph를 붙이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aph 챙겨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complex, complex or complex, complex. 앞에 강세가 오면 명사, 뒤에 강세가 오면 보통 명전동우라고 해서 동사가 뒤에 강세가 온다고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뒤에 강세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세가 있을 때 하나 명사는 보통 앞에 강세가 오고 형용사나 동사는 특히 동사는 뒤에 강세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말이야, 어디에 되게 컴플렉스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컴플렉스가 바로 요 컴플렉스예요. 근데 이 콤플렉스라는 의미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영어 독해에서는 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지만 실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 리딩이잖아요. 학술적인 글쓰기 때문에 콤플렉스라는 이 단어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복잡한이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나와요. 비슷한 의미 단어는 complicated, complex, complicated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 ed가 붙었다는 게좀 특징인데요. complicate라는 단어가 복잡하게 하다. 복잡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를 붙이게 되면 복잡하게 된 이란 뜻이니까, 아, 그래서 복잡한이란 의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imple 반대말이 되겠지. 자, 얘가 무슨 의미도 있냐면 복합 건물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주상 복합, 주거의 목적으로 만든 건물과

수동으로 만든 건물, 이렇게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고 해서 주상복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해진 이런 복합 건물을 complex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하면 여러 스포츠를 할수 있는 그런 복합 건물을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complexity 끝에 it, y를 붙여서 명사형을 만듭니다. 복잡성이라는 단어요. 이 단어도 꽤 많이 나옵니다. 복잡한이라는 의미, 형용사로 보통 나오니까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statistic or statistics, s를 붙여도 통계, 통계학 둘다될것 같아요. 얘는 복수 형태로 이렇게 보통 나올 때 S를 붙여서 통계학. 학문을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S가 많이 붙잖아요. 대표적인 게 Mathematics, Physics, Economics 이런 것들 전부 다 S가 붙어서 학문을 만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tatistics, S가 붙게 되면 통계학. 요 PL이라는 표현이 복수형의 표현이에요. Plural이라고 해서요. 복수형으로 S를 붙이면 학문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통계사료라는 statistic이라는 단어, data, figure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data는 우리가 봤고, figure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figure는 숫자나 수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숫자나 수치가 바로 뭐예요? 통계사료를 나타내겠지. 자, 그럼 25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exclude라는 단어고요. 자, e나 ex가 들어가면 바깥, out의 의미를 갖는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야, 너네는 바깥으로 나가. exclude입니다. 배제시키다, 제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야, 너네들은 들어와. 안으로 include라고 하면 포함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접두어 하나로 의미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include 포함하다, exclude 제외하다, 배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표현으로는 leave out이 되겠죠. 남겨두는데 어떤 상태로? out 바깥쪽의 상태로 남겨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제외하다. 배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명사형은 de로 끝나는 단어를 sion, 특히나 요로 d로 끝나는 단어를 s나 s로 고치고 ion이나 iv를 붙여서 형용사나 명사 형태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exclusion이라고 하면 제외, 배제라는 뜻이고요. exclusive라고 하면 배제적이냐, 직역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외하는 이란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팥빙수를 팔아요. 근데 나만 팔고 다른 사람은 다 팥빙수 판매해서 제외했어요. 그럼 나만 판매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독점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점적인이라는 단어가 exclusive, 배제하는, 제외하는 이란 의미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독점적인이라는 의미로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경제에 관련된 지문에서는 특히나 exclusive가 나왔으면 독점적인이라는 의미로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coach. 인용하다, 전달하다. 여러분들 왜 인용구 얘기할 때 이렇게 따옴표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quotation mark입니다. 그래서 인용부호, 우리가 이렇게 이중부호를 쓰기도 하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single, doub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ingle quotation mark, double quotation mar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용하다, 전달하다의 의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눴고요. cite라는 단어도 역시 인용하다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원래는 언급하다, 말하다의 뜻인데, quotation, 인용이나 인용구라는 인용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째, attach. 어딘가에다가 붙인다라는 의미에서 attach가 바로 부착하다, 첨부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at 대신에 de를 넣게 되면 detach. de가 들어가면 of의 뜻이 강합니다.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떼다, 분리하다. attach, detach. 반의어로 보시면 되겠죠. attachment, ment 붙이면 명사형 접리사니까 명사. 부착이나 부착물. 여러분들이 전자메일, 이메일 쓰실 때 대부분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첨부 파일도 같이 보내죠. 그럴 때 attachment라고 하면 첨부 파일을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outcome.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무언가를 했어. 열심히 단어를 방학 내내, 한달 내내, 두달 내내, 1년 내내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out, 바깥으로 나온 산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일까? 그렇지, 결과, 성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result, consequence라는 단어랑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result는 많이 아는데 consequence라는 단어 모르고 있다면 이거 꼭 챙기셔야 되겠죠? consequence, result, outcome.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또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 income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선생님, 얘가 결과물이니까 뭐 얘는 원인인가요? 아니야. 인컴은? 맞아요. 수입입니다, 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입. 이게 바로 인컴이 되는 거고요. 아웃컴은 인과 아웃의 차이이긴 하지만 얘는 결과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꼭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conclusion. 함께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뭔데? 결론이 뭔데? 이거예요. 그래서 conclude라는 동사가 결론을 내리다. conclusion, 결론, 결말. conclusive, 결정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In conclusion, 마지막으로 끝으로, 즉 요약하면 결론을 내리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 conclusion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은 어떤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에서 보통 연결어로 많이 나오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derive from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유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로부터 유래하다라는 의미로 보통 from이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derive from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도 originate라는 단어도 얘도 유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딘가에서 유래한다라는 뜻이니까 동일하게 from이라는 전치사 썼네요. 유래하다, 파생되다. 어디 어디로부터 파생되다, 유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멋지게 이렇게 30개 단어 잘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문제풀이로 가볼까요? Daily practice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다 푸셨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이랑 일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다잘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매칭이 우리가 이런 문제형 계속 보고 있죠. 매칭이 딱딱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알맞게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럼 일단 매칭부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Conclusion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얘는 결론이란 뜻이었지. Conclude, conclusive 명사와 형용사의 형태 봤었어요. 그다음 관찰이란 단어는 그렇지, observation. Observe라는 동사 관찰하다. 하나는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다음 가설이라는 단어는 맞아요, hypothesis라는 단어입니다. 가설. 그럼 이론은 뭐예요? 맞아, theory라는 단어입니다. 나머지 하나, data. 이렇게.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act. 행위는 행위인데 어떤 행위? A watching someone or something carefully. 누군가나 혹은 무언가를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살펴보는 보는 행위.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뭘까? 그렇지, 관찰하다. 그러니까 observation이라는 단어 그리고 관찰이라는 의미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An idea or explanation. 생각이나 혹은 설명이래요. 뭐에 대한? For something that 이 아이 무언가에 대한. Has not yet been proved.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생각 혹은 설명이래요. 이건 뭐예요? 그치. 확실하게 입증이 된 거면 theory, 이론이지요. 하지만 아직 입증되지 않은 거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는 hypothesis, 가설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볼까요? A final decision. 마지막 최종 결론이래요. After considering all the information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고려한 후에 최종 결론이래요. 이게 뭐야? 그치. 최종 결정이니까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 그렇지. conclusion이라는 단어. 의미는 결론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자, 이제 B 파트 가보겠습니다. 두 단어의 관계. 1번은 어떤 관계야? 얘는 단순한, 얘 뭐였지? 그래, 맞아. 복잡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 뭐 있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complicated라는 단어였습니다. complicated. 자, 그러면 단순하고 복잡한 얘는 반대 의미가 되겠죠. 얘는 안에 넣어서 포함시키다, 바깥으로 빼서, 그렇지, 제외하다, 배제하다. 그러면 뭐만 바꾸면 돼? in 대신에 ex로만 바꾸면 되지요. 그러니까 exclud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딩동댕 적절한 거예요. 2번 갑니다. result, outcome. 얘는 결과, 결론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step, 단계입니다. 단계, 절차, 뭐였더라? 그렇지, procedur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손으로 가리고 한번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C로 갑니다. 마무리 해볼게요. 복에서 적절한 단어를 맥락상으로 적절하게 한번 넣어봐라. device, se, 동사입니다. 그치, 고안하다, 창안하다라는 뜻이에요. goggles, 고글이에요. capsule, 캡슐입니다. calculate,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제 갑니다. It is hard to. 뭐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Very hard. 그죠?
뭐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it is very hard to calculate the exact cos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2번 문제입니다. Engineers, 엔지니어들은요, for daily life, 일상생활을 위해서 똑똑한 도구가 뭘까요? 그치, 똑똑한 도구. 우리가 그걸 써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야, 이거 진짜 똑똑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가 되겠죠. 디자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설계하거나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동사만 찾아도 나올 것 같은데, calculate은 계산하다라는 의미였으니까 바로 지워졌고. 이제 남은 동사 하나 뭐 있어? 그렇지, device라는 동사지. 자, 복수 형태니까 그냥 그대로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evi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형태로 만들면 안 돼요, 쌤. 여기선 지금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걸 과거 시제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지?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단어, 고글이나 캡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우리가 딱 봐서 직관적으로 이거 뭐구나! 라고 알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너무 힘 빼지 않게 여러분들 단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런 반위 관계나 유위 관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독해를 정말 잘하는 팁이 뭐냐? 단어를 그냥 분절분절된 따로따로 놓여있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비슷한 의미의 단어나 반위어를 이용해서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들이 나왔을 때, 아, 출제자가 이걸 의도해서 얘랑 연결시키라는 거구나, 라는 게 실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어를 어떻게? 주제별로, 우리가 지금 하듯이. 그리고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묶음별로. 유의어나 반의어로 묶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적인 내용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Daily Review를 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즐겁게 8번째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흥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오늘 52강이고요. 오늘은 본교재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6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26번부터 28번까지의 문제는 괄호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준 문제였는데 26번 정답 그렇죠. 바로 0이 정답이었고 일단 문법 내용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look이란 동사가 보이다 라는 의미로 감각 동사로 활용될 때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여기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가 전부 다 형용사네요. 내용상으로 적절한 것이 바로 0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뒤에 for his age for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뭐뭐에 비해 뭐뭐치고

는 자, 이런 식의 의미 사용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의 나이에 비해 그의 나이치고는 나의 아버지 얘기하는 건데요. 젊어 보인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뒤에 나와준 문장이요. He looks about 20 years old. 여기 about 같은 경우에는 대략이라는 의미고요. 그는 대략 20살로 보인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이치고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look 다음에 형용사 보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내용상으로 0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바로 26번 문제였네요. 자, 이어진 27번입니다. 요번에는, 그렇죠. Let's. 우리 let이란 동사가 지금 주어에 맞게 현재형으로 s를 붙이고 나타났고요.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두다,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로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그렇지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나와줍니다. 자, 여기 의미는 뭔가요? 엘리자베스가 때때로 lets a dog sleep on a bed. 그녀의 개로 하여금 그녀의 침대에서 자게 한다, 자도록 둔다란 이야기예요. 됐죠? 27번에 우리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형태가 정답이었고요. 이 동사와 연관된 내용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요. 자, 28번입니다. 이번에는 동사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였는데 목적어 나와주고요. 자,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보이고 있죠. 결국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주는 것이 가능한 동사를 골라준 문제나 마찬가지였고요. 바로 정답, 그렇죠. expected. 정답이었죠. 자, 이 동사가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예상하다로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바로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이게 되고, 여기는 스미스 씨가 기대했다. 우리가 뭐 하는 거를? To cut the grass. 잔디를 깎기를. 됐죠? 자, 이어지는 29번부터 30번까지 문제는 대화에 밑줄 친 단어를 어법에 맞게 고쳐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보니까 A가 You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인다. What's going on? 무슨 일이니? I bought a silk scarf. 내가 실크 스카프를 샀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 스카프가 feels. 자, 우리 감각 동사가 나와준 겁니다. 그러면 softly, 부드럽게. 우리말로는 괜찮아요. 이 스카프가 부드럽게 느껴진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어로는 그렇죠.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되는 이유가 결국 feels 다음에 우리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요. 여기는 softly, 부드럽게. 부사가 보이는 거예요. 형용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ly를 떼버리고요. soft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 스카프가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촉감이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됐나요? 내가 실크 스카프를 구입했고, 이 스카프가 촉감이 부드럽다, 부드럽게 느껴진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 feel 다음에 형용사 보호 나와준 거, 감각 동사일 때 쓰임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A가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편 잡아주셔야 됩니다. What's wrong with you? 상대방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야, 너 뭐가 잘못된 거니? 무슨 일이니? 라고 얘기할 때, What's wrong with you? 자, 이런 식의 표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보니까 B가 나는 정말 졸립다 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생각한다. 이 약이 나를 졸립게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make라는 동사가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는 거, ing 형태가 아니라 우리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여야 되는 거지요. feeling이 아닌 feel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됐죠? 우리 make라는 동사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는 거, 5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줄 때,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는 거, 바로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나와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세 개의 문제는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서 주는 문제인데요. 31번 같은 경우는 이 동사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advise. 조언하다, 충고하다. 여기는 과거형으로 D가 붙었는데요. 어쨌든,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조언하다, 충고하다, 뭐뭐 하는 것 ing 형태가 아니라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나와주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drinking을 to drink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나의 의사가 나에게 조언했다. 뭐 하라고? To drink more water. 더 많은 물을 마시라고. 됐죠? 31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32번째 문제인데요. 요번에는 allow란 동사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허용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보여야 되는 거죠. stay가 아닌 to stay 이렇게 바꿔주고요. 나의 부모님은 don't allow, 허락하지 않으신다. me, 내가 뭐 하는 거, to stay out late, stay out, 밖에 머무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밖에 있는 거예요. late까지 붙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밖에 머무는 거,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자, 뭐가 눈에 들어오나요? 바로 make란 동사, 과거형으로 made로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I가 아닌 me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우리 여러 번 문제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make란 동사가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줄 때 뭐뭐 하는 것, 그렇지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waited, ed를 떼버린 wait,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맞겠네요. 두 개를 고쳐주셔야 돼요. I waited, 이 부분을 me wait, 이런 식으로. 했지요? 민수와 제인이 made me wait for an hour at the park. 나로 하여금, 자, 공원에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했지요? 자, 이어지는 세 개의 문제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거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주는 단어 배열 문제였는데요. 34번 보니까 저 산에 있는 바위는 코끼리처럼 보인다. 일단 the rock and then mountain. 저 산에 있는 바위는까지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코끼리처럼 보인다. 자, 우리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얘기할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바로 look like를 활용해 주는 건데 여기는 주어에 맞게 주어가 the rock이기 때문에 look에 s가 붙어줘야 되고요. 자, looks like, 뭐처럼 보이는 거야? 코끼리, an elephant. 이런 식으로. 자, 빈칸에 looks like an elephant. 34번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우리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진 35번 문제입니다. 네가 피곤할 때, when you are tired. 내가 발 마사지 해줄게. 여기는 그렇지요. 우리 give란 동사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이 give란 동사가 모모에게 모모를 주다. 이런 식으로 모모에게 모모를 목적어를 두 개에 치여주는 사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거 가능하지요. 만약에 모모를이 먼저 나와주고 모모에게가 뒤에 보인다면 모모에게 앞에 그렇죠. to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to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모에게 모모를 이걸 기억해 줘야 되고요. 빈칸에 그렇다면 give you a foot massage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배열해 주면 정답 되겠네요. 내가 너에게 발 마사지를 준다는 얘기는 결국 발 마사지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35번의 정답이었고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36번입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당신이 차를 운전해 주기를 원한다. 요번에는 want란 동사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자, want가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뭐뭐 하는 거. 그렇죠. 목적격 보호자리 우리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를 써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want가 5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줄 때 목적어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오게 됐고요. 그렇다면 여기 자 내가 원하는 거지요. I want 뭐를 네가 뭐 하는 거 to drive 운전하는 거예요. 됐죠? 빈칸에 I want you to drive 바로 36번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내용,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지는 37번, 38번은요, 다음 문장을 목적어가 하나인 문장으로 바꿔서 주는 겁니다. 아, 37번 보니까 ask란 동사가 뭐뭐에게 뭐뭐를 목적어를 두 개

도와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실 때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일 때는 우리 에스크란 동사 같은 경우에 그렇죠. 뭐뭐에게 앞에 of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고 자, 의미는 뭔가요?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해도 되나요?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우리말로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이번에는 세진이가 is planning, 계획하고 있다. 뭐를? 즉, 요리해 주는 걸. 누구에게? 그녀의 친구들에게. 뭐를? 약간의 음식을. 모모에게 모모를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자, 우리 모모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모모에게. 자, 뒤에 나와주는 건데 우리 could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로 활용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동사일 때의 특징 기억하시죠? 모모에게 모모를 요리해 주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잖아요. 하지만 모모를이 먼저 나와주고 모모에게가 뒤에 보일 때는 could 같은 경우에 그렇죠. for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some food for her friends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세진이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약간의 음식을 요리해 주는 걸 계획하고 있다.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39번, 40번 문제는 대화를 읽고 주어진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엄마와 딸의 대화 내용입니다.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before going shopping. 너 쇼핑 가기 전에 내 숙제를 끝내야 해. 그랬더니 Yes, I will.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나의 엄마가 made. 아, 여러분들. 자, 지금 나의 엄마라고 표현했고요. 우리 make라는 동사가 지금 과거 형태 나와줬네요. 내용상으로 그렇다면 엄마가 나로 하여금 쇼핑 가기 전에 나의 숙제를 끝내게 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make란 동사, 우리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얘기할 때 목적어 나와주고요. 뭐뭐 하는 거, 그렇죠. 우리 동사 원형 형태,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고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made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지요? me, 목적어에 나와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finish 다음에 나의 숙제니까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me finish my homework 바로 빈칸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finish의 형태가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이 내용 잡아줘야 돼요. My mom made me finish my homework before going shopping. 나의 엄마는 자 나로 하여금 나의 숙제를 끝내게 했다. 뭐 하기 전에? 쇼핑하러 가기 전에. 됐죠? 39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40번. 제니와 민수의 대화인데요. Can you help me? 나 도와줄 수 있니? 내가 창문을 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네요. 민수가 Sure, no problem. 아, 물론이지. 문제없다. 자, 민수가요. 도와줄 거래요. 누구를? 제니를 도와주겠죠. 제니가 뭐 하는 거? 창문 여는 거를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help란 동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요. help 같은 경우에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돕다라고 할 때 뭐뭐 하는 것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to가 없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도 가능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Jenny 나와준 다음에 to open the window 또는 open the window 둘 다 되는 거예요. 민수는 도와줄 것이다. Jenny가 뭐 하는 거 창문을 여는 것. 헬프란 동사의 특징 때문에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동사 원형 또는 to를 빼버린 동사 원형도 가능하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해 주고요. 자, 이어진 41번, 42번 문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이용하여 대화를 완성해 주는 건데요. 자, 지금 A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B에게 너의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사줬는지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근데 B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나에게 새 신발을 사주셨어.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줘야 되는 거지요. my, buy, 그리고 pair up. 우리 신발을 세워주는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여러분들 결국 나의 아빠가 나에게 새 신발 한 켤레를 사주셨다. 자,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by란 동사가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 개치 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때는 사형식 문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My dad. 주어지요. 그 다음에 사주셨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by의 과거요. But.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새 신발 한 켤레 사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언니의 pair of shoes. 이런 식으로. 됐죠? 이때는 전체사를 중간에 써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 뭐뭐에게가 뒤에 보이고요. 뭐뭐를 먼저 써주는 삼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줄 때는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를 필요로 하게 되고, 우리 by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맞아요. for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my dad bought a new pair of shoes for me. 이렇게 써주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둘다 정답이에요. 됐죠? 41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지는 42번 가보도록 합니다. How was the musical? 그 뮤지컬 어땠니?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환상적이었대. 아주 좋았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장면은 우리 모두를 울게 만들었다. 자, 결국 요번에는 바로 make란 동사의 특징.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맞아요. 여러 번 문제로 우리 확인한 것처럼 동사 원형의 형태, 원형 부정사가 우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보인다라는 거 잡아줘야 되고요. 일단 주어 자리에 마지막 장면, 바로 the last scene 주로 나와주고요. 우리 모두를 울게 만들었다. 동사가 나오는 거지요. 만들었다니까 make란 동사를 과거형으로 made. 그다음에 우리 모두를 all of us가 목적어 자리에 나와줍니다. 그리고 울게 만들었대요. cry란 동사. 그냥 동사 원형 그대로 목적격 보호자리 보이는 거예요. 정답. The last scene made all of us cry. 이런 식으로 make란 동사가 우리 5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줄 때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는 거. 동사 원형 형태 보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줘야 돼요. 자, 이어지는 43번째, 44번째 문제는요. 대화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두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A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지요. Did you like the movie? 너그 영화 좋았니? 뭐 The Crazy City라는 영화예요. B가 좋았대요. It made me to laugh a lot. 좀 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 여러분들 문제로 또 확인했던 부분이죠. 뭐 우리 make란 동사 지금 과거형으로 made로 나왔는데 어쨌든.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할때 뭐뭐 하는 것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나와주는 거지요. 여기는 to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to를 빼버린 laugh 이렇게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 영화가 나를 많이 웃게 만들었다. Really? Was it that funny? 정말 그게 그렇게 재밌었니? 오, 그랬대요. Yes, it wa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By the way, 자 이거는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가 대화의 화제를 전환할 때 써주는 표현이에요. 아, 그건 그렇고,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현 하나 잡아줘야 됩니다. 자, sleep over라는 표현이 나와주는데요. 남의 집에서 자고 가다, 자고 오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how about 다음에 동사 형태를 써주려면, 동사 원형이 아닌 ing 형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어쨌든, how about, 뭐뭐는 어때? 제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니의 집에서 자고 오는 거 어때? 그랬더니 I'm afraid I can't. 자, 이 표현은요. 상대방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부드럽게 거절하는 거야. 나안될것 같아.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문장에 let이라는 사역 동사가 보이죠.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도록 두다. 뭐하는 걸 허락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하는 것. 그렇죠? ing 형태가 아니라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우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보여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문제에 잘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taying이 아니라, 그렇죠. stay.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안될것 같다. 라고 얘기해줬고요. 나의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내가 뭐 하는 거를 stay somewhere. 어딘가에 머무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overnight 이란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는 하룻밤 동안 이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내가
하룻밤 동안 어딘가에 머문 거를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그 얘기는 외박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실 거란 이야기예요. 됐죠? 자, 다시 한번 44번에 우리 staying을 stay로 바꿔주는 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45번 가보도록 합니다. 과거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글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내가 washed, 씻었다. 뭐를? 나의 아버지의 차를.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차를 세차했다는 이야기야. 언제? 지난 주말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단어들을 배열해 주는데 여기는 동사가, 아, 그렇죠. have란 동사 과거기 때문에 had로 나와주고요. 그리고 우리 have란 동사가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그렇죠.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자에서 주는 동사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가나요? 일단 주어 자리에 he가 나와주고요. 동사는 had. 목적어는 내가 되겠죠. 목적어니까 당연히 me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was가 보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 his car까지. He had me wash his car on Saturday afternoon. 토요일 오후에 그가 나로 하여금 그의 차를 세차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And then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 give란 동사가 과거형으로 give 이렇게 나와줬죠. 자, 이 동사는 그렇지요.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뭐뭐에게 뭐뭐를. 목적어를 두 개에 취해주는 사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내용을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가 줬다. 나에게 뭐를 약간의 pocket money, 용돈이죠. He gave me some pocket money.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give라는 동사가 여기는 과거형인데요. 어쨌든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 개에 취해주는 사형식 문장 구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He gave me some pocket money. 됐죠? 46번부터 48번까지는 다음을 읽고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거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어제가 Parents' Day, 어버이날을 얘기하는 거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다. 수지, 빈수, 그리고 지나가요. Prepared something special.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했대. For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을 위해. 수지는요, 그네 부모님께 꽃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 여러분들. give란 동사,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뭐뭐에게 뭐뭐를.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개 취해주는 사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형식부터 완성해 볼까요? 수지가 주어로 나와주고요. 드렸다니까, 당연히 과거형으로 gave. 그다음에, 누구에게? 그녀의 부모님께. her parents. 그다음에, 뭐를? 꽃을 드린 거예요. sunflowers. 수지 gave her parents sunflowers. 자,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이죠. 삼형식으로 바꿔줄 때는 뭐가 먼저 나오는 거야?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요. 뭐뭐에게가 뒤에 보입니다.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give란 동사 같은 경우에는 for나 of를 써준 동사로 따로 암기하지 않았죠. 그 얘기는 그래요. to를 써준 동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삼형식 수지 gave some flowers to her parents.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 민수가 뭐 했는지 나와주는데요. 그의 부모님께 컵케이크를 구워드렸다. 그런데 시험 문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동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make란 동사도 뭐뭐에게 뭐뭐를 구워주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 개에 취하는 것이 가능한 사형식 문장 구조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민수가 주로 나와주고 자, 구워드렸다니까 make란 동사를 과거형으로 뒤를 붙여주면 되겠고, baked. 그의 부모님께, his parents. 컵케이크를, some cupcakes. 자, 민수가 baked. 그 다음에 그의 부모님께, some cupcakes. 컵케이크를,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그런데, 삼형식이 되려면, 뭐뭐를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이는 거죠. 우리 bake는 이런 경우에, for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민수 baked some cupcakes for his parents.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48번. 진아는 그녀의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썼다. 사형식 먼저 만들어 볼까요? 진아 wrote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님께 뭐를? 감사 편지. A thank you letter. 근데 여러분들, 삼형식이 되려면 얘가 먼저 나와주고 her parents 뒤에 보이는 거지요. write 이 동사, 과거형으로 wrote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동사는 따로 for나 of를 써준 동사로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to를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Gina wrote a thank you letter to her parents.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다음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어로 발음해서 주는 건데요. 49번. 선생님은 내가 내 책을 제니와 함께 보도록 하셨다. 자, 우리 정답 확인해 볼까요? 나의 쌤이 나로 하여금 내 책을 제니와 함께 보도록 하신 거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my teacher 주어져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아, 그래요? 해부란 동사 지금 과거 얘기하니까 had. 그리고 자, 목적어 자리에 나로 하여금 내가 share 함께 쓰다. 그게 여러분들 책을 함께 쓴다는 얘기 함께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의 책이에요. Share my book. 누구와? 제니와. With Jenny. My teacher had me share my book with Jenny. 바로 정답 되겠고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이 동사예요, 여러분들. have라는 동사가 여기는 과거형으로 나와졌는데요. 어쨌든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뭐뭐 하는 거. 그렇지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쓰다라는 의미의 우리 share가 동사 원형 그대로 나와준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케이트는 에이든에게 방과 후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자, 부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사가 나와주고요. 이 동사는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고요. 그렇다면 정답, 우리 일단 케이트가 주어자리 보이고 부탁했다니까 과거형의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에이든에게. 목적어에 나와준 거야.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이 부분이 그래요. To help. 투부정사를 나와준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케이트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니까 우리 To help her. 언제? 방과 후에. After school. 정답. Kate asked Aiden to help her after school. 결국 ask란 동사가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뭐뭐 하는 거,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가 나와준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잘 잡아주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또 풀이해드릴 테니까 오늘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다음 시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오늘 44강에서 함께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 단원명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작품을 즐겨요잖아요, 여러분. 작품을 충분히 즐기고 계신가요? 우리 시도 만나고 이야기도 만나고 있는데요. 시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인상적인 장면이나 표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읽으면 여러분이 작품을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41번부터 55번까지 문제 함께 풀 텐데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 퀴즈였습니다.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에서 구경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가 지난 시간 문제였죠. 정답은 오였습니다. 감정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휴머니드와 어머니가 끌어안는 것처럼 다른 구경꾼들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였고요. 오늘의 퀴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알에서 태어나다라는 이야기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의 종류는 여러분 신화입니다. 신화. 신화라는 글 읽어보신 적 있나요? 글의 종류인데요. 이 신화는 자연현상이나 또는 인간과 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상상력을 덧붙여서 만들어진 글이 바로 신화이거든요. 금화왕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금화왕은요. 동부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에 산책하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 홀로 서 있느냐 하니까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동생하고 나들이를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모수라는 남자를 만나 첫눈에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한 후에 첫눈에 반해서 혼인을 한 후에 그 남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해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가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처음 본 남자와 혼인을 하다니 하면서 집에서 쫓겨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금화왕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요. 유화! 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유아가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이 알에서 태어난 건 누구지? 아, 선생님, 사회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 선생님 미리 결말을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그렇죠, 나중에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되는 주몽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 건데요. 학습 목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선생님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죠. 시뿐만 아니라 이야기라는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는 인상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금화왕은 이상히 여겨 유화를 궁으로 데려다가 햇빛이 들지 않는 으슥한 방에 가두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을 왜 가두었지?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기이한 거죠. 처음 보는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혼인을 했고 그 아버지는, 유화의 아버지는 그걸 듣고 나서 화를 내면서 딸을 쫓아내? 뭔가 이 여인의 말을 믿어도 되는가? 약간 의심을 하면서 왕이니까요.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일단 이 여인을 궁으로 데려가서 으슥한 방에 가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겠죠.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죠. 햇빛이 들지 않던 방에 어디선가 햇빛이 들어와 유화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들? 으슥한 방에 가두었는데 어디선가 햇빛이 들어와서 이 여인 유화의 몸을 비춘 거예요. 게다가 햇빛이 마치 그림자처럼 유화를 쫓아 그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며 비추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는 이 글에서도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햇빛이 드는 것도 신기한데 으슥한 방에서 이 빛이 그림자처럼 이 여인만 쫓아서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유화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이윽고 닷되들이만 한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대요.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윽고 닷되들이만 한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인간인데 사람을 임신한 것이 아니라 알 하나를 낳았대요. 뭔가 기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바로 신화인 겁니다.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알을 품고 낳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신화가 재밌는 이유거든요. 자, 그래서 유아가 지금 어떤 으슥한 방에 갇혔는데 빛이 몸을 비추더니 배가 불러와서 알을 낳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유아가 알을 낳았다고 해괴한 일이로다. 그 알을 돼지에게 주도록 해라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금화왕이 명령한 겁니다. 금화왕의 명령으로 유아가 낳은 알은 돼지 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화가 끝나면 재미가 없죠. 버려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읽어봐야겠어요. 그런데 돼지는 알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밟을까 두려워하는 듯이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개에게 주워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화왕이 어쩐지 이상했어. 방에 가둬봤는데 알까지 나왔다고? 너무 끔찍한걸? 하면서 그 알을 돼지 우리에 버려서 돼지가 먹도록 했는데 먹지 않았고 슬슬 피해 다녔고 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왕이 알을 길에 버리도록 명령을 했어요. 길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소들도 알을 밟지 않으려고 멀리 피해 다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알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밟지 않으려고 멀리 피해 다닌 거예요. 왕이 고민이 됐겠죠. 빨리 처리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왕은 알을 들판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되겠지, 사라지겠지 했는데, 그러자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깃털과 몸으로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보호하기까지 하네요. 그쵸? 피해 다니고, 멀리 피해 다니고, 보호해주면서 이 알이 정체가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알의 정체가 뭘까요? 선생님이 이미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문제 먼저 볼게요. 41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유아는 큰 알을 낳았다. 저 배가 불러오더니.

알을 낳았다고 했었죠. 금화왕은 유화의 알을 보호해 주었나요? 아니죠. 보호해 준게 아니라, 어떡해요? 개에게 줘보고, 돼지에게 줘보고, 그 들에 버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보호해 준게 아니라 너무 해괴한데 버려라고 명령을 했죠. 금화왕은 유화를 으슥한 방에 가두었다.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유화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비추면서 알을 품게 되었죠. 돼지는 알을 밟을까 두려워 슬슬 피해 다녔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2번이네요. 42번 문제입니다. 기억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닷되드리만한 선생님, 저게 무슨 뜻이에요? 했을 거예요.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닷이라는 것은요, 다섯을 얘기해요. 다섯. 우리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때그 다섯입니다. 되라는 것은요, 예전에 곡식 등의 양을 헤아리는 그런 단위거든요. 그래서 닷되, 다섯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흔히 보는 달걀보다 훨씬 더큰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였죠? 유화의 몸, 유화의 부른 배, 유화가 낳은 큰알 중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그렇죠. 유화가 낳은 큰 알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닷되드릴만한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글에 나와 있었잖아요. 따라서 3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43번은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햇빛이 유아의 몸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했어요? 비추었죠. 따라다니며 비추었다. 햇빛이 뭐 공격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햇빛이 유아의 몸을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비추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유아의 배가 불러오더니 어떻게 됐죠? 무엇을 낳았어요? 큰 알을 낳았죠. 그냥 알을 낳았다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닷되드릴만한 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알이라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금화왕이 알을 들판에 버리도록 했지만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깃털과 몸으로 알을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새와 짐승들이 무엇을 했냐? 그래서 찾아보면 덮어주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 궁금하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얼마 후, 알 껍데기가 저절로 갈라지면서 늠름하고 영특하게 생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알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동물이 나오나 했는데, 사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7살이 되자 아이는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곤 했는데, 100번을 쏘면 100번 다 맞췄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네 글자로 백발백중이라고 하기도 하죠. 스스로 7살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요. 근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쏘고 그것이 100번 쏘면 100번 다 맞췄다는 거죠. 솜씨가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네요. 주몽은 활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이 주몽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다고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붙었다고 해요. 주몽은 금화왕의 일곱 아들과 어울려 놀았는데, 활 쏘기에서도, 말 타기에서도, 사냥에서도 주몽의 재주가 단연 뛰어났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것만 봐도 보통이 아닌데, 역시나 활 쏘기, 말 타기, 사냥 전부 다 가장 잘한 거예요. 일곱 아들 중에서도. 아들과 어울려 놀면서도, 그쵸? 늘 주몽의 재주를 시기하던 태자 대소가 이름이에요. 태자라는 것은 임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임금의 아들인데, 재주가 너무 많으니까 얘를 샘하고 미워한 거예요. 샘내고. 어느 날 아버지 금화왕에게 말했습니다. 주몽은 본디 사람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 놈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그를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걔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걔 그대로 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재주를 시기했기 때문에.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죽이기엔 주몽의 재주가 너무나 아깝고, 이런 재주들이요. 살려두자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왕은 주몽에게 말 먹이는 천한 일을 시켰습니다. 아, 죽이기에는 너무 재주가 많은데, 아, 그렇다고 또 살려두기에는 태자, 대소가 얘기한 것처럼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무슨 일을 시켰어요? 말 먹이는 일을 시켰습니다. 문제 볼게요.
44번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주몽이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 문제에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주몽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니라고요.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 먹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활을 매우 잘 쏘았기 때문에 말타기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늠름하고 영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요. 정답이 하나 숨어 있기는 한데 나머지 말도 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묻는 것은 뭐예요? 왜 주몽이라고 불렀는지 까닭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했죠? 그렇죠. 활을 매우 잘 쏘았기 때문이다. 알에서 태어났고 말 먹이는 일을 했고 뭐 말타기 했고 늠름하고 영특하게 생겼다도 다 사실이지만 이름이 붙은 이유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45번 볼게요. 밑줄긋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1번. 금화왕이 대소를 태자로 명했다 해서 태자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었는데요. 임금의 아들 중에서도 임금의 자리를 이을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요. 자주국이라는 뜻도 여러분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자주국이란 단어도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국에서 임금의 자리를 이을 임금의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태자라고 부릅니다. 그를 없애 후환을 막아야 합니다. 후환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 생기는 걱정과 근심을 후환이라고 합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후환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어떤 일로 비롯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걱정이나 근심을 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단어 여러분 뜻잘 알아두시고요. 46번은 서술형인데요. 태자 대소가 주몽을 시기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뭔가를 너무 잘했죠? 그래서 그 질투를 샘내고 미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아서 써주면 되겠어요. 주몽이 여러 방면에서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겠죠. 재능이 너무 뛰어나. 아, 혹시 왕위를 제한테 주는 건 아닐까?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샘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발전이 된 거죠. 여러 방면을 여러분 그래서 조금 찾아서 풀었어도 좋겠습니다. 말타기도 잘하고 활 쏘기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이다.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모두 정답이에요. 47번 문제입니다. 기역에서 왕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요? 왕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는 거예요. 기역. 고민하던 왕은 주몽에게 말 먹이는 천한 일을 시켰습니다. 아, 얘를 죽여야 하나? 아,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말 먹이는 천한 일을 시켰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천하다라는 것의 반대는 귀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말 먹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천한 일이어서 그러면 죽이긴 좀 그렇고 말 먹이는 일을 해라 시켰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짐작하는 거예요. 친구, 주몽이 말을 잘 다루니까 말 기르는 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너 이거 잘하니까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나아가봐라 한 것이 아니라 고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말을 잘 다루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슬 주몽의 재주가 뛰어나서 죽이기는 아깝고 살려두기에는 후환이 있을까 두려웠을 거야. 정확하게 짐작했죠.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죽이기는 아깝고 살려두기에는 후환이 있을까 두려운 거죠. 영민 주몽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B 틀렸습니다. 알수 있죠. 능력이 뛰어났어요.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 먹이는 일을 시켰을 거야. 들렸습니다.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이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빨리 읽어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 너무 궁금하거든요.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마구간에 왔다가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 뭐예요?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 우리가 배웠던 시에서도 확인했었던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마른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무엇에 빗댔어요? 나뭇가지에 빗댄 거죠. 그렇죠? 가느다랗고 마르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냥 마른 말이라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 하면은 읽는 사람도, 아, 그 정도로 앙상하고 가느다랗구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들은 모두 털이 반지르르하고 살이 쪘는데 저놈만 비쩍 마른 것이 볼품없구나.
저 말을 내게 줄 테니 잘 먹여보아라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주몽한테 얘기했겠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몽은 전하의 명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명마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수한 말이다라는

라는 뜻이에요. 이 마가 한자로 말 마자거든요. 선생님, 마른 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명마였던 건가요? 어떻게 됐겠어요? 주몽이 잘 먹여서 키웠겠죠. 그래서 명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몽이 묵묵히 말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태자 대소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주몽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섭죠? 아무리 천한 일을 시켜도 거기서 안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놈이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주몽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유하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주몽을 불러 말했습니다. 유하 부인 누구였죠? 주몽을 낳은, 알에서 나왔잖아요, 주몽이. 주몽의 어머니가 되겠죠. 이 유아 부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요. 강 있죠. 강. 바다 강할 때 강의 신 하백의 딸이에요. 즉, 주몽은 하백의 외손자가 되겠죠. 이것도 뒤에서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아 부인이 주몽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를 해치려는 무리가 있구나. 어서 이곳을 벗어나 화를 면하도록 해라. 어서 여길 떠나. 대소와 그 대소를 따르는 무리가 해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눈치채고 얼른 벗어나거라 하신 거죠, 어머니께서. 주몽은 눈물로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하직이라는 단어도 처음 봤을 수 있는데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직 인사를 드리고 궁을 벗어나 말을 달렸습니다. 도망간 거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충실한 부하이자 믿음직스러운 벗인 오이, 마리, 협보는 주몽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데리고, 벗을 데리고, 친구이기도 하지만, 뭐, 데리고 다니는 신하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세 인물도 바꿔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이, 마리, 협보는 대소를 따르는 무리다 하면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소의 무리가 그 사실을 알고는 주몽 일행을 뒤쫓았습니다. 아, 대소도 정말 집요하네요, 그렇죠? 천한 일을 시켜도 안심하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해도 뒤쫓아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힝! 이거 웃는 거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이 갑자기 앞다리를 치켜들고 멈추었습니다. 말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멈출 때 이렇게 앞다리를 들잖아요 하면서 말이 낸 소리입니다. 힝! 이런 소리를 내면서 멈추었대요. 왜 멈추었을까요? 깊은 강물이 주몽 일행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위기가 없으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죠. 주몽이 강물 앞에 막혔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강물 앞에 막힌 거예요. 대소의 무리가 뒤쫓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엄청 긴장감 넘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빨리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강물 앞에 막혔고 그 뒤에 대소의 무리가 뒤쫓고 있습니다. 문제 볼까요? 48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맞은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말 먹이는 일을 게을리 했나요? 아니죠. 열심히 먹여서 명마를 만들었어요. 주몽은 비쩍 마른 말을 잘 먹여 명마로 만들었다. 바로 여기 나오네요. 2번이 맞는 말이죠. 1번과 2번이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둘중 하나 답이 있다. 이렇게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먹인 일을 게을리한 것과 말을 잘 먹였다.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유아 부인은 주몽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얼른 떠나라. 너 위험해. 하셨고요. 태자 대소는 주몽과 잘 지내기 위해,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잘 지내고 싶지 않아요.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주몽이 떠나자 태자 대소는 좋아하며 더 이상 주몽을 쫓지 않았다?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집요하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2번이 정답이겠군요. 49번이에요. 기역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두 가지를 골라 기호를 적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 어떤 빗대는 거죠.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거뭐 있죠? 나뭇가지, 볼품, 천하, 태자, 바람 이렇게 있었는데요. 원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서 얘기하는 것첫 번째로는 그렇죠.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처럼 마른 말이라고 했을 때 마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빗댔고요. 또뭐 있죠? 바람, 여러분, 그래서 확인해 보면 바람처럼 달리던 말, 그럼 어떻게 달린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빠르게 달렸다. 이런 뜻을 우리가 생생하게 나타내고 싶어서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죠. 나머지 볼품, 천하, 태자는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역, 미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50번입니다. 49번에서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입니다. 49번 문제를 풀어야 50번도 풀 수

있겠네요. 대상 그리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답 뭐였었죠?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 그리고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이었죠? 그러면 나뭇가지는 뭐예요? 가느다랗다는 특징이 있고,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은 뭐예요? 빠르게 달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니까 몇 번에 있나요? 4번에 있네요. 가느다란, 빠른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51번. 유아부인이 주몽을 불러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어머니인 유아부인께서 주몽을 불러서 얼른 도망가라. 너를 해하려는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4번의 답이 있네요. 얼른 너 궁을 벗어나서 화를 면하도록 해라. 4번이 정답인데요. 사이좋게 지내라. 라던가, 위험을 알려라. 그리고 명마, 너 갖지 말고 태자 대소에게 바쳐. 이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말 먹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여서 명마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틀린 내용, 4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주몽은 강물을 바라보며 크게 탄식했습니다. 아, 어떻게 걱정했겠죠.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며 강의 신 하백의 외손이다. 여기 나오죠. 우리 외할아버지는 강의 신이고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화를 피해 도망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왔으니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떻게 빨리 가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뭔가 일이 발생할 건가 봐요.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떠오르더니 몸을 이어 강 건너편까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만들었대요. 너무 신기하죠? 고맙다. 주몽 일행은 자라와 물고기 등을 밟으며 달려 강을 건넜습니다. 다행이군요. 주몽 일행이 강 건너편에 내리자마자 자라와 물고기는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뒤쫓던 대소의 무리도 강을 건너올 수 있을 텐데 흩어진 거죠. 도와준 거예요, 주몽을. 뒤쫓아온 대소의 무리는 유유히 달리는 주몽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졸본 주에 이른 주몽은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를 열었습니다. 이 나라가 훗날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가 되는 것이죠. 문제 볼게요. 52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몇 번의 답이 있죠? 강이 나타나 크게 기뻐한 게나 탄식했고요. 잡히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도망쳤고요. 대소는 주몽을 쫓아 나라에 세웠나요? 아니요. 주몽이 세운 거예요. 대소 무리는 자라와 물고기의 도움으로 쫓을 수 있었다. 실패했어요. 주몽 일행은 자라와 물고기가 만든 다리를 이용해서 무사히 강을 건넜다. 주몽 일행이 건넌 거 맞죠?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해보고 5번의 답이 있다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53번, 기역의 뜻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유유히 강을 건넜다 하면요. 재빠르게 건넌 것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유가 있고 느리게라는 뜻입니다. 유유히. 여러분 혹시 뜻을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다급하게, 조심스럽게 이런 거 아니고요. 여유가 있고 느리게. 이제 다리를 만들었으니까 유유히 다리를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54번입니다. 이 글에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주몽 일행이 깊은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 장면 뭐죠?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몸을 이어 강 건너편까지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에요. 상상을 해보면. 주몽은 대소 무리를 따돌리고 졸본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를 열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다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라와 물고기가 주몽을 도운 장면이 인상적인 까닭을 쓰는 겁니다. 자, 주몽을 도와서 방금 우리 문제에서 풀어봤었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그럼 왜 인상적이었는데 물어봤을 때그 까닭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몸을 이어 다리를 만드는 것은 신비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 글의 종류 기억해 볼게요. 뭐예요? 신화잖아요. 신화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더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원래는 물에서 막 헤엄치면서 다녀야 하는데 쭉 떠올라가지고 몸을 막 이어서 건널 수 있는 이 다리를 만드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신화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에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신비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래서 인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의 머리에 오래 남았다. 인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까닭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 이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면 답이 될수 없어요. 이 이야기에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요. 장면이 정해졌어요. 무슨 장면으로 정해졌어요? 자라와 물고기가 주몽을 도운 장면으로 하나를 딱 정한 다음에 왜 인상 깊었니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렇게 딱 답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뭔가 재밌었거나 아니면 신비한 일이었기 때문이거나 이렇게 이유를 적어주셔야 하겠죠? 서술형 여러분 잘 답을 적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문제는 여기까지였는데요. 나가지 마세요. 퀴즈 확인하셔야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주몽의 이름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수강호기 게시판에 답을 남겨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45강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식물과 에너지 단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탐구 활동과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식물체가요, 포도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과정 깊게 배울 예정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배울 호흡을 광합성과 연관지어서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두 컷의 만화가 보입니다. 한 학생이요, 낮에 숲 안에서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기가 상쾌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낮에 숲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공기가 상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요,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그 같은 숲에 갔는데 숨쉬기 조금 답답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 학생이 느끼기에 왜 낮과 밤에 숲속 공기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해서 이 답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낮에는요, 여러분들 이 숲에 있는 식물들 무엇을 한다라고 배웠었나요? 그렇죠. 우리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무엇과 무엇을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합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숲에 있는 나무

나무들은 산소 기체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생이 공기가 상쾌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숲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소에 의해서 공기가 상쾌함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도대체 밤에는 도대체 공기가 왜 변하는 것일까요? 밤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빛에너지가 없어서 이 식물도 광합성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 식물체 내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 학생이 느끼기에 낮에 비해서 밤에 공기가 조금 답답하다 느끼게 되는지 오늘 시간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랑의 대단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산소를 이용해 무엇을 분해하여요? 양분을 분해한대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우리가 이것을 바로 식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당을 광합성을 통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사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양분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도 유지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도 합성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활동을 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광합성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에너지가 꼭 필요했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호흡의 과정, 광합성처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과 무엇을, 그렇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우리는 무얼 할수 있다. 호흡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식물 세포에서는 이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 때 함께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함께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식물의 세포, 포도당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 일 거예요. 그 양분을 가지고 우리는 호흡을 할 거고요. 산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선생님, 광합성할 때 산소 기체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포도당과 산소는 광합성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소 기체는요, 광합성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입 뒷면에 많은 그 기공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요. 마찬가지로 기공을 통해 나갈 수도 있지만 무엇에 광합성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은 다시 광합성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너지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다양한 생명 활동에 고르게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이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호흡을 얘기하면서 계속 광합성도 다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광합성과 호흡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이 과정,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를 원료로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왔대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네, 식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있어야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호흡은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요, 선생님 눈도 계속 깜빡여야 하고요, 근육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수업도 해야 되고요, 심장도 계속 뛰어야 할것 같고요, 끊임없이 온몸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에너지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때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서 발생하는 혹은 흡수되는 기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기체 교환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요. 낮에는 해가 떠 있어요. 그럼 빛에너지가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은요, 무엇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할

때는 어떤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식물 안으로 들어오고요. 즉 흡수가 되고요. 어떤 기체가 산소 기체가 식물체 안으로 식물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산소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호흡을 할 때는요. 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합성과 호흡을 이렇게 따로 보지 말고요. 식물체 하나로 크게 바라볼게요. 낮에 이 빛이 충분해서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다면, 즉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식물체는 어떤 기체를 흡수하고 어떤 기체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낳겠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밤에 볼게요. 밤에는 광합성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밤에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가 식물체가 호흡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식물은 무슨 기체를 흡수하고 밤에는 산소 기체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밖으로 방출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호흡량과 광합성량의 비교라고 되어 있고요. 낮이에요.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물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요, 어떠한 기체를 흡수하고, 그렇죠.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요. 이산화탄소의 기체를 흡수하고요, 산소를 방출하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밤에는요, 호흡만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어떤 기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호흡과 광합성 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광합성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호흡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이 지필평가에서는요. 호흡과 광합성 굉장히 많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이 표로 잘 정리해 두시면요. 그림을 통한 비교도, 표를 통한 비교도 여러분들 다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식물의 모든 세포는 세포 호흡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계속 에너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광합성은 지난 시간에 실험을 통해 알아냈죠.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더니 엽록체에만 녹말이 생성됨을 확인했어요. 아, 광합성은 어디에서만? 엽록체에서만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자, 호흡은요, 선생님이 언제나 항상 숨을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물도요, 밤에 잠잔다고 숨을 안 쉬진 않아요. 호흡을 안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호흡은 하고 있다. 광합성은 무엇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광합성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호흡할 때 필요한 원료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포도당과 산소였고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우린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광합성의 원료는요, 호흡의 산물이기도 했죠.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기체 교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우리 광합성에는 이 기체가 반대로 바뀌죠. 무엇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겠구나. 자, 마지막입니다. 에너지의 출입인데요. 여러분들 호흡은요,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흡수할까요? 호흡 왜 한다고 얘기했어요? 포도당 분해에서 에너지를 만들 거라고요. 에너지가 나오는 게 호흡이에요. 따라서 호흡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광합성에 에너지가 들어가나요? 그럼요. 광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요. 광합성은요, 빛에너지를 받아서 무엇을?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예요. 즉, 빛에너지가 들어가죠. 아, 에너지가 흡수되는구나라는 거. 이 에너지의 방출과 흡수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호흡과 광합성 비교해 봤다면 교재에 나오는 필수 탐구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식물과 에너지 파트에서는 우리 수행평가로 진행할 수 있는 실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교재에는 필수 탐구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식물의 호흡 관찰하기 실험이고요. 가, 시금치를 넣은 비닐봉지와 넣지 않는 비닐봉지를 밀봉하여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둔대요. 암실이라는 건 무엇을 차단한 거예요?
그렇죠. 빛에너지를 찾아낸 거예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 호흡을 관찰하고 싶으니까요. 자, 나. 다음 날 각각의 비닐봉지에 차 있는 공기를 어디에다가 석회수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석회수의 좀 특징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석회수는요, 물에다가 수산화칼슘을 녹인 물이에요. 그런데 이 석회수의 특징은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CO2가 이렇게 들어가면 석회수가

두 개의 비닐봉지에 똑같이 이렇게 밀봉을 한 다음에 암실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 비닐봉지 안에는 시금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시금치는 암실이었기 때문에 광합성은 못했겠지만 항상 무얼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호흡에서 우리 들어가는 기체와 나가는 기체를 알면 이 실험의 결과 금방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비닐봉지에 있던 공기를 이렇게 눌러서 시험관 안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관에 뭐 들어가 있대요? 석회수 들어가 있대요. 자, 이 실험의 결과,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의 공기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가 들어있던 비닐봉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많이?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시금치는 빛이 없을 때 무엇만 했겠어요? 그렇죠. 광합성은 못하고 항상 일어나는 호흡만 했을 거예요. 호흡을 하면요, 어떤 기체가 흡수되고 산소가 흡수되고 방출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아, 따라서 이 봉지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어서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만들었구나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다음은 광합성 산물의 이동입니다.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에 광합성의 산물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산물이 또 이동할 때는 형태를 바꾸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 우리 물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됐고,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도 있었겠죠. 그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에너지를 받아서 그때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과 산소라는 기체를 만들죠. 이 산소는 호흡에 사용할 수도 있고 다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초기 산물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무엇이에요?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 단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하나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포도당은 물에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저장하기가 좀 어려우니 물에 녹지 않는 무엇으로 다당류인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요, 녹말은 물에 녹지 않으니 이 입에 잠시 저장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여러 개 붙인 다당류인 녹말로 저장을 하는데 주로 낮에 입에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주로 밤이 되면요, 이 녹말을 다시 설탕으로 바꿉니다. 설탕은요, 그림 보면, 포도당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조금 더 작은 당 하나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과당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설탕은 얘가 단당류였다면 여기는 당이 두 개다라고 해서 이당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말을 당이 두 개인 이당류, 설탕으로 바꾸어요. 그럼 설탕은 다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을 어디에 각각 이 양분을 필요로 하는 세포, 조직에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요, 양분이 이동하는 관은 지금 색깔을 보니 물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양분이 주로 이동하는 관을 체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무엇은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서 입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주로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서 곳곳에 전달이 되겠구나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광합성의 초기. 양분 뭐예요? 포도당이고요. 포도당 일시적으로 무엇으로 저장해요? 녹말로 저장합니다. 녹말 이동할 때 무엇으로 바뀌어?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세 가지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 포도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당 물에 잘 녹을까요? 녹지 않을까요?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땐 포도당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합니다. 녹말은요, 포도당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저장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자, 우리 무엇이 녹말로?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녹말은 이동할 때또 다른 걸로 바꿉니다. 무엇으로? 설탕으로 바뀌어요. 설탕을 아까 선생님이 이당류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개의 당류가 결합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설탕 물에 잘 녹습니다. 자, 이 설탕은 무엇이 바뀐 거예요? 녹말이 주로 밤에 설탕으로 바뀌어서 어디를 통해 이동한다고 했죠? 그렇죠. 물관 아니고요. 체관을 통해 식물체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합성의 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았다면요. 이번에는요. 이 광합성의 산물이 어떻게 저장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광합성 산물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광합성의 산물을요. 식물의 생장에도 사용을 하고요. 씨를 맺는데, 그리고 싹을 틔우는데, 그리고 꽃을 피우는데, 열매를 맺는 데 사용을 한대요. 우리 광합성을 통해 만든 양분, 즉 포도당 얘기하는 거겠죠. 형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포도당은요. 제일 먼저 이 식물체에 무얼 제공하냐면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되나요? 네, 포도당이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방금 호흡 배웠잖아요. 호흡이 뭐예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무엇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광합성의 산물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 포도당 분해에서 에너지 얻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 식물체가 생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광합성의 산물에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광합성의 산물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이 식물체를 구성하는 데 사용해요. 무슨 뜻이에요? 식물체를 구성한다는 건 우리 잎, 줄기, 뿌리, 뭐 여기 씨, 열매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게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양분으로 식물체 자체를 만드는구나. 또 그를 통해서 뭘할수 있어요? 생장을 할수 있습니다. 생장을 하려면 잎이 막더 생기는 거잖아요. 줄기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식물체를 구성하는 것이 광합성의 산물이 될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식물은 엽록체가 있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했어요. 그런데 동물인 우리는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나요? 엽록체가 있었으면 선생님 초록 색깔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우리 동물은 엽록체가 없어요. 즉,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요? 먹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식물체는요, 즉, 광합성의 산물은 동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때 기체인 산소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만 동물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식물이 만든 그 양물을 동물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다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용되고 남은 양분이 있을 거예요. 그 양분을 식물체는 자기 몸 안에 잘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데 식물의 종류마다 이 저장되는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 형태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 양파, 과일과 같은 이러한 식물들은요, 우리 이 양분을 무엇으로? 포도당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사탕무, 사탕수수,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나는 것들이죠. 어떠한 형태로? 설탕의 형태로 우리 광합성의 산물,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감자, 고구마로는 주로 전분가루 만든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녹말가루. 네. 감자, 고구마, 벼, 밀은요. 주로 녹말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요. 콩 하면 대표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콩은요, 단백질 형태로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콩, 깨. 우리 깨는요, 깨를 가지고 우리 뭐 만들어요? 기름 만들기도 하잖아요. 땅콩과 깨는 대표적으로 어떤 지방이 많은 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방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꼼꼼히 개념 아이템 모아보았으니 모은 아이템으로 문제 잘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예요. 자, 두 개의 비닐봉지 속 하나에만 시금치를 넣고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가 그림과 같이 석회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비닐봉지 속 공기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본 실험이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시험관의 기호는 당연히 무엇이 들어가 있는 식물인 시금치가 들어가 있는 A의 이 시험관이 뿌옇게 흐려질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어요. 그럼 광합성은 하지 않았을 거고 호흡만 했을 텐데 호흡을 했다라는 건 산소는 우리가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산화탄소 어디에 들어가면 석회수에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빛이 없는

없는 곳에서 시금치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죠. 왜? 빛이 없으니까요. 광합성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니은, 빛이 없는 곳에 놓아둔 시금치에서 나온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맞겠죠. 왜? 호흡만 했을 거고요. 그 호흡을 통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이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지게 했습니다. 디귿, 시금치잎에 저장된 녹말의 양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증가하였을까요? 여러분들, 녹말을 만드는 과정, 결국엔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즉,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입니다. 그러면, 녹말의 양이 증가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광합성을 했다라는 뜻인데, 우리 아까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대요. 그럼 빛이 오랫동안 차단된 거예요? 광합성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녹말의 양이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물질 알맞게 고른 것은,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너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니까 호흡할 때 우리 필요한 거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근데 에너지를 만들 때 물과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겹쳐지는 건 2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기역은요, 광합성의 산물일까요? 포도당이잖아요. 여러분, 기역은 포도당. 그럼 포도당은 우리 광합성의 산물이 맞죠. 그래서 맞고요.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나요? 네,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은 아까 이산화탄소였죠.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광합성 과정에 이용될 수 있겠죠. 광합성의 원료니까. 물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되나요? 네, 물은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고요. 니은은 이산화탄소는 BTB용액의 색깔을 파랑색으로 변화시키나요? 여러분들 BTB용액이요, 우리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어떤 색?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 파랑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BTB용액에 뭐가 들어가면 무슨 산성도 산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BTB용액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 실험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BTB용액을 파랑색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광합성, 빛이 있을 때 일어나고요.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광합성 엽록체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호흡하고 있어요. 원료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의 원료였습니다. 호흡은요.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 만들었고요. 광합성은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했고요.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습니다. 자, 광합성이요.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빛에너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방출이 아니라 흡수죠. 자, 호흡은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려고, 뭐 하려고, 방출하려고 우리 호흡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림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우리 가볼게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 받아서 포도당 만드네요. 아, 가는 광합성이구나. 그럼 우리 광합성 밑에 포도당과 산소로 에너지 만드는 건 호흡이구나라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는 호흡 아니고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나는 엽록체에서만, 나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가 과정에서, 즉 광합성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죠. 빛에너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나는 빛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호흡이요. 항상 일어나요. 빛이 있을 때만 아니고요. 낮에는 가보다 나가 활발하게. 나는 호흡이요. 낮에는 호흡보다 광합성이 활발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가가 바뀌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네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은요, 낮 동안 잎속 엽록체 무슨 형태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낮 동안 잎에 저장되었던 녹말은 대부분 밤이 되면 물에 녹는 무엇? 우리 설탕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설탕은 어디로 이동해요? 그렇죠.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정답 찾으면요. 포도당, 녹말, 설탕, 채과.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밤이 되면 식물이 무엇을 하지 못하고 호흡만 하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방출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것은 기체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오늘 내용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이 개념 클리어의 답 어디에다가 수강의 게시판에다가요, 몇 강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느낌으로 우리 소통하면서 계속 강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즐거운 동물과 에너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어느덧, 예, 우와, 44강까지 왔네요. 비판적으로 읽어요. 즉, 그렇구나, 다 맞아. 이게 아니라,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타당한 내용만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읽는 시간. 그래서 더 재밌죠. 자, 비판적으로 읽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 내용이 타당한지, 예, 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빨리 오세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의 글을 읽었더라?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하는 글을 읽었었고요. 여기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도 찾아냈었죠.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수 있다, 이런 것들. 원래, 과다하게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쭉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주장을 하다가, 이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데? 라는 걸 발견하는 그 재미! 예, 이번에도 들어있습니다. 자,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지 또는 타당한지 내용의 타당성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타당한지 일단 첫 번째는요, 주장이 가치가 있는지. 자,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어야 해요. 그건 정말 기본이죠. 주장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거나, 이거는 뭐별 가치가 없는데, 이런 주장은? 그러면 누가 읽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주장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예,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장만 그럴듯하면 될까요?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유. 이유가 타당한지, 예. 이유의 타당성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유는 또 그냥 이유인가요? 아니죠. 이 이유를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누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의 타당성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그럴듯해야 된다. 이 그림은 항상 언제까지나 기억해야 되겠죠? 주장을 받쳐주고 있는 이유, 이유를 받쳐주고 있는 근거.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있고 타당한지를 보셔야 돼요. 즉, 이치에 맞는지, 옳은지를 잘 봐주세요. 자, 이번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주장하는 글입니다. 역시 주장하는 글이고요. 제품 정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거나 뭐, 저 과자를 샀다. 아니면 음료수를 샀다. 좋아. 자, 거기에 혹시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이 제품은 이름이 뭐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예,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고, 다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제품 정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죠.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모든 제품에는요, 제품 정보가 쓰여 있답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거나 좋아요. 다 좋아요. 이걸 보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니까.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부분이 바로 주장이죠. 이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주장, 가치가 있는 주장인가요? 그렇죠. 사기 전에, 제품 사기 전에 그냥 여기 있어요 하고 돈 내고 그냥 살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내가 사려고 하는 그 제품의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1,000원을 주고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만족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소비라고 하지요. 소비 생활. 네. 소비 생활 습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 생활을 좀 더, 나은 선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소비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예, 이 주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굉장히 가치 있는 주장이다. 즉, 가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이다.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올까? 이유가 나오겠지? 우리 짜임새도 정말 정말 많이 공부했으니까. 자,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왜더 나은 선택인데? 라고 물으신다면,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식품 유형이란 말이 나오네요. 네. 자, 식품이니까 먹는 거겠죠?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간 음료가 있어요. 흔히 볼수 있죠? 자, 이 음료는요. 식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고 제품을 고르면 좋대요. 자, 과일이나 채소 합해서 과채라고 합니다. 자, 이 제품 정보를 딱 읽어보니까 과채 주스라고 써 있는 것이 있고, 과채 음료라고 써 있는 것이 있고, 혼합 음료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식품 유형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품 유형에 따라 실제 과채즙이 들어간 양이 다르대요. 야, 나 처음 알았네.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음료수 먹으면서, 어? 이건 과채주스네. 난 아니야. 나는 혼합음료야. 그래? 뭐가 다르지? 이럴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곳이에요. 네.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죠.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하죠? 음료에 과채즙이 95% 이상 들어있으면 과채주스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10에서 95% 들어가 있으면 과채음료라고 붙여준대요. 야, 이건 과채음료야! 이렇게. 10%보다 적게 들어있으면, 에게 겨우 요만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합음료라고 딱 표시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과채가 많이 들어간 걸 원해. 응? 그렇다면 이 식품 유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되겠어요? 난 과채즙이 많은 걸 원한다고. 그렇다면 예, 과채 주스를 선택하셔야죠.

아니야. 나는 그냥 과채즙이 그냥 아주 적은 걸 먹고 싶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혼합 음료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먹고 마시고 하지만은 내가 먹는 것이 과연 과채즙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을까? 알고 먹자 이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 음료수병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 냉장고 한번 뒤져 보시고 예. 없는데요. 아, 어제 먹고 그 통을 저기 쓰레기통에다 버렸지. 우리 집뭐 재활용통. 그러면 가서 한번 보시고 예, 재밌을 것 같죠? 자,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고 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어서, 제품을 더 싸게 살수 있어서, 많이 살수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모든 제품의 제품 정보가 쓰여 있지 않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우리가 제품 정보를 잘 확인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 똑같은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또는 똑같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상품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상품을 얻을 수 있다. 예,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죠? 과채즙의 양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품 유형을 확인할까? 유통기한, 제조회사, 친환경 마크, 가격을 확인할까? 예, 앞서서 식품 유형을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과채즙 양이 많을수록, 예, 주스라고 써붙여줄 수 있겠네요. 그쵸? 물론, 아주 많아야 될것 같아요. 도대체 아까 그몇 퍼센트였었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주스,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는 음료, 과채 음료.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구나. 와, 나 몰랐어. 네. 자, 이렇게 글을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아는 게 많아지죠? 유통기한이 뭘까요, 얘들아? 유통기한. 유통이 뭐예요? 유통이란 얘기는 이 제품이 유통, 말 그대로 흘러다닌다는 거야. 어? 어디를 흘러다닐까요? 길거리? 아니죠. 시중에 흘러다니는 거지. 마트라든가, 일반 가게라든가, 그쵸? 자, 이 제품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을 때, 그때가 유통기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00몇 년, 뭐몇 월, 뭐 며칠, 여기까지 유통기한이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시중에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통기한이죠. 유통기간. 자, 이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요 기한을 넘겨버린 제품도 우리가 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소비 기한은 뭘까, 얘들아? 소비 기한. 여기서 소비는 뭘까요? 내가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때까지는 먹어줘야 돼요. 이 말이죠. 이 기한을 넘겨버려서 내가 섭취를 하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죠. 네,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식품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까? 과채즙이 5% 들어간 음료래요. 5%?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본문을. 아하, 이때는 혼합 음료로구나. 네. 자, 기억에 대해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와 같이 식품 유형이 구별되어 있는데, 식품 유형에 따라 실제 과채즙이 들어간 양이 다르다. 자, 이걸 판단하며, 즉, 비판하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비판. 우리 학습 목표와 관련됐기 때문에 앞에 중요라고 썼습니다. 어려워서 중요가 절대 아니고, 학습 목표와 딱 들어맞는 문제의 중요라고 써있죠. 자, 그럼 이 기억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한 친구,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서 믿을 수 없어.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 국가기관에서 딱 이렇게 정해준 것이었잖아요. 자, 과채, 주스, 음료, 혼합 음료는 어떻게 다르다라고 딱 정해줬었죠.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이 있어요. 예.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수 있습니다. 왜요? 객관적이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유를 잘 뒷받침해 줄수 있어요. 자,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우유를 사고 싶다면 제품 정보에 있는 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용량이 적은 우유는 오래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용량 200ml는 보통 한컵 정도로 초등학생이 한 번에 마시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옳은 말만 계속하고 있네요. 용량이 적은 우유를 고르면 우유가 상하지 않아서 1년 동안 신선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두부, 어묵도 용량을 확인하면 더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넘어갈까요? 하면 안 된다고.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이 읽다가 엥? 하면은 네. 그 사람은 잘 판단하고 또잘 비판하며 읽기 하신 거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선한 제품을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을까? 여러분, 신선한 제품 고를 때 무엇을 보죠? 소비 기한이라든가 유통 기한이라든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래요? 용량을 확인하래요. 에? 적다. 많다. 이게 용량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선한 제품과 관련이 있을까요? 즉, 이것은 이유이긴 이유인데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말. 맞아. 200ml는 한컵 정도 맞잖아. 이거 다 필요 없어. 여기가 맞다고 해서 그렇구나. 아니야. 왜? 이유 자체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용량 얘기해봐야 뭐예요? 이미 설득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판단하신다면 비판적 읽기를 잘하고 있다, 여겨도 좋아요. 여기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뭐, 예, 그 우유 냉장고에 보관해. 그런 말이죠. 우유 냉장고에 두어. 이래도 되죠. 자, 이렇게 보관하다, 뭐, 또는 우유를 오래 보관하다, 우유를 오래 놔두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용 연령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가 있대요. 연령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죠, 나이. 나이를 연령이라고 하고 연령을 또 나이라고 해요. 자, 이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자기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죠.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고를 때에 사용 연령, 사용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사용 연령은 몇 살부터 이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다시 말한다면 이용해도 되는지, 예, 또몇 살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래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장난감에 사용 연령이 3세 이상이라고 탁써 있어요. 자, 이렇게 쓰여 있다면 3살보다 어린 아이가 그 장난감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시를 잘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장난감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3세 이상, 만약에 3세 이상이 아니고 더 어리다면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런 어린이들은 뭔가 입에 넣기가 참 쉬워요. 그죠? 만지고 입에 넣었다가 또 빨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장난감에 따라서 그 장난감이 목에 넘어갈 수도 있고,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또,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혀를 통해서 이렇게 빨면서 혀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또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용 연령을 잘 살펴보면서 안전한 제품을 골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장난감 총 보세요. 위험한데 그걸 재밌다고 사용하다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용하거나 살 때,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서 안전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근거 또는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예를 드는 것은요,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쓸때 좋은 방법이 또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장난감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어린이 장난감은 사용 연령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를 정리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써서 찾아서 써볼게요. 용량을 확인합니다. 용량을 확인하면 어떤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네. 나이에 맞는 어떤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글쓴이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타당성은 떨어지죠. 예. 타당성 있는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죠.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안전한 제품이죠.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이런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유를 꺼내올 수 있어야 되니까. 아, 이건 타당성이 있구나. 여기는 타당성 없고 타당성 있고.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유를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되고, 이유를 정리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도 잘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된다. 자, 기역에서 디귿과 뜻이 비슷한 말을 알맞게 연결해 볼게요. 보관해도, 연령, 사용해도 있습니다. 자,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해도, 예. 우유를 냉장고에 두어도, 뭐 같은 말이죠. 연령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고, 사용해도, 이용해도.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문단 3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시오. 중요한 또는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 한번 비판해 볼게요. 비판적으로 읽어 볼게요. 일단 문단 3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방법이 용량을 확인하라라는 거였어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어. 타당한가요? 이치에 맞는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네. 문단 3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먼저 답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여기까지만 쓰면 부분 점수밖에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정답 모르겠어 이런 친구도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쓰겠죠. 타당하다 써야지. 아니야, 타당하지 않다 써야지. 뭐 이렇게 고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예, 그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부분 점수밖에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근거를 써주어야 합니다. 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것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써도 아주 훌륭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학습 목표와 관련된 용어를 넣어서 더 덧붙여 볼까요? 그러면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 점수 안 받고요. 자, 일단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용량을 확인해야 하는 걸까? 이게 과연 제대로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가 맞나? 이 생각할 수 있죠? 자, 왜? 객관적으로 옳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문단 3의 내용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거도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요거. 뒷받침한다, 안 한다. 적절하게. 그리고, 여기.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 요 말이 또 중요해요. 자, 아까 보세요. 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이유 부분이었어요. 이유 부분. 이 이유는 누굴 뒷받침하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 3의 내용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정확하게 잘딱 골라냈습니다.
근거도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해요. 따라서 문단삼의 내용은 다당하지 않아요. 이러면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용도를 확인하래요. 쓰임새를 말하는 거죠. 상처에 붙이는 밴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와 방수 밴드가 있대요. 자, 두 제품 모두 상처를 보호해주는 기능은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방수 밴드를 사용하면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는데요. 반면 밴드를 사용했을 때는 상처에 물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방수 밴드보다 공기가 잘 통하기는 한답니다. 수영장에 가거나 손을 자주 씻을 때에는 방수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평소에는 그냥 밴드 사용하면 되고요. 방수 밴드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방수 또는 물에서 보호 같은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 나 수영장 갈 건데, 그러면 용도를 잘 살펴봐야 돼. 그러면 수영장 갈 때는 물에 잘 젖으니까 혹시 상처가 있을 때 물에 안 젖게 해야겠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한다? 예, 방수 밴드를 사용하면 좋답니다. 용도에 맞게 써라. 예,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방자가 참 재밌어요. 방자는요, 막는다는 뜻이 있어요. 막는다. 막아줘요. 막는다. 이 방자가. 어휘 공부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물을 막아줘. 방수야. 응? 이런 거 있고요. 뭐, 추위를 막아줘. 방한이야. 응, 찬걸 막아준다. 이 말이죠. 또, 독을 막아줘. 방독면 할 때, 방독. 막아주는 거 많지. 또 뭐, 범죄를 막아줘. 그럼 범죄니까 방범. 이렇게 되겠죠? 또, 불을 막아줘. 방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방패. 방패도 무기잖아요. 상대방의 무기를 막아줘. 방패. 또뭐 있을까? 방탄. 총알을 막아줘. 방탄조끼 할 때. 와, 방자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죠? 예. 자, 그렇습니다.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제품들은 모두 제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제품 종류에 따라 제품 정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죠. 이 정보를 잘 살피는 소비자는 똑똑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어요. 아까처럼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제품을 고를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살피면 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을 할수 있대요. 앞으로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됩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기 기억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들었는지 알맞은 것, 네, 동그라미 해볼게요. 용도를 확인하면, 쓰임새를 확인하면 좋겠다. 예, 밴드와 방수 밴드 예로 가지고 왔지요. 요걸 근거로 해서 여기 있는 이유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반 밴드와 비교했을 때 방수 밴드의 장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방수. 요것만 봐도 알수 있어. 방수. 물을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자, 디자인이 예쁘다. 가격이 저렴하다. 공기가 잘 통한다. 상처를 보호해준다.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방수 밴드만의 장점. 일단, 물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방수니까.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는다. 상처를 보호해준다. 이것은 일반 밴드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물론, 방수 밴드도 해당합니다. 네. 밴드, 방수, 밴드. 그 다음에 공기가 잘 통한다. 이건 일반 밴드였죠? 네.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으려면 공기가 잘 통하는 건좀 포기해야 될까?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말만 딱 봐도, 아하, 이건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게 물을 잘 막아주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31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자,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우와! 정말 내가 제품 정보를 잘 따져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죠? 자, 소비 생활 습관과 관련 있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나 이제 물건 살 때, 아, 제품 정보들 중에 이 음료수 마실 때는 무엇을 보면 좋을까? 뭘 확인할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이거죠. 물건 살때 어떤 제품 정보를 확인할까? 여기 뭐가 있었어요? 뭐

0: 식품 유형. 식품 예, 유형. 식품 유형을 봐야 됩니다. 뭐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뭐 용도도 보셔야지요. 뭐 이런 것들. 또 무슨 사용 연령. 사용 연령도 확인하셨나요? 막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예. 물론 이치에 맞지 않는 타당성이 없는 내용도 물론 그중에 있었었지만 예를 들어서 신선한 제품을 고르려면 용량을 봐라.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식품 유형, 용도, 사용 연령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보를 좀 확인을 해 봐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 할수 있죠? 자, 그런 질문들 한번 골라 봐라 이 말이죠. 네. 이렇게 가족 가운데 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제품 정보를 잘 확인하시던데요. 뭐 이렇게 이 글의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가요? 저는 네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중요한 주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면 문제예요. 내 말은 논리적으로 옳고 이치에 맞아. 정말 타당할까? 당당할까? 부당할까? 아유, 칭찬을 잘해줘야 될 텐데. 뭐라고 해야 될까? 어우, 너 말을 아주 잘해. 타당해 해야 될까? 부당해. 당당하구나, 너. 이래야 될까?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4번 문제부터 이어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4번 선생님이 한번 보고 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개념 시간에 이해를 하고 있는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간단하게 풀 거고요. 오늘의 구원픽은 11번, 12번 문제인데, 역시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또 그래프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 두 개의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X값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O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개의 변의 길이를 ABCD라고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게 개념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증명했던 방법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2개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또 나머지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식 생각할 수 있어서 x제곱에다가 4의 제곱 더해준 게 10의 제곱에다가 7의 제곱 더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x제곱이 149에서 16을 빼낸 거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x제곱은 133이야라는 정답 바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 그게 4번이었죠.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본다면 그냥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로 바로 풀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시간 쓰면 안 되는 문제였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그런 게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이 5번 문제 볼 텐데, 이 5번 문제 전개도랑 관계가 있는 문제죠? 펼쳐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원기둥의 옆면 쭉 펼쳐내면 직사각형으로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아래에 지금 밑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다라는 얘기 쓰여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20파인데 그 20파가 바로 옆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하고 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공간이 좁으니까 단위 노선 생략하고 나중에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생각해 보면 높이는 15파이 센티미터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B에서부터 원기둥의 옆면을 한 바퀴 돌아서 그 아래에 있는 A라는 점까지 와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B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다면 A라는 점이 아래에 있었고 그 A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점이 반대쪽에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 그려봤으니까 이점 A라고 놓고요. 선분 BA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지금 알아챌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직각 삼각형 눈에 하나 보이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근데 좀 난감해. 15파이, 20파이, 파이를 제곱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지?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고민을 할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된다? 너를 5파이로 나눈다면 3대, 너를 5파이로 나눈다면 4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의 비가 실제로 5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길이를 구할 때는 5파이를 곱해주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BA의 실제 길이가 25파이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생각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2번 25파이 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할 만합니까? 물론 이거 이렇게 풀지 않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 선분 BA의 제곱을 생각하면 15파이의 전체 제곱에다가 20파이의 전체 제곱을 더한 것과 같아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225파이 제곱, 그 다음은 400파이 제곱, 전체적으로 625파이 제곱이니까 BA를 제곱해서 625파이 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곱하기 전에는 625를 제곱하기 전인 25, 파이 제곱을 제곱하기 전인 파이가 같이 붙어 있을 거란 얘기라서 25파이 하고 찾아낼 수 있겠지. 자, 이 불편한 과정 거쳐가지 말자고요. 3대 4대 5, 실제 길이는 5파이 곱하면 되니까 25파이 생각해 주자. 정답 2번 하고 고를 수 있는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픽이라고 얘기했던 문제, 거기에서 했었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담겨 있죠. 펼쳐 직선 그려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그런데 계산이 숫자가 크니까 비율로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있는 복사판 문제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자. 6번 문제 봅시다. 세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인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네요.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를까요? 피타고라스 수 떠올라야죠. 피타고라스 수를 그대로 골라내면 그게 바로 자연수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의 직각삼각형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몇 번? 4번 7, 24, 25가 피타고라스 수를 그대로 만족시킨다 생각할 수 있고요. 보자마자 정답은 4번 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연습이잖아. 공부하니까 피타고라스 수를 이때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자, 4, 5와 짝지어지는 건 그렇지. 3, 4, 5가 짝지어지겠죠? 8과 10이랑 같이 짝지어지는 건요. 6, 8, 10. 이게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할 겁니다. 3, 4, 5의 두 배씩 되는 거죠. 그리고 5, 12, 15인가요? 아니지. 5하고 12하고 13이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7, 24, 25, 피타고라스 수 만족하고요. 9, 30, 31? 아닙니다. 9에 40, 41이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하죠. 하나 빠져 있는 거 있는데, 8, 15, 17까지도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피타고라스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요것들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다. 실전에서는 제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렇게 고르고 넘어가는 게 실전용 풀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충분합니다. 7번으로 가자. 7번은 우리 구원픽으로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림에서 변의 길이들이 다 똑같을 때 A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한번 순차적으로 적용해 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선분 AC의 길이 생각해 봅시다. 자, AC의 길이를 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AC의 제곱을 생각할 수는 있다. 자,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AC의 길이의 제곱이 2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면요. AD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도 있겠죠?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AD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 선분

AC의 제곱에다가 선분 CD의 제곱을 더해준 것과 같은데 AC의 제곱을 2라고 이미 구해놓았고요. CD가 1이니까 CD를 제곱해봐야 1 되면서 AD의 제곱은 3이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AD의 제곱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 1이었기 때문에 AE의 제곱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선분 AE의 제곱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너는 선분 AD의 제곱에다가 선분 DE의 제곱을 더해준 건데 AD의 제곱은 3이라고 구했고 DE의 제곱해봐야 1인 거니까 AE의 제곱이 4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요. 어떤 선분의 길이를 제곱했는데 4 나왔대요. 그럼 당연히 그 선분의 길이가 몇이야? 2cm야라는 거 단위까지 붙여서 표현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cm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할수 있겠니? 좋았어. 이렇게 직각삼각형들이 계속 연달아 붙어 있는 경우, 요거 시험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었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그대로 나올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똑같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오늘 구원픽을 붙이지 않은 이유, 예전에 우리가 이미 강조했기 때문이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ABCD가 존재합니다. 그때 1cm, 1cm, 1cm, 1cm로 변의 길이를 잡고 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때 안에 있는 사각형이 나도 모르게 정사각형이라고 전제를 내리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풀면 감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정사각형이다라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길이가 1cm였어. 이 길이가 3cm였어. 그리고 사이에 직각하고 끼어 있죠. 근데 아래에 있는 거 어때요? 1cm, 3cm 직각. 1cm, 3cm 직각. 1cm, 3cm 직각이니까 이 옆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모두가 다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정사각형인가요? 아니, 아직 부족해요. 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말은 모두 될수 있으니까 이게 직각이라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겠지. 저게 직각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각을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해 보도록 하자. 자, 이 각을 동그라미, 이 각을 세모라고 하면 합동이니까 너 세모, 너 동그라미가 되는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90도여야 되는 게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두 개도 해서 90도니까 나머지 한각 90도가 되면서 안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개의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정사각형이니까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만 알아낼 수 있으면 넓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선분 EF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게 바로 넓이가 될 거니까. 근데 이 EF의 길이의 제곱은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의하면 선분 BE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선분 BF의 길이의 제곱 더해준 거랑 같으니까 BE의 길이는 3cm였으니까 제곱하면 9가 될 것이고, 넌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1이라서, EF의 제곱이 10이다라고 계산해낼 수 있겠죠. EF의 제곱 자체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니까요. 10제곱 센티미터라고 정답 써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어때요? 그냥 대충 보고, 답은 10이야 라고 찾아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요. 아, 이런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대충 보고 푸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꼭 이런 건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땐 반드시 안에 있는 EFGH라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설명을 선생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합동을 이용해서 할수 있겠죠? 네, 꼭 필요합니다. 자, 이 8번 문제.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안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더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자. 9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일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래요. 자, 이거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원뿔 나오죠. 직접 그려보지 않더라도 요 작은 것만 한번

빗변의 길이 13. 그럼 머릿속에 또 12cm 떠오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가 12cm가 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개의 원뿔의 높이가 12cm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지름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 길이는 5cm라는 거 알아요? 그럼 선분 DC라는 커다란 원뿔의 반지름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건 어때? 20, 12, 그러니까 이쪽이 16cm야 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20의 제곱에 12의 제곱 빼면 16의 제곱하고 나타나죠. 그렇지 않다면 4로 나눠서 3대에 4대에 5라고 생각하고 실제 길이는 4배 했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죠. 선분 DC의 길이가 16cm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회전체의 부피 구해볼 수 있겠다. 커다란 노란색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내는 원뿔의 부피 생각해보면 너는 3분의 1 곱하기 16의 제곱 파이, 이게 민넓이죠? 네, 거기에다가 높이 12 곱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작은 이 원뿔, 빨간색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내는 원뿔 빼내야겠다. 그렇다면 너는 3분의 1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파이, 거기에다가 12를 곱해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2와 3분의 1을 먼저 나눕시다. 4 남을 거고요. 3분의 1과 12 먼저 계산하면 4 남을 거예요. 결국 4 있고요. 파이 있으니까 4파이로 묶어내시면 여기에는 16의 제곱만 남고 뒤쪽에서는 4파이로 묶어내면 5의 제곱만 남는다 생각할 수 있겠죠. 산수 계산할게요. 자, 앞에는 4파이, 그리고 뒤쪽에서는 16 제곱하면 256이고, 25 제곱하면, 5 제곱하면 25하고 나타날 테니까, 너는 4파이에 곱하기 231이다라고 식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곱하면 4에, 그 다음에 2에, 자, 924파이라고 우리 정답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단위는 당연히 3제곱 센티미터 부피니까 붙여주셔야 되는 거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죠. 결국 원뿔 직각삼각형 돌리면 원뿔 나타난다라는 상상은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거고, 중요한 건 높이와 반지름 필요한데 전부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수, 비율 활용해가지고 구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 중학교 1학년 지식이 조금 필요했지만 회전시켰을 때 원뿔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야 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5와 8과 X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제곱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요, 우리 친구들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5, 8, X의 순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왠지 X가 제일 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변의 길이들을 봤을 때 작은 거에서부터 큰거 순서로 써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이것만 떠올려. 직각삼각형이 있어서 요 변의 길이가 5, 이 변의 길이가 8,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X인 직각삼각형만 떠올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어디를 찾아봐도요. X가 빗변이다? X가 제일 길다? 이런 얘기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X가 제일 길다고 단정해버리면 답이 하나밖에 구해지지 않습니다. X가 더 짧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5, 니가 빗변의 길이가 8이 되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X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야죠. 이두 가지의 상황에서 x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 x제곱 구해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자. x의 제곱, 너는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으로 쓸수 있고요. 5의 제곱 25에다가 8의 제곱 64 더해주는 거니까, 아, x제곱이 89가 되는구나 라고 하나의 x제곱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처럼 빗변의 길이가 8이라면 상황이 좀 다르죠? 이번에는 가장 긴 변의 제곱 8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니까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결국 x제곱이라는 값은 8의 제곱 64에서 5의 제곱 25를 빼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x제곱 값은 39다라고 찾을 수 있죠. 그래서 39와 89 이렇게 두 개를 모두 답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걸 빼먹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제에서 왠지 x가 제일 큰 것처럼 보여지도록 서술을 해주었지만 x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가 쓰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x가 제일 긴 빗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다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좋아. 반드시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1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1번하고 12번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놓은 문제인데 두 문제 잘 한번 살펴봅시다. 11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에서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분 OH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문제 선생님이 왜 골랐는지 느낌 딱 오시죠? 그래프랑 직각삼각형을 엮어서 지금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직각 숨어 있는 거거든.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알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요, 우리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점의 좌표를 알아야 이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빗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저두점 좌표 구할 거예요. 저두 점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절편들이죠. 그럼 X에다 0 혹은 Y에다 0 대입하면 값을 구할 수 있겠네. 먼저 X에 0을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X에 0 대입하면 3Y가 10이다라고 쓰여지면서 Y가 4다라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X가 0일 때가 Y 절편이고요. 그때 Y 값이 4다라는 이야기니까 요 높이가 4가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자, 두 번째로는 우리 y에다가 0 한번 대입해 볼까요? y에 0 대입하면 어때요? y가 사라지면서 4x가 10이다라는 결과 얻을 수 있고, 자, x가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3이고, 그건 이 길이가 3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3과 4다라는 이야기니까, 빗변의 길이는 가로쳐 준 거나 마찬가지다.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면 되고, 아니면 피타고라스 수 적용하면 3, 4, 5라고 빗변의 길이 구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조건 가지고 뭘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야? 선분 OH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선분 OH의 길이는요, 선분 O라고 이야기하는 걸 밑변으로 생각했을 때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해서 문제 풀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 소공식 기억납니까? 그래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글 소 만들어내는 형태로 우리 곱하면 서로 같아진다라고 얘기했던 소공식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이 그림 뒤집혀 있지만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의 응용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 직각 부분에서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너랑 너랑 전체 삼각형이 모두 다 닮아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괜찮지? 어떤 생각을 해도 좋아요. 뭘 생각해도 좋은데 소공식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O에다가 선분 OH의 길이를 곱해주면 그게 3과 4를 곱한 거랑 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삼각형의 넓이로 접근해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OH다라고 식을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2분의 1 약분해서 없앨 거니까 그냥 바로 씁시다. 그럼 선분 OH의 길이는 너는 얼마더라? 5분의 10이더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5분의 11을 정답으로 쓰는데,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건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삼각형의 길이에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분 OH의 길이를 5분의 12라고만 써야 되지. 여기에다 그냥 습관적으로 센티미터를 붙이면 틀리는 게 되겠죠, 오히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단위가 없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그래프와 도형들을 연결시키는 문제들을 많이 풀 텐데, 그때는 전부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만 써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자, 요게 이렇게 풀면 정답이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X 절편과 Y 절편

8편 구해 나가는 거 이렇게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해서 해결할 수 있죠. 있는데 이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주어져 있는 식이 4x 플러스 3y는 1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거 우변을 equal 1하고 만들면 그러면 x 아래에 있는 숫자가 x절편, y 아래에 있는 숫자가 y절편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여기 이 1이라고 얘기하는 값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양변 1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라고 쓸수 있으니까 아, 너 x절편, 너 y절편 하고 한꺼번에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우리 옛날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서 우리 11번 문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은 실제로 개념 설명할 때 나왔었던 그런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 개념들을 우리 한번 직접 설명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색깔칠에 있는 이거 반원도 아니고 활골도 아닌 이런 이상한 모양의 영역의 넓이, 그걸 더하면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서술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죠. 할수 있겠니? 자, 보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선분의 선분의 길이를 a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a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게 2분의 b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원 두 개에다가 직각삼각형 더해서 커다란 반원의 넓이 빼낼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 있는 전체 도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반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반원에다가 직각삼각형까지 더해져 있는 형태인데, 전체 도형은 색깔 칠해진 부분은 거기에서 커다란 반원을, 즉, 지름을 C로 하는 반원을 빼낸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까지 빼낸 게 색깔 칠한 영역이죠. 자, 이 영역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먼저는요, 왼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 생각할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A였으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a에 제곱해서 원의 넓이 구하고요. 2분의 1 곱해서 반원으로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반원은 당연히 파이 곱하기 2분의 b에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고 쓰여질 거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가 ab였으니까 2분의 1 ab로 우리 넓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노란색 반원의 넓이 생각해 보면 파이에 2분의 c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하고 넓이 계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지름의 길이가 c였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c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계산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항에서 분모가 2의 제곱 그리고 2하고 쓰여져서 분모 8하고 만들어지고 파이까지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항에서도 역시나 분모는 8, 거기에 파이 곱해져 있고요. 마지막 항에서도 분모는 8하고 파이 곱해져 있으니까 공통으로 8분의 파이가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 써보면 자, a제곱, 여기에서 플러스 b제곱, 자, 마지막에서 마이너스 c제곱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이 붙어 있는 게 2분의 1 ab다라는 생각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요. 이것 때문에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를 가져왔다, 오늘의 구원픽을 가져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여기 있는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아, 너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이값 전체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라지면서 2분의 1 AB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결국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것이 작은 반원의 넓이 두 개를 더한 것과 커다란 반원의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는, 네, 그것 때문이죠.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서술형 대비 문제 빠르게 간단한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x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다음과 같은 직각 삼각형 안에 들어있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식을 쓰자면
15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

제곱을 더하면 17의 제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값 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어때요? 8, 15, 17이 있으니까 x는 8이구나 바로 눈치챌 수 있겠다. x가 8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게 8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y와 8과 10이니까 또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지. 뭐? 6, 8, 10. 그래? 그럼 y는 6이네 라는 생각하면서 x와 y를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x와 y에 대해서 x-y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2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어때? 할만하세요? 마지막,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술형 대비라고 나와 있어서 식을 써주시고 답을 쓰는 게 좋겠죠. 그치? 여기까지 선생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문제 2번부터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my clothes. Please come have a look around. Please come, we have a yard sal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먹물만 먹어야지. 진짜 맛있겠다.

0: 오징어는 왜 먹물을 싸요? 어느 날 해적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
1: 제일 큰 걸로.

0: 치러 간다. 아 얘들아 도와줘 도와줘.
1: 왜?
0: 엄청 크면서 힘이 엄청 세. 하나 둘 셋 하면 끌어 당기는 거야.
1: 네.
0: 하나. 예! 아직 놓치지 않았어. 우리가 누구?
2: 우리요.
0: 우리가 누구?
2: 바람의 주민의 대장.
0: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1: 네.
0: 절대 놓치지 마.
3: 잠깐만. 느낌이 안 좋아. 수아

0: 너 친 거지? 뭐야? 왜 웃어?
1: 아, 그게, 아, 그게 거울 좀 보십시오.
0: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왜 이래? 이 녀석들, 너희들 당해봐라!
2: 결국 오징어는 놓쳤지만 해적들은 즐겁게 놀았대.
3: 와, 재밌다.
1: 근데 누나, 오징어는 멍구를 왜 쏘는 거야? 갑자기 멍구를 왜 쏘는 거냐고. 왜?
2: 그럼 우리 같이 크게 불러볼까?
1: 아, 그거?
2: 그래, 우리 친구들도 함께 불러볼까?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오징어 딱지! 오징어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누구세요?
4: 난 멋진 아빠!
2: 난 귀여운 딸!
4: 우린 오징어야! 안녕!
2: 안녕하세요. 다리가 엄청 많아요. 모두 몇 개예요?
1: 오징어 멍구를 왜 쏘는 거예요?
4: 호기심이 정말 많구나. 그럼 우리 이제 차근차근 호기심을 풀어볼까? 오징어짐.
2: 네.
4: 바다에 사는 우리 오징어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맨 위에 몸통이 있고 그 밑에 머리가 있지.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다리 또는 팔이라고 불린단다.
2: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다리는 모두 열 개야!
1: 아, 오징어 다리는 열 개구나!
4: 그리고 오징어 다리 열 개 중 조금 더 긴 두 개의 초관이 있는데 이렇게 쭉 뻗어서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지.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머리가 둥글둥글한 문어는 우리 오징어보다 다리 수가 두 개 적지.
1: 열 개 빼기 두 개니까 문어는 다리가 여덟 개.
4: 그렇지. 또 오징어, 문어, 그리고 오징어와 비슷하게 생긴 꼴뚜기는 모두 멍물을 쏠 수 있단다.
1: 우와, 그런데 멍물을 왜 쏘는 거예요?
2: 멍물? 아이 참, 멍물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우리가 왜 멍물을 쏘냐면 말이지, 바닷속 파티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 아빠, 나 이번 바닷속 파티에.
4: 오, 빠르게. 아빠랑 갈 거지?
2: 자기, 이리 와봐.
5: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4: 아버님? 아, 누구 맘대로.
2: 오, 아빠.

0: 옆에서 잘 지키겠습니다.
1: 뭐가 어째? 아, 이 녀석이!
2: 아무튼 아빠, 이번 파티에 이 친구랑 갈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네?
0: 네?
2: 네?
0: 네?
2: 네?
0: 네?
2: 네? 결국 허락을 받은 우리는 함께 바닷속 파티에 갔어.
0: 가볍게? 가볍게? 난 1초도 눈을 감을 수 없어.
2: 왜?
0: 네가 사라질까 봐.
3: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오징어가 눈을 계속 뜨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어.
4: 이유가 뭔데요?
3: 우리 오징어는 눈꺼풀이 없어서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거야.
2: 그렇구나. 근데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갔는데 오징어 눈에 무슨 막 같은 게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3: 아, 그건 우리 오징어가 아니라 꼴뚜기란다. 꼴뚜기는 눈을 보호하는 투명한 막이 있지. 하지만 우리 오징어는 눈꺼풀도 없고 투명한 막도 없단다.
4: 그럼 오징어는 아무것도 없이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3: 그런 셈이지.
2: 아이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파티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5: 아, 뭐야? 난 혼자인데 둘이 춤을 추다니 심술난다. 파괴하고 싶어. 으아!
2: 아, 잠깐만!
5: 안 돼, 멈춰! 어? 어? 어, 색이 변하네.
2: 오징어는 몸에 색소세포가 있어서 다양하게 색을 바꿀 수 있어. 주변의 색과 비슷하게 바꿔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경고를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
5: 하,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으아!
0: 아, 안 되겠어. 최후의 방법이다. 받아라, 오징어 먹물.
5: 아우, 아우, 이게 뭐야? 아우, 안 보여, 안 보여. 아우, 아우, 지금이야. 어서 도망치자.
2: 그래. 오징어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끼면 먹물을 발사해. 먹물로 적이 앞을 볼 수 없도록 만든 후 도망치지. 우와! 오징어 먹물을 쏘니까 바닷속이 깜깜해졌어요.
3: 오징어 먹물의 주 성분은 검은색 또는 갈색의 멜라닌 색소란다. 그래서 검게 보이지.
2: 또 독성이 없고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음식에도 많이 사용해.
3: 그럼 우리니만 바다로 돌아가마.
2: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불러줘. 안녕.
3: 안녕.
4: 안녕. 누나, 우리 다음에도 엄마 아빠한테 오징어 먹물빵 사달라고 하자.
2: 좋아.
4: 아 참, 누나 그럼 나 이제 오징어 딱지 주면 안 될까요?
2: 노래 잘하면 줄게.
4: 와, 누나 최고 최고.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4: Let's go.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 국어에 이어서 드디어 사회 공부를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짜잔. 사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 알기입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를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면서 오늘의 사회 공부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실전 문제를 척척척척척 풀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념을 잘 익혀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교과서 개념을 익혀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단원에서도 먼저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장소라는 것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장소라는 뜻은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장소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옆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 친구들 교재에도 있죠. 뭐 학교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요. 또 기차역도 있습니다. 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장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학교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는 곳이지요. 학교입니다. 운동장에서 뭐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요. 또 학교 놀이터도 있지요. 학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볼수 있고, 또 음식도 있고요, 또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요.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을 즐기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가면은요, 뭐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자전거도 타고요, 또 놀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요. 뭐 그런 곳이지요. 자, 네 번째는요.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주로 이동을 하지요. 멋진 기차를 타고요.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또 기차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장소는요. 이것밖에 없느냐? 아니지요. 굉장히 더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몸짓 퀴즈 한번 해볼까요? 자, 몸짓 퀴즈가 무엇이냐? 자,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몸짓으로 어떤 장소를 표현해 볼 겁니다. 그 장소에 대한 선생님만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몸짓으로 말하지 않고 표현해 볼 테니까요. 자,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잘 보고 어떤 장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는 겁니다. 몸짓 퀴즈. 자, 준비. 첫 번째 장소는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시작.

시작하는 그래요. 정답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곳이지요. 병원. 이렇게 맞춰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주사가 싫어요. 그래서 주사를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 장소는 한 글자. 시옷으로 시작합니다. 바로바로, 맞힌 친구 있다. 그래요. 바로 산입니다. 산. 사람들이 산에 이렇게 오르잖아요. 정상에 가서 야호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의 경험을 담아서 떠올려 봤습니다. 이렇게 맞춰보세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이건 좀 어렵나? 자, 갑니다.

뭘까요? 아이, 땀난다. 자, 이건 바로 세 글자인데요. 니은으로 시작해요. 니은. 세 글자. 바로, 이건 좀 어려워하는 표정인데, 맞힌 친구 있을까요? 바로 정답은요. 놀이터였습니다. 저게 왜 놀이터라는 표정도 있는데? 자, 친구들을 부르고요. 같이 놀자라고 부른 다음에, 이건 바로 미끄럼틀이었어요. 미끄럼틀. 다음, 이건 바로 시소였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꼭 맞춰보세요. 이번엔 좀 쉽다. 자, 해볼게요. 세 글자, 디귿으로 시작해요. 뭘까요? 아, 이건 바로 맞추네. 그래요. 바로 책을 볼수 있는 도서관. 책을 빌리고 또 책을 반납하는 곳이죠. 도서관이었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죠? 몸짓 퀴즈.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 장소를 말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해보는 몸짓 퀴즈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학교, 시장, 공원, 기차역 말고도요. 우리 주변에는 뭐 병원이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막 경찰서, 소방서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장소들에 대한 이 생각과 느낌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이유는 이러한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방금 놀이터에서 미끄럼틀과 시소를 떠올렸지만 어떤 친구들은 다른 걸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 나 놀이터에서 어떤 친구랑 다투다가 다쳤어. 뭐 이런 것도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굉장히 다양하다. 사람마다 다양하다라는 것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 표현하기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 여러 장소에서 경험한 일을요, 선생님은 지금 몸짓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봤지만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아요.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만화라도 표현할 수 있고, 만화로도, 노래, 시, 신문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장소에서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아래를 볼게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장소의 모습을 지도처럼, 지도라는 곳은요. 지도라는 것은 땅의 여러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지도처럼 그려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경험과 느낌에 따라 장소 주변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 학교, 공원, 놀이터, 편의점, 문구점, 우리 주변에 있는 장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지도처럼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장소들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기억에 의지해서, 공원은 맞아, 여기 있었어. 뭐 병원은 여기 있었어. 내 기억에 의지해서 나타내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있는 장소여야 하고 그 장소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지 그걸 잘 떠올리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요, 친구들과 나눌 때는요, 친구들의 표현한 작품과 내 작품의 어떤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또 친구의 경험과 느낌을 존중하면서 잘 들어보고 잘 감상해보는 태도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교과서의 개념을 한번 익혀봤는데요. 자, 이어서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을 바로 두 글자로 우리 장소라고 했지요. 여기에다가 장소라고 예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번. 장소에는 아플 때 치료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바로 아까 선생님이 몸짓 퀴즈에서 내준 바로 병원이 있지요. 병원입니다. 병원. 주사가 아프긴 하지만 맞을 땐또 맞아야 돼요. 그쵸? 자, 다음 3번.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이 사람들은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여러 장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요. 여러 장소를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지요. 동그라미 해주겠습니다. 자, 2번.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나 자주 이용하는 장소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모두 같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위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념 확인 문제 4번과 5번도 보도록 하죠. 자, 4번. 여러 장소에서의 무엇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친구야, 너는 학교에서 어떤 경험이 제일 먼저 떠올라? 너는 도서관에서 어떤 경험이 좋았어? 재밌었어? 뭐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장소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수 있어요. 느낌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같은 장소라도 사람에 따라 경험과 생각과 느낌은 다 다르구나라는 것도 우리 알수 있죠. 자, 계속해서 5번입니다. 장소에 관한 경험과 느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어떤 장소에 관한 경험과 느낌은 사람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다 다르다고 했지요. 가위표. 자, 2번. 장소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3번.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뭐, 몸짓, 그림, 시, 신문, 노래, 등등 기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3번에도 동그라미 해주면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 5번까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개념 확인까지 해봤으니까 드디어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실전 문제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념까지 든든하게 확인했으니까 실전 문제 자신 있게 풀어보자고요. 자, 1번은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거나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서 집으로 갑니다. 이처럼 학교, 놀이터, 편의점, 집과 같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을 바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 지읒으로 시작하는 그거. 그래요. 바로 장소라고 하지요. 1번에다가 장소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변의 장소하면 무엇이 탁 어떤 장소가 떠오르는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그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학교, 편의점, 문구점, 백화점, 마트, 시장, 도서관. 자, 그 장소를 떠올린 다음에는 그 장소 화면 떠오르는 나의 생각과 느낌, 경험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치요? 자, 바로 학교입니다. 가는 학교. 학교. 자, 나는요, 병원이에요. 어린이 병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나는 병원입니다. 병원. 자, 가는 학교, 나는 병원인데요. 이두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1번. 가는 학교는 공부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사는 곳이다. 맞나요? 아니죠. 이건 어떤 장소가 어울리나요? 필요한 준비물을 사는 곳은 뭐 문구점이나 편의점이 어울릴 겁니다. 아니에요. 자, 2번. 학교는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것을 배우는 곳이다. 우리 꿀까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자, 3번. 병원은 재미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은 뭐 도서관이나 서점이 되겠죠. 아닙니다. 4번. 병원은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장소는 뭐 놀이터가 어울릴 겁니다. 병원보다는요. 5번. 아, 학교와 병원은 초등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럴 리가요. 초등학교, 어린이 병원 다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보죠.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장소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장소는 모두 같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나 좋아하는 장소는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지요. 이 사람마다 생각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느낌도요. 아닙니다. 2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한 곳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요, 여러 곳일 수도 있죠. 틀렸습니다. 3번. 사람들은 다양한 필요에 따라 장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요. 필요에 따라 사람들은 여기 같기도 하고, 저기 같기도 하고, 그러지요. 맞습니다. 4번. 같은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했지요. 5번.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서는 모두 같은 경험을 한다? 아니에요. 같은 장소로 할지라도 또다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에 3번이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장소로 알맞은 것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보죠. 자, 선생님과 회원이의 대화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장소 중 떠오르는 장소를 발표해 볼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원이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는 이러한 장소가 떠오릅니다. 기차를 타고 단서.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은 언제나 설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이 단서를 보고 어떤 장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기차를 탈수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선택지 1번 학교, 2번 은행, 3번 놀이터, 4번 기차역, 5번 경찰서. 이 중에서 정답은 그래요. 바로 기차역이죠. 기차를 타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기차역에서 말이죠. 따라서 4번에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도 풀어보죠.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장소에서 경험한 것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승원이부터 볼까요?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샀어요. 라고 했어요. 이 책을 사는 곳은요, 도서관보다는 서점이지요. 도서관은요,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2번, 혜진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보건소나 병원에서 바로 예방접종을 할수 있지요. 3번, 서영이. 미술작품을 보러 영화관에 갔어요. 미술작품은 바로 미술관에 가면 볼수 있지요. 틀렸습니다. 4번, 태유리는요. 경찰서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했어요. 5번, 다빈이. 소방서에서 범죄 예방 교육을 받았어요. 뭔가 바뀐 것 같지요. 경찰서에서 범죄 예방 교육을 받고요. 이 소방서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받을 수 있지요. 들렸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다고 말한 혜진이가 바르게 말했다.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게

0: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번 문제도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요. 높은 건물들이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보세요, 친구들. 여기 막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먹구름이 막 검은 연기가 피어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 밑을 보니까, 여기 빨간 차가 있는데요. 여기 119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소방관들이 출동하셨습니다. 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호스를 들고 물을 촥촥 뿌리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지요. 아, 자,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는 바로 1번 학교, 2번 소방서, 3번 경찰서, 4번 수영장, 5번 놀이공원 중에서는 바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리가 119에 신고해야 하잖아요. 바로 119는 소방서와 관계가 있죠. 2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불을 끄기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소방관님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문제, 7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 카드의 기억에 들어갈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장소 카드라 함은 이 장소에 대해서 소개하는 카드입니다. 이 장소 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장 위에다가 장소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는요, 그 장소의 그림이나 뭐 사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붙이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요, 그 장소에 대한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뭐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서 적어주면은 그것이 바로 장소 카드예요. 그럼 아무 장소나 소개하느냐?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장소, 또 이왕이면 내가 자주 가는 장소이면 좋겠죠? 이것이 바로 장소 카드입니다. 자, 보니까요. 그림은 이래요. 행복이라고 적혀 있고요. 책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책을 빌려주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며 다양한 독서 행사를 엽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1번 학교, 2번 병원, 3번 시장, 4번 박물관, 5번 도서관. 바로바로 정답은? 그래요. 책을 빌려주고 읽을 수도 있는 또 독서 행사도 하는 도서관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장소는 5번 도서관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장소, 자주 가는 장소를 떠올리며 이런 장소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주변 여러 장소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릴 장소를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1번 은찬이부터 보죠. 내가 자주 가는 곳 그릴 거야. 좋아요. 내가 자주 가는 곳, 좋아하는 곳. 좋습니다. 2번. 채원이는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그리지 않아도 돼. 맞아요. 우리가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목적은요, 나의 경험과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야지!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잘 말했어요. 자, 3번. 효범이는요, 내가 모르는 장소는 상상해서 그릴 거야. 아이고, 이거는 상상해서 그리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없는 장소를 그리거나 굳이 내가 모르는 장소를 상상해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장소, 가봤던 장소, 실제로 있는 장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효범이는 잘못 말했습니다. 자, 연지는요, 장소에 대한 느낌을 장소 위에 표현할 거야. 좋습니다. 5번 지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장소를 그릴 거야. 소개하고 싶은 장소. 좋아요.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3번 효범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죠. 다음 자료는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한 것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 많다고 했잖아요. 시, 노래, 뭐, 기사 등등등, 일기, 그림 일기 등등등으로 말이죠. 자, 이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와! 그림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맑은 날씨에 산 정상에 올랐나 봐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2025년 몇월 며칠, 날씨 맑음. 지난 토요일에 아빠와 함께 등산을 했다. 아직 날씨가 더워서 조금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 등산을 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 나의 생각과 느낌까지. 바로 이것은 일기는 일기인데, 그림과 곁들인 일기. 바로 그림일기라 할수 있어요. 일기라고 적어도 좋고요. 그림일기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그림일기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9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장소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1번, 장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 방금도 이야기했지요. 2번, 어떤 장소를 표현할지 정해야 한다. 그래요. 어떤 장소 표현하지? 내가 자주 가는 곳, 좋아하는 곳, 이렇게 말했죠. 자, 3번. 다양한 표현 방법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4번. 친구가 정해주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아니죠. 내가 정하는 것이죠. 자, 5번. 떠오르는 장소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죠. 다음은 친구들과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장소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여자아이부터 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녀왔던 곳에서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했구나. 남자아이, 아, 친구들과 함께 어디에서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서 봐서 뭘 봤을까? 팝콘을 먹으면서, 콜라를 먹으면서 더욱 재미있었어. 여자아이, 여기에서 보니 장면마다 더욱 생생하게 느껴져서 정말 실감이 나더라. 다음에 또 가고 싶어. 여러분, 무엇이 떠올랐나요?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자, 선택지를 보죠. 공원, 병원, 영화관, 우체국, 편의점 중에서는요, 바로 영화를 보면서 팝콘과 콜라를 먹을 수 있는 또 장면마다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관이 알맞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들어갈 장소로 알맞은 것은 3번 영화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실전 문제 12번 살펴보죠. 장소에 대한 친구들의 작품을 나의 작품과 비교하며 감상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비교하며 감상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거. 1번, 나의 작품과의 공통점 살펴본다. 나랑 같은 점 뭐지? 좋아요. 자, 2번, 나의 작품과의 차이점. 다른 점은 뭐지? 뭐, 공통점과 차이점 살펴보는 거 좋습니다. 3번, 내가 표현한 장소가 있는 작품만 살펴본다. 이건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 장소들을, 여러 작품들을 존중하며 봐야 합니다. 4번, 경험에 따라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존중하면서 살펴보는 거 좋고요. 5번, 생활 주변의 여러 장소 중 어떤 곳을 중심으로 표현했는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전 문제 만나보았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도 만나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장소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 친구들의 작품을 나의 작품과 비교하며 감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이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아하 문제의 정답을 올려주는지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요. 잘 올려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확률 중단원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중단원 문제 풀면서도 우리 앞에 있었던 내용들 잘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조금 더 깊고 어려운 생각들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문제는 5번과 7번 두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풀면서 5번 문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확장시켜보고 고등학교 내용들까지 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7번 문제 정말 많이 보던 형태의 변형을 할 건데 이게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변형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5번과 7번 문제에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정원이래 반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나타낸 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표가 잘 이해가 되면 되겠죠? 어때? 0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책을 0권 읽은 학생이 4명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 책을 1권 또는 2권 읽은 학생이 8명, 3권 또는 4권 읽은 학생이 7명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선생님이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 이미 도수분포표라고 이야기하는 걸 배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여기 있는 1에서 2를 1 이상 2 미만으로 읽을까봐 걱정이 돼서 선생님이 표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건 도수분포표를 나타내는 건 아니었고요. 뭐 도수를 나타낸 표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숫자들의 배열을 보아하니 1, 2, 그리고 2, 3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아, 한권 또는 두 권이 8명이고, 세권 또는 네권 읽은 학생이 7명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원이래 반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1학기 동안 읽은 책의 권수가 7권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7권 이상 책을 읽은 학생 수가 2명이니까, 전체 학생 수분의 2명 하고, 우리 확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표에 합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학생 수는요, 4에다 8 더하면 12, 7 더하면 19, 22, 24하고 24명이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확률 P는 전체 학생 수 24명 중에서 책을 7권 이상 읽은 학생 2명 하고 쓰면 우리 24분의 2 확률은 1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맞춰가자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있는 24, 24를 24명이니까 24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지. 24명 중에 한 명을 골라내는 방법의 수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24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네요. 24명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내가 아무렇게나 뽑는다. 순서 상관없이. 자, 요런 생각할 수 있죠. 24 C1, 24 컨비네이션 1. 괜찮지? 그래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24명 중에 2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24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24가지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형태의 기호를 써가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정답이지만 생각의 흐름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위에 있는 2라는 건 어때 그러면? 그래, 7권 이상 책을 읽은 2명 중에서 1명을 골라내는 경우의 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선생님, 저는 이 기호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구들 있다면, 맞아요. 요거 우리 교육 과정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선생님이 복권 추첨하는 확률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제 기억에 6번이었던 것 같은데 앞쪽에 연습 문제 6번 찾아보시고 보시고 기호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구나라는 걸 한번 느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4분의 2, 12분의 1이라는 정답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낼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선생님 기대해 봅니다. 자, 괜찮죠? 좋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정 12면체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7 이상 10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n은 당연히 1부터 12, 12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7 이상 10 이하인 경우의 수 생각해 볼 거예요. 7, 8, 9, 10, 4가지니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4가지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그렇다면 그때의 확률은 당연히 12분의 4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의 정답 3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우리 확률에서 주사위 관련된 문제에 정말 많이 등장할 겁니다. 여기 있는 주사위는요, 앞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정육면체 주사위, 1부터 6까지 숫자가 공평하게 등장하는 주사위를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그렇지 않고 무언가 단서가 붙는다면요, 앞에 어떤 모양의 주사위인지 생각해 줄수 있어요. 자, 요거 설명해 줄 건데, 저 앞에 들어가는 말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정사면체. 자, 그리고 정육면체가 당연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주사위고요. 그 다음이 정팔면체, 그 다음 방금 문제에서 보여주는 정12면체, 그리고 정20면체라는 이런 주사위들이 있겠죠. 즉, 뭐, 정다면체 모양으로 주사위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는 제일 큰게 주사위에서 20까지 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거 말고요. 주사위의 모양으로 1부터 10까지 등장하는 주사위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평범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항상 그림으로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주사위의 모양, 혹시 문제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요, 삼각형이 다섯 개가 한 꼭지점에 모여 있는 걸 위아래에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보시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중학교의 성별 학생 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거 표현해 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학교 학생을 한명 뽑았을 때 여자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남학생 몇 명입니까? 583명. 여학생 몇 명이에요? 0명. 그래, 이건 남자 중학교구나. 그렇다면 여학생을 뽑을 확률은 0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확률로 한다면 전체 사람 수 583명 중에 여학생 수 0명. 그래서 확률이 0이야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등분 된 원판을 돌릴 때 바늘이 6의 약수인 칸을 가리킬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바늘이 경계선에 놓이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6의 약수가 걸릴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6의 약수를 생각해보면 6의 약수는 1, 2, 3, 6이고 그 1, 2, 3, 6 중에 지금 원판에 놓여있는 숫자는 1, 2, 3, 3개니까 5등분 되어 있어. 왜 문제에서 정확하게 5등분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그러면 넓이가 모두 똑같아? 확률이 모두 나타날 확률이 똑같아? 그럼 5개 중에 3개, 5분의 3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때? 지금 선생님 설명 맞았나요? 선생님, 맞은 것 같은데요? 5등분 됐다 그랬으니까 넓이 다 똑같을 거고, 그리고 넓이가 똑같으니까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 5개 중에 3개, 5분의 3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얘들아,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점이 원의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5등분 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단 얘기는요, 실제로, 중심각의 크기들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호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 문제를 볼때 5등분이라는 말을 가지고요, 넓이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휙 돌리면 이 끝에 있는 이 꼭지점이 이 원주 위에, 원호 위에 어딘가 걸쳐질 텐데, 경계선에 걸리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들의 비율이 필요하군요.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넓이가 똑같으니까 중심각이 같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어야 정확한 생각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지? 지금 문제는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이 나타날 확률도 전체 원주의 5분의 1만큼, 2가 나타날 확률도 전체 원주의 5분의 1만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을 세번 더해서 5분의 3이다라고 생각해 주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문제를 휙 읽고, 아, 5등분 됐어. 넓이 똑같아. 나타날 확률 똑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조금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10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시험지 미리 보기로 선생님이 지정을 했습니다. 문제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질문이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괜찮아? 좋았어. 그럼 머릿속에 뭐도 합에 대한 표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우선 단순하게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10일 확률을 구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해야 돼요.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나타나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렇지. 첫 번째 던졌을 때 6가지, 두 번째 던졌을 때 6가지,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1, 3 하나 있고요. 2, 2가 하나 있고요. 3, 1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총몇 가지 경우가 만들어져? 3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주사위니까 4, 6부터 시작해가지고 4, 6, 5, 5, 그다음에 6, 4까지 총 3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합이 4 또는 10이 되는 경우는 두개 중복되는 경우가 없을 테니까 경우가 총 6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확률 계산해봐라라고 얘기했다면 36분의 6 계산해서 우리 6분의 1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괜찮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푼건 순수하게 경우의 수 입장에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어준, 네, 이런 방법이죠. 자, 가능합니까? 자, 근데 이 문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두 눈의 수의 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합에 관련된 표를 한번 상상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에 대한 표 머릿속에 잠깐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수업하면서 이 표가 규칙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드렸었잖아요. 규칙성이 어떤 식으로 존재했어? 자, 합이 똑같은 것들이 자,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로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 문제 변형해 보자. 자, 합이 4 또는 10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4 또는이 아니라 4 이하이거나 또는 10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경우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요. 4 이하일 경우 그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근데 눈의 합이 1이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 2부터 2, 3, 4, 세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구했던 것처럼 합이 4인 경우뿐만 아니라 합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다 구해봐야 되는 거고, 합이 1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주사위에 눈을 던져서 합이 10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10, 11, 12가 있으니까 합이 10인 경우뿐만 아니라 합이 11인 경우, 12인 경우까지 다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쵸?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다 일일이 막 나열해서 쓰려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 표가 살짝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합이 4 이하다라고 생각했으면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텐데, 그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여기 존재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요렇게 대각선을 따라서 동일한 개수가, 대각선을 따라서 동일한 합이 등장할 거다.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이 4가 되는 2와 2가 있으니까 그 아래쪽에서 1, 3, 그 위에서 3, 1하고 등장할 거고. 합이 4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자리가 어디에 잡혀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세 자리가 합이 4인 경우고, 그 위에 두 자리가 합이 3인 경우고, 그 위에 한 자리가 합이 2인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직접 다 일일이 경우를 나열해서 구해보지 않아도 돼요. 합이 4인 경우가 세 가지야? 그럼 합이 4 이하인 경우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3, 2, 1 더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 합이 5인 경우는 어디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5, 5, 5, 5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5인 경우가 4가지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면 합이 5 이하인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 합이 5 이하인 경우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들을 다 더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겠죠. 됐죠? 그래요.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고 규칙성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4 또는 10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4 이하 또는 1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바뀌어도 경우를 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반대쪽 생각할게요. 10 이상. 자, 반대쪽에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어때? 5하고 5가 10이 되는데 그 위에 4하고 6, 6하고 4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합이 11이 되는 경우에는 어디 존재할 거야?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가서 요렇게 두개 존재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마지막 한 칸이 합이 12가 되는 경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합에 대한 규칙성이 이렇게 대각선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에서 6가지, 위쪽에서 6가지 하고 등장하니까 전체적으로 36가지 중에서 12가지 경우, 그럼 3분의 1이라는 확률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어때? 가능합니까? 좋아. 요렇게 우리 문제를 변형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합이 몇 이상이다라고 주어지는 게 겁나지 않아. 그값 찾아서 그거에서 우리 그림을 생각하면서 양쪽으로 몰아붙이면서 개수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돼요? 좋아. 그래서 요 합에 대한 표 생각 한번 하고 규칙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차에 대한 표 말씀드렸는데 차에 대한 표는 또 방향이 좀 다르게 규칙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생각들까지도 다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우리 또그 생각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이야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변형을 해봤어요. 자, 근데 이 문제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변형 더 해볼 거예요. 지금은 합이 4 또는 10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합이 4 또는 10일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정말 뭔가 겹쳐지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또는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거 두 개가 겹쳐지는 경우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합이 4의 배수이거나 또는 6의 배수인 확률을 구해라.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겹쳐지도록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등학교 스타일 그대로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또는으로 연결될 때두 개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죠. 그럼 중복되는 경우는 왼쪽에서도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숫자를 세기 때문에 중복돼서 세지는 건 한번 빼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보자. 첫 번째, 합이 4가 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합이 4가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1, 3, 2, 2, 3, 1 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합이 8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합이 8이 되는 경우는요, 2, 6부터 시작하죠. 2, 6, 그다음에 그 3, 5, 4, 4, 5, 3, 6, 2,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그또 다른 경우는요, 합이 12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6, 6한 가지밖에 없겠죠. 요렇게. 그래서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전체 경우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3, 5, 1 더해서 9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자,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합이 6이 되는 경우 존재하고요. 자, 두 번째로 합이 12가 되는 경우 존재하겠죠. 자, 합이 6이 되는 경우 생각할까요?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1, 5부터 시작해서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까지 존재하겠지?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고, 합이 12가 되는 경우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두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데, 오른쪽에서는 여섯 가지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확률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를 우리 이렇게 36분의 9 더하기 6이라고 답을 쓰면 틀리게 된다라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왜?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냥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건두 개가 동시에 겹쳐지는 경우가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 합이 12가 되는 한 가지가 합이 4의 배수인 경우와 6의 배수인 경우에 동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중복해서 세면 안 되겠죠.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중복되어 있는 걸 빼줘야 된다. 왜? 여기서도 한 번, 여기서도 한 번으로 셌으니까. 원래는 한 번인데 한번한번 세면 두 번이 되니까 중복되는 개수만큼 한번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그치? 그래서 36분의 15가 정답이 아니라 36분의 14가 정답이어야 되고, 자, 2로 나누어 준다면 18분의 7을 정답으로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든지 형태를 바꿔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냥 원래 문제, 그리고 4 이하 10 이상이라고 얘기했던 형태의 문제, 여기까지는 중학생들한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학교들, 시험 좀 어려운 학교들에서는 이런 얘기 중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집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주로 고등학교 가면 동일한 형태로 물어볼 테니까, 자,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을 처리해내는 방법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요 정도 생각했다면 우리 5번 문제를 통해서 챙길 것들은 다 챙겨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문제를 한번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자. 6번 문제 보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 A와 상품 B에 대하여 상품 A의 불량률이 25분의 1, 상품 B의 불량률이 32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품 A와 상품 B에서 하나씩 뽑았을 때두 상품이 모두 불량일 확률을 구해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A도 불량이고, 그리고 B도 불량이다라고 계산해야겠죠? 그러니까 A가 불량일 확률 25분의 1, 그 다음 B가 불량일 확률 32분의 1, 이걸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모두 불량일 확률 얼마였다? 800분의 1이다라고 정답 찾아낼 수 있죠. 네, 6번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쉽죠? 자, 다음 갈까요? 7번 문제 보자. 문제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의 상황에서 상품 A와 상품 B를 하나씩 뽑았을 때두 개의 상품이 모두 불량이 아닐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두 불량이 아니려면 어때야 돼? 그렇지. 첫 번째도 A 상품 정상이어야 되고요. 정상일 확률은 25분의 24죠. 왜? 불량일 확률이 25분의 1이니까 전체에서 불량일 확률 빼내면 정상일 확률 25분의 24 등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상품 B, 불량일 확률이 32분의 1이니까 정상일 확률은 32분의 31이다라고 생각해서 요거 두개 곱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둘다 불량품이 아닐 확률 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숫자가 좀 큽니다. 약분 먼저 진행할게요. 자, 24하고 32, 8로 약분하면요. 너 4, 너 3하고 만들어지니까. 4와 25를 곱해서 분모는 100분의 하고 쓰여지고, 분자는 31과 3 곱하니까 93하고 쓰여지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100분의 93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우리 7번 문제까지 풀수 있는데, 선생님이 7번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지. 모두 불량이 아닐 확률, 모두 정상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고, 어떻게 물어봐야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치. 모두가 아니라 하나만. 하나만 불량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6번 문제는 모두 다 불량품이어야 되고, 7번 문제는 모두 다그 정상 제품이어야 되니까 그냥 한 번씩 확률을 곱해주기만 하면 끝나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만 불량일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고 문제를 두개 풀어서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연습하던 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지겨워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좋아, 그래야 돼. 이게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돼. 경우를 1번과 2번 경우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확률을 구할 때는 고배 법칙 사용하고, 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가 또 눈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둘은 더해주어야 된다라는 이 사고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돼. 그러니까 좀 지겹다고 느껴질 만큼 문제 변형해 가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죠. A가 불량품이고요. B가 정상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선생님 그냥 편하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 A가 정상 제품이고 B가 불량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 그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하나만 불량인 경우가 되겠죠. 그때의 확률 계산하자. 자, A가 불량품이 될 확률 생각해봐요. 얼마야? 너 25분의 1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B는 불량품이 아니라 뭐여야 합니까? 정상 제품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32분의 1이 불량품일 확률이었으니까 32분의 31이 정상 제품일 확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곱해준다면 800분의 31이라고 A는 불량 제품인데 B는 정상 제품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바꿔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정상 제품이어야 돼요. A가 정상 제품일 확률은 25분의 24하고 주어질 거고요. B가 불량 제품일 확률은요, 3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거 곱해주시면 800분의 24라고, A는 정상인데 B가 불량 제품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어야 우리 하나만 불량일 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덧셈해 주시면 또 800분의 두개 더해서 55라고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800분의 55가요, 5로 나누어지겠네요. 5로 약분합시다. 그렇다면 분자 5로 나누어주면 11될 것이고, 800을 5로 나누어주면, 자, 800 나누기 5 하면 160하고 만들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160분의 11이라고 확률 계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때? 괜찮습니까? 주어져 있는 문제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풀어보는 연습 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한번 물어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할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출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변형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머니 속의 모양과 크기가 각각 같은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초록 공 2개가 들어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공을 두번 뽑는데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끝에 있어요. 뽑은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죠. 아, 그래? 그럼 빨간 공 하나를 골라서 뽑아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다시 빨간 공을 집어넣고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어때요? 첫 번째 빨간 공을 뽑을 확률 생각해 보면 빨간 공 뽑을 확률이 8분의 3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빨간 공 뽑을 확률 생각해 보면요. 맞아요. 변화 없으니까 역시나 8분의 3이어서 64분의 9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공을 다시 넣는다가 아니라 넣지 않는다라고 됐다면 상황이 바뀌어지죠. 그렇다면 8분의 3에 곱하기 7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럼 결국 28분의 3을 정답으로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뽑는 공을 넣을지 넣지 않을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겠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64분의 9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했던 변형들 잘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9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종합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사회 분야의 두 개의 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사회 분야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어떤 글이었는지 제목부터 만나봅니다. 환율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회 집단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글 재밌게 읽어보았나요? 자, 먼저 환율에 대한 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글과 관련해서 우린 대조라는 설명 방법을 살펴봅니다. 우리 앞서 그 개념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거죠.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대조라고 해요. 이와 같은 대조는 각 대상의 장점이나 효과, 특성이 좀 더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차이점이다 보니까 하얀색 옆에 파란색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얀색은 하얀색대로 굉장히 티가 나고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티가 많이 나겠죠. 비슷한 색상이 같이 있으면 잘 티가 안 나요, 서로서로. 그런데 서로 다른 색상은 양쪽 다 티가 난다고. 이렇게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각 대상의 특성이 좀 더 각각 잘 드러나는 이런 효과가 있죠. 자, 이 글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대조라는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환율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친구들 환율 알고 있나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을 주로 살펴보는데, 원달러 환율 말이야. 오르고 내리고,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내리면 또 내리는 대로 걱정이 되는데, 봅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원화와 외국 돈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이때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 한다. 자, 환율 바로 중심 화제입니다. 환율은 외국 돈이 거래되는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해. 그러면 당연히 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가요. 외국 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요. 외국 돈이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환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상품의 가격이 매겨지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 돈의 가격이 환율이 되는 것이다. 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외국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요. 그러려면 외국 돈이 있어야겠죠? 즉,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자, 환율 상승 요인이네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을 해.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외국 돈이 많아지겠죠.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고 외국 돈을 받는 거니까 외국 돈이 많아지잖아. 그럼 외국 돈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즉 환율이 하락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환율의 하락 요인입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원화의 평가 절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화의 평가 절상,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거죠. 원화는 우리나라 돈, 우리는 원이잖아요. 1원, 10원, 100원. 그래서 원화는 우리나라 돈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돈에 대한 평가가 절상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원화가 평가 절상됐다는 것. 반대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원화가 평가 절하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의 돈이 평가 절상되는 거겠죠. 자, 이 밖에도 환율은 국내외 정치 상황이나 심리적 요인 등에도 그렇죠.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시시각각 변하죠. 자, 여기까지 1문단 환율의 개념과 환율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처럼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하며 반대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는 방식은 고정환율제도라고 해요. 자, 이 중 고정환율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다 보니 여기에 맞춰 통화정책, 돈의 정책, 돈을 뭐 어떻게 그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더 많이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은행으로 다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고정으로 맞추려면 우리 돈을 막 그 외국 돈에 따라서 막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계속 넣었다가 뺐다가 막 해줘야 되는 거야.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물가

성장이나 금융 안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걸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환율을 고정으로 하려다 보니.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고정 환율 제도 운영이 어려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환율 왜 이렇게 맨날 바뀌냐? 좀 고정 뭐 1달러 1,000원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거야. 다른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과 같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환율을 고정으로 유지하는데 그걸 다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시장 경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는 변동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뉴스에 오늘의 환율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이문단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환율은 명목 환율이다. 명목 환율은 자국 돈으로 표시한 외국 돈의 상대적 가치가 바로 명목 환율의 개념이네요. 명목 환율은 원 달러, 원 유로처럼 비교 대상을 묶어 함께 표기를 합니다.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변동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환율이 오른 거죠. 환율이 상승을 한 경우네요. 나 올려보자. 이러한 원 달러 환율의 상승은 국내 통화 가치 하락. 국내 통화 가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예요. 다른 나라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항상 시소야. 시소. 이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달러 통화 가치는 반대로 오르는 경우입니다. 시소니까 의미한다. 한편 이런 환율 변화에 대해 원화가 평가 절하. 달러는 평가절상되었다고 말한다. 평가절하되었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내려갔다는 것. 절상됐다는 것은 그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원화에 대한 평가는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달러에 대한 평가가 1,10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올라갔다. 같은 설명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명목 환율은 교환 비율만을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국가 간 제품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명목상이니까. 그래서 명목 환율의 한계네요. 자, 여기까지는 환율의 종류 첫 번째 명목 환율입니다. 자, 그러면 환율, 명목 환율의 한계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극복을 해봐야지.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실질 환율이라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줍니다. 예시. 명목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일 때 제품 특성이 동일한 핸드폰 A와 B가 있고 A는 한국에서 한대 60만 원. B는 미국에서 한 대에 120달러로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동일한 핸드폰 A와 B예요. 제품 특성이 동일해. 이 경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통화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쵸? 이 어떻게 비교를 해보지? 그럼 한국에서 60만 원이니까 원화로 60만 원이고 얘는 미국에서 한대 120달러. 그러니까 달러로 12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같은 돈으로. 다시 말해, 명목 환율, S라고 합니다. 이원 달러로 표시되었다면, 두 제품 간의 가격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면, 명목 환율에다가 B의 가격을 곱해서 A 가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실질 환율인 거야. 실질 환율을 구하는 공식이죠.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수학이 같이 따라 나와요. 경제 얘기만 할 때는 좀 재밌고 흥미로워요. 왜냐면 우리 생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갑자기 이제 수학이 나오게 되면, 그래프 막 나오고 그러면, 경제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실질 환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명목 환율에 B의 가격을 곱하고 A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1200이 들어간 이유는 지금 그 환율을 1200원으로, 명목 환율을 1200원으로 가정해서 그런 겁니다. 나타냄으로써 달러에 대한 원화의 실질 환율을 구하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질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뭐냐? 동일 통화, 같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해외 제품 가격이 국내 제품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 실질 환율은 올라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질 환율은 하나의 제품 가격 비교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일일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전체 물가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사용하여 계산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다는 거죠. 실질 환율이. 따라서 실질 환율의 변화를 통해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개선 여부나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의 실태를, 그렇죠. 파악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물건들의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가를 볼수 있는 거니까. 실질 환율의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3문단 환율의 종류 두 번째 실질 환율. 지금 보면 명목 환율하고 실질 환율에 대한 내용이 문단 나누어서 나와 있어요. 어때? 차이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조의 설명 방법을 썼는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어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봅시다. 자, 구조도의 빈칸에 대해

내용을 넣으면서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환율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죠. 환율이란 원화와 원화, 우리 돈, 외국 돈을 교환할 때 화폐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제도 두 가지였어요. 변동 환율 제도와 고정 환율 제도인데 얘들도 서로 반대니까 여기서도 대조네. 그쵸? 놓칠 뻔했어요. 이것도 대조예요. 자, 변동 환율 제도는 외환 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고정 환율 제도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지 않도록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적절한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 방해가 돼요. 얘를 고정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수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변동 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자, 환율의 종류 두 가지,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인데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명목 환율은 자국 돈으로 표시한 외국 돈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교환 비율만을 나타내며 다른 국가 간 제품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실질 환율 제도예요. 명목 환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환율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개선 여부나 무역 상황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이어서 스텝 3 문제 봅니다. 1번이에요. 윗글에 대한 이해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죠.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원화의 평가 절상이 나타나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1문단 보세요.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 돈이 많아져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원화의 평가 절상 맞죠? 항상 시소를 생각하면 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네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나? 시장 경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변동 환율 제도보다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문단에 보면 아니죠. 시장 경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는 변동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고요. 이어서 3번. 실질 환율은 한 제품의 국내 가격과 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되는군이라고 했는데 한 제품 아니라 그랬죠. 3문단 보시면 일반적으로 실질 환율은 하나의 제품 가격에 비교 제품 가격 비교에 사용하지는 않고 전체 물가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사용하여 계산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이어서 4번 명목 환율은 각국 통화 간 교환 비율을 실질 환율은 여러 국가와 한 국가의 통화 간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군 전혀 아니죠. 자, 3문단 보세요. 명목 환율은 자국 돈으로 표시한 외국 돈의 상대적 가치라고 했고, 3문단을 보면 일반적으로 실질 환율은 하나의 제품 가격에 사용하지는 않고, 제품 가격 비교에 사용하지는 않고, 전체 물가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사용하여 계산된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원화의 가격이 달러당 1200원에서 1300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된 거야? 환율이 오른 거죠. 원화에 대한 달러의 통화 가치 하락이 나타난 게 아니고 상승이죠. 자, 3문단 보세요.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변동된 경우.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1200에서 1300원이나 1000원에서 1100원이나. 그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국내 통화 가치의 하락, 달러 통화 가치의 상승을 나타냈다고 했기 때문에 달러의 통화 가치 하락이 나타났다는 설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부터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보죠.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인 변동환율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자, 지난달 명목 환율은 1200원, 1달러당 1200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증가해서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됐어.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외국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승이에요. 반대로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번 달 명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율이 내렸죠. 그렇습니다. 현재 1kg당 쌀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3000원이고 미국에서는 3달러예요. 이를 실질 환율로 계산하면 어떨까? 자, 3문단에 보면 실질 환율 계산하는 공식 아까 있었죠? S에다가 B의 가격을 곱하고 A 가격으로 나누는 거야. A는 뭔데? 명목 환율이었어요. 현재 명목 환율은 1100입니다. 그러면 1100에다가 B의 가격이 얼마죠? 외국에서는 3달러라고 했으니까 3을 곱해. 그다음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인간을 이른다. 인간을 이루는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혼자서는 살수 없어.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의 책, 정치학, 이름도 멋있지, 폴리티카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세네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 바뀌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짜 의도는 사실 인간은 폴리스적인 동물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무슨 뜻이냐? 인간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폴리스다.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뭐 국어사전의 의미와 사실 뭐좀 통하는 면도 있고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지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사회 집단. 1문단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다는 건 우리 방금 전에 배경 지식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어쨌든 1문단,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1문단 내용을 보면 인간은 어떻게든 어떤 사회 집단이든 소속되어 있어. 가장 뭐 적게는 가족. 그렇죠?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있고요. 또 여러분 학교 다니니까 학교라는 사회 안에 있죠.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구인이라는 사회 안에 있는 거죠. 지구라는 사회 안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음 문단 볼게요. 이렇듯 사회 집단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간단하지 않대. 그러니까 사회 집단이라는 게 뭐야? 모여만 있으면 다 집단인가? 사회인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럼 사회 집단이 뭐지? 정의를 내리는 게 간단하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들을 만족시킬 경우 그 모임을 사회 집단이라고 한대요. 첫째,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을 공유해야 돼. 둘째,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돼. 셋째, 비교적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 있어야 돼. 그냥 모임만 있고 안 모여. 그러면 안 돼. 자꾸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세 가지가 바로 사회 집단을 이루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따르면 사회 집단이란, 사회 집단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중심화되죠? 공통된 신념이나 태도 혹은 목표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이 한 사람은 사회가 안 되는 거야. 두 사람부터야. 어느 정도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비교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체가 바로 사회 집단이다. 개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을 했네요. 그렇죠? 자, 이 문단입니다. 사회 집단의 기준과 개념이었어요. 어때요? 아니다라고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해를 충분히 할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사회 집단은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체와는 구분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걸 사회 집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공연장에서, 대형 공연장에서 아이돌 그룹이 콘서트를 하고 있고, 객석에는 수천 명의 관중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있는 그 그룹 있죠. 뭐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일곱 명이면 일곱 명, 열몇 명이면 열몇명 있지? 그 그룹은 하나의 사회 집단이래요. 왜? 음악이라는 특성을 공유했어? 한 팀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어?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앞에서 봤던 세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하죠. 그래서 아이돌 그룹은 하나의 사회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드니까 사회 집단이 뭔지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다. 그쵸? 3문단, 사회 집단으로서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반면에, 자, 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면에 그랬으니까 앞에는 아이돌 그룹이 사회 집단이라는 얘기였으니 이제는 사회 집단이 아닌 얘기 나오겠네?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으라고 했지? 그렇게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는 거예요? 객석에 모인 관중들은 비록 그 숫자는 아이돌 그룹보다 훨씬 많지만 엄밀한 의미의 사회 집단이라고는 할수 없다. 아닌 내용이 나왔어요. 반면이니까. 맞죠. 우리는 알맞게 예측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예요? 관중들이죠. 단지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며, 공연이 끝나고 나면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뭐다? 그래요. 사회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석에 모인 관중들이 사회 집단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 이 관중들 속에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 회원들이 있다! 라고 해봐요. 그러면

다시 사회 집단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일반 관중들과 달리 팬클럽 회원들은 소속감을 갖고 있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 집단의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래. 자, 3문단, 사회 집단과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체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냥 뭐 완전한 타인이냐, 아니면 나와 어느 정도 그래도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사회 집단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사회 집단은 단순한 개인들의 합을 능가해 넘어서 해서 그 구성원 개개인과 무관한 집단 교 어, 무, 개개인과 무관한 집단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성이 아닌 집단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된대요. 사회 집단이 유지되려면 소속된 개인들이 그 집단의 규범과 기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팬클럽 회원이라면 팬클럽 회원으로서 해야 될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각각의 개인도 자신의 사고와 행동이 사회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일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좀 받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이 일방적으로 사회 집단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과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설명인데 뒤에 이어집니다. 보죠. 인간은 자기 성찰과 의지를 통하여 사회 집단을 개조시키기도 해요. 또 사회 집단의 영향을 어느 정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회 집단의 영향과 개인의 자율성이 적절히 조화됨으로써 개인과 사회 집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너무 이제 뭐 집단의 영향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사회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5문단 사회 집단의 특징과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문 내용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스텝 1 문제를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스텝 1의 3번 문제입니다. 스텝 1은 주로 어휘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죠. 윗글의 A, B의 한자의 뜻이래요.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각 단어의 의미를 빈칸에 쓰시오입니다. 여러분이 어휘 공부를 할 때, 덮어놓고 이 어휘는 이런 뜻이야 라고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우리 어휘들 중에 한자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어휘를 이루고 있는 한자가 무슨 뜻일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한자를 막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휘를 이루고 있는 한자가 이런 뜻이구나를 한번 알고 보면 어휘를 되게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자, 여기 객석이라는 어휘입니다. 객자가 손님이란 뜻이고 석은 자리예요. 그러면 객석은 뭘까? 손님 자리. 그래요. 극장 따위에서 손님이 앉는 자리를 뜻합니다. 자, 두 번째 어휘, 비는 관중입니다. 관은 보다란 뜻이고 중은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관중은 보는 물이. 보는 물이란 뜻이겠죠? 운동 경기 따위를 보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야구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관중이 되는 거죠. 그 관중들이 앉을 자리가 뭐가 돼? 객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야구 경기장에서는 객석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관중석. 관중들이 앉는 자리라서 관중석. 극장에서는 극장에 오신 손님들을 위한 자리. 그래서 객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객석과 관중. 알아봤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비문학 제재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휘예요. 사실은 어휘예요. 많은 어휘를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전을 외울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어휘들 가운데 이 어휘의 뜻이 뭐지? 하면서 찾아보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알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인데 그렇게 찾아보고 넘어갈 때 한자어라면 그 한자의 뜻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기억할 수도 있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 1번 문제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사회 집단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쵸? 1문단에 딱 나왔잖아요. 스텝은 1번이 돼요. 자, 나머지 왜 틀렸나? 지속적인 상호작용 여부는 사회 집단의 규모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체를 사회 집단이라고 한다. 조건에는 들어가지만, 규모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회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개인들이 존재한다? 1문단에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다양한 집단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속하지 않는 개인들이 존재한다는 설명은 잘못됐죠. 자, 넘어갑니다. 사회 집단 유지하기 위해 집단의 규범은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 자, 5문단에서 보면 인간은 자기 성찰과 의지를 통해 사회 집단을 개조시키거나 집단의 영향을 어느 정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은 역시 잘못됐죠. 자, 이어서 5번 공동체 의식은 사회 집단과 단순한 집합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문단 보면 사회 집단 공통된 신념이나 태도 혹은 목표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이 어느 정도의 공

정체 의식을 갖고 비교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체다라고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가? 기억은 아이돌 그룹이죠. 하나의 사회 집단이라고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구성원들의 고유한 특성과는 다른 그룹 고유의 특성을 띠게 되겠군. 그쵸? 음악이라는 특성을 공유하면서 한 팀이라는 소속감 갖고 함께 지속적인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들보다는 그룹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네요. 자, 2번 소속감을 전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자율성은 보장할 수 없겠군. 자, 5문단 보시면 개인의 자율성이 적절히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겠군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거죠. 자, 이어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도 볼게요.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른 구성원들과 다를 경우 좀 압박감을 느낀다는 내용도 그래 있었고요.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집단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사회 집단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룹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조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 마지막 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 여기까지 만나봤어요. 그래요. 우리 참 사회적인 동물이죠. 사회 안에서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존재할 때 어떻게 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어휘 보물상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는 수요입니다.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외국 돈을 많이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합니다. 자, 능가는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 집단은 단순한 개인들의 합을 능가하여 그랬으니까 사회 집단은 단순한 개인들의 합을 훨씬 넘어서서 이런 뜻이죠. 그 구성원 개개인과 무관한 집단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수요와 능가 역시 둘다 한자어예요, 여러분. 이런 뜻을 갖는다고 했는데 각각 어떤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더잘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휘 보물상자 내용까지 만나봤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는데, 과학 분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과학 분야 비문학 제재에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어려워드려요. 왜냐면 과학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힘들어 하는데, 이걸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또 생활과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과학 지식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잠은 왜꼭 자야 할까? 그리고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전쟁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오늘 또 다른 단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보더라도 전기 없이는 사실 우리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전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 것일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먼저 오늘의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쓰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멀티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꼽고요, 전원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러한 전기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오늘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멀티탭에 숨어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거 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자 안을 들여다보니 더 작은 입자들이 있었죠. 원자의 중심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원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량, 즉,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그다음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의 총 전하량 다 더하고 나니 원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았습니다. 전기적인 중성을 띕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특징으로 공부했던 거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구만 잘 따라다니면 되냐면 오늘부터 주인공은 바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전자가 원자 간을 이동하게 되면서 그러면 전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전하를 띠게 된 물체가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어떠한 현상들을 일으키게 되는가 그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물체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랑 너무 똑같으면요, 좀 뭔가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전하를 띈다? 그러면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것처럼 서로 밀어내려는 힘, 그걸 우리는 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랑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전하들끼리는요, 끌어당기려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인력과 청력이라고 하는 것 이용해서 현상들을 살펴볼 거라서 먼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구나.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공부에 좀 들어갈 건데, 우리가 아주 크게 나누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정전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대부분은 어떻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류는 흐른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흐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 좀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마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는 겁니다. 왜냐? 물체마다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건 물질,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는 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좀 정리하고 왔는데요.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었고, 이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전자를 물체들마다 끌어당기는 능력이 여러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쉽게 얘기하면, 문지르면 전자를 더잘 끌어당기는 물체가 있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덜 끌어당기는 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잘
잘 끌어당기는 물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버리겠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전기를 우리는 바로 마찰 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같은 물체를 마찰하면 안 생기나요? 같은 물체면 어때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 전기 이야기할 때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면 바로 문지르면 누가 이동한다고요? 전자가 이동하더라. 여기서부터 우리 정확하게 약속하고 출발할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고정이에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만 설명할 거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이동으로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이동해서 왔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해서가 아니고 마이너스 전하가 쭉 이쪽으로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떠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플라스틱 막대 그리고 털가죽 서로 다른 물체죠.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 지금 서로 중성인 상태, 대전되지 않은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문지릅니다. 우리 마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더큰 물체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두 물체 중에 누구냐면 바로 플라스틱 막대가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더 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찰하면 전자가 바로 이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둘다 중성이었는데 얘는 전자 하나를 더 얻었죠.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진 거예요. 아, 얘는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졌구나. 그럼 얘는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전자가 이동하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특정 전하를 띠게 되었죠. 이 현상 자체를 우리는 바로 대전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습니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 너무 길어요. 우리 줄여서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대전체, 대전된 물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러면 누가 전자를 더잘 끌어당기는지는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했어요. 문지르면 전자가 이동할 거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두 물체, 서로 다른 물체는 반대 전하를 띠게 되겠구나. 반대 전하로 대전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까지 연결해서 마찰 전기의 정의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었죠? 두 물체 사이에는 그렇죠.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부분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해됐다면 그대로 우리는 정전기 유도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정전기 유도는 일단 대전되지 않은 물체, 대전되지 않은 도체.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제가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접촉이라고 하는 것과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거예요. 접촉은요, 여러분, 완전히 맞닿는 것으로 이때는 전자가 실제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맞닿는 게 아니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전자가 실질적으로 이동, 물체와 물체 사이를 이동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대전체를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접근합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 얘는 접근하는 거구나. 그러면 실제로 물체 사이를 전자가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의 그 자리에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자는 본인도 마이너스. 근데 나랑 똑같은 마이너스가 왔네? 싫잖아요. 청력을 받을 거죠? 멀리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멀리 이동하느냐? 내가
갈수 있는 끝까지 멀리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자가 대전체와 멀어지는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대전체보다 먼 쪽은 전자들이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에게 이동한 게 아니고 전자가 이동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도체에 대전체를 접근 가까이 하면 도체의 양끝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자, 대전되지 않은 물체의 대전체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가 왔거든요. 가까이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하죠. 전자가 이동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질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럼 얘는 전자들이 이동하고 나니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아, 대전되지 않은 물체, 도체에다가 대전체를 접근 가까이 했더니 도체의 양끝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정전기 유도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일반화할 수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물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되는 전하를 띨 수밖에 없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를 띠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결국 대전체와 물체 가까운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니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랑 그 알루미늄 캔 같은 거준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 달리기를 하거든요. 손 대지 않고 우리가 정전기 유도만을 이용해서 그럼 얘를 열심히 대전을 시켜요. 여러분이 마찰 시켜서. 그러면 여기 정전기 유도 현상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거 가지고 막대 이용해가지고 이 알루미늄 캔을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결승선까지 도다르게 하는지를 게임하기도 하거든요. 이 안에 어떠한 원리가 숨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정전기 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도구 하나를 볼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검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기가 있는지,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구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여기에 금속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쭉 내려가면 아주아주 얇은 알루미늄 박이거든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금속 박이 있어요. 금속판과 금속박이 있고 그것이 유리병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요 모습이 바로 검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전류가 전기가 흐른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접촉 아니고 접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아 얘는 대전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여러분 가까이 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안에도 전자가 있는데 전자 입장에서 나랑 똑같은 마이너스가 왔네. 어우 싫어. 멀리 도망가자. 그래서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되죠. 근데 이 금속박은 두 가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도 마이너스, 한쪽도 마이너스. 그럼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따라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아, 어떤 물체를 가까이 했는데 금속박이 벌어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물체는 대전되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전기 가지고요, 정말 그 물체가 대전되었는가, 대전 여부를 알수 있더라. 근데 대전 여부만 알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전된 정도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금속박이 조금 벌어지는지, 많이 벌어지는지 이 크기를 비교해서 대전된 양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합니다. 근데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우리가 검전기 통해서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말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해도 금속박 벌어지고,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한다고 해도 전자들이 그럼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 왔으니까 위쪽으로 쭉 이동하면 그때는 금속박이 플러스 플러스 역시나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둘다 결과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를 알수 있어요? 그건 알수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는 중성인 검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성인 검전기가 아니고요. 금속판도 금속박도 이미 플러스로 대전되거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가까이 하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플러스로 대전된 지금 검전기예요. 그럼 이미 이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 청력을 받아서 벌어져 있는 상태가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이 안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지만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안에도 전자가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가 온 거죠? 그럼 더 어떻게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자가 더 없어져요. 플러스가 더 우세해지겠죠?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반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전자들이 내가 싫어하는 마이너스 왔어요. 더 내려가야 되죠. 근데 아까는 플러스 전하 때문에 이미 벌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채워지면 점점 중성 쪽으로 가겠죠.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전된 검전기를 이용한다면 가까이 하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전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요. 대전 여부, 대전된 양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까지도 알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정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흐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무언가가 예전부터 전기적인 현상을 보면 뭔가 흐르긴 흐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흐르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아, 우리 그냥 양전하의 흐름이라고 약속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걸 전류라고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것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연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때문이야. 라는 걸 후대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지에 마이너스 극에서 청력을 받아 플러스 극으로 인력을 받아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리했던 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너무나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져서 이거 우리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 전자가 맞아요. 전자의 이동 방향을 묻는다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입니다. 그런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의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우리가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지 않고 전하의 흐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기호, 얘네들의 이니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I를 사용하면서 단위는 암페어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 환산도 좀 보셔야 되는데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000mA입니다라고 하는 단위 환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회로의 단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이 전류의 방향 혹은 전자의 이동 방향 찾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먼저 두 개를 보세요. 두개 보면 얘는 지금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근데 얘는 사방팔방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판단할 때, 아, 얘는 지금 전류 흐르지 않고 있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얘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야.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죠? 얘가 마이너스 극, 얘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전자의 이동 방향 찾았죠? 그럼 그 반대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입니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지에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전류의 방향, 그 반대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라는 내용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이동하는 거 알겠어요. 도대체 근데 왜 이동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바로 전압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압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압의 기호 V를 쓸 거고요. 그 다음 단위는 같은 부위를 쓰면서 우리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모형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물한 통에다가 물을 많이 담아놨고요. 다른 한 통에는 물을 조금 담아놨습니다. 처음에는 밸브가 잠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위차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원리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즉, 우리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전위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전압이 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물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물이 쭉 수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수로, 물이 다니는 길이죠. 그럼 물이 쭉 이동해서 이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되죠.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물레방아 돌렸어요. 그럼 물이 사라지거나 물이 더 많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고 그대로 가서 계속 물이 순환하려면요, 이 높이차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높은 데로 끌어올려주면서 물의 높이차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펌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물이 순환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죠. 이건 비유적으로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전하의 흐름, 물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 우리 도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도선을 따라서 쭉 이동하다가 물이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한 것처럼 전류는 흘러서 지금 전구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전구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더라도 결국 전류의 세기, 전하의 양은 감소하거나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쭉 하다가 얘가 계속 순환하려면 여기서 높이차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펌프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 전압에 의해서 결국 전류가 흐르는데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역할을 전지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있고 그냥 전류가 흐르면 되지. 또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보면 여러분 여기에 전자들이 막 이동하는데요. 원자가 있거든요. 전자가 이동할 때이 원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저항의 기호는 우리가 라지얼이라고 이렇게 쓰면서요. 단위는 옴을 사용하더라. 왜 발생하게 되는지 이 그림을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전체 저항을 우리가 좀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저항은 여러분들이 전자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통 하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좁고 긴 통이 있고요. 아주 넓고 짧은 통이 있어요. 어디를 통과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여기 좁고 긴 통을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전구 안에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을 직렬로 한 줄로 쭉 연결하면 마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전체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때는요. 단면적이 이렇게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지나기가 훨씬 수월하죠?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전구들 있죠? 한 줄로 연결되어 이런 모습 떠올려 주시면 되고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멀티탭이 이런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옴의 법칙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특히 전류계는 우리가 바로 측정하고자 하는 전기기구 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전기기구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정의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압에는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전류의 세기와 전압이 비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짧은 니크롬선 이게 저항이 작은 거고 그 다음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큰 건데요. 지금 그럼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옴의 법칙이라고 하면 I는 R분의 V입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V는 IR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V는 IR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압에 대한 서술식으로 달라지게 되거든요.

0: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오메 법칙은 전류의 세기에 대한 서술식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입니다라고 하는 실험의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전류의 세기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압분의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전압분의 전류의 세기 이렇게 표시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저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X축과 Y축에서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까지 읽어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정의적인 성질에 따라 물질을 또 분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크게 어떻게 분류하느냐? 저항이 작아서요. 전압을 작게 걸어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전선의 안쪽에 구리 같은 거, 바로 우리 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겉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쓰려면 저항이 커서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부도체 고무 같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특정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물질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반도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림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 제품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이 전기 기구를 작동하게 할때그 에너지를 우리는 바로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그리고 사용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반드시 초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위는 줄을 사용하더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 100줄, 100줄 사용했어요. 같은 것 같지만 얘는 1초에 사용한 거고 얘는 100초에 사용한 거라면 효율이 다르겠죠? 그래서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한 전기에너지를 나타내는 거, 이걸 바로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소비전력이다라고 보시면서 단위는 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에너지 우리가 썼으면 값을 내야겠죠? 이 소비전력에 사용한 시간을 다시 곱해서 나타내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이때는 시간의 단위,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요,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와트시를 사용하더라. 식만 보면 왜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각각의 목적이 다른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기 에너지 우리가 간단한 예만 보더라도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보도록 할게요. 전기회로에 흐르는 이것의 세기는 이것에 비례하고 이것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도대체 이 빈칸 모두 다른 거니까요.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빈칸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문장 전체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진쌤이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 과학 3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합니다. 용해와 용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용어들,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의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의 퀴즈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용액 속에 넣은 청포도 알이 더 높게 떠오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O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청포도알보다는 방울토마토 그리고 메추리알과 같은 이런 물체들을 띄워봤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청포도알로 바뀐다라고 해서 그 실험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체는 무엇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물체가 적절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한 쪽에서 높게 떠오를 거예요. 그게 청포도알이 됐든 방울토마토가 되었든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퀴즈 정리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오늘은 과학 3단원의 세 번째, 네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수행평가까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과학 3단원 완벽하게 정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과학 교재 173쪽이네요. 우리 과학 3단원의 첫 번째, 두 번째 소단원은 용용용용 네 가지 용으로 시작하는 그 용어들의 뜻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소단원은요. 이 용액의 진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오늘도 용액의 진하기에 대한 내용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1번부터 중요한 문제예요. 갈색 설탕 용액에 갈색 설탕을 더 녹이면서 용액의 진하기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있는 비커에는요. 갈색 설탕을 얼만큼 넣었다?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점점점 더 넣는다라고 했죠. 가운데는 다섯 숟가락을 넣었고 마지막엔 열 숟가락을 넣었죠. 자, 그래서 이쪽 비커로 갈수록 진하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점점 더 진해집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갈색 설탕을 녹였기 때문에 색깔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이 있는 용액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더 어떨수록 진한 용액이다? 그렇죠. 색깔이 더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다 라고 했잖아요. 한눈에 봐도 색깔이 열 숟가락 넣은 용액의 색이 가장 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아래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설탕 용액에 갈색 설탕을 더 녹일수록 용액의 색깔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점점 더 진해진다 라고 했어요. 맞죠? 따라서 우리는 용매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해된 용질의 양이 어떨수록 용액이 더 진하다? 그렇죠. 용해된 용질의 양이 한 숟가락, 다섯 숟가락, 열 숟가락 많을수록 용액이 더 진하다라고 이 실험의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여러분이 이 용매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에 따라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2번에서 3번 문제 용매의 양에 따라 용액의 진하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 나, 다 용액을 만들어서 관찰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2번에서 3번 문제는 이 묻는 것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자, 2번엔 용매의 양에 따라서 용액의 진하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방금 직접 문제에서는 용질의 양에 따라서였잖아요. 자, 그럼 이 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을 보통 무엇이라고 했죠? 물을, 그렇죠. 녹이는 물질 용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녹는 물질. 갈색 설탕과 같은 것들은 바로 용질이라고 했죠. 용질입니다. 이 용어를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이 표를 보면은 지금 용질의 양은 가, 나, 다 모두 다섯 숟가락으로 같게 해주었어요. 다른 것은 지금 용 매의 양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에서 가나다 용액의 진하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용

질의 양이 같을 때 용매의 양이 어떨수록 더 진하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용질의 양이 같을 때 용매의 양이 더 적을수록 진하기가 진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걸 활용해서 가나다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용매의 양이 가장 적은 것은? 그렇죠. 나가 되죠. 그러면 나의 진하기가 가장 진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용매의 양이 적은 것은? 맞아요. 가가 되겠죠. 그다음 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용매의 양이 가장 많은 다가 가장 묽은 용액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용질의 양에 따라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것은 많은 친구들이 쉽게 해결을 하는데 용매의 양은 조금 헷갈려 해요.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예시로 들어보면 훨씬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이스티를 타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진하고 아주 달콤하게 먹고 싶어 라고 하면 같은 아이스티 가루를 넣고 물의 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물의 양을 가득 넣을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 오늘따라 나는 정말 진하고 달콤하게 먹고 싶어 하면 물의 양을 아주 조금만 넣겠죠. 그러면 아이스티가 아주아주 아주 달콤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용매의 양이 가장 적을수록 그 용액의 진하기가 진해진다라는 거. 헷갈리면 일상생활의 예시와 비교하면서 우리 친구들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도 됩니다. 자, 3번.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용매의 양과 용액의 진하기의 관계를 쓰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방금 우리가 입으로 정리했던 부분을 그대로 말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용해된 용질의 양이 같을 경우에, 자, 용질의 양이 같을 때라는 이 조건까지 같이 써주면 만점짜리 정답이에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용매의 양이 적은 용액이 더 진하다. 혹은 용매의 양이 적을수록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해진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의미가 통하게 답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답은 예시 답안일 뿐 우리 친구들도 이 키워드가 들어가게 여러분의 말로 고쳐서 답을 꼭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4번에서 5번 문제. 다음 가와 나는 갈색 설탕 용액이고 다와라는 소금물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가와 나는 갈색 설탕 용액이라서 색깔이 있고요. 다와라는 소금물이라서 색깔이 없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가와 나 용액에 대한 문제예요. 가 용액과 나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니까 가와 나 어느 쪽이 색깔이 더 진하다. 나가 색깔이 더 진하니까 나가 조금 더 진한 용액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보기 살펴볼게요. 1번. 가와 나 용액의 색깔이 다르다. 맞죠? 2번. 가 용액보다 나 용액이 더 진하다. 맞아요. 색깔이 더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니까. 3번. 색깔로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아니죠. 방금 우리 색깔을 통해서 나 용액이 더 진하다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4번. 갈색 설탕의 양이 더 적은 것은 가용액이다. 자, 갈색 설탕은 용질이 되잖아요. 용질의 양이 더 적을수록 묽은 용액이다. 가가 더 묽으니까 용질의 양이 더 적다 맞지요? 5번. 나 용액의 무게가 가 용액의 무게보다 무겁다. 자, 무게를 통해서도 우리 진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용액의 무게는 용매의 무게 더하기 용질의 무게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 용액에 용질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나 용액이 훨씬 더 무겁게 되겠죠. 나 용액이 가 용액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이번엔 다용액과 라용액과 같이 이렇게 투명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가와 나는 색깔을 통해서 한눈에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다와 라는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어느 쪽이 더 진한 용액인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용액의 진하기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의 퀴즈 문제이기도 했죠. 용액 속에 방울토마토와 같은 이런 물체를 넣고 뜨는 정도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방울토마토와 같은 물체가 더 높게 뜰수록 더 진한 용액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투명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맞아요. 맛을 보거나 냄새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게를 통해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한 용액일수록 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무게가 더 무겁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물체를 넣어본다 또는 맛이나 냄새를 본다 그리고 무게를 비교한다 모두 다 정답이 될수 있겠어요. 자, 6번. 용액의 진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 자, 보기를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기역.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를 용액의 진하기라고 한다. 맞나요? 그렇죠. 이 용액의 진하기를 정확하게 설명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양의 용매, 즉, 물의 양이 같을 때그 안에 들어간 용질, 어떤 가루가 될수 있겠죠? 그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를 우리가 용액의 진하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고, 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이 적을수록 더 묽은 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어느 용액이나 용액의 진하기는 항상 일정하다. 완전히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왜요? 맞아요. 어느 용액이나 용액의 진하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용매의 양에 따라서 혹은 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에 따라서 이 진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D급 볼게요. 색깔이 있는 용액은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색깔이 더 진하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리을.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서 용액 속 물체가 떠오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문장을 보고 그 개념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게더 중요해요.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 용액 속 물체가 떠오르는 정도 어떻게 다르다? 그렇죠. 더 진한 용액일수록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더 높게 떠오른다.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과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진하기가 다른 설탕 용액에 메추리알을 넣었습니다. 메추리알이 가장 높이 뜨는 용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씩 문제의 유형을 다르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높이 뜬다라는 것은 즉 어떤 말이다? 즉, 가장 진하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진한 용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추리알을 넣어도 되고, 방울토마토 넣어도 되고, 청포도알 넣어도 되고, 뭐, 때로는 공깃돌과 같은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실험 결과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기들을 확인해 봤을 때, 물의 양은 모두 같아요. 100ml 모두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이 설탕, 즉, 용질의 양을 비교해서 어떤 용액이 가장 진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1번은 설탕이 한 숟가락 들어갔고, 2번은 세 숟가락, 3번은 다섯 숟가락, 4번은 일곱 숟가락, 5번은 아홉 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자, 용질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그렇죠. 5번의 설탕 아홉 숟가락이 되겠죠. 따라서 5번의 용액이 가장 진한 용액이고, 물론 물체를 넣었을 때 물체가 가장 높이 뜨는 용액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8번에서 9번 문제. 다음은 용액의 진하기가 다른 용액에 방울토마토를 넣은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물체의 종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실험들이에요. 가 같은 경우에 방울토마토가 한 중간 정도에 떠 있네요. 나는 가장 낮게 가라앉아 있고요. 다는 가장 높이 둥둥 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들.

그 다음 가고요. 마지막으로 나가 가장 묽은 용액입니다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용액이 진할수록 그 속에 있는 물체가 높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방울토마토가 가장 높게 떠 있는 다가 가장 진한 용액, 중간이 가, 그 다음 나 순서로 용액의 진하기가 진하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가 높게 떠오른다라는 이두 개의 키워드가 꼭 들어가게 답안을 작성해 주도록 하세요. 10번. 진하기가 다른 각설탕 용액에서 메추리알이 뜨는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이번에는 또 메추리알이 나왔지만 결국엔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가와 나 진하기가 각각 다르겠죠. 이 메추리알이 떠 있는 높이를 보세요. 나는 훨씬 더 높이 둥둥 떠 있지만 가는 훨씬 더 메추리알이 높이 떠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엔 거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자, 우리 보기 살펴볼게요. 기역. 용액의 진하기는 나가 더 진하다. 자, 나가 더 진한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나가 훨씬 물체가 낮게 떠 있기 때문에 나가 더 묽다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에요. 묽다. 그렇죠? 따라서 땡. 니은. 가에 물을 더 부으면 메추리알이 가라앉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메추리알이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이 용액을 더 묽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용액을 묽게 하기 위해서 물을 더 부어주면 될까요? 되지요. 맞아요. 자, 물이라는 것은 용매잖아요? 용매 양이 많을수록 진하기는 더 연해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메추리알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용매 양을 더 늘려서 이 용액의 진하기를 묽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알겠죠? 자, 디귿도 볼게요. 나의 각설탕을 더 용해하면 메추리알이 더 높게 떠오른다. 자, 이것도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메추리알이 더 높게 떠오른다라는 것은 더 진해졌다라는 거죠. 더 진해졌다라는 거예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설탕을 더 넣어서 용해시켜주면 될까요? 되죠. 용질의 양을 늘려주면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더, 두번 생각을 해서 답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모두 가능하게 되겠죠. 11번 볼게요. 진하기가 다른 갈색 설탕 용액에 같은 방울토마토를 각각 넣었을 때 방울토마토가 더 높게 떠오르는 용액에 기호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가와 나 용액은 갈색 설탕을 녹인 용액이죠. 그리고 색깔이 한눈에 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색깔이 어느 쪽이 더 진해요? 그렇죠. 나가 색이 더 진한 걸 보아서 용액의 진하기도 나가 더 진합니다. 이렇게 표시해 둘수 있겠죠? 그러면 방울토마토가 더 높게 떠오르는 용액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그렇죠. 나가 되겠죠. 색깔을 통해서 나 용액이 훨씬 더 진한 용액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나 이렇게 기호를 꼭 써주고 그 뒤에 까닭을 써주면 됩니다. 가보다 색깔이 더 진한 나가 더 진한 용액이다. 이렇게 먼저 색을 비교했다라는 내용을 적어 주어야 돼요. 색을 통해서 비교를 했더니 나가 더 진한 용액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뒤에서 가보다 나에서 방울토마토가 더 높게 뜹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더 진한 용액이니까 더 진한 용액에서 그 안에 들어간 물체가 더 높게 떠오릅니다라고 이 내용을 모두 적어주면 가장 완벽한 답이 되겠죠. 여러분, 이 답은 예시 답안이지만 그 의미는 통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기 들어간 키워드들은 꼭 들어가게 해서 답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12번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액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것이라는 것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봐야 돼요. 용액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그 물질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용액과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그냥 놔둬도 전혀 뜨거나 가라는 것이 없지요. 이물 속에 다양한 성분들이 이미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자, 그 부분을 이해하고 이 중에서 용액인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식초. 자, 우리가 요리할 때 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초는 용액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물이라는 용매에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신맛이 나는 성분이 골고루 녹아서 섞여 있는 겁니다. 자, 니은 볼게요. 밀가루. 밀가루는 용액이 아니죠. 이건 그냥 가루일 뿐이에요. 땡. 디귿. 이온 음료. 자, 이온 음료. 우리 친구들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수분을 빠르게 보충하기 위해서 이온 음료, 즉 스포츠 음료와 같은 것들을 마시죠. 이것은 용액이 맞습니다. 물에 다양한 우리 친구들이 땀을 배출했을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성분들이 많이 잘 녹아 있어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수분도 보충하고 또내 몸에 필요한 어떤 성분들도 같이 빠르게 보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리얼 유리 세정제예요. 유리 세정제? 그렇죠. 용액 맞죠. 물 속에 우리가 유리를 흠집 없이 세정,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음, 구강 청결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을 헹굴 때 사용하는, 입냄새를 없앨 때 사용하는 용액에 해당됩니다. 이 안에도 이물 속에 다양한 뭐 입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비누는 용액이 아니죠. 이것은 물에 어떤 성분들이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액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네 가지 적어주면 되겠죠? 13번. 다음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액을 한 가지씩만 쓰세요. 자, 첫 번째 상황은 요리할 때입니다. 자, 요리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초 적을 수 있겠죠. 신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지요. 또는 간장도 적을 수 있어요. 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용액입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만 적으면 되겠어요. 자, 2번은 청소할 때 사용하는 용액이에요. 그렇죠. 유리 세정제. 유리 세정제 또는 뭐 주방 세제. 주방 세제. 뭐, 그리고 뭐, 살균 소독제, 이런 것들 등등들,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용액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환자에게 수액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용액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쓰세요. 수액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이 빠르게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용액이거든요. 환자에게 필요한 수분과 그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치유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 평가 문제 정리하고요. 수행 평가 풀어볼게요. 네, 용해와 용액, 수행평가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되는 용질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했어요. 같게 해야 할 조건과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쓰세요. 자, 그런데 우리 먼저 다르게 해야 할 조건부터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실험을 할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딱그 조건 한 가지만 다르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요. 자, 이 실험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어떻게 다를까 이걸 알고자 하는 거니까 다르게 해야 할 조건에는 오로지 용질의 종류만 적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 이 용질의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은 다 같게 해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용질의 양, 녹이는 용질의 양, 혹은 용매의 양, 그렇죠. 용매의 양 또는 뭐 용매의 온도와 같은 거, 용매의 온도 등등등 이 용질의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은 다 같게 해주어야 정확한 실험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물의 온도에 따라서 백반이 용해되는 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40ml의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 백반 두 숟가락을 각각 넣었습니다. 단계가 되겠고요. 나는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각각 관찰되는 결과를 나누어 적어 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물은 물의 온도가 높지요. 따라서 용해되는 백반의 양이 더 많습니다. 모두 용해된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모두 용해 되었다. 이렇게. 자, 반면에 차가운 물에는 백반이 조금 덜 녹잖아요. 따라서 녹지 않고 가라앉은 백반이 있다. 혹은 뭐 백반이 보인다. 등등등. 의미가 통하게 답을 적어주면 돼요. 예시 정답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 실험을 통해 알게 된 물의 온도와 용질이 용해되는 양 사이의 관계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 물의 양이 같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그 안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더 많다. 온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더잘 용해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크기와 무게가 같은 세 비커에 온도가 같은 물을 50ml씩 넣고 갈색 설탕의 양을 각각 다르게 넣어서 진하기가 다른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알맞은 비커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녹아있는 갈색 설탕의 양이 가장 적은 게 가운데죠. 그럼 색깔이 가장 연한 나아가 가운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녹아있는 갈색 설탕의 양이 가장 많은 쪽이 바로 첫 번째죠. 색깔이 가장 진한 가가 되겠고요. 중간은 다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위 설탕물에 방울토마토를 넣었을 때 가장 낮게 떠오른 설탕물의 기호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 가장 낮게 떠올랐다라는 것은 용액의 진하기가 가장 묽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색깔이 가장 연한 나를 적을 수 있고 용액이 묽을수록 용액 속 물체가 낮게 떠오르기 때문이다라고 그 까닭을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준비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용질의 양이 같을 때 물의 양이 많을수록 혹은 적을수록 용액이 더 진해진다. 그 정답을 숭하고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과학 3단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틀린 문제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엔 4단원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오늘은 포텐 수학 7번째 시간 제곱근의 대소관계 생각해 볼 겁니다. 대소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를 구별하는 이야기죠.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개념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개념은요. 근호가 있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루트 9와 루트 25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자면 루트 안쪽에 있는 수가 크면 더 큰 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음의 부호가 붙어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은 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음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만, 음의 부호를 제외한 부분만 한번 보신다면 루트 7과 루트 13을 비교했을 때는 루트 13이 더 크니까 음의 부호를 붙여놓으면 반대로 더 작아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대소 비교를 할 때의 방법, 이게 우리 앞에 배웠던 유리수의 대소 비교와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유리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도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그렇지, 절대값이 큰 게 컸고요.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큰 게 작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오늘의 싱크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한 팁이에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유리수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더 크면 아, 더 큰 수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더 클수록 작은 수가 될 겁니다. 유리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비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개념은요, 근호가 있는 수와 없는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둘 다 근호가 있다면 너무 편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쪽이 근호가 존재하지 않는 루트 5와 3과 같은 것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고 한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는 근호가 있고요. 하나는 근호가 없어서 어렵죠. 그러니까 둘 다 근호가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3을 루트 9로 바꿔놓고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루트 5보다는 루트 9가 크죠. 그러니까 3이 루트 5보다 크다라는 결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꼭 근호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쪽에 있는 수를 동시에 제곱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호가 사라지면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될 것이고요. 3을 제곱하면 3의 제곱 9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9가 5보다 크다라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곱하기 전에 있었던 3이 루트 5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개념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복잡한 실수들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비교할 거니? 이거 고민해 볼 텐데요. 여러분, A와 B가 실수일 때 그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한 실수에서 다른 실수를 빼보는 거예요. 만약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가 나온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뺐는데 0이 나오면 두 수를 빼서 0이라면 두 개의 수가 완벽하게 같은 값이다 라는 뜻이겠죠. 결국 뺐는데 0이라면 두 수가 같다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라면 뒤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단 이야기죠.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야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는 결론 내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수의 대소관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7 마이너스 루트 7, 두 번째, 4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너무 복잡할 때 우리는 7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하나의 수에서 다른 수 4를 빼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7에서 4를 빼니까 그 결과가 3이고요. 뒤에 마이너스 루트 7 붙여주면 되겠죠? 이제 3 마이너스 루트 7의 부호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3은 루트 9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9에서 루트 7을 빼는 거거든요.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그 결과가 양수가 되겠고, 뺄셈을 했을 때 결과가 양수니까 앞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7 마이너스 루트 7이 4보다 크다라는 결과 얻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때? 대소관계 비교해 볼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념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오늘의 싱크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고등학교까지 두고두고 사용하게 될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도요,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역시 두 수

수의 대소관계는 빼서, 한 수에서 다른 수를 빼서 그 결과의 부호를 보고 비교하게 됩니다. 자, 더불어 제곱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 제곱할 때는 반드시 비교하는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복잡해 보이는 세수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봐라 이야기했네요. 도대체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자고요? 빼서 비교하자. 그래, 2 더하기 루트 5라는 하나의 수에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5라는 다른 수를 빼서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여기 있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뺄셈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처리해 주어야 될 테니까 2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분배해서 마이너스 정리합시다. 루트 5와 루트 5가 사라질 테니까 이 결과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2가 루트 4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결국 양수니까 앞에 있었던 수가 더 크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2 더하기 루트 5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5보다는 더 크다라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하나의 수도 대소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수의 대소관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5에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을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앞에 있는 수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5 그대로, 자,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3으로씩 정리되겠네요. 자, 루트 5하고 루트 5가 사라지면서 2 루트 3하고 쓰여지는데 2 루트 3도 그 결과는 그렇지 양수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양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더 크다는 이야기죠. 여기 있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세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2 플러스 루트 5가 제일 크고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 제일 작다라는 생각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 마지막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직관적으로 루트 5에서 루트 3을 더한 것과 루트 5에서 루트 3을 뺀 걸 비교하니까 아, 뭐 더한 값이 더 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때만 통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빼서 비교한다가 우리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곱근의 대소관계 생각해봤는데요. 오늘의 한 줄 정리하면서 제곱근의 대소관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쑥쑥 커라. 생각이 쑥쑥쑥.
1: 아니라니까. 말도 안 돼.
0: 어? 워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 아, 내 친구 제비, 제제가 말도 안 되게 제제제제 하면서 막 우기잖아요.
0: 뭐라고 우겼는데?
1: 내가 어린이날

0: 받은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난 5월 5일 어린이날이 제일 좋아! 이랬더니 제재가요.
1: 5월 5일은 단오야, 단오날. 제제제제제제제제제!
0: 라고 했다니까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웬 단오?
2: 아, 단오?
0: 어때? 아무래도 제재가 다른 나라에 갔다 오더니 이상해진 것 같아요. 겨울에 춥다고 따뜻한 곳에 갔다가 봄에 왔거든요.
2: 제재 말이 맞아. 5월 5일은 단오야.
0: 네? 아니에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2: 워프말도 맞아.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 음력 5월 5일은 단오날.
0: 음력? 양력? 그게 무슨 말이지? 궁금해.
2: 자, 여기 이렇게 달력을 보면 양력과 음력이 보이지?
0: 내가 보이는 건 숫자뿐인데.
2: 그러니까 여기 큰 숫자, 이 큰 숫자가 양력이야. 그리고 이 아래에 작은 숫자가 음력이야. 음력.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해서 만든 달력이고,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정해서 만든 달력이야.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음력 1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0: 정답! 설날! 세배하는 날?
2: 아, 정답! 딩동댕!
0: 우와!
2: 다음, 음력 8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0: 추석! 송편 먹는 날?
2: 오, 이번에도 딩동댕!
0: 우와! 워프는 우리나라 명절 다 알아요.
2: 설날과 추석처럼 음력 5월 5일 단오도 아주아주 큰 명절이에요.
0: 단오도 명절이구나. 근데 단오날에는 뭘 하는데요? 궁금해.
2: 단오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곡식이 잘 자라 풍요롭고 또 탈 없이 모두 안전하라고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던 날이에요. 단오날은 하늘 높이 그네도 뛰고 으라차차 씨름도 하고, 덩실덩실 춤도 추는 흥겨운 우리나라 큰 명절이죠.
0: 우와, 음력 5월 5일 단오날은 즐거운 날이구나. 제재 말을 끝까지 잘 들었다면 제대로 알았을 텐데. 제재는 진짜 대단하다. 음력도 알고.
2: 제재가 삼진날 돌아오니까 아마 음력을 알고 있었을 거야.
0: 삼진날이요?
2: 음력 3월 3일이 삼진날이거든. 삼진날 무렵에는 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갔던 제비들이 다시 돌아오지.
0: 봄에 제재가 친구들이랑 돌아온 날이 삼진날이었구나. 그때 제재 따라서 꽃놀이 갔었는데.
2: 그래요.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드는 삼진날이 오면 우리 조상들도 산으로 들로 꽃놀이를 다니면서 봄 향기를 흠껏 즐겼답니다.
0: 나도 봄에 제재랑 진달래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꽃놀이도 신나게 했었는데.
2: 우리 워프가 제재랑 추억이 아주 많은가 봐.
0: 네, 제재가 돌아와서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괜히 내가 화내는 바람에.
2: 워프도 제재한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줘서 마음을 좀 달래주면 되지?
0: 무슨 얘기요?
2: 음력 7월 7일 칠성날 이야기. 옛날 옛날 하늘나라에 배짜기를 자라는 직녀가 있었어요.
3: 엄마, 소를 잘 모는 목동 견우도 있었죠. 견우와 직녀는 서로 사랑했어요. 직녀는 배를 짜면서도 견우 생각을 했어요.
4: 아, 견우랑 놀고 싶다.
2: 누구세요?
5: 직녀, 나예요. 우리 밖으로 나가서 놀아요.
2: 직녀는 배를 짜지 않고 견우랑 놀기만 했어요. 견우도 소를 몰지 않고 직녀랑 놀기만 했죠.
6: 아, 이리 돌려봐요.
2: 하늘나라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직녀와 견우에게 벌을 내렸죠.
7: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한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살도록 해라. 단, 1년에 딱 한 번 7월 칠성날에만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2: 그렇게 견우와 직녀는 서로 떨어져 멀리 헤어지게 됐어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7월 칠성날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죠. 드디어 7월 칠성날이 됐어요. 하지만 은하수는 너무 깊고 넓어서 둘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5: 직녀, 보고 싶어요.
4: 견우, 보고 싶어요.
2: 직녀와 견우가 울고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비가 되어 주룩주룩 계속 내리자 하늘 아래 마을이 잠기고 말았어요. 보다 못한 까마귀와 까치들이 머리를 이어 다리를 놓아주었죠.
5: 까치야, 고마워.
4: 까마귀야, 고마워.
5: 직녀, 보고 싶었어요.
4: 견우, 보고 싶었어요.
2: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 덕분에 1년에 한 번 칠성날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0: 우와! 제재도 재밌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2: 그래. 칠성날은 우리 조상들이 배짜기 등 아주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서로 어울렸던 날이거든. 삼진날처럼 우리 조상들의 풍습이 담긴 그런 날이라고 제재한테 꼭 전해줘.
0: 네! 단호, 삼진날, 칠성날 다 알려줄 거예요. 또 명절 있나요?
8: 명절날?
2: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다양한 이야기와 풍습이 가득 담긴 우리의 딸 함께 즐기죠. 워프! 우와! 마지막 열송이까지 워프의 생각으로 활짝 꽃 피웠어요.
4: 우와! 드디어
9: 열송이가 다 피었다.

0: 정말 기특해. 친구들도 잘했어요. 이제 이 생강나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 드디어 깨어났다.
2: 우와, 생강나무가 빠르라네.
1: 워프, 안녕? 나를 깨워줘서 고마워. 친구들의 생각이 나를 깨워준 거야. 더 많은 생각을 내게 준다면 내가 춤출지도 모르지.
2: 우와, 나무가 춤추면 진짜 재밌겠다. 워프, 워프, 워프.
0: 맞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2: 오늘도 내일도
0: 매일매일
3: 생각이 팡팡.
2: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호호!

0: 다음 주에 학예회가 있는 거 알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반은 타악기 연주를 하기로 했대. 아, 나의 화려한 꽹과리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군. 이번 학예회에서는 내가 가장 돋보일 거야.
1: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나의 북치기 실력은 이길 수 없을걸?
0: 얘들아, 너희들끼리 경쟁을 하면 어떡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멋진 공연을 해야 한다고.
1: 그런데 공연을 하려면 너희들도 악기를 연주해야 하잖아.
0: 응, 맞아. 그래서 나는

0: 하라고 해.
1: 우와!
2: 라피도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
0: 그럼 우리 다 악기가 정해진... 어? 순우가 아직 없네.
2: 나는 연주할 줄 아는 악기가 없는데 어쩌지?
3: 뭐?
2: 얘들아, 나 때문에 학예회를 망칠 순 없어. 나는 이번 공연 하지 않을게.
4: 순우, 의리하면 우리 오총사인 거 잊었어?
0: 맞아. 학예회는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5: 그래, 순호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방법을 생각해보자.
6: 와, 신난다, 신나. 오, 땀난다. 어우, 더워. 아, 역시 이 음악과 함께하는 막춤이 운동엔 최고야. 오, 땀나.
2: 안녕하세요, 선배님.
6: 어, 순호. 에? 순호야. 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야 되는 순호가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을까? 순호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나처럼 이 막춤을 막 춰봐. 그러면은 막 에너지가, 힘이 막 솟아오를 거다. 무슨 소리니?
2: 그게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학예회를 하거든요.
6: 학예회? 그거 재밌겠다. 나도 초대해줘.
2: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선배님. 사실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요. 이번 공연에 참여를 못할 것 같거든요.
6: 에이, 순호야. 그렇다면 이거 좀 실망인데. 자, 지금까지 순호가 이 특별 비밀 훈련을 받으면서 얻었던 가장 값진 교훈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2: 어떤 일이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감을 얻는 거죠.
6: 그렇지. 그럼 이제 순호가 해야 할 일은?
2: 선배님, 저도 악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친구들과 멋진 공연을 할래요.
6: 이제 좀 순호답네. 그럼 이제 특별히 순호를 위해서 악기 연주 훈련을 해보도록 하지. 재밌겠지?
2: 네.
6: 자, 바로 출발하자고.
2: 이 신기하게 생긴 건 뭐예요? 어? 자, 이렇게 하면 모래시계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
6: 이 장난꾸러기. 이건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인 장구. 장구라는 거야.
2: 아, 장구. 어? 선배님! 북이랑 비슷한 소리가 나요.
6: 그렇지. 이렇게 악기를 두드리거나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타악기라고 해.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타악기는 소리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2: 타악기는 이렇게 치면 하나의 소리만 나니까요. 음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6: 아니, 틀렸어. 이렇게 장구나 탬버린처럼 음 높이가 없는 타악기도 있지만 이렇게 음 높이가 있는 타악기도 있거든.
2: 우와.
6: 우리나라 전통 국악 연주에 사용되는 현종과 평경, 오케스트라 연주에 사용되는 팀파니, 신비로운 음색을 자랑하는 첼레스타도 음 높이가

0: 있는 타악기지.
1: 이야, 타악기인데도 정말 아름다운
0: 이 왼쪽을 북편, 오른쪽을 채편이라고 해. 자, 그리고 연주를 하기 전에는 여기, 요 조이계를 꽉 조여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양 옆에 가죽이 팽팽해지거든.
1: 오, 이렇게요, 선배님? 오!
0: 그리고 연주가 다 끝난 뒤에는 반드시 이 조이기를 다시 원래 위치로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래야 가죽이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거든.
1: 오, 그렇구나.
0: 자, 그럼 이제 장구를 한번 연주해볼까? 아,
1: 네, 선배님.
0: 선호야. 자, 왼손을 들고,
1: 네.
0: 북편을 가볍게 쳐봐.
1: 오, 선배님, 북처럼 쿵쿵 소리가 나는데요?
0: 쿵쿵.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북편의 박자를 셀때 쿵, 쿵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1: 오,
0: 아,
1: 그렇구나.
0: 이제 이 채를 쥐고 채편을 두드려봐.
1: 오, 조금 가벼운 소리가 나네요?
0: 그래서 이 채편의 박자를 덕, 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1: 오, 그러면 이렇게요,
0: 아, 예.
1: 선배님? 오, 선배님,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치면요?
0: 좋은 질문이야. 자, 봐봐. 어때? 이 울리는 소리가 훨씬 커졌지? 그래서 이 박자는 덩, 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오, 야, 순우야, 잘하는데? 이제 장단에 따라서 장구를 치기만 하면 돼.
1: 선배님, 아 진짜 이게 다라고요?
0: 그렇다도 그럼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 세마치 장단을 한번 배워볼까?
1: 세마치 장단이요?
0: 자, 박자는 덩, 덩, 덕, 쿵, 덕이야. 먼저 잘 들어봐. 해봐. 그렇지. 잘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우와.
1: 장구 연주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어요. 선배님,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학예회에서 연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0: 에이, 소노야, 걱정하지 마. 이 세마치 장단 하나면 말이지. 다할수 있어. 우리 민요도 연주할 수 있고, 맞다. 풍물놀이도 할수 있거든.
1: 뭐? 풍물놀이? 그게 뭔데요?
0: 여기서 풍물은 악기를 의미하는데 농사일을 할 때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한 우리 고유의 음악을 말해. 이 춤과 고개를 곁들인 민속놀이기도 해.
1: 이야, 정말 멋지다!
0: 순우야, 이 장구를 치면서 친구들과 멋진 동작을 함께 한다면 아마 최고의 공연을 할수 있을걸? 그래. 나와 함께 연습해볼까? 자,

0: 이번 학예회에서 풍물놀이 하자고 해야겠어요.
1: 좋아. 그럼 순호야. 아,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는 이 순호가 친구들과 함께 멋지게 학예회 공연을 마치는 것. 어때?
0: 걱정 마세요, 선배님. 저는 어떤 일이 닥쳐도 용감하게, 씩씩하게 다 해낼 수 있는 멋진 호랑이 순호니까요.
1: 좋아. 기대하겠어. 나올 때가 됐는데.
0: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제 학예회 공연 보셨죠? 저 완전 멋졌죠?
1: 선호야, 진짜 멋졌어. 자,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통과다.
0: 우와, 이번 시험도 통과!
2: 어?
0: 선배님, 저 10번의 시험에 모두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럼 저 이제...
1: 잠깐! 오늘부로 순호를 정식 비밀 요원으로 임명합니다. 축하해.
0: 우와! 나 정식 요원이 됐다! 비밀 요원 순호!
1: 자, 순호 요원. 임무를 수행하러 갈 준비가 됐나?
0: 그럼요, 선배님! 순호 요원 준비됐습니다!
1: 좋아! 그렇다면 기억하고 있겠지?
3: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
1: 좋아! 그럼 첫 임무를 수행하러 출발하자고!
0: 출발!

0: 나 괴짜 박사는 뭐니 뭐니 해도 하루에 사과 하나는 꼭 먹어줘야 직성이 풀린다고. 오늘도 사과를 깎아서 먹어볼까. 순우야, 너 사과 좋아하지? 먹어봐. 이 박사님이 깎아줄게. 먹어 먹어, 고기 접시에 있잖아. 맛있다. 어때?
1: 네, 박사님. 그런데 박사님, 사과 껍질 너무 두껍게 깎으시는 것 아니에요? 먹을 부분이 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0: 아니, 그거는 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순우야, 상상해봤어? 어떤 것이든 기계에 넣으면 딱 맞는 모양과 크기로 껍질도 싹싹싹싹 벗겨주는 기적의 발명품을 만들면 어떨까? 그럼 내가 사과 일일이 안 깎아도 되잖아.
1: 오, 좋은데요? 그럼 다양한 형태의 칼을 넣어서 재료에 따라 적절한 칼을 선택하는 기계도 멋질 것 같아요.
0: 어,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1: 오늘도 박사님에게 꿈틀꿈틀이 필요하겠어요. 박사님의 멋진 발명품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꿈틀꿈틀 얍!
2: 어?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기계가 정말 만들어지면 정말 편리하겠어요. 칼은 어떤 형태로 진화해 왔을까요? 함께 알아봐요.
1: 아주 옛날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서 거칠고 날카로운 돌조각을 칼처럼 사용했어요. 돌을 갈고 다듬어 매끈한 돌칼을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반달 돌칼이 있어요. 반달 돌칼은 옛날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예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구멍에 끈을 연결하여 묶은 뒤 손가락을 넣어 잡고 사용했대요. 반달 모양이고 둥근 쪽에 날이 세워져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녹인 청동을 틀에 부어 굳힌 뒤 날을 갈아서 청동검을 만들었어요. 중국 요령 지방에서 많이 발견된 청동검은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아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동검은 좀 더 가늘어서 새형 동검이라고 불러요. 철을 단련해 더 튼튼한 철검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철검으로 칠지도가 있어요. 약 75cm 길이의 철칼이에요. 7개의 가지처럼 칼날이 달려있어 칠지도라고 불러요. 칼에 금으로 새겨진 글자를 보면 백제왕이 일본 왕에게 준 것으로 보여요. 이 칼은 백제의 뛰어난 금속기술과 당시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현재 일본에서 국보로 보관하고 있어요.
0: 여기서 키스! 무궁화, 태극기, 애국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이지요. 이처럼 칼도요,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봐요. 먼저 칼은요, 권위를 상징했어요. 권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이 칼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칼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의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위엄을 보이기 위해 무력, 그러니까 힘을 과시했는데요. 이때 동원한 칼 같은 무기를 의장이라고 해요. 지금도 군대와 경찰에는요, 의장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입장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칼을 높이 치켜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와 같은 의식을 예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동원된 이 칼을 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장은 싸우는 칼이 아니고요. 권위를 상징하는 칼이에요. 다음으로 삼정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군을 임명할 때 주는 칼인데요. 이 삼정에는요, 육군, 땅에서 싸우는 군대, 해군, 바다에서 싸우는 군대, 공군, 하늘에서 싸우는 군대, 이 군대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이뤄서 나라를 발전시키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삼정검, 권위를 상징하는 칼입니다. 다음으로 사인검이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왕실에서 만들었던 특별한 칼이에요. 이 사인검의 사는 숫자 4를 의미하고요. 이 이는 호랑이를 뜻하는 거예요. 호랑이 인자거든요. 이 사인검은요, 임금님이 신하에게 하사에

0: 그런데 길이가요? 너무 길어요. 약 2m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누키가 2m에서 한참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이 스누키보다 더 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이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칼에는 적군을 모두 물리치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굳은 의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현재 이 이순신 장검은요,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고, 현충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칼은 또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 칼은 강력한 전쟁의 도구였어요. 제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칼이 등장했고, 나라별로 지형이나 전술, 그리고 검술에 맞는 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죠. 전쟁에 이기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인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아주 중요한 국가의 비밀로 취급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할 때 어떤 칼을 썼을까요? 첫 번째는 일본의 타치예요. 타치는 사무라이들이 말을 타고 싸울 때 사용하던 칼로 길고 휘어진 모양이 특징이에요. 칼날이 날카롭고 칼집에 넣은 상태에서도 멋진 곡선이 보여서 전통 무예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두 번째는 중동의 다마스쿠스 검이에요. 이 칼은 겉면에 물결 무늬가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동시에 강하고 잘 휘지 않아서 옛날 전쟁터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0: 그러니까 칼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고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던 것이군요. 그런데 칼은요, 춤이나 운동의 도구가 되기도 했대요. 칼을 들고 추는 춤이 있는데요. 바로 검무입니다. 여기에서 검이 칼이라는 뜻이고요. 무가 무용,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검을 휘두르며 추는 춤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무. 그리고 칼을 들고 하는 운동도 있죠. 어떤 운동이냐면, 검도! 펜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검도와 펜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검도는 대나무로 만든 죽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때리거나 치면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예요. 펜싱은 찌르기, 베기 등으로 승부를 겨루죠. 칼의 종류와 공격 방식에 따라 플레레, 에페, 사브르의 세 종목으로 나뉩니다.
0: 다음으로 중식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중국 음식점에서 이와 같은 중식도를 본 적이 있나요?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며 직사각형의 큰 칼몸이 특징이에요. 칼몸이 직사각형 모양이고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게 만든 까닭은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칼몸이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회칼입니다. 얇고 긴 칼날로 생선살을 손상 없이 자를 수가 있죠. 이 회칼은 얇기 때문에 칼과 이 생선이 닿는 면적이 적어요. 즉,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생선살을 손상 없이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머니 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작은 물건을 자르거나 야외 활동 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접을 수 있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 편리해요. 그리고 멀티 툴 나이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 다목적 칼이에요. 여기에는 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위, 드라이버, 병따개 등 다양한 도구가 들어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조선시대에도 남자나 여자들이 칼 마개가 있는 작은 칼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런 칼을 장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장도는 몸에 지니는 작은 칼로 조선시대의 남녀가 몸에 지니며 사용했어요. 그중 은으로 만든 칼은 은장도라 불렸어요. 남자는 허리띠에, 여자는 치마 속 허리띠나 놀이개로 달고 다녔죠. 위급한 상황에는 몸을 지키는 호신용으로도 사용된 칼이랍니다.

0: 그러니까 장도는 내가 위험할 때는 호신용 칼로 사용이 되기도 했으면서 장신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군요. 친구들, 우리 나만의 장도를 꾸며보는 것이 어때요? 장도라는 것은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 이렇게 장도 도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무늬를 생각해서 칼집과 이 작은 칼을 꾸며준다면 정말 멋진 나만의 장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수노가 미리 해봤어요. 수노의 장도를 공개해 볼까요? 짜자잔! 어때요? 수노의 무늬로 장도를 표현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나만의 장도를 만들어 보니까 이 장도가 더욱더 특별한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생각한 무늬와 모양으로 멋진 장도를 꾸며보세요.
1: 꿈이었어, 꿈. 아, 이 사과를 먹다 말고 꿈틀꿈틀에 빠져들다니. 아니, 그러니까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들어간, 기술이 들어간 특별한 도구였다는 거잖아.
2: 맞아요. 박사님이 발명하고 싶은 그 과일을 깎는 기계도 칼이 더 발전된 모습 중 하나일 수 있어요.
1: 맞아, 맞아. 내가 만든 이 발명품도 사람들의 생활을 유용하게 하는 특별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나의 큰 바람이라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다음 그림을 보고 반달 돌칼의 길이를 써 놓으세요. 자, 길이를 잴 때는 물건 한쪽 끝을 0에 맞추고 다른 한쪽 끝에 길이를 재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학기 때 1mm도 배웠다면서요? 자, 그렇다면 문제 자신 있게 풀수 있겠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이 괴짜 박사는 남은 사과를 좀 먹어야 돼서 바빠서 이만.

어? 카박사, 카박사. 인사해, 인사해. 누군지 알아? 바로 여기 시크릿 주주 동물원에서만 가동되는 GPT야. 이 글쎄 GPT가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골라주고 그리고 또 내가 일할 때 신나는 음악까지 틀어준다니까. 아, 내가 옛날에 이거 GPT 없이 어떻게 살았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맞다. 카박사, 내가 그거 알아? 내가 이걸 물어볼 거야. 우리 이제 여기 탈출할 수 있어. GPT, 포털 비밀번호 알려줘. 뭐? 아, GPT도 못하는 게 있네. 어? 그런데 뭐야? GPT가 내가 여기 포털 탈출 못했는지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지금 GPT가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야? 안 돼. 지금 내 미래를 AI에게 맡길 순 없지. 그래, 빨리 주주주스. 주주주스로 우리 반격하자. AI 반격 크리메이드. 오늘은 이걸 먹고 우리 여기를 탈출해버리는 거야.

0: 그럼 주주 파워!
1: AI 음성 데이터 해킹 중. 보미쌤의 권한 복구 중.
0: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스타트! 혹시 강아지가 너한테 짖으면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아, 그리고 너도 혹시 귀신이 무서워?
2: 보미쌤, 누구랑 대화하세요?
0: 아, 나? 나 생성형 AI랑 대화 중이지.
3: AI요? 그게 누구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0: AI는 바로 인공지능, 즉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특히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생성형 AI는 새로운 걸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바로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사진, 영상, 그림까지 못하는 게 없다니까. 만능이야, 만능. 그리고 인공지능은 바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상황에 맞춰서 더 나은 결정까지 내려주지.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공부하는 걸까? 인공지능은 바로 공부하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림도 될 수 있고 숫자도 될 수 있고 영상도 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개의 생김새에 대해서 학습한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먼저 수많은 개의 사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AI는 이 수많은 종류의 개 사진을 보면서 아, 개는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 학습하지.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낸 공통점을 가지고 이건 개야, 아니 이건 고양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여기 AI가 개는 네 발로 기고 그리고 털 색깔은 흰색, 검은색, 노란색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어.
2: 그런데 호랑이도 네 발로 기고 털은 노란색에 가깝지만 개가 아니잖아요.
0: 맞아.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학습을 좀 더 개선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 그걸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해. 어떻게 더 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 지도학습이야. 여기 보면 AI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자, 이건 마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 것처럼 정답을 가르쳐주면서 학습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개야, 그리고 이건 고양이야.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알려주면서 마치 수업을 듣는 것처럼 하는 게 바로 지도학습이지. 그런데 지도학습 말고 여기는 바로 비지도학습이야. 이거는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AI 혼자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맞다, 이거는 이거랑 비슷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학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비지도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바로 지도 학습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도 같이 알아둬.
3: 이건 뭐예요? 혹시 인공지능은 게임을 하면서 학습하나요?
0: 맞아. 마치 AI가 게임을 하나 하는 것 같지? 장애물은 피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별은 하나 따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걸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해. 우리도 게임을 할 때 뭔가 잘하면 점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하면 점수가 낮아지잖아. 이렇게 보상과 그리고 벌이 있는 거야. 보상과 벌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 즉 점수를 많이 많이 딸 수 있는 이 좋은 행동만 하게 되는 거지.

0: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해. 그런데 이러한 학습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바로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이 방식을 흉내내는 거야. 마치 인간이 된 것처럼. 자, 그래서 아주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딥. 들어봤을 수도 있어. 딥러닝이라고 하지. 그래서 아,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구나라는 걸 같이 알아두면 좋겠지?
1: 인공지능은 우리 세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공장에서는 사람을 닮은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도와주죠. 또 인공지능이 배송 경로를 분석해서 일의 효율을 높여요. 무인 드론과 로봇 장비는 인구가 줄어드는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2: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사람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움직여요. 또 식당에서 자주 볼수 있는 서빙 로봇은 스스로 테이블을 찾아가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사람을 피해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운전을 편리하게 해주죠.
0: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참 편안하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은 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게. 바로 슬기로운 인공지능 사용 방법. 그첫 번째는 바로 뭘까? 여기 봐봐. 지금 인공지능이 바나나는 바닷속에서 자란답니다. 뭐야? 진짜? 바나나가 바닷속에서 자라는 거야? 에이, 이걸 믿는 친구는 없겠지?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모두 다100% 믿어서는 안 돼. 인공지능은 거짓된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이나 모든 사실을 한 번은 다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인공지능은 똑똑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맞는 건가? 이거 진짜인가? 이렇게 한 번씩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반 친구 사진을 SNS에 올린대.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좋아요. 내가 이 사진을 공부할 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개인의 정보나 또는 다른 친구들의 정보를 함부로 올리면 안 돼. 이렇게 SNS에서 돌아다니는 글이나, 그리고 사진, 그리고 다른 개인 정보들이 바로 이 AI,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줘.
2: 우리 얼굴로 공부한다고? 안 되지.
0: 인공지능은 사람이 알려주는 자료를 데이터로 사용해서 공부하는 아주 똑똑한 프로그램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줄 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또 제대로 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알려주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그걸 바탕으로 학습하기 때문이지.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여자니까 수학 못할 거야 라고 말했어. 자, 그럼 AI는 바로 사람이 알려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 가득한 내용들을 절대 이 AI에게 학습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별이나 나이, 인종, 국적으로 차별하면 안 돼.
1: 맞아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 없이 친절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야겠어요.
0: 맞아.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야. 자,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면 안 되겠지? 이걸 할까? 말까? 어떤 걸 선택할까? 모두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결정해 주는 것만 따를 순 없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정을 하는 건 누구다?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해야지. 이 모든 걸다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건 위험해. 자, 그럼 우리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럼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다양한 직업들도 있지. 어떠한 직업이 있는지 볼까?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 프롬프트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시킬 때 우리가 작성하는 요구사항이 담긴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지.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 바로 내가 원하는 걸 잘 이해하고 이 원하는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프롬프트를 인공지능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야. 그다음 인공지능 모델 트레이너라는 게 있어. 트레이너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운동하러 이렇게 헬스장에 가면은 거기서 어떻게 운동하세요? 이건 이 운동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잘 알려주시는 분이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훈련시키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해주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잘 훈련시키는 직업이야. 이번에는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 인공지능은 기계잖아. 그래서 사람처럼 아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나쁜 것 같아.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규범을 만드는 게 누구다? 바로 윤리 전문가라는 직업. 마지막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는 과학자라는 말이지.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찾고 분석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다. 알아도 좋아.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까지 아주 완벽히 이해했어. 자 그럼 시크릿 주주 동물원의 인간 대표로 주주 이 포털을 통과해볼까? 주주 퀴즈! 정답은 바로 3번! 인공지능도 잘못 사용하면 바로 너무 위험하지. 포털아 열려라! 좋은가? 난 당연히 인간이지. 오, 탈출이다. 와, 나 이제부터 절대 화장실 문 함부로 열지 않을 거야. 탈출.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분사구문 관련된 문제 대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우리 절반 정도 오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2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우선 1번에 있는 문장을 보면 Who is the woman? 이렇게 써요. 저 여자가 누구니? 라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빈칸이 보이고 on the bench라고 했어요. 자, 벤치에 보니까 단어는 다 sit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저 벤치에 앉아 있는 저 여자가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앉아 있는 여자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명사 the woman을 꾸며주는데 그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형용사가 와야 되죠. 자, 형용사 역할을 하는 여기선 현재 분사와야 합니다. 왜냐면 여자가 직접 앉아 있는 거죠.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sit은 뭐예요? 얘는 명사예요. 좌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앉으세요라고 할때 have a seat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동사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절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2번. I like to

street novels라고 했어요. 나는 소설들을 읽는 걸 좋아한다. 평소에 소설 읽는 걸 좋아한다. 라는 내용인데, 어떤 소설이냐. 빈칸 in Chinese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보기들이 다 write의 변형이에요. 뭔가 쓰다와 관련된 건데, 중국어로 쓰여진 소설이겠죠. 소설이 뭔가를 쓰는 게 아니니까 사람에 의해서 소설은 쓰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따라서 정답은 5번 written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에서 5번 질문은요.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요. 3번에 봤더니 though being rich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사구문. 그런데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죠. 접속사 있고요. 그냥 주어가 같아서 생략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도 주어가 he였겠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being이에요. 비동사 플러스 ing네요. 그러면 시제가 주절과 같더라. 그래서 he feels니까 is rich 이렇게 됐어요. 자, he is rich까지는 살았고 지금 접속사 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no 그대로 접속사 살아 있으니까 no를 쓰면 돼요. 근데 보기에는 no가 없어요. 근데 no라는 양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야 하니까 얘랑 같은 뜻의 접속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no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접속사 뭐랑 같아요? 정답 3번이 됩니다. Even though, though 같은 의미니까 바꿔서 쓰더라도 의미는 같겠죠. 이어서 4번으로 가서요. After she put on my coat라고 했어요. 그녀가 내 코트를 입은 후에 she went outside.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접속사는 생략을 해요. 주어는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put. 시제는 어때요? put. 얘 무슨 시제예요? 자, put은 현재 시제든, 뭐, 동사 원형이든, PP든, 뭐, 과거 시제든 다 같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she라는 것에 힌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했었어요, 우리.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현재, 동사 원형일 때, 그리고 주어가 뭐, 1인칭이나 2인칭이나 현재 시제도 똑같고, 과거분사 다 똑같은데, 문제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만 조금 차이가 난다. 만약에 얘가 현재라면 put이 아니라 put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put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과거 시제겠다. PP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PP는 단독으로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비동사가 있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이 put 혼자 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과거형이라고밖에 볼수 없어요. 즉, 과거 시제가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put 동사 원형이 ing 하면 뭐예요? putting이 될 거고 on까지 같이 써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도 같이 살펴보면요. Climbing the mountain이라고 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거고요. We saw a bluebird라고 했네요. 우리는 파란 새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동사 원형의 ing,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니까 일단 시제 같고요. 과거 시제. 그래서 were climbing. 얘는 과거 진행형을 썼네요. 자, 과거 진행이든 그냥 단순 과거든 어쨌든 다 과거로 시제가 동일한 것으로 분사 구문 만들 때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당연히 같으니까 생략이 돼 있겠죠? 그래서 위도 살아 있고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여기도 접속사입니다. 그럼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산을 올랐고요. 우리가 새를 봤어요. 산을 오르는 동안에 오르면서 이렇게 되겠죠. 게다가 여기 진행 시제가 있기 때문에 뭐뭐 하는 동안에 산을 오르고 있는 중에 우리는 새를 보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 whil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에서 7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6번에 1번부터 보면 she looked가 왔어요. 그녀는 look 뒤에 지금 쭉 보니까 PP냐, 현재 분사냐 이렇게 와 있어요.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즉, 둘다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요. look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 하게 보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녀는 어떠어떠해 보였다는 거예요. Because of her low scores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낮은 점수 때문에 어때 보였을까요? 점수가 낮아요, 여러분. 어때요? Depressed는 뭐예요?

찰스가 우울하게 만들다거든요. 그러면 그녀는 우울하게 된 것처럼 보였죠.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요, 안 되겠죠? 그녀는 뭔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excited는 일단 PP는 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의미상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신나 보였다? 너무 말이 안 되는 맥락이고요. 당연히 능동도 안 됩니다. ing, 신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mpressed는 뭐예요? 인상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명을 받거나 인상 깊은 그런 것을 받은 건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도 아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정답은 1번밖에 후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2번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The room was filled with boxes. 괜찮나요? fill이 채우다죠? 그러면 방은 채워져 있었다. 라고 해서 be, PP, 비동사 과거분사인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be filled with, 전치사까지 같이 붙어서 우리가 세트로 많이 외우죠. 그래서 박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은요, he stopped로 시작을 했어요. 그는 멈췄다라는 건데요. 뒤에 빈칸이 왔어요. computer games. 우선 첫 번째 빈칸을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게임을, 여기 보니까 다 play의 변형이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건데, 그걸 멈췄다. 이런 내용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컴퓨터 게임을 하던 것을 멈췄다. 우리 stop 뒤에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할 때,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죠. 여기에 오는 ing는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가 아니라.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능하고, 2번 가능하고, 5번 일단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to play는 절대 안 돼요. stop의 목적어는 무조건 동명사가 맞아요. 하지만 to를 쓰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명사만 목적어로 올수 있고,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다. 요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안 되고요. 그다음 뒤에 볼게요. because it's라고 했어요. 자, 게임하는 걸 멈췄는데 그만했어요. 게임을 그만했어요. 왜요? 그것이, 게임하는 것이 어때서요? 뭐뭐 해서라는 거죠. 자, 이제는 뭐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지루해. 이렇게 될수 있죠. 그래서 지루하다라는 bored, boring 이런 형용사, 분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 bored는 말 그대로 bored도 동사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boring이라고 형용사로 외우는 것이 사실은 현재 분사예요, 얘도. 그러면 얘는 지루하게 하다의 PP형이니까 지루해진 거예요. 게임하는 것이 지루함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게임은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boring이 맞고 bored는 안 돼요. 그리고 exciting은요, 문맥상 말이 안 맞죠. 그게 재밌는데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으로 가서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 개는 밤비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불린다. 자, 원래 무엇을 뭐뭐라고 부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call a b 요런 구조로 쓰잖아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거예요. 따라서 call 뒤에 명사가 두 개가 연결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원래는 그 개를 밤비라고 부르다라는 능동의 문장이 될수 있지만, 여기서는 수동태죠. 뭐뭐라고 불린다. 그러면 그 개는, 즉 a가 주어로 가고, 그다음에 be, PP 형태가 오고 be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개는 A가 주어로 갔어요. The dog가 오겠고요. 불린다네요. 시제는 현재이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was called 안 되고요. 얘는 수동태 아니고요. has called는 현재 완료예요. 수동태 아닙니다. 그다음에 is called 괜찮네요. 그다음에 called는 그냥 과거동사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뒤에 여기 call AB에서 B에 해당하는 밤비도 제대로 와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런 분사를 배울 때 과거분사가 수동태에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 문제도 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문법 배우고 다 잊어버리고 그다음 문법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또 하나의 문장을 이룰 때 여러 가지 문법 구조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배웠던 것도 다시 이렇게 복습하면 다 기억을 차곡차곡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10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무엇일지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을 보면

He sang songs예요. 그는 노래를 불렀어요. Playing the guitar on the street라고 했어요. 길에서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겠네요. 이거 뭐예요? 분사 구문의 시작점이죠.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사예요. 지금 다 ing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ing가 분사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얘는 분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뭐 하면서 뭔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분사 구문이 포함된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때요? 동그라미 2번은 I enjoyed. 나는 즐겼어요. Watching football on weekends. 주말에 뭘 즐긴 거예요, 여러분? 풋볼을 시청하는 것을 즐겼다. 풋볼 경기를 보는 걸 내가 즐겼다. 즐겨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watching이 뭐예요? 얘는 동명사죠. enjoy의 목적어가 됩니다. 얘는 동명사예요. 자, 그러면 벌써 갈렸네요. 그쵸? 분사냐 아니면 동명사냐. 얘네는 형태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자주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특히나 잘 복습을 하고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3번은 어때요? Feeling sad로 시작했어요.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한 거죠. 자, 슬픔을 느끼는 건데요. She prayed for the poor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prayed가 과거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도 she를 가져다가 해석을 하고 생략된 접속사도 우리가 조금 유추를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느꼈고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즉 슬픔을 느껴서 기도를 했다도 괜찮을 것 같고 슬픔을 느끼면서 기도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략된 거라서 우리가 100%는 모르지만 또 앞뒤 문맥이 있다면 또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얘는 뭐다? 현재 분사이다 라는 거죠. 얘도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I was thinking about the math problem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는 비동사 ing 뭐라고 배웠어요? 진행 시제다. 근데 비동사가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 시제다 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그 과거 진행, 현재 진행 이럴 때 진행 시제에 있는 ing가 사실은 정체가 분사였어요. 아직 분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진행 시제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태를 be 플러스 동사원형 ing 이렇게 형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얘가 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오는 분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수학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5번 yelling at me 라고 하고 콤마 왔어요. 얘도 분사 구문이겠죠. yelling at me. 나에게 소리를 치는 건데요. He looked angry 라는 거예요. 그는 어때 보였다? 화가 나 보였다. 과거 시제니까 얘도 소리를 질렀다라는 과거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주어는 역시 he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소리를 쳤고 화가 나 보였다. 뭐 소리를 치면서 화가 나 보였다. 그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얘도 분사 구문에 처음에 나오는 현재 분사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것을 문제의 유형은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많이 나와요. 꼭 분사를 배웠다?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 동명사 구분하셔야 하고 1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거 물어봤어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찾으라는 건데 여기 봤더니 because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요? 사라가 떨어졌어요. 어디로부터? 사다리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다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녀가, 즉 똑같은 주어예요, 그렇죠? 사라가 went to the hospital, 병원에 갔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쭉 봤더니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고 동사인 fell의 어떤 변형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분사 구문을 만들어라 라는 소리죠. 그러면 접속사 생략을 합니다. 자, 사라와 she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략을 우선 할 수 있겠고요. fell, 과거, went, 과거. 둘 다 과거 시제 같습니다. 그러면 fell은 원래 형태는 뭐예요? 동사 원형은 fall이죠. 그래서 fall의 ing, fall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alling 그리고 나머진 그대로 from the letter. 시작점이니까 대문자로 F 써주면 되겠죠? 어디 있어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에서 15번은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단 14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The living in the city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기 1번은 자, 여기 보면 그러면 도시에서 사는 건데요. He is very busy예요. 그는 매우 바쁘다. 그럼 뭘까요? 얘는 어법상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현재 분사이고 얘를

인사 구문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맞죠? 능동의 의미 맞고요. 희가 같으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시제도 현재 시제로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가 바쁠 수도 있고 도시에서 살면서 그는 매우 바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분사 구문을 잘쓴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2번은요. Not to study hard예요. 일단 뭐, to study hard,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관련된 의미고요. not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네요. 근데 he failed the test예요. 그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를 해석을 할수 있냐 이거죠.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얘를 해석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렇게 투부 정사로는 이렇게 분사 구문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를 분사 구문으로 해줘야지만 사실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우선 그러면 그가 공부를 열심히 안한 거니까 주어는 같겠고요. 그다음에 시제도 안 했으니까 과거에 안 했으니까 과거에 떨어졌겠죠. 그래서 시제도 같다라고 본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studying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부정어 not은 분사 앞에 쓰는 거 그대로 맞죠? 그래서 not studying hard라고 써야지만 그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더 볼까요? Being smart라고 했어요. She passed exam. 그녀가 똑똑해서 시험에 통과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녀가 똑똑한 거 주어 동일한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smart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형용사라서 be smart 써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 동사 원형의 ing를 써서 이제 과거 시제를 맞춰 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접속사를 적당히 해석한다면 우리가 앞에 해석했듯이 뭐뭐 때문에가 되겠죠. 그녀는 똑똑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통과를 했다라는 거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though예요. 비록 뭐뭐 일지라도 양보의 의미고요. hav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So having many things to do. 해야 할 일이 비록 많긴 하지만 이런 의미겠죠. 뒤에 봤더니 시제가 과거네요. 그럼 얘도 똑같이 과거 시제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We didn't cancel the picnic이에요. 우리는 그 소풍을 취소하지 않았다. 즉, 바쁘면 할 일이 너무 많았으면 사실 취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no를 썼고 일단 여기까지 처음 볼 때는 우리가 이 시제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석을 하고 뒤에 시제를 보면서 맞추시면 돼요. 근데 뒤에 과거였으니까 아, 비록 우리가 할 일이 많았을지라도 많았지만 우리는 그 소풍을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어법상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covered with snow예요. 자, 여기는 PP로 시작을 했잖아요. 눈으로 덮여 있는 거고요. The lake was frozen. 그 호수는 얼어붙었다라는 거예요. 즉, 눈으로 덮인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눈으로 덮여 있으면서 얼어붙어 있었다. 결국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난 상황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원래는 the lake가 당연히 같은 주어였으니까 생략이 됐을 거고, 덮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피피 수동태였을 거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빙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는 빙이 생략되어서 과거 분사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분사 구문의 정의는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이에요. 원래는 빙으로 시작하는 구문인데 빙이 생략되어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빙이 생략된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의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더 볼게요. My grandmother was watching TV라고 일단 보면 우리 할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having some snacks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뭘까요? 한식을 드시면서가 되겠죠. 드시면서 했겠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뭐 어색하지 않죠? 이렇게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 2번, being shocked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I couldn't say a word. 나는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내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being shocked예요. be shocked였을 테니까 걔를 지금 ing 붙여서 현재 분사 형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얘도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제대로 썼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I saw the girl talking이에요. 얘는 지각 동사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이렇게 썼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오려면 현재 분사가 오려면 얘네가 능동의 관계여야 해요. 나는 그 소녀가 말하고 있는 걸 봤어요. 셰론이랑 어제. 괜찮죠, 그렇죠? 소녀가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ing 괜찮습니다.
그 다음 spent a long time with him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일단 spend의 과거형 또는 PP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을 그와 보내는 거고요. She knows well about him이에요. 그는 그녀는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본다면 일단 뭐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도가 되겠죠. 뭐 보냈기 때문에, 보내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she는 주어가 맞을 것 같고요.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뒤에는 일단 현재 시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틀렸어요. 일단 PP 당연히 쓸 수 없고요. 시제가 같다면 일단 뭘 쓸 거예요? spending을 쓰겠죠. 그런데 얘는 뭐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왔다 또는 과거에 보냈다. 그래서 지금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 어쨌든 현재 시제는 아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제가 다른 경우의 분사구문은 아직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다루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정확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having spent a long time with him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보통 시제가 다를 때는 having PP의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살짝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렇게 과거 동사나 PP 동사로 PP형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분사구문 지금 어색하죠. 수동의 의미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spent를 쓴 것 자체는 무조건 오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looking at his face in the mirror 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고요. Junho smiled. 준호는 웃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 모습을 딱 보면서 웃은 거겠죠. 그렇죠?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일 거고요. 여기서는 준호가 보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 맞고 he도 생략되어 있고 시제도 보면서 웃었다 둘 다 과거겠죠. 시제 일치도 잘 되어서 ing를 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올바르게 잘 쓴 문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중 어법상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 지금 고치긴 고쳤어요. 틀린 건 알겠는데 고친 것도 잘못된 거. 그걸 찾아야 합니다. 자, She helped me wash the dishes라고 했는데요. 자, 그녀는 나를 도운 건데요. 내가 결국 뭐 하는 걸 도운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elp는 뒤에 목적어가 와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쓰죠?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to 동사 원형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washed는 쓸 수 없죠. 그러면 내가 설거지를 하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라서 washing이 아니라 그냥 wash를 쓰든지 아니면 뭘 쓴다고요? to 부정사 to wash를 쓰든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에요. 얘는 지각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각동사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능동의 의미일 때 ing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능동의 의미로 고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래도 틀렸다. 그 다음 2번 I felt my mom touched my hands예요. 자, 나는 우리 엄마가 내 손을 터치하는 거 만지는 걸 느꼈다 이렇게 되죠. 지각동사예요. 그런데 엄마가 내 손을 만지는 거니까 능동인데 PP를 썼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 현재 분사로 고친 것 맞고요. 그 다음 Did you see the bird? 여기도 지각동사 왔어요. 그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새가 직접 날아가는 거라서 능동의 의미를 살려서 flying 또는 fly도 돼요. 근데 to fly는 안 되죠. to 부정사는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I got my hair cutting이에요. 내 머리카락이 뭔가를 자르는 게 아니죠. 머리카락 입장에서는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PP인 것으로 고친 것. 잘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He has visited the exhibition holding by the National Gallery. 아니죠. Holding. 이 지금 전시회가 이 국립미술관에 의해 개최가 되고 열려지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라서 held라는 PP. hold가 어떤 행사를 열다, 개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PP형을 잘 고쳐서 썼습니다. 그 다음 19번도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친 것은 자 얘는 4개를 다 엉터리로 고치고 하나만 바르게 고쳤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enter the classroom이에요. 교실에 들어가는 건데 나는 내 친구를 봤어요. 교실에 들어가면서 들어갔을 때 뭐 어찌됐든 얘는 현재 분사를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되어야 하는데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entered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entering이라는 능동의 의미 살려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interesting in the book I ordered it. 자, 내가 그 책의 흥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는 being interested 이렇게 하거나 being을 생략해서 interested in the book 해야지 interesting은 안 돼요. 그러면 바르게 고쳤네요.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raise in the country라고 했어요. 자, raising은 뭐 자라다, 뭐 성장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She can grow plants예요. 뒷내용은 그녀는 식물들을 기를 수 있다예요. 즉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즉, raise는 키우다인데,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키우는 게 아니라, 키워지는 거죠. 거기서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raising이라는 능동의 의미가 아니라, being raised 이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PP가 와야 합니다. raised 또는 being raised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shocked by the news라고 했어요. shock은 동사 원형이에요. 이렇게 올수 없겠죠. 자, 모두가 침묵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소식에 놀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침묵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도 being shocked 또는 being을 생략해서 그냥 shocked가 와야 하는 거죠. 그 다음, walk in the forest. 여기도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어요. 안 됩니다. 그죠? 나는 다람쥐를 봤는데요. 숲을 산책하면서 숲속을 걸으면서 다람쥐를 봤겠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는 I가 walk 하는 거죠.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walking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being이 생략되어서 PP를 써야 하는 분사 구문이 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분이 이 교재에서는 엄청 자세히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being raised 또는 그냥 raised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뭐 3번, 4번 그리고 2번까지 같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문장들을 조금 더 복습할 때 유의 깊게 보시면서 현재 분사 대신에 being이 생략되어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이번 단원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문제들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나머지 선생님이 다루지 않은 문제들도 꼭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62번째 시간 과학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용해와 용액단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용해가 무엇이고 용액은 무엇이고 용매는 무엇이고 용질은 무엇인지 잘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은요 이어서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용액의 진화기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용액의 진화기는 무엇이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떤 용액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그럼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용질, 용매, 용핵, 용액이 무엇인지 꼭 외워두세요 라고 했죠. 자,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쉽게 기억하는 방법도 알려줬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용질은 무엇인가요? 용질. 질질 끌고 들어와 녹는 물질. 그래요. 바로 녹는 물질. 그게 바로 용질이었죠. 질질 끌고 들어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다음은 용매는 뭐예요? 용매. 매일매일 안아주는 물처럼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 바로 용매. 매일매일 안아주는 물. 용매. 좋아요. 용해는요? 용해. 흐흐 현상이라고 했죠. 어떤 현상? 용매와 용질이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용액은요? 용액.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인 물질. 쉽게 기억하면 골고루 섞인 액체, 액체, 액, 액. 이것이 바로 용액이다라고 했습니다. 용질이 무엇이고 용매, 용해, 용액이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 텐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용질의 양에 따른 용액의 진화기 변화예요. 뭐에 따른? 용질의 양에 따른 뭐의 변화? 용액의 진화기 변화입니다. 아, 용질의 양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것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 보니까 물 150ml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황설탕이라는 용질의 양이 달라져요. 1번은 한 숟가락, 2번은 다섯 숟가락, 3번은 다섯 숟가락을 더 녹였을 때, 즉 용질의 양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을 때 뭐가 용액의 진화기가 어떻게 변화하냐를 보는 실험이에요. 1번, 물의 양이 같을 때, 즉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액의 색깔이 뭐? 더 진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 황설탕이라는 용질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황설탕 용액의 경우 황설탕 용액이 진하면 진할수록 색깔이 더 진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황설탕 물을 마실 때보다 이 3번 황설탕 물을 마실 때 더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겠죠? 용액이 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용질의 양에 따른 용액의 진하기 변화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2번은요. 용매 양에 따른 용매 양입니다. 뭐의 변화? 용액의 진하기 변화요. 뭐가 달라져요? 용매 양이 달라지고 우리는 용액의 진하기를 관찰하겠구나라는 것 알 수 있죠. 1번, 물 50ml, 용매 50ml에 황설탕 10숟가락을 녹였을 때입니다. 아하, 굉장히 진한 색깔이네요. 자, 2번은요, 이 1번 용액에다가 용매, 물 50ml를 더 넣은 겁니다. 그런데 황설탕은 더 넣지 않았습니다. 뭐, 용매의 양만 더 늘린 거예요. 자, 3번은요, 여기 용액에다가 물 50ml를 더 넣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색깔 어때요? 색깔. 진한 색깔이다가 점점 더
연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용질의 양이 같을 때 뭐가 많을수록 물의 양이 많을수록 용액의 색깔이 연해지는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정리하면 황설탕 용액의 경우 황설탕 용액이 묽을수록 용액의 진하기가 연할수록 색깔도 더 연해지는구나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실험 차이를 이해했겠죠? 자, 다음은 3번 용액의 진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액의 진하기란 무엇이냐? 용액의 진하기란 바로 이겁니다.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를 우리 용액의 진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이 많으면 진하기가 진하구나라는 것. 또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이 적으면 아, 진하기가 묽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그래서 용액의 진하기란 이렇게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이 많고 적은 정도를 바로 용액의 진하기라고 하는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2번, 같은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이 양이 많을수록 바로 진한 용액이고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적을수록 뭐한 용액? 묽은 용액이구나라는 것 이렇게 쉽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은요, 이 용액의 진하기를 어떻게 비교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물체가 뜨는 정도를 이용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는 우리 황설탕이라는 색깔이 있는 용질을 활용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건데요. 정말 그럴지 2번 보죠. 자,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각설탕, 색깔이 투명한 용지를 녹인 용액에서 방울토마토의 위치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왼쪽은요, 용질 1개를 녹였습니다. 용액이고요. 오른쪽은 5개를 녹였대요. 우와, 그런데 이 방울토마토의 높이를 보세요. 가라앉아 있다가 용지를 더 넣으니까 점점 떠오릅니다. 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각설탕을 1개 녹인 용액보다는 각설탕을 5개 녹인 용액에서 방울토마토가 더 높게 떠 있구나라는 것,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지를 더 많이 넣은 이 오른쪽이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한데, 용액의 진하기가 더 높을 때, 진할 때 바로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르는구나라는 것,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많아요. 하나씩 보죠. 먼저 우리 아까 봤던 색깔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용매의 양과 용해한 용질의 종류가 같을 때 색깔이 있는, 아까 황설탕 같이 색깔이 있는 용액은 용액이 진하면 진할수록 용액의 색깔이 진해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죠? 보이죠? 자, 더 색깔이 진할수록, 아, 이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하겠구나라는 것, 이렇게 색깔로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높이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용매의 양과 용이한 용질의 종류가 같을 때 같은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많아 용액이 진할수록 용액의 높이가 높아요. 아, 선생님, 용매, 용액 때문에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금물이 있습니다. 자, 소금을 그려볼게요. 비커에 물이 있고요. 소금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계속 넣었습니다. 용액의 진하기가 진해지겠죠? 이럴 때는 우리 배웠잖아요. 소금이 뿅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용매라는 물 속에 아주 작은 알갱이로 녹아 들어간 거잖아요. 섞여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용매의 용질의 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용액의 높이도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높이 비교예요. 이렇게도 비교할 수가 있고요. 자, 무게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 비교인데요. 용매의 양과 용해한 용질의 종류가 같을 때 같은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많아 용액이 진할수록 용액의 무게도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예를 든 이 소금물에서 소금을, 물이 똑같은데 소금을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무게도 점점점 무거워져요. 왜? 그만큼 용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게 비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봤던 물체 띄우기입니다.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를 넣었을 때, 메추리알, 방울토마토 같은 물체를 넣었을 때 용액의 진하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이렇게 높이 떠오릅니다. 그래서요, 옛날 사람들은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때 이 달걀을 잘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짠 간장은요, 달걀을 똑 띄우면 이렇게 높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덜 들어가서 싱거운 간장은요, 달걀이 쭉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직접 맛을 보지 않더라도 달걀을 똑 띄우면 그 높이를 통해, 아, 이 간장이 짜구나, 싱겁구나를 알수 있었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요, 이 높이, 물체 띄우기를 통해, 이 물체의 높이를 통해 이렇게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기도 했답니다. 색깔, 높이, 무게, 물체 띄우기를 통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제 6번으로 가볼까요? 자, 용액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1번부터 3번, 4번까지 한번 보죠. 1번은 음식을 만들 때, 청소를 할때 등과 같이 용액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요. 2번, 용액은 필요한 만큼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 진하기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진한데? 물을 좀 타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3번, 용액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요. 4번, 상황과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녹인 용액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떤 용액이 있는데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요리를 할 때요, 식초, 신맛이 나게 하고 싶을 때, 뭐 간장 요리할 때 많이 쓰죠. 또톡 쏘는 사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요리할 때 쓰는 용액이고요. 청소할 때는 유리사지.

세정제, 뭐 소독제라던가 주방세제라던가 질병을 치료할 때는 뭐 수액, 주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수액 또는 뭐 시럽약, 그리고 기타, 입을 소독하고 꼭 깨끗하게 해주는 구강청결제, 또 손소독제, 또 눈을 뻑뻑하게 하는 걸 줄여주는 인공눈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하기도 하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구강청결제는요, 입안 구석구석에 있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손소독제는요, 손을 소독하는 데 필요한 성분을 골고루 바르기 위해서 사용하죠. 또 유리 세정제는 유리에 묻은 때를 쉽게 지우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이 수액은 몸에 필요한 수분, 염분,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시럽약은 알약을 삼키기 힘들 때 비교적 쉽게 삼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용하고, 인공눈물은요, 눈에 필요한 성분이 골고루 잘 퍼지게 하기 위해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죠, 눈에다가. 간장은 음식의 짠맛이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 식초는 음식의 신맛이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액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액이 왜 용액의 형태로 사용되는지 그 까닭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용액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 만들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알리고 싶은 용액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뭐, 용액은 양과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용액이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고요. 어떤 문구를 넣을지도 생각해 보고요. 이 그림과 문구를 잘 배치해서 이렇게 포스터, 영상 자료 만들어서 온라인 사이트에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용액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를 나눔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9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많은 내용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본 내용을 우리 실전 문제 1번부터 11번 문제까지 또 차근차근 풀어보며 함께 떠올려 보자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용액의 진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용액의 진하기. 1번부터 볼까요? 용액의 진하기는 항상 냄새로 비교할 수 있나요? 함부로 냄새를 맡거나 함부로 맛을 보면 안 돼요. 물론 뭐 설탕, 소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어떤 용질인지 모를 때는 자칫 몸에 해로운 용질일 경우에는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저게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다, 용질의 종류가 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요, 함부로 냄새, 맛 보지 않습니다. 2번. 설탕물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단맛이 더 많이 나겠죠? 그래요, 당연합니다. 3번. 설탕을 3숟가락 녹인 용액보다 5숟가락 녹인 용액이 더 진하겠죠? 틀렸고요. 4번. 묽은 용액일수록 방울토마토를 넣었을 때 방울토마토가 가라앉겠죠? 높이, 더 높이 뛰려면 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해져야 합니다. 틀렸고요. 5번. 같은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묽은 것이 아니라 진한 용액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전 문제 2번으로 가보죠. 다음은 황설탕을 5숟가락 넣어 녹인 용액이래요. 아, 색깔 확인하고요. 같은 양의 물에 용매의 양은 똑같습니다. 이때 황설탕을 10숟가락이나 더 넣어서 녹인 용액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용매 양이 같을 때 용질을 넣고 더 넣으면 용액의 진하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용질의 경우에는요, 용질을 넣으면 넣을수록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해지기 때문에 색깔은 더 연해지면 안 되고, 같아도 안 되고, 더 진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10숟가락 넣는다면 이렇게 색깔이 더 진해질 거야. 디귿으로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이네요. 자, 다음은 실전 문제 3번으로 가봅니다. 다음은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3번 문제 보죠. 용액의 괄호는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래요. 자, 이미 여기서 답이 나왔지만 끝까지 보죠. 용질의 양에 따라 이 용액의 이것이 변화합니다. 방금 본 2번 문제처럼 말이죠. 황설탕을 많이 넣으니까 물의 양이 같을 때 용액의 진하기가 진해져서

색깔이 진해진 것처럼 바로 용에게 진하기는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다. 용질의 양에 따라 용에게 진하기가 변화한다라고 알수 있죠. 따라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용에게 진하기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전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중요 표시가 붙었네요. 조금 더 집중해서 볼까요? 다음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자, 같은 조건, 다르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서 한번 풀어봅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비커에 물 200ml를 넣고 황설탕이라는 용질을 한 숟가락 녹여 용액의 색깔을 관찰한대요. 나, 가 용액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물은 변함이 없는데 용질, 황설탕만 다섯 숟가락 더 녹인대요. 그리고 용액의 색깔을 관찰한대요. 다, 나 용액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물은 변함이 없는데 용질, 황설탕을 더 녹이고 용액의 색깔을 관찰해 본대요. 그럼 질문. 이 실험에서 같은 조건은 뭐예요? 같은 조건. 물의 양은 같고요. 물의 온도도 같고요. 용질의 종류도 같습니다. 그럼 다르게 하는 조건은 뭐예요? 다르게 하는 조건은 가, 나, 다로 갈수록 용질의 양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물의 양, 물의 온도, 용질의 종류는 같지만 용질의 양을 다르게 하는구나. 그럼 뭘 관찰하고 있어요? 뭘 관찰하나요? 용액의 색깔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온도에 따라 용질이 용해되는 양, 온도는 똑같습니다. 물의 온도는 똑같아요. 2번,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되는 양, 용질은요, 황설탕 하나예요. 들렸고요. 3번,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용액의 색깔, 용매는 물 하나요. 틀렸습니다. 4번, 같은 양의 용질을 녹일 때 용매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용액의 색깔, 용매의 양은 물의 양이잖아요. 물의 양 똑같은데 용질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틀렸고요. 5번, 같은 양의 용매, 같은 양의 물에다가 용질을 녹일 때 용질의 양에 따라 황설탕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용액의 색깔을 지금 관찰하는 실험이죠. 따라서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무엇이 같은 조건이고 무엇이 다르게 하는 조건인지를 잘 보고요. 꼼꼼하게 보고 골라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틀려요. 첫 번째는 용매, 용질, 용액 이런 낱말이 헷갈려서 틀리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이 같고 어떤 조건이 다른지를 찾지 못해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꼼꼼하게 잘 보고 답을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가봅니다. 다음과 같은 투명한 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색깔이 있는 황설탕은요, 색깔의 진하기를 보고, 아, 색깔이 더 진하네? 아, 이게 더 진하네. 이렇게 알수 있었지만, 이렇게 색깔이 투명하면 색깔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하기를 비교해야 될까요? 1번부터 보죠. 손으로 촉감을 비교하나요? 아니죠. 함부로 막 이렇게 만지면 안 됩니다. 2번, 비커를 흔들어서 소리를 비교할 순 없죠. 3번, 코에 가져다 대어 냄새를 비교한다? 문제에서요, 어떤 용질인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함부로 맛을 보거나 함부로 냄새를 맡으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들렸고요. 4번, 방울토마토를 넣어 뜨는 정도를 비교한다. 그래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더 높게 떠오르겠죠? 정답이에요. 5번, 비커 뒤에 흰 종이를 대고 색깔을 비교해 봤자 투명하기 때문에 분간이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6번으로 가봅니다. 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200ml의 물이 든 비커에 각각 각설탕 1개와 10개를 용해한 후 방울토마토를 넣은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는 문제 6번. 다음은 위 실험에 대한 설명,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용액의 색깔로 용액의 뭐를 비교하기 어려울 때 무게가

적절한 물체를 물에 띄어 용액의 뭐를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 방금 5번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투명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체를 띄어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가 있죠. 여기에 진하기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7번 문제 만나봅니다. 위 실험에서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용액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설탕 한개든 것보다 10개 든 것이 더 달겠죠. 즉,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액에 방울토마토를 넣었을 때더 높이 뜰 겁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물체가 더 높이 뜬다는 것 말이죠. 따라서 더 높이 떠 있는 나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방울토마토 말고 뭐 메추리알, 달걀처럼 무게가 적당한 물체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기억. 가에 물을 더 넣으면 방울토마토는 높이 떠오른다 했는데요. 끊어서 생각해 볼까요? 물을 더 넣었다라는 것은요. 어때요? 진하기가 더 묽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는 더 가라앉겠죠? 틀렸고요. 니은, 나에다가 설탕 용지를 더 넣으면 물은 똑같은데 용지를 더 넣었다면 진하기는 더 진해질 거니까 방울토마토의 높이는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겠죠? 들렸고요. 디귿, 용액이 진할수록 방울토마토의 높이는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죠? 따라서 디귿을 정답으로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1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액들의 모습인데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수액, 유리세정제, 인공눈물, 식초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9번, 위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액으로 알맞은 것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용액이냐면 환자에게 필요한 수분과 염분을 몸에 잘 퍼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을 이 주사를 통해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액은 바로 수액이죠. 따라서 기호를 쓰면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10번 문제. 위 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라는요, 식초예요. 첫 번째, 요리할 때 사용하죠. 요리할 때 식초 필요하죠. 맞고요. 니은, 음식에 신맛이 나게 하기 위해 사용해요. 보통 우리 여름에 냉면 먹을 때좀 국물 맛이 좀 밍밍하다 싶으면 식초 뭐 이런 거 넣잖아요. 그래서 신맛이 나게 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요. 디귿, 용액의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의 맛이 더 진할까요? 식초는요, 용액이고요. 용액은 배운 것처럼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중간이든 그 진하기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의 맛이 더 진하다? 알맞지 않아요.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을 골라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풀어볼까요? 11번 문제 가봅니다. 다음은 용액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대화래요. 알맞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한 친구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민지, 보검, 태경이가 이렇게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민지, 벌레에 물렸을 때,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 있죠. 벌레, 아야! 하고 물렸을 때 용액으로 된 약을 바르니 가려움이 사라졌던 경험을 알리고 싶어. 그래요. 용액 중에 이렇게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르면 가려움이 사라지는 용액이 있어요. 좋아요. 다음, 보검. 매일 아침 미숫가루 물을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싶어 라고 했는데요. 얼핏 보면, 좋은데? 할수 있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용액의 필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용액이 뭐라고요?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서 뜨거나 바닥에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야 되는데요. 미숫가루는요, 아무리 막잘 녹여도요, 잘 보면은 막 뜨거나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있습니다. 즉, 미숫가루 물은요, 애초에 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용액의 필요성을 알릴 수가 없죠. 따라서, 내용은 좋은데 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검이 알맞지가 않네요. 태경이는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액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으면 좋겠죠? 좋아요. 따라서

0: 알맞지 않은 친구는 보검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용역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료를 만약에 내가 만든다면 우리 민지와 태경이처럼 어떤 자료를 만들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함께 이 문제를 풀며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11번 문제까지 모든 문제들 만나봤는데요. 그냥 안녕 헤어지면 또 아쉬우니까 아직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인데요. 이번 시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용에게 진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요, 이미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달걀을 가지고 어떻게 비교했을까요? 어떻게 비교했는지 강의를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서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마구마구 많이 많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 배웠던 내용 잘 떠올리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과학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사회 단원평가 내용 공부하고 있죠. 우리 이 단원은 단원평가가 좀 여러 개 있어서 친구들 좀 당황하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 단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내용을 만나봅니다. 이 단원의 마지막 단원평가예요. 오늘도 단원평가 1회 그리고 단원평가 2회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단원평가 1회를 시작할게요. 자, 우리 단원평가 1회 모두 12문제입니다. 1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괄호가 두 군데에 있어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수단,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신문, 책, 전화, 인터넷 등이 이것입니다. 자,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수단, 바로 미디어가 되겠죠. 미디어. 자, 그럼 아래에도 넣어 읽어볼까요? 신문, 책, 전화, 인터넷 등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잡지, 2번 영화, 3번 미디어, 4번 전자우편, 5번 태블릿 PC.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2번,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디어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뭐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그 다음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스마트폰 앱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거 미디어 활용하는 거 맞죠? 축구를 보기 위해 직접 경기장에 간다? 자, 직접 경기장에 가는 것은 미디어를 활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3번, 교실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 공부한다. 미디어 사용하는 거죠. 4번, 라디오에서 나오는 교통정보를 들으며 운전한다.

라디오에서 정보를 얻고 있죠. 5번, 텔레비전으로 뉴스, 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을 본다. 뭐 우리가 재미를 얻을 수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이죠. 알맞지 않은 것은 축구를 보기 위해 직접 경기장에 가는 거죠. 이건 미디어를 활용하는 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번 중요한 문제. 다음 글과 관련 있는 미디어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미디어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이 내용과 관련 있는 역할을 찾아볼게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송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대요. 그럼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만약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이러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어울리지 않고요.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검증한다? 옳지 않은 설명. 중요한 가치나 규범을 안내한다? 이것도 이 상황과는 알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바로 이것이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미디어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회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한다? 이것도 이 상황에는 알맞지 않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디어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뭔가 표현하고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이런 사례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1번, 새로 나온 온라인 게임의 광고. 자, 이것이 사회 참여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사회 참여와 관련이 없고요. 우리 지역의 날씨를 알려주는 신문, 이건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3번, 낯선 여행지에서 길을 찾아주는 스마트폰. 자, 이것도 역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4번, 조선시대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역사책. 자, 이것은 어떤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예가 되겠죠. 5번,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인터넷 누리집. 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대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5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5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보기에 보니까 책, 신문,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볼 거예요. 자, 설명을 볼게요.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합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미디어래요. 다음,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고 전달한대요. 자, 여러분, 책이랑 신문을 생각해보면 뭐 글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미디어 수단이죠. 그 다음,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책이나 신문 같은 건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기엔 좀 어렵죠. 이미 나와 있는 책, 이미 만들어진 신문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 관계망 서비스, 즉 SNS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직접 게시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또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종류는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됩니다. 다른 말로 SNS라고도 부르죠. 다음과 같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6번 서술형 문제예요. 다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이는 사례는 어떤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 본대요. 아, 그럼 저출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결해야 되는 사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또는 이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 꼭한 가지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비슷하게 썼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으면 돼요.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기사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이거나 사실을 잘못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가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은 그것을 이것이라고 불러. 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이거나 또는 부풀려진 내용, 잘못 해석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뭐라고 할까요? 여론일까요? 자, 여론은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의견이 되겠죠. 공약은요,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이걸 공약이라고 부르죠. 자, 저작권은요, 어떤 뭐 글이나 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 글을 만든 사람,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저작권이라고 해요. 개인정보는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이름이라던가 전화번호,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개인정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알맞은 설명은 바로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가짜 뉴스는요, 마치 진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가 아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허위, 거짓이거나 조작, 조금 더 부풀려지거나 조금 잘못 해석된 그런 정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허위 조작 정보는 어떤 점이 위험할까요? 1번,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렇죠. 개인의 권리 침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이 퍼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개인의 권리 침해될 수 있는 거죠. 다음, 2번,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얻기도 합니다. 3번, 사실에 근거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가요? 사실에 근거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나요? 아니죠. 허위 조작 정보이니까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아요. 4번, 올바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수 있다? 그렇죠. 올바른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다음, 5번. 사람들 사이에 편견이나 혐오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 혐오가 생길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9번, 기역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 정보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이것인지, 저자의 이것이 반영된 것인지 구분하면 가짜뉴스에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의견, 지침, 사실 중에 알맞은 낱말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미디어 정보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이것인지, 자, 실제 일어난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실제 일어난 사실인지 또는 저자,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 저자의 이것이 반영된 것인지 구분하래요. 자, 그러면 사실과 다른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간 것, 바로 저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이렇게 쓰면 알맞겠죠. 구분하면 가짜뉴스에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역에 알맞은 말은 바로 사실이 되고요. 니은에 알맞은 말은요, 의견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역과 니은에 알맞게 답을 써보세요.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주제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태도 기르기입니다. 자,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1번, 지아. 미디어 속의 정보를 감정적으로 판단해야겠어. 여러분,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죠. 감정적으로 무조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줘야겠죠. 알맞지 않아요. 2번, 민재입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여러 입장 중 한쪽의 입장만 살펴봐야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 입장만 들어봐서는 안 됩니다. 양쪽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3번, 재서. 흥미로운 정보는 빠르게 다른 사람과 공유한 후 살펴봐야겠어. 자,
좋아요. 우리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은데 흥미로운 정보라고 해서 빠르게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그러면 실제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재미있다고 공유를

했을 때 이거 나중에 사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허위 조작 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흥미롭다고 무조건 빠르게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4번 동호. 미디어의 정보가 믿어도 되는 사실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어. 그렇죠. 항상 여러분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믿어도 되나? 이게 진짜 사실인가? 혹시 조작된 건 아닌가? 자, 이런 신중한 태도 필요합니다. 5번 선미. 미디어의 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해도 상관없어. 자, 상관없나요? 아니죠. 여러분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안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경 써야 해요. 자, 그래서 바르게 말한 친구를 한명 골라본다면 바로 4번 동호가 되는 거죠. 11번. 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정보의 출처와 저자를 확인한다.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맞죠? 2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 살펴본다. 이것 알맞지 않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3번. 정보와 관련한 근거가 타당한지 확인한다. 당연히 필요하죠. 정보의 제목이나 내용이 자극적인지 확인한다. 자, 너무 자극적인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또는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5번.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찾아보고 번갈아가며 검토한다. 그렇죠. 자, 여러 출처의 정보를 함께 모아서 살펴보는 것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 바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까닭을 쓰시오. 자, 그러면 미디어의 내용을 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할까요? 왜 여러 가지 출처에서 온 정보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자, 결국은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 거짓 또는 조작된 정보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자,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비판적으로 미디어의 내용을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 문제를 모두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 미디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알맞은 설명 찾아볼게요. 1번, 인터넷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인터넷은요, 참 신기해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요. 내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건 쌍방향이 되는 거죠. 2번, 종이책은 소리, 영상 등으로 지식을 전달합니까? 아니죠. 우리 종이책은요, 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리 나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책은 소리 영상으로 지식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글로 지식을 전달하죠. 그림이나 글로. 3번. 라디오는 글자만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나요? 아닙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죠. 4번. 전자우편으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는 소통할 수 없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우편이 참 신기하죠? 저 세계, 멀리 있는,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내 소식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바로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맞지 않은 것 찾겠습니다. 1번. 미디어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우리가 미디어라고 부르죠. 2번.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지는 못하고 소비만 할수 있다. 자,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라던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 3번. 과거에는 책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었다. 그렇죠.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기만 했던 거예요. 4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도 미디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할수 있죠? 5번. 유용한 지식이나 새로운 소식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미디어다. 자,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도 미디어. 또, 유용한 지식이나 새로운 소식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수단도 미디어가 됩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2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죠. 3번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서술형 문제죠.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이렇게 사회 관계망 서비스, 원래 없었던 것인데요. 자,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가장 큰 변화는요. 내가 정보를 만드는 정보의 생산자가 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사람들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또 정보를 직접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사진 찍거나 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사회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에요. 빈칸 두 개입니다. 자, 보기는 법, 정보, 공약이죠.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이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는 후보자의 정책, 활동 등 선거에서 대표자를 뽑는데 필요한 이것을 제공합니다. 자, 무엇을 제공할까요? 그렇죠. 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 정보. 자, 다시 읽어보면,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자, 미디어는 후보자의 정책, 활동 등 선거에서 대표자를 뽑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바로 니은 정보가 되는 거죠.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디어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미디어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여론을 형성한다. 자, 여론은 대중의 의견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미디어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2번, 정치에 참여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꼭 국회의원들이, 꼭 대통령이 하는 것이
꼭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것은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정치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참여한다? 그건 모두 다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미디어가 도와주죠. 3번, 사회 문제의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을 줍니다. 자, 미디어에서 어떠한 사회 문제를 문제시하고 이것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문제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4번,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전달하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달하잖아요. 5번,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낮추나요? 아니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죠. 6번, 미디어의 역할 중 정보의 전달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라고 합니다. 미디어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있는 것만 골라봅니다. 뉴스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을 안내합니다. 교육 정책 안내하는 것? 그렇죠. 정보의 전달이죠. 2번,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공공기관 누리집에 제안한다. 자, 제안하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 어떤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보의 전달과는 거리가 멉니다. 3번, 방송에서 진행하는 토론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표현한다. 자, 이것도 정보의 전달보다는 사회 문제에 참여한다.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4번, 잘못된 선거 문화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한다. 이것도 역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참여하는 게 되겠죠. 5번,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어떤 정보를 안내하는 것 바로 정보 전달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알맞은 것을 두개 골라라. 그리고 1번, 그리고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7번, 다음 자료와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까닭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 아마 뉴스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세모세모 뉴스, 인공지능.

지는 가짜 뉴스가 선거를 흔든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조작된 사진, 음성 등이 선거 기간에 미디어를 통해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이걸 보니까 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수 있나요?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야. 그렇죠. 바로 이 그림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1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미디어를 통해 퍼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가짜뉴스가 선거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퍼지기도 합니다. 2번, 지형.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야. 자, 이것은 알맞지 않죠? 3번, 종국. 사람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다음, 4번.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은 가짜뉴스가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죠. 5번. 은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가짜뉴스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까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경우와 어울리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다음 8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거짓되거나 왜곡된 정보의 위험성을 알아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많으면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충격, 경악, 격분. 자, 이렇게 거짓되거나 왜곡된 정보 어떤 점이 위험할까요? 자, 잘못된 이것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편견과 혐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것을 만든대요. 예산을 만드나요? 기관을 만드나요? 여론을 만드나요? 투표를 만드나요? 제도를 만드나요? 자, 이러한 거짓되거나 왜곡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려서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여론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3번 여론이 됩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사실과 다르지만 진짜처럼 보이도록 꾸민 정보를 말합니다. 잘못 진술된 정보,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 가짜뉴스도 이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허위. 그리고 뭔가 조작되었어요? 그러면 조작. 허위 조작된 무엇? 그렇죠. 바로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세요. 1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학습 활동과 관련 있는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학습 주제는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1번, 한 가지 출처의 정보만 찾아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출처의 정보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2번, 나에게 유리한 정보는 무조건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유리한 정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출처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야 합니다. 3번, 정보의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필요는 없나요? 아니죠. 사실과 의견을 반드시 구분해야죠. 자,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지만 의견은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근거 자료를 확인한다. 그렇죠. 바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맞죠. 근거가 객관적인가? 믿을 만한가? 자, 다음 5번. 기사의 제목만 읽고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파악한다? 여러분, 제목만 읽으면 안 됩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따라서 관련 있는 설명으로 알맞은 것,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미디어 이용 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 점검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도 미디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미디어 이용 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 점검표, 어떤 질문이 들어가야 할까요? 1번,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인가요? 자, 뭔가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자, 공약인가요? 자, 공약은 어디 나와야 하나요? 그렇죠. 우리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하는 약속, 공약이잖아요. 따라서 미디어 이용 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 점검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2번,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다른 사람과 공유했나요? 좋은 질문. 믿고 싶은 정보는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나요? 좋은 질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 5번,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인가요? 이것이 됩니다. 알겠죠? 12번,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뭐 뉴스라던가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던가 또는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믿어도 되는 사실인지 검토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즉, 뭐예요? 그렇죠.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또,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자, 이것은 나의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노력이 될수 있겠죠. 자, 이것들 모두 좋습니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단단 퀴즈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보의 이것과 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사회 2단원의 내용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사회 3단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짱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6번부터 20번을 만나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었다면 이번 시간에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만짱 나라로 떠나볼까요?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만나볼 거예요. 우리 교재는 83쪽입니다. 겹받침이 있는 낱말로 이루어진 문장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겹받침이 있는 낱말, 겹받침,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겹받침은요, 낱말에 사용하는 받침 중에서 서로 다른 자음끼리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니을 비읍 같은 것들이 겹받침인 거죠.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로 이루어진 문장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겹받침이 있다면 동그라미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1번, 이 사과는 내 몫입니다. 겹받침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내 몫입니다 해서 기역 시옷 겹받침이죠. 2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기에서 겹받침 찾았나요? 아니요, 선생님은 겹받침은 못 찾았어요. 쓰레기통, 쓰레기는 전부 다 자음이 하나씩만 쓰였어요. 3번, 나는 사이 나쁜 친구가 없습니다. 겹받침 찾았나요? 네, 겹받침 여기 있네요. 없습니다. 비읍 시옷, 여기에 겹받침이 쓰였어요. 4번, 여름방학에 바다에 갈 계획입니다. 겹받침 없습니다. 여름 방학 갈 계획입니다. 전부 다 자음자가 하나씩 있는 받침만 볼수 있죠? 5번, 어머니께서 맛있는 반찬

반찬을 만들고 계십니다. 겹받침은 없습니다. 대신 선생님, 여기에요. 자음자 두개 쓰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자음자가 두개 쓰여 있다면 쌍받침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것은 겹받침이 아니다. 따라서 겹받침이 있는 낱말로 이루어진 문장을 두 가지 고르라 라고 했다면 1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썼던 글 중에서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7번, 중요한 문제죠? 다음 중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겹받침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겹받침을 읽을 때 규칙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겹받침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겹받침에 자음이 두 개가 쓰였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소리가 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대부분의 겹받침은요. 앞에 있는 자음자의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 안다에서 받침 니은 지읒이라면 앞에 있는 니은의 소리가 난다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 많다, 이렇게 뒤에 있는 다는요. 따 또는 타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규칙들을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목이네요, 목. 목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단, 받침, 기역, 시옷 중에서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나요. 그러니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어때요? 못이라고 했으니까 잘못 읽은 것이죠? 두 번째, 갑입니다. 갑. 갑은 역시 겹자음인데, 겹받침인데, 비읍, 시옷 중에서 앞에 있는 자음, 비읍의 소리가 나요. 갑.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거죠? 3번, 없어. 없어인데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단, 받침에 쓰인 자음 두개 중에서 하나의 소리가 나요. 앞에 있는 자음, 비읍의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이 시옷은요. 뒤에 쓰인 받침에 뒤에 있는 자음 시옷은요. 뒤로 옮겨져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없어. 없어. 이렇게 읽나요, 우리? 아니죠.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옷이 아니라 쌍시옷 소리가 납니다. 없어. 이렇게 읽어줍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게 읽은 것이죠? 없어. 그 다음, 묵다. 묵다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일단, 이렇게 쌍기역이 쓰였다면, 기역 두 개가 쓰였다면, 그냥 기역 받침에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묵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묵 대신 묵다가 아니라 묵따라고 소리가 나요. 묵따 묵타가 아니라 묵다. 그 다음 읽다는 어때요? 읽단 책을 읽다. 여기에서는요. 뒤에 있는 자음 기역의 소리가 나요. 읽다가 아니라 따 읽다. 그래서 읽다라고 쓴 것은 알맞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은 2번 딱 하나겠네요.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8번에서 9번은요. 여기에 있는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를 때 사용한 그물, 부표 따위가 모여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더미는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페트병, 물휴지, 과자 봉지 따위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점점 더 커진다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플라스틱, 스틱, 쓰레기 더미가 생긴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도 볼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실전 목표. 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덜하자. 그리고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해서 버리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었어요. 그럼 우리 이어서 문제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8번. 글과와 나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원인. 그러니까 까닭이 나타난 부분의 기호를 쓰세요.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왜 만들어졌지? 이것은 글과와 나중에 가에 있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나요? 그래요. 그물이라던가 부표, 이런 것들이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강에서 흘러흘러 들어가 쓰레기 더미를 만든다고 했죠? 9번도 볼게요. 환경단체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노력을 두 가지 고르세요. 환경단체의 노력 두 가지를 찾아보자 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글을 한번 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 환경단체들은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애기도 해요. 이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죠. 1번, 페트병을 씻어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아니요, 페트병을 씻어서 바다에 버리는 행동을 환경단체에서 하지는 않겠죠. 바다에 쓰레기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요. 자, 2번.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앴습니다. 그래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서 없애요. 이렇게 그물체 같은 것이나 또는 커다란 배를 타고 쓱 쓸어가면서 이 쓰레기들을 모두 모은다고 해요.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래요. 해안가는요, 바닷가의 주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가 치면 바다 위에 있던 쓰레기들이 해안가, 그런 해변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제대로 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그 쓰레기들이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죠? 4번, 물 휴지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버렸습니다. 아니요, 버리지 않았죠. 오히려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5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나 부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니요, 그물이나 부표를 많이 사용하는 건 오히려 바다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2번과 3번과 같은 노력을 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10번이에요. 밑줄 긋는 낱말을 바르게 소리내어 읽은 것끼리 바르게 소리내어 읽은 것끼리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밑줄 긋는 낱말은 두 개예요. 없애기, 그 다음 목술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받침,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요? 그래요. 바로 겹받침이라고 불렀잖아요. 겹받침,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없애기 위해. 없애기, 업. 받침이 비읍, 시옷이에요. 이럴 때 대부분의 겹받침에서는요, 앞에 있는 자음에 소리가 난다. 그러니, 업.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없애기. 뒤에 있는 글자의 첫 글자가 이응이에요. 이럴 때에는 앞에 있는 받침 중에서 뒤에 있는 자음이 옮겨가요. 그래서, 없애기. 라고 하는데요. 없애기, 없애기. 없애기가 아니라 없애기, 쌍시옷으로 바뀌어 소리가 납니다. 없애기 위해. 이렇게 읽는다면 자연스럽겠죠?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몫을, 목. 역시 앞에 있는 자음, 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몫을. 그러면 뒤에 있는 자음 시옷은 뒤로 옮겨가서 몫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몫을 몫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선생님 몫을인 것 같아요. 쌍시옷이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몫을이라고 읽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도 쓰레기 섬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알고 실천합시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알맞게 짝지은 거 찾아볼게요. 없애기, 몫을, 어때요?

정답 여기 있었네요. 없애기 목을 정답이 아니고 없애기 못을 정답 아니고 없애기 못을 역시 정답 아니고요. 업애기 몫을 이것도 알맞지 않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겹받침 발음 규칙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요. 겹받침은 항상 하나의 받침만 소리가 나고 대부분 앞받침의 소리가 난다. 다로 끝나는 낱말은 타 또는 따로 발음을 하고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 두는 거예요. 11번부터 15번은요, 여기 있는 시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 시는 무슨 시였죠? 아, 그래요. 바람도 나오고, 신문지도 나오고, 민들레꽃도 나오고. 아, 그래요. 바람은 착하지. 라는 시였죠? 바람이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 훌훌훌 공중에 집어 던져서는, 대굴대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구깃구깃 구겨서는 골목 구석진 응달로 찾아가 달달달 떠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쓱 목도리를 해준다. 그러고는 힘내렴. 딱그 말만 하고 골목을 걸어 나간다. 뚜벅뚜벅. 여러분, 바람은 착하지라는 이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아, 뭔가 민들레꽃이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혼자서 달달달 떨고 있는 걸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바람이 신문지를 가지고 민들레를 따뜻하게 목도리를 만들어줬어요. 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시는 뭔가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였죠?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1번. 바람이 신문지로 만든 것 무엇이었나요? 오? 구깃구깃 구겨서는 응달로 찾아가서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해준다. 신문지로 만든 건 마루, 응달, 골목이 아니라 바로 목도리였죠. 민들레꽃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4번 목도리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12번이에요. 기역에서 디귿. 여기에서 어린 민들레꽃을 아껴주는 바람의 마음을 알수 있는 부분에 기호를 쓰세요. 어린 민들레꽃을 아껴주는 바람의 마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런 바람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일단 첫 번째는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들어준 부분에서도 바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힘내렴. 이렇게 응원해주는 말에서도 바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기억 볼게요. 기억은? 훌훌훌. 훌훌훌은 아마 신문지가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일 거예요. 달달달. 달달달은 민들레꽃이 추위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말일 거고요. 힘내렴. 아, 여기 썼네요. 바로 어린 민들레꽃을 응원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디귿이 되겠습니다. 힘내렴. 13번이에요. 리을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리을은 여기 있어요. 골목을 걸어 나간다. 뚜벅뚜벅. 자, 골목을 걸어 나간다. 뚜벅뚜벅. 뭔가 걷는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야겠죠? 자, 몸짓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친구 보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잘 표현하고 있죠? 여기 2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친구는 바닥을 기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는 건 뚜벅뚜벅과 어울리지 않죠? 이건 엉금엉금이에요. 그러니까 리을을 알맞게 몸짓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골목을 걸어나간다. 뚜벅뚜벅. 14번이에요.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이 시에는요, 바람, 신문지, 그리고 민들레꽃이 나와요. 이 인물들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람이라고 하면 어떤, 바람은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람 하면. 이 시에서 바람은 어린 민들레꽃을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가지고

신문지를 굴려가지고 목도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민들레한테 힘내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또 우리 민들레 꽃은 어때요? 민들레 꽃은 다른 친구들도 없어요. 구석진 햇빛도 안 드는 곳에 외롭게 혼자 앉아서 달달달달 추위에 떨고 있어요. 뭔가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한번 설명을 살펴볼게요. 구석진 응날에 홀로 피어있는 모습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렇죠. 바로 민들레꽃에 대한 설명이겠죠.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해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예요? 그래요. 바로 바람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시를 읽고 나서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꼭 떠올려 보세요. 다음 15번.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이 시의 분위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 같은 걸 말하죠.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으니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가요? 그래요. 일단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장면은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신문지가 대굴대굴 굴러가서는 민들레꽃을 목에 이렇게 딱 목도리처럼 딱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바람이 힘내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의 분위기를 찾을 때에는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번,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아, 어쩌면 이 시의 아주 일부분, 민들레가 혼자 응달에 피어있는 부분만 본다면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본다면 민들레가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다 바람이 민들레를 아껴주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쓸쓸한 분위기라는 말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차가운 분위기도 역시 어울리지 않죠? 3번, 따뜻한 분위기는 어때요? 그래요. 따뜻한 분위기 잘 느껴지죠.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나 민들레꽃을 아껴주다니 그 마음이 잘 드러나잖아요. 4번, 무서운 분위기? 느껴지지 않죠? 어수선한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바로 3번, 따뜻한 분위기가 됩니다. 16번에서 18번은요, 여기에 있는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를 읽을 때에는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은 어떨지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이 시의 제목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였어요. 자, 우리 실감나게 읽어봅니다. 나는 오늘이 좋아.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줬고, 저것 봐.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해가 한바 웃잖아. 오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입에서 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안녕.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나는 오늘이 좋아. 자, 여러분. 이시 속에 있는 이 인물. 글만 봐도 정말 기분 좋아하는 게 느껴지죠. 신나고 행복하고 기대되고 설레고.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과 생각, 머릿속으로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16번. 내가 기억처럼 말한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알맞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한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준 것, 이것도 내가 기분 좋은 이유. 그리고, 해가 한바 웃잖아, 이것도 역시 내가 기분 좋은 이유. 그리고,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신나게 할 일도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해가 한바 웃어서? 그런가요? 네, 해가 한바 웃잖아.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2번, 신나게 할 일도 많아서? 그렇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3번,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아서?
그럼 즐겁게 만날 친구도 하나.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4번, 집에서 키울 새를 선물 받을 것이어서? 아니,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 4번이 알맞지 않고, 5번, 선생님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서? 그렇죠. 오늘 선생님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합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4번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다음 17번이에요. 중요한 문제죠? 나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아, 오늘은 좋은 일이 진짜 많을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요? 1번, 즐겁고 신이 날까요? 그렇죠. 즐겁고 신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좋은 일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자신 있게 선생님 질문에 발표도 할수 있고 대답도 할수 있고요. 친구들이랑 즐거운 일도 많이 하고 신나는 일도 많을 것 같고 해가 한바 웃고 있으니까. 슬프고 속상할까요? 그렇지 않죠. 긴장되고 두렵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도 아니겠죠?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나의 기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1번, 즐겁고 신납니다. 이것이 되겠어. 18번, 서술형 문제예요. 나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보기처럼 쓰세요. 여러분, 시를 읽다가 보면 우리가 분위기를 잘 느끼기 위해서 이시속 인물에게 말을 하듯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 서술형 답안에 써주세요. 그럼 제대로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선생님은 이 친구에게 궁금한 점이 많아요. 친구를 만나서 무얼 하고 싶니?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싶니? 또는 신나게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 신나게 할 일은 무엇이니? 선생님이 궁금한 점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여러분도 이시 속에 있는 나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적어보세요. 19번이에요. 겹받침의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의 낱말을 바르게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친구 보니까, 책상 위에 컵에 담긴 물을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선생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괜찮다라는 낱말 제대로 발음할 수 있어야겠죠? 이 낱말에는요, 겹받침이 있습니다. 여기 니은 히읗이 있죠? 이것에 주의하면서 읽어볼게요. 괜찮다. 괜찮다. 제일 처음 괜은 그대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괜. 그런데 찬다에서 니은 히읗 겹받침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소리만 나는데 대부분 앞에 있는 자음 괜찮 니은의 소리 니은이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아니라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읽어줍니다. 우리 뒤에 있는 다 같은 경우에는 따 또는 타라고 소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다. 우리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1번 괜찮다. 2번 괜찮다.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괜찮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를 내어가면서 한번 글자를 써보세요. 그러면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귀찮다, 넓다가 있네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먼저 귀찮다 볼게요. 귀찮다는 귀 그대로 소리가 나죠? 귀. 찬다는 아까 괜찮다와 똑같아요. 귀찮다, 괜찮다. 받침은 니은 하나만 남아서 귀찬. 뒤에 있는 다는 타로 소리가 나요. 귀찮다. 이렇게. 귀찮다, 귀찮다, 귀찮다. 이렇게 이어주세요. 넓다, 넓다는요. 앞에 있는 자음, 리을의 소리가 납니다. 널.

다음, 널다가 아니라 쌍디귿 널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널다, 널 넙다가 아니라 널다 이렇게 이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원확인 평가 문제 모두 만나봤어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입니다. 여러분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바람은 착하지를 소리내어서 읽어보세요. 미션을 완료했다면 미션 완료라고 수강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단원확인 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책 북 2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과학 3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3단원의 제목,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자, 가장 먼저 공부했던 것이 바로 세포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물의 표피 세포를 현미경 표본으로 만들어서 관찰하는 것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의 세포는 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광학 현미경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한 것이 광학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이었고,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 표피 세포 현미경 표본으로 만드는 것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이제 단원의 제목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 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뿌리는 어떤 기능이 있었죠? 실험했었는데요. 바로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 외에도 지지하는 기능도 있었죠. 자, 오늘은 우리가 줄기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면서 첫 번째 중단원을 마무리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항상 사회나 과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이렇게 흐름을 이야기를 자주 할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사회나 과학 단원 공부할 때이 내용의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야기가 있고 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따라가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이 전반적인 단원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느꼈겠지만 굉장히 흐름이 있는 강의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말하는 그 단원의 흐름을 쫓아오면서 공부,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줄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줄기의 생김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는요, 우리가 식물에서 어떤 부분을 줄기라고 하냐면 뿌리와 잎, 꽃 등을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줄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식물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 뿌리가 있겠죠. 자, 이 뿌리와 잎과 꽃을 연결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줄기는요, 식물 종류에 따라 생김새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뿌리 공부했을 때도 식물에 따라 뿌리의 생김새가 다양했죠? 줄기도 그러합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줄기의 생김새가 다양해요. 자, 첫 번째로 봉선화처럼 곧은 줄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줄기가 곧게 자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줄기가요, 굉장히 곧게 자라죠? 이런 곧은 줄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나팔꽃처럼 감는 줄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으면서 올라가는데요. 자, 감는 줄기라는 것은요, 이 줄기가 자랄 때 계속 한 방향으로 휘어져서 자라요. 자, 이 과정에서 지지대가 될수 있는 물체에 닿으면 그것을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자라는 거예요. 빙글빙글 감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는 줄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팔꽃 보면은요,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감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딸기처럼 기는 줄기가 있어요. 그 땅바닥을 기듯이, 땅을 기듯이 기어서 자라는 기는 줄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는 줄기. 자, 그리고 덩이 줄기가 있는데요. 감자가 덩이 줄기예요. 이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덩이 줄기. 줄기가 굉장히 두껍고 큰 거죠. 자, 우리가 먹는 이 감자, 바로 줄기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연근도 줄기 부분이에요. 연근은 연꽃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덩이 줄기도 있다. 이렇게 식물은 종류에 따라 식물의 생김새가 다양하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물 줄기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줄기가 굉장히 생김새가 다양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줄기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지금 제목에 나옵니다.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 실험. 그렇다면 줄기에서 물이 이동한다는 거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뿌리 기능 뭐 공부했어요?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물을 우리가 식물에게 물을 주잖아요? 그럼 그 물이 땅 속에 스며들죠. 자, 그 물을 외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기능이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뿌리에서 빨아들인 그 물이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줄기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요. 아, 줄기는 물이 이동하는 기능이 있구나. 자,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물로 실험을 해볼 거냐면 백합 줄기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왜 백합 줄기로 실험하나요? 그것은 선생님이 이 실험이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왜 백합 줄기가 적절한지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백합 줄기를요. 유리판 위에 이렇게 유리판 위에 백합 줄기를 이렇게 놓고, 자, 가로와 세로를 잘라서 단면을 관찰해요. 자, 가로로 자른다는 건 어떻게 자르는 걸까요? 자, 이렇게 백합 줄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로 자른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가로죠. 그럼 단면, 잘라진 면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백합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친구들. 자, 세로로 자른다는 건 어떻게 자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자른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잘랐을 때 단면, 잘라진 면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백합 줄기를 유리판 위에 놓고 가로와 세로로 자를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요? 칼을 사용해야 하니까요. 자, 가로 단면을 이렇게 자릅니다. 자, 유리판 위에 백합 줄기 놓고 이렇게 자르는 게 가로예요. 그쵸? 자, 그리고 세로 단면은 이렇게 자르는 것이 세로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는요, 장갑 꼭 끼고 안전하게, 그리고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장난치면 정말 안 돼요. 우리 친구들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백합 줄기의 가로 단면과 세로 단면을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실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백합 줄기를 붉은 식용 색소를 녹인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말이 되게 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붉은 식용 색소를 녹인 물. 자, 그러니까 물에 붉은 식용 색소를 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이 무슨 색깔로 변하겠어요? 붉은 식용 색소니까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자, 그 물을 어디에 넣어요? 이 삼각 플라스크에 붉은 식용 색소를 탄 물을 넣고, 자, 백합 줄기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금 가로와 세로 단면을 잘랐잖아요. 자, 이건 그대로 두고 또 다른 백합 줄기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붉은 식용 색소 물에 백합줄기를 담그기 전에 백합줄기에 가로와 세로 단면을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붉은 식용 색소를 녹인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백합줄기를 넣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백합줄기를 유리판 위에 놓고 아까처럼 가로와 세로로 잘라서 단면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번 관찰하는 거예요. 이 백합줄기를 붉은 색소 물에 넣기 전에 가로, 세로 잘라 단면을 관찰하고 넣고 나서 후에 다시 한번 잘라서 가로, 세로 단면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번 관찰하는지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붉은 식용 색소 물에 넣은 백합 줄기는 어떻게 단면이 보여질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로로 잘랐을 때는요, 붉게 물든 점이 여러 개 보여요. 그리고 세로로 잘랐을 때는요, 붉은색 선이 여러 개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글로 보면은 잘 모르겠죠?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백합 줄기를 붉은 색소 물에 넣고 4시간에서 5시간 있다가 꺼내서 가로와 세로로 자르면 자, 가로 단면은 이렇게 붉은색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세로 단면에는요, 붉은색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 붉은 식용 색소 물에 백합줄기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붉은 식용 색소 물을 수해서 그 흡수한 물이 어디를 통해 줄기를 통해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붉은 색소 물에 넣기 전에도 이런 모양일 수 있잖아요. 라고 할까 봐 우리가 붉은 색소 물에 넣기 전에도 가로 단면, 세로 단면을 잘라서 봅니다. 자, 그런데 붉은 색소 물에 넣지 않은 백합줄기는 어때요? 이렇게 붉은 점과 붉은색 선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다? 삼각 플라스크에 그 물이 흡수가 되었고, 흡수된 물이 어디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이동했다. 지금 여기 빨간 점과 빨간 줄은 물이 이동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줄기에서 물이 이동하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줄기의 기능을 정리를 해볼 건데, 아까 선생님이 이 실험에서 왜 백합줄기를 이용하느냐를 설명해 준다고 했죠. 자, 이런 줄기에서 물이 이동하는 실험은 백합이나 샐러리 같은 식물로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식물이 이제 물이 지나간 길이 굉장히 뚜렷하고 우리가 잘볼수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을 선택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줄기의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실험에서도 봤겠지만 이렇게 줄기는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해요. 자, 어디로 이동할까요? 줄기를 통해 잎으로도 이동을 하고 꽃으로도 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줄기는 이 외에도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하는 일도 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다양한 줄기의 생김새에서도 봤지만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도 있어요. 자, 그런 식물은 줄기가 크고 두껍다. 자, 예를 들어 감자, 연근 같은 것이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줄기의 구조와 기능까지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중단원 전부 다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그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실전 문제 12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광학 현미경에서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자, 여기 광학 현미경 사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떠올려 볼게요. 간단하게. 자, 여기 접안 렌즈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눈에 접한다. 그래서 내가 이 렌즈에 눈을 대고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 접안 렌즈가 되겠고요. 자, 여기 손잡이. 우리 광학 현미경 이동할 때 한쪽 손은 받침대 밑에 두고 한쪽 손은 손잡이 잡고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회전판을 돌리면 대물렌즈의 배율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대물렌즈, 물체를 대면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광학 현미경 종류에 따라 뭐 대물렌즈가 3개인 것도 있고 4개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대물렌즈가요, 배율에 따라 길이가 조금 달라요. 배율이 높을수록 이 대물렌즈의 이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회전판으로 배율 바꿀 때 혹은 조동나사 돌려서 이 재물대 올릴 때 진짜 부딪히지 않게 잘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항상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재물대 위에 이제 뭐예요? 관찰 대상을 올려 놓는 것이고요. 전원 켜면 조명에서 빛이 들어오죠. 자, 광학 현미경이기 때문에 빛을 이용해서 작은 것을 볼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리개의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고, 조동나사와 미동나사 있죠? 조동나사 돌리면 이제 재물대가 이렇게 높낮이가 바뀌는데, 조동나사 돌려서 대충 대략 초점을 맞추고, 이제 미동나사 돌리면서 세세하게, 세심하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1번 광학현미경에서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 부분은 바로 이 재물대 위에 올려두고 고정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 재물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광학현미경의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이 문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합니다. 일단 광학현미경을 사용했던 경험이 많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고, 선생님이랑 한번 봤지만 그래도 순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법은요, 그냥 단순히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광학현미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이 광학현미경을 다루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콘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인터넷 이용해서 광학현미경 사용 방법,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플에서 검색을 해본다면 너무나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자료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광학현미경의 사용 방법 순서대로 기호를 써볼 건데요. 자, 지금 처음은 리을이고 마지막은 기역이래요. 이거는 좋네요. 자, 리을이 처음이에요. 1번. 자, 그럼 리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회전판을 돌려서, 자, 회전판을 돌리면 대물렌즈 배율을 바꾸는 거죠?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렌즈가 가운데에 오도록 합니다. 자, 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렌즈가 가운데 오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너무 높은 배율부터 시작하면 내가 나중에 관찰할 대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낮은 배율부터 시작해서 관찰할 대상을 찾고 초점을 이제 맞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요. 지금 광학현미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볼수 있어요. 즉, 전원을 켜고, 여기 있죠. 전원을 켜고, 이제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자, 상상합니다. 전원 켰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관찰할 대상을 재물대 위에 올려놔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내용 어디 있어요? 관찰할 대상. 즉, 여기 있네요. 비읍. 표본을. 재물대의 가운데에 올려놓고 고정을 합니다. 자, 지금 뭐 했어요? 상상합니다. 일단 배율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했죠? 조명 켜고 관찰할 대상 올렸어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래요. 조동나사를 돌려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어디서 시작해요? 재물대를 최대한 높이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면서 초점을 찾을 거니까,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를 돌려서 재물대를 최대한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를 돌려 표본과 이제 대물렌즈의 거리. 자, 재물대 위에 표본이 있으니까 표본과 대물렌즈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해요. 자, 올려서 최대한 가깝게 한 다음에 자, 그럼 이게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조동나사를 돌리면서 내리면서 초점을 찾는 거잖아요. 관찰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동나사 어디 있어요? 자, 저반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자, 이때는 이제 저반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저반 렌즈로 관찰을 눈으로 하니까. 자, 저반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조동나사를 돌려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관찰 대상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게 몇 번째? 다섯 번째. 자,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을 찾았다. 그러면 미동나사.
조동나사다음에 미동나사죠. 미동나사를 돌려 관찰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게 초점을 맞추고 관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몇 번이다? 6번이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순서대로 기호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리을이고요. 두 번째, 니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비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풀어놓고 기호 잘못 쓰면 안 돼요. 선생님도 이럴 때는 집중합니다. 자, 세 번째 비읍. 네 번째 뭐예요? 디귿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미음이네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어려운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동영상 같은 것도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면서 이해해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광학 현미경 다룰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양파 표피세포 표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만드는 과정 공부했었죠.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그림 보니까 무슨 단계예요? 자, 지금 표피세포 추출해서 물 떨어뜨리고 지금 고정했죠. 그 다음에 지금 염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양파의 표피세포를 정확하게 더 뚜렷하게 그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 그럼 덮개 유리 한쪽에 무엇을 떨어뜨리고 반대쪽에서 거름 종이로 용액을 흡수한대요. 자, 어떤 용액을 떨어뜨렸죠? 붉은색 용액인 맞아요.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염색하기 위해서 떨어뜨린 거죠. 자, 그럼 1번 묽은 염산 용액은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지만 산성 용액이고요. 자, 염화나트륨 용액.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용액은 소금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1단원에서 공부했는데 지시약이었고요. 자, 아세트산 카민 용액 맞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아이오딘, 아이오디너 칼륨 용액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자, 이것은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오딘, 아이오디너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표피 세포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자, 이 붉은 점 기억 뭐예요? 그렇죠. 핵이었죠. 자, 식물의 표피 세포는요. 핵과 세포막,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은 무엇입니까? 자, 뿌리에 양분을 저장해서 뿌리가 굉장히 두껍고 커요. 자, 어떤 식물 있었죠? 당근, 고구마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고추 아니고요. 당근 나오네요. 봉선화, 사과나무, 강아지 뿔은 이제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은 아니죠.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외워야겠죠. 암기해야 되겠죠. 뭐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 그림 우리 봤잖아요. 솜털 같은 거. 이거 뿌리는 흡수 기능이 있는데 뭐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뭐예요? 뿌리 겉면에 솜털처럼 가느다랗게 자라는 이것은, 그렇죠. 뿌리털이죠. 뿌리털은, 자, 뒷부분 중요합니다. 뿌리와 땅이 서로 닿는 면적을 넓혀서, 땅에 물이 있잖아요. 넓혀서, 면적을 넓혀서 물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라고요? 뿌리털이 되겠습니다. 6번 됐죠? 자, 이어서 7번 문제, 9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봅니다. 자, 다음은요. 뿌리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뿌리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자, 고추 모종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쪽은 뿌리를 그대로 두었고 한쪽은 뿌리를 잘랐어요. 왜냐하면 뿌리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뿌리 유무 빼고 다른 조건은 모두 다 똑같이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다르게 해야 할 조건 딱 하나죠. 뭐? 뿌리의 유무. 얘는 뿌리를 그대로 두고 얘는 뿌리를 잘라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해야 공정한, 공평한 실험이 됩니다. 정확한 실험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물의 양. 똑같이 물의 높이 맞추라고 했었죠. 자, 이거는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 같게 해야 할 조건이고요. 자, 용기의 크기, 자, 눈금 실린더의 크기 똑같아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뿌리의 유무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뿌리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3일 후 물의 양이 더 많이 줄어든 고추 모종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수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위치를, 물의 처음 높이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처음 높이. 이렇게. 자, 그런데 3일 후 이제 물의 높이를 보면 여기까지 줄었어요.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니은은 이만큼 줄었습니다. 아주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물의 양이 더 많이 줄어든 고추 모종은 기억이 되겠죠? 자, 동그라미 표합니다. 자, 왜이 눈금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물을 빨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사라진 물은 뿌리가 흡수했구나. 자,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까닭은 뭐라고 했어요? 뿌리를 잘랐어도 이 단면에서 흡수가 조금은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탈지면으로 증발을 막기는 했지만, 100% 완전히 막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증발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자, 따라서 조금은 줄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뿌리가 있는 고추 모종에서 훨씬 더 많은 물이 줄어들었죠. 자, 9번입니다.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소, 뿌리는 물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맞아요. 뿌리의 흡수 기능 실험이에요. 자, 진주, 뿌리의 양분을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물론, 식물 중에서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실험은요, 뿌리의 흡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죠.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소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봅니다. 식물과 줄기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식물은 종류에 따라 줄기의 생김새가 다양하다라고 했었죠? 자, 봉선화는요, 줄기가 어때요? 곧습니다. 이런 줄기를 고든줄기라고 했어요. 자, 여기 고든줄기. 자, 나팔꽃은요, 줄기가요, 자라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휘어요. 이러다가 지지대 할수 있는 것에 닿으면 그 지지대를 감으면서, 빙글빙글 감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죠? 자, 그럼 나팔꽃은 감는 줄기가 되겠습니다. 감는 줄기. 자, 그리고 딸기는요, 땅을 기듯이 줄기가 자라요. 기는 줄기. 이렇게 연결해 주겠고요. 자, 이어서 11번, 12번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있네요. 자,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 볼게요. 가. 백합 줄기를 유리판 위에 놓고 가로와 세로를 잘라 단면을 관찰합니다. 자, 이것은 백합 줄기를 붉은 식용색소 물에 넣기 전이죠. 즉, 전에도 단면을 관찰을 한다. 자, 그리고 백합 줄기를 붉은 식용색소를 녹인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둡니다. 자, 그러면 4~5시간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나요?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백합 줄기를 유리판 위에 놓고 또 가로와 세로를 잘라서 단면을 관찰을 해요. 자, 이것은 이제 붉은 식용색소를 넣은 물에 백합줄기를 넣고 나서 후에 이제 단면을 관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11번 위 실험 다에서, 자, 여기에서 관찰되는 변화로 알맞은 곳에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다는요, 붉은 식용색소를 녹인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백합줄기를 넣고 나서 이제 자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그렇죠. 가로단면 붉은 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 기억은요, 넣기 전에 가로단면이 되겠죠. 자, 정답은 니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2번.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줄기의 기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위 실험으로 뭐할수 있어요? 우리 붉은 식용색소를 녹인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백합 줄기를 넣기 전에는요, 붉은 점이나 붉은색 선이 가로, 세로 단면에 각각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제 붉은 점과 붉은 세로 선이 가로와 세로 단면에서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어요? 붉은 식용색소 물을 흡수했고, 그 흡수한 물이 줄기를 따라서 이동했다. 그 붉은 점과
붉은색 선은 물이 이동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줄기에서 물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번 씨를 만든다? 아닙니다. 꽃가루를 만든다? 자, 씨를 만드는 건 이제 배울 건데 암술에서, 자, 꽃가루는 수술에서 만드는 거고요.

0: 기능을 저장한다. 물론 줄기 중에 양분을 저장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기능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이다. 줄기가. 자, 그리고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한다. 물론 줄기가 이러한 기능이 있지만 지금 이 실험과 관련 있는 기능은 4번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첫 번째 중단원 배우고요. 실전 문제 풀어봤는데요.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줄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창의력이 이렇게 없나?
1: 오.
0: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걸 쓰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서 쓴 사실 다이얼로그예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든가 stuff like that.
1: 아,
0: 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는데
1: 네.
0: 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선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 어어어.
0: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1: 와, 너무 속상하죠.
0: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뭐 그림을 그렸고 했는데 누군가가
1: 똑같이 따라해요?
0: 맞아요. 허락도 없이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나요.
1: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죠.
0: That's right.
1: 네.
0: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만들어 본 다이얼로그가 되겠습니다.
1: 궁금하네요.
0: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내 슬로건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시츄에이션.
1: 아이고 아이고.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응?
0: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1: 그쵸.
0: 이게 문장이 조금 우리말로 길어 보이는데요. 진짜 trust me.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였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오, 따줘야
0: 오,
1: 돼요.
0: 전화해서 따져야 됩니다.
1: 정당 방위입니다.
0: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영어로 다이 문장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 내 슬로건을 어떻게 베꼈을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You look unhappy. What's wrong?
1: I'm upset.
2: Oh, no.
1: So big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설명하자면 긴데. Listen.
2: Yep.
1: My idea, 슬로건. 슬로건. This is 그 저기. 슬로건.
2: Yeah,
1: It's my.
2: slogan. Your idea.
1: 네. 그 예. They stole my
2: 어. Oh.
1: slogan. Yeah.
2: But you came up with that.

0: you came up with that. You came up with that, right?
1: Yeah.
0: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Shame.
0: Shame on them.
1: Shame. They shame.
0: Talk about copycats.
1: Copycat?
0: Yeah, copycat.
1: Meow.
0: Not me. No.
1: Meow.
0: Copycat. It copy? Means it means they copy.
1: Coffee.
0: Not no. Oh no.
1: No.
0: Shame.
1: Yes. Shame. Yeah. You 말 잘했어. 전화해서 따질 거야 내가. 전화해서 따질 거야. I complain for them. 그 call.
0: You gonna call?
1: Yeah.
0: Yeah. Do it. Do
1: it. I do it.
0: That's terrible. That's your one.
1: Do you know number?
0: No.
1: No. No. Oh, 어떡하지?
2: 아이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쓰게 됐다면서요.
3: 그러니까요. 이게 내 걸 지키는 데에도 맞아요. 이렇게 영어가 필요해요.
2: 맞습니다.
3: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2: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언어는 무조건 네.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5: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4: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2: 자, 뭔가를 발견했어.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3: 어떡해.
2: 얌체입니다.
3: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음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2: Right.
3: 근데 이거는 진짜 카피했다라고 밖에.
2: 이건 진짜 아니에요.
3: 그렇죠. 네.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as mine.
2: Right.
3: 내 것과 음흠. 같은 슬로건이네요. 슬로건 영어잖아요.
2: 네.
3: 그렇죠. Using the same.
2: 그러면 these 그건. guys are
3: 여기서 끊어요.
2: 오케이. 거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2: Yes.
3: 같은 그러면 슬로건을 쓸게요.
2: 오케이.
3: 슬로건인지 건인지.
2: 이게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3: 네, 슬로 맞아. 이거 오는 확실하거든요. 슬로 총할 때 건일까요?
2: 건일까요?
3: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오. 아니면 이걸로 갈까요? 슬로건.
2: 간으로. 오케이. 자, 슬로건이요. 그걸 그렇게 읽는 사람 맞지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은 아니지만 slogan as mine.
3: 맞다.
2: 맞습니다. 억울해. 틀렸어야 했는데.
3: 아니, 이거 진짜 저 찍은 건데.
2: 맞아요. 근데 찍을 때 맞을 때 있죠.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슬로건이니까 진짜 총할 때 건인가? 이 생각을 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3: 저도 그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2: Right. 근데 뭔가 간으로 갔네요. 예. 하지만 발음은 슬로건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슬로건이면 말을 안 하죠. 당연히.
3: 네.
2: 근데
3: 네.
2: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은이라고 할 때 뭘 썼을까요? 여기서 과연.
3: The same.
2: 저 지금 감동.
3: 어머.
2: Why? 그냥 same이라고 하지 않고
3: the same이라고
2: 했기 때문에. 오케이. Okay. So 뭔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은 무엇 할 때는 특정 딱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3: 아, 그래서 더가 붙는군요.
2: Right. 그래서 the same 뭐뭐. 이렇게 해주는 게
3: yes.
2: 네, 좋습니다. So, 네. 그냥 same이 아니라 the same slogan. So, 같은 명사라고 할 때는 the same 명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3: 네.
2: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3: 네.
2: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뭐뭐와가 뭐죠? 와? 보통?
3: 뭐뭐와 and.
2: 그건 뭐뭐 그리고 이러면 with라는 게 있죠.
3: 아, with.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the same with라고 쓰시는 실수가 많아요.
3: 오,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2: 거의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뒤에
3: as. 아.
2: 이걸 쓰게 됩니다. The same 명사 as 무엇. 원래 as가요. 직역을 좀 하자면 뭐뭐 같은이라는 느낌이에요.
3: 네.
2: So 목적어 같이 혹은 만큼이에요. 목적어 만큼, 목적어 같이, 같다.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게 결국엔 동급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희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3: 네.
2: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잘 하시더라고요. I'm better than you. 댄서가지고.
3: 네.
2: 근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세요.
3: 위드가 자꾸 생각나요.
2: 그렇죠.
3: 네.
2: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못하는 걸 오히려 더 파야 됩니다.
3: 그렇죠.
2: Right? So the same 명사 as 무엇. 이것도 처음에는 as 잘 안 들어와요.
3: 네.
2: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 자동차 너의 자동차냐 이러면서

0: 안 되죠.
1: 아니, 왜냐면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0: 아, 또 에이. 상대방이 또 뭔가 핏이 좋으면.
1: 아, 용납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런 상황 자, 자체를.
0: Right. 자, 그러면 where,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where의 과거형이 뭐죠?
1: Wore.
0: Wore.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내 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어떻게 할까요?
1: She wore the 드레스. same dress
0: 내 거 같은?
1: as mine.
0: As mine.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Yeah.
0: 지금 벌써 기분이 굉장히...
1: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1: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Mm-hmm.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을 텐데요.
1: 네.
0: 어, 걔 나랑 동갑이야. 어. 이것도 결국 the same이 들어가죠.
1: 맞아요.
0: Right? 그러면 같은 나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The same?
1: Age.
0: 나 같은 그럼 뭐예요? With 아니라?
1: As me. me.
0: 그러면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다가 뭐예요?
1: She is the same age as me.
0: There you go. 어.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여기서 쓰인 겁니다.
1: 우와.
0: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1: 그러네요. 그쵸? 다 오케이. 연결이 되네요.
0: 다만 우리가 동갑이라고 표현할 때는 she has라고 안 하고요. She is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She is the same age as me.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lright.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어? 뭐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1: 어?
0: 어 같은 표현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네요.
0: 그렇죠.
1: But you came up with, 네가 came up. 떠올렸어. 떠올렸잖아. With 뭘까요?
0: 글쎄요.
1: 어, 그 with 그건가 보다. 그거.
0: 네.
1: 그거. With it.
0: 저거 그거.
1: 뭐. 예.
0: Right. 자, but you came up with it. Alright.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1: 예.
0: 근데 저는
1: with that.
0: 아. 왜냐하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That을 쓰면 it보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방금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슬로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 So with that 이라고 한 것 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해냈다 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사용빈도가 너무 높아요.
1: 오.
0: 무조건이에요. Come up with 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 네.
0: 그게 아니라 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thing. 뭔가 머리 안에 떠오른 거예요.
1: 그렇죠.
0: It came up.
1: 오.
0: Right? 오케이. 왜냐하면 come up 자체가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mething came up.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생긴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1: 네.
0: Right? So with 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너무 별론 거예요.
1: 아하.
0: 아니,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1: Who did?
0: 과거형으로 who?
1: Who came up with
0: the idea?
1: This idea.
0: Who came up with this idea?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1: 네.
0: 바로 동사 나오는
1: 그렇군요.
0: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마유가 그 계획, 플랜을 생각해냈어요. 과거로.
1: Mayu came up with the
0: 계획.
1: Plan.
0: 아. So Mayu came up with the plan.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come up with가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1: 네.
0: 돈을 구해온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came up with this idea?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Mayu came up with the plan.
1: Mayu came up with the plan.
0: Alright, 본문 한번 가볼게요. But you came up with that.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따라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1: 오.
0: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 아.
0: 자, 지금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1: 그렇죠.

0: 심지어 이 친구들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도저히 이 해석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0: 문법적으로
1: 복잡해지네요.
0: 이거는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어서 제가
1: 일단 두
0: 여기다가
1: 문장이니까 좀 갈라놓고요.
0: 맞아요. 따라쟁이라는 단어만 여기 채워주세요.
1: 따라쟁이?
0: 만약에 슬기 씨라면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1: 크리에이티브하게.
0: 따라쟁이.
1: 그러니까 talk about 따라하는 사람,
0: 남
1: 따라하는
0: 따라하기만
1: 사람.
0: 하고 뭐.
1: 그쵸? 이 따라쟁이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따라쟁이. 쫓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follower. 따르라! 뭔가 따라가야 될것 같아서. 근데 따라쟁이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followers.
0: 그렇군요. 뭔가
1: 예.
0: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1: flowers.
0: 플라워스를 전하셔서 지금 심지어
1: 아니요. followers.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하면 멀티가 잘안 돼가지고, 예, followers.
0: 굉장히 이것도
1: 예.
0: 지금 형편없는 답이지만 스펠링은 플라워까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1: 예.
0: 가보겠습니다. Well, talk about followers. Shame on that. 이러잖아요.
1: 네.
0: 이러면 이렇게 진짜 쓰잖아요. 슬기 씨 이제 팔로워들 다 없어집니다. 안
1: 아,
0: 돼요. 소셜미디어에서 그
1: 안 돼.
0: followers이기 때문에 자 따라쟁이는요 바로 copycat.
1: copycat.
0: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1: 네.
0: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1: 너무
0: 말이에요.
1: 익숙해요.
0: 예, 네, 카피하는 cat.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흉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뭐만 하면 디자인 그대로 베껴가거나 이런 것들. copycat. 자, 앞부분에 talk about이라고 돼 있죠.
1: 네.
0: 우리가 그동안 talk about이라고 okay, I'm sorry about that. 이거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우리가 동사부터 뭔가 시작하면 명령어가 됐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pycats들 얘기를 해라.
1: 그거잖아요.
0: 이런 게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굳어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어서요. 자, talk about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1: 예.
0: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풀이하면 제일 비슷할까? 이게 뭐냐면 뭔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1: 네.
0: 아, 참, 이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1: 아,
0: 뭔가 끌어오는 거 있죠.
1: 예.
0: 오케이, 내가 평소에 copycats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거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매칭시키는 역할 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alk about 명사. 이거는 남 들으라고 뭔가 명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혼잣말 수준이에요.
1: But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 말해봐. 이것도 되잖아요.
0: 당연하죠.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1: 다르죠.
0: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친구야, 카피캣츠 얘기 좀 해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1: 조금 그러네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안 좋은 운. 그게 뭐예요?
1: Bad
0: Bad.
1: lucky.
0: 그렇죠. Bad luck이죠, luck.
1: Bad luck.
0: 안 좋은 불운. 그러니까 불운이라고 하죠.
1: 예.
0: 불운이라는 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그냥 이거를
1: Talk about bad
0: bad
1: luck.
0: luck, right? 약간 표정이 이런 느낌이죠. Talk about bad luck. 이 얘기. 지금 이 상황 두고 하는구나.
1: 네.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어로 진짜 그대로.
1: Perfect timing.
0: 와,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Talk about perfect
0: There
1: timing.
0: you g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기해서. Talk about bad luck.
1: Talk about bad luck.
0: Talk about perfect timing.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 네.
0: Shame on them. 아마 이거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Shame on 누구?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 명령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핀잔을 주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에 사람 대놓고도 할수 있어요. 아, 당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Shame on you.
0: 이거예요. 끝이에요.
1: 오.
0: Right? So, 예를 들어,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 그쵸.
0: 젊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옆에
1: 아이고.
0: 와서, Hey, shame on you, man. You can't do thi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1: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0: 거예요. 아,
1: 행동이죠.
0: 그거 아니죠,
1: Shame
0: 진짜.
1: on you.
0: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1: 네.
0: 너무 폭력적인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운전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1: shame on the driver.
0: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Yeah. So 상대방한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Yeah. 그리고 제 3자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찌찌찌 이런 느낌 있죠.
1: 네.
0: 이건 사용비도 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오호.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ame on you.
1: Shame on you.
0: Shame on the driver.
1: Shame on the driver.
0: 아,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슬로건 카피한 사람들.
1: 네.
0: Righ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Cats, right?
1: Copy 뭐라 그랬는데?
0: Cat에서 끝난 거인 줄 알았어요.
1: Talk about copycats.
0: Shame on them. There you go. Mm-hmm.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랬을 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So 나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그렇죠. Mm-hmm. 만약에 뭐 연락처를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0: 그러니까요.
1: I'm going to call. 나는 전화할 거야. 그들에게.
0: 네.
1: 예. I'm going to call them and 따질 거야.
0: Yes. 따지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따지는 게 뭐죠? 보통 기분이 좋아서 따지나요? 아니면
1: 나빠서요.
0: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1: 아, 그러면은 저거다.
0: 음흠.
1: complain.
0: 오.
1: 예. complain.
0: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complain. 튼가? complain 같아요. 아니. complain.
0: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es. I'm going to call them. 그리고 뭐 할 것이다? And complain 할 것이다. 그렇죠. 오. 이거 항상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 Yeah.
0: 그렇죠? So complain은 명사다, 동사다?
1: Complain이요?
0: Uh-huh.
1: 동사.
0: 네. 이거 빼놓고 불평하다라고 써있거든요. So complain 하는 것은 동사로 불평하다, 뭐 따지다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1: 네.
0: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의 명사형은 조금 다르다.
1: 아하.
0: 했었죠? 아까 방금 슬기 씨가.
1: 네. 맞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Complainment 아니에요? Complainment. 아니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먼트를
0: 그러니까요. 엔터테인먼트, 먼트를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자,
1: 컴플레인트인가요 혹시?
0: 자,
1: 이거 컴플레인트인가요? 왜 정답을 수저로 떠먹여서 저도 모를까요?
0: 우리 컴플레인먼트에 들어올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So, complaint.
1: 예.
0: T가 들어가면 불평. 자, 우리 이거는 시제에서 제일 좀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Be going to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문법적에서 보면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래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네. 헷갈리더라고요.
0: 그런데 얘는 진짜 그 설명,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이다 하면요. will도 있고 뭐 be going to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정한 그런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진행해야겠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계획을, 사전 계획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원래 연락할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룰 거야.
1: 아하.
0: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예.
0: 그랬을 때 나 내 가방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I'm going to sell my bag.
0: 그렇죠. I'm going to sell my bag.
1: Yeah.
0: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계획한 거죠.
0: Right. 자, 우리 또 다른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더 살 거야. 어떤
1: 네.
0: 가족에서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건 another 쓰시면 돼요.
1: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그렇죠.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1: Yes.
0: 이거는 갑자기 있다가 하나 살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너무 우발적이죠.
0: 이미 계획을 한 것을
1: yes.
0: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Mm-hmm.
0: Alright,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l 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자,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목소리)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만나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는 the same something입니다.
3: 네.
1: 근데 a 여기다가 as를 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3: 네네.
1: 오케이. 자 갑니다. 나 내 거랑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3: I have the same car.
1: 당신 것 같은
3: as yours.
1: As yours.
3: Mm-hmm.
1: Alright. 걔가 그녀가 내 거랑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3: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As mine, 그렇죠? As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랑 드레스는 같은 게 아니니까.
3: 네.
1: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these guys라고 하시면 돼요.
3: 네.
1: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진행형으로.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다.
3: These guys
1: are
3: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As mine.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자, 다음은요. Be going to. 목소리 키워볼게요. 나 내 가방 팔 거야.
3: I'm going to sell my bag.
1: That's right. 우린 차 한 대를 더 살 거야. Another 자동차 살 거야.
3: I'm going
1: 아,
3: to...
1: 우리.
3: We're going to buy another car.
1: Alright. Mm-hmm. 자, 나 그들에게 전화해서 따질 거야. 불평할 거야.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nd complain. 읽어볼게요. I'm going to sell my bag. You're going to buy another car.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아,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5: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4: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6: 해결!
3: Oh,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Oh,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2: Yeah, you do that.
3: Okay.
2: Call them. That's terrible.
3: Okay. Oh, where's my phone? Where?
2: Oh, I don't.
3: 어디 갔지?
1: Great job, you guys. Okay.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proud of you.
1: There you go. 이거 참여하셨으면 we are very proud of you guys.
3: 진짜.
1: You know?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넣어서
3: 네.
1: 뭐뭐 할 것이다 요 느낌. 자, 이거 영작해 주세요. 아,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내가 그걸 계획해놨고 그걸 이룰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3: 네.
1: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를 영작해 주세요.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3: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1: Bye.

0: 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경청과 공감, 바람직한 듣기 태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기억납니까? 이번 시간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진솔한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천냥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 비결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시작해보죠.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또 어떤 재미있는 장면이 있을까 하고 딱 봤더니 지난 시간하고 뭔가 비슷해 느낌이, 그쵸? 이 친구가 뭔가 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한테 잘못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사과를 하는 장면 같아요. 아까 내가 한 말 사실 나도 화가 나서 후회했어. 그래서 미안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라고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친구 간에 또 친한 친구 사이에 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말로 상처를 주거나 또 이렇게 화를 나게 하거나 어떤 뭔가 또 오해 상황을 일으켜서 또 그 다툼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해요. 말 때문에. 모든 게 원인이 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친하다 보니까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 이런 실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건가? 이 친구처럼 솔직하게 자기가 그때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의 잘못, 난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 이런 입장인가? 사실은 모든 관계, 이렇게 친한 사이일수록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더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것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대되죠? 본방 시작하겠습니다. 진솔한 표현, 이게 해결책인데요, 해결책. 뭔가 말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진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핵심은 이거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거짓으로 막 꾸며서 둘러대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솔, 한자로 찾으면 참진, 솔직할 솔. 그래서 진실하고 솔직함, 이걸 진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솔한 표현이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잡히죠. 그럼 계속해서 진솔한 표현, 그래 뭔가 말로 인해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 물론 말 아니더라도 다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친구 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진솔한 표현이 해결책이라고 분명히 했어. 그러면 어떻게가 나오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일단은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좋아요. 뭔가 애매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말해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오해를 했거나 속상했거나 뭐 이런 걸 전달할 수 있겠죠. 애매모호하게 하면 상대방도 막 헷갈려. 도대체 얘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 진솔한 표현의 첫 번째 단계.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표했는데 네가 지금 나를 응원해줘도 지금 부족한 판에 딴짓했어. 그걸 보니까 나 속상했다라고 물론 선생님처럼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말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속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도 아,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구나, 그런 실수를 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가 지금 이렇게 불편한 상태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전달해 주는 게 좋다. 두 번째, 흥분 상태에서는 말을 하면 안 돼. 막 흥분

상태면 있잖아. 감정이 이성을 확 누른 상태거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성으로 통제가 안 돼요. 큰 말실수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흥분 상태에서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 지금 나 지금 막 흥분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막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서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진솔한 표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말하기. 아까 내가 속상한 부분, 서운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있을 게 아니야. 왜 내가 그 부분에서 속상했는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난 속상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상대에게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나 힘들 때 그냥 힘들지 하고 한마디만 해줘도 좋아, 나는. 그러면서 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이하게 이거 안 좋아요. 부드러운 표정, 이것도 이제 그 비언어적 표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줬는데요. 부드러운 표정, 자세, 이건 비언어적 표현이고, 그다음 목소리는 이제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서 말을 할때 동반되는, 뭐 말의 빠르기, 높이, 세기, 뭐 이런 것들 있죠. 목소리와 관련된 걸 준언어적 표현. 그다음에 표정과 자세는 비언어적 표현. 어쨌든 이 구체적인 개념을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표정과 목소리 자세로도 말만큼 중요한 진솔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다툼을 유발하는 그 대화를 폭력적 대화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게 우리가 진솔한 표현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대화를 비폭력적 대화라고 할수 있어요. 그 비폭력적 대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화법이 뭐냐면, 나 전달법이다. 나를 주어자리에 놓는 거야. 나를 중심에 놓는 거지. 너가 아니라 나야. 너 전달법 하면 있잖아. 너를 주어로 놓으면 너에게 속상했던 것이 막 나와. 막 감정적인 말이 막 나와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나와요. 그럴 때는 나를 주어에 놓고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 나 전달법 이러잖아요. 나 전달법의 형식이 있어요. 형식. 먼저 상황을 말하고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바람을 말하는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상황은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구체적인 사실, 그다음에 감정은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바람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상황, 감정, 바람, 이 공식 기억하세요. 알겠죠? 예를 들어 줄게요. 나는 네가 약속 시간에 말도 없이 늦어서 상황이에요. 내가 속상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해 줘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정말 걱정했어. 또는 뭐 서운했다면 서운했다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늦으면 꼭 미리 연락해 주면 좋겠어 하면서 상황, 감정, 바람. 이런 식으로 나 전달법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다툴 일이 없다. 비폭력적 대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진솔한 표현을 위해서 감정 표현 여기잖아요. 감정 표현. 그래서 감정 표현과 관련된 단어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화났어, 짜증나 이거보다는 서운했어, 그때 마음이 좀 불편했어, 또는 속상했어 이런 식의 표현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또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대화법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폭력적 대화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 나 전달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상대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한다. 나 전달법. 공식, 상황, 감정, 바람. 기억나죠? 이 공식을 지켜서 나 전달법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을 도와줄게요. 너 전달법, 너왜 맨날 늦어? 댓글 미션입니다. 나 전달법, 나는 하면서 아까 그 공식에 맞긴지 전달을 해야 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서운했던 상황을 떠올려보고 나 전달법의 공식에 맞게 잘 작성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선생님 찾아올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꼭 선생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걸 약속하며, 안녕.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47강입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선생님과 6단원의 개념, 중요한 개념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우리 다양한 유형의 국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친구들, 6단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강의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국어를 공부할 때 단원의 제목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원의 제목에 중요한 국어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단원의 제목을 기억하고, 아, 이 단원에서 내가 공부해야 할 국어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또 우리가 각 단원에서 다양한 글을 공부하잖아요. 자, 다양한 글을 공부할 때이 국어 개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국어 지문 속에서 국어 개념을 적용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단원의 제목, 국어 개념, 그리고 지문, 글, 이세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목 따로, 개념 따로, 글 따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6단원의 제목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자신 있게 읽고 써요였죠. 자,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읽고 글을 쓰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했어요. 기억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글쓰기 계획을 세워서 글을 쓰는 활동을 했었죠. 우리가 쓰기 계획을 세우고 글을 쓰면 쓰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전에 어떻게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6단원에서 그런 개념들을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과 그 개념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오늘은 북 1이고요. 교재 169쪽입니다. 단원 정리 학습에서 6단원의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사실이 뭐고 의견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알아봅니다. 사실과 의견 알기. 자, 사실은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일을 말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가서 홍학을 봤어요. 그런데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자, 이거 뭐예요? 내가 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현재 서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는 문장? 사실을 말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반면에 의견이란 뭘까요? 의견을 말해보세요. 맞아요. 친구들의 생각을 말해보라는 것이죠. 자,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말해요. 나의 생각, 느낌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 홍학을 봤어요. 자, 그런데,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이유를 알아보고 싶어요. 자,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이거는 생각이잖아요. 자, 따라서 이 문장은 의견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과 의견, 알았죠, 친구들? 자,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사실은요, 우리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 사실은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말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소금 이야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자, 그 글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죠.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아, 몸속에 소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구나.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문장은 사실이 적혀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의견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의견은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소금 이야기라는 글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물건이 많으면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은 의견이 드러난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과 의견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 이럴 때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내 생각이랑 달라.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태도는 우리 친구들이 사회 시간에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사실이 뭔지, 의견이 뭔지 우리 친구도 확실히 알았죠? 그럼 한번 연습해 봐야죠. 자, 다양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문장을 읽고 우리가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볼 거예요. 자, 그 중에 사실과 의견 가운데에서 뭐만 골라? 의견만 골라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호랑이는 동물이다. 자, 호랑이는 동물이다. 이거 뭐예요? 지식이죠. 자, 그럼 이거 뭡니까? 사실입니다. 사실과 의견 중에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색칠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김밥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적인 단서가 있네요. 생각한다. 이거 뭐예요? 생각은 의견이니까 의견을 나타낸 문장이죠. 색칠. 자, 그럼 다음 문장. 부모님을 도와 청소를 했다. 내가 부모님을 도와서 청소했어. 과거에 있었던 일 말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이거 뭐예요? 생각입니다. 자, 따라서 의견이라고 볼수 있죠. 색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좋다. 자,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의견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 문장 볼게요. 동생이 밥을 먹는다. 자, 현재 동생이 밥을 먹고 있어요.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생일 선물로 책을 받았다. 생일 선물로 책을 받았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물을 아껴 쓰자. 물을 아껴 씁시다. 뭐 합시다. 뭐뭐 하자. 예쁘게 말하자. 자, 이거 뭐예요? 의견이죠. 생각이죠. 자, 그래서 색칠. 나는 협동 로봇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어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는 사실이죠. 지식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실. 자, 이 문장 볼게요. 박물관에서 김홍도의 그림을 보았다. 자, 이것은 나의 경험, 과거에 했던 내 경험을 말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자, 이 문장 볼게요. 우리는 모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의견이죠. 자, 이 문장 볼게요. 책상 위에 연필과 지우개가 있다. 현재 책상 위에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대요. 현재 있는 일이죠?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의견만 골라서 색칠을 해봤더니 하트 모양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도 알고 의견도 알았으니까 우리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글 읽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글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 글에 나온 문장들을 살펴봐요. 문장들을 보면서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다양한 문장을 보고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했었죠. 자, 그리고 글을 다시 읽어요. 다시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 더 놓친 것이 있는지 더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글을 읽는다면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할까요? 이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비판적 사고. 자, 이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글을 읽어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했어요. 자, 그럼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실이 진실인지, 진짜 그럴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했어요? 자, 그럼 어떤 글쓴이의 생각이 의견이죠? 그 의견을 보고, 이 의견이 진짜 타당한 거야? 맞는 말이야? 내 의견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자, 다시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글에 드러난 사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 정보를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틀린 정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자는 거죠. 비판적 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에 드러난 의견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에 드러난 의견은 곧 글쓴이의 생각이잖아요.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한 건지,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의견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 정리했고요. 이어서 우리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고 쓰기 계획하기입니다. 자, 우리 글을 쓸때 글쓰기 계획을 꼭 세워야 우리가 좋은 글을 쓸수 있다고 했어요. 또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쓸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글쓰기 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죠? 이세 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글의 목표, 읽을 대상, 쓸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어떤 글이냐면,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친구들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글의 목표를 세우면요, 내가 어떤 내용을 적을지 그 대략적인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책을 다른 친구들도 읽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읽을 대상. 이 글은 누가 읽게 될까? 1학년 친구들한테 이 글을 읽으라고 할까? 그럼 1학년 친구들이 읽는 글이니까 조금은 더 쉽게 써야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고 했지? 그런데 줄거리를 글에 쓰면 친구들이 줄거리를 책 읽기 전에 다 알아버리잖아? 그럼 재미없을 거야. 그러니까 줄거리는 쓰지 말고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생각을 적어야 되겠어. 느낀 점을 적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쓸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글쓰기 전에.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떤 순서로 글을 쓰면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생각하라고 했죠? 글을 쓸 목표를 정해요. 또 읽을 대상을 예상해요. 또 글로 쓸 내용을 생각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예를 보면 글을 쓸 목표를 정하자. 자, 이 친구는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주제로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게 목적이래요. 자, 목표가 뭐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글을 쓸 거야. 이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읽을 대상을 예상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읽는다고 생각해 볼까? 그럼 3학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야겠네? 1학년 동생이 읽는다고 생각해 볼까? 그럼 조금은 더 쉽고 간단히 써야겠다. 자, 이렇게 읽을 대상을 예상을 하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소개할 것인지 쓸 내용을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주제로 글을 쓸 건데, 어떤 부분을 소개할까?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로봇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쓸 내용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생각했죠? 그 다음, 이제 이 계획을 정리해요.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도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주제를 적고요. 앞에서 세 가지 생각하라고 했죠. 목표, 읽을 대상, 내용. 세 가지를 생각해서 목표는 소개하기야. 읽을 대상은 우리 반 친구들이야. 내용은 이두 가지를 써야지. 이렇게 계획을, 앞에서 생각했던 계획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글쓰기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글 쓰기 전에 오랜 시간 고민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글을 훨씬 더잘쓸수 있어요. 그리고 글쓸 때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글 써보세요 할때 그냥 종이 놓고 펜 들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하는 시간,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말하죠. 계획을 잘 세우면 좀더 자신 있게 글쓰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계획을 통해 쓰기에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6단원의 중요한 개념 선생님이랑 정리했고요. 이어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이 그림과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가 그림부터 볼게요. 두 친구가요,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홍학을 봤네요. 그랬더니 주원이는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네. 자, 지금 현재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원이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호는 어떠할까요? 그러게, 왜 저렇게 서 있을까? 어쩐지 불편해 보여. 자, 이 불편해 보인다는 것은 홍학의 자세에 대한 지호의 생각이죠. 따라서 지호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글 볼게요. 동물원에 갔다 와서 겪은 일을 쓴 글이에요.
오늘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채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다.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알아보고 싶다. 자, 친구들. 그래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입니까? 자, 일단 기억 문장은요. 오늘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사실이죠. 니은,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채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다. 생각이잖아요. 의견이죠.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알아보고 싶다.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도 의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그림과 글 보았으니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의 대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동물원에 가서 홍학을 보고 지호와 주원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이 가였습니다. 1번, 홍학은 주원이가 좋아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2번, 지호는 홍학이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다? 아니죠. 지호는요, 홍학의 자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죠. 3번, 지호는 홍학을 본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맞아요. 어떻게 말했어요? 돌아가 보면 불편해 보인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주원이는 홍학을 본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주원이는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홍학의 자세를 얘기했죠. 5번, 주원이는 홍학이 다리를 드는 까닭을 말하고 있다. 자, 까닭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홍학이 다리를 들고 서 있다고 얘기한 거죠.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주원이와 지호 가운데에서 글 나와 의견이 같은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주원이는요,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호는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홍학이 저런 자세로 서 있는 게 불편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그 나의 의견과 같은 친구는 누구예요? 지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문장의 성격에 따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여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글 읽으면서 해결했죠. 기역과 니은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따라서 사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디귿과 리을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자, 따라서 의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4번에서 5번 문제는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이 글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소금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자, 소금 이야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즉, 이 글은요,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설명해주는 글입니다. 자, 설명해주는 글이라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글에는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각을 볼게요.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 자, 지금 소금이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친구들, 소금이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고? 어떤 역할을 하지? 이런 궁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한 문장 읽고 궁금함을 가지고 그 다음을 읽어 봐야 돼요. 그럼 대부분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사람 몸속에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여요. 소화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치아로 잘게 부수죠. 그리고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음식이. 자, 그러면 분해되면서 그 음식에 있던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 소화예요. 자, 이게 소화인데 이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소금이 쓰인다는 거죠.
자, 또 뇌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기도 하고요. 또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하기도 해요. 오, 이런 일을 하는군요. 이렇게 소금이 몸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문단을 봤을 때 중심 문장이 뭐예요? 바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죠.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가 문단에서는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사람의 몸속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사실을 말하고 있는 문단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 볼게요. 자, 소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도 쓰인답니다. 자, 이제 소금이요.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인대요. 어떻게요? 뒤에 나와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어떻게 쓰이냐면, 치약, 비누,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 소금 성분이 들어가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죠? 놀랍죠? 자, 이거 뭐예요?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의견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또 사람들은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기도 해요. 자, 이렇게 생활에서 소금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지? 이유가 나와요. 소금이 눈에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느 온도가 더 내려가거든요? 그럼 기온이 낮아져도 눈이 쌓인 길이 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까닭 때문에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근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자, 보세요, 친구들. 예를 들어, 소금을 뿌리지 않았을 때는 0도에서 길이 언다고 봅시다. 0도가 되면 어는 거예요? 자, 기온이 5도예요. 안 얼어요. 3도예요. 안 얼어요. 근데 0도가 되는 순간 이제 어는 거예요, 길이. 자, 그런데 소금을 뿌리면 뭐를 낮춰준다고 했어요? 어는 온도를 내려가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0도에 얼었던 것이 이제 영하 20도에서 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소금 뿌렸어요? 0도 됐어요.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요. 영하 20도가 돼야 언다고요. 어는 점이 내려갔잖아요. 어는 온도가 내려갔잖아요. 소금을 안 뿌렸을 때는 0도에서 어는데, 소금을 뿌리니까 0도에서 안 어네, 이거예요. 그럼 영하 10도가 됐어요.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요. 소금을 뿌려서 어는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어요. 옛날 같았으면 얼었죠. 소금을 안 뿌렸으면 얼고도 남았죠. 0도에서부터 어니까. 근데 소금을 뿌려서 어는 온도를 더 내려서 기온이 낮아져도 눈이 쌓인 길이 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좋아요. 그리고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이나 운동장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소금이 물기를 머금어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까닭까지 얘기했죠. 자, 이 문단은요, 소금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고 중간에 의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글인지 쓰시오.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까? 소금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죠. 소금의 쓰임새.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중요한 내용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지금 가글과 나글 읽었는데요. 가글은 소금의 쓰임새 중에서 우리 몸속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 나글은 뭐예요? 소금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볼게요. 소금의 생김새 말하지 않았죠. 소금을 만드는 과정 설명하지 않았죠. 음식에서 소금의 필요성? 음식에서 소금의 필요성은 아니고요. 우리 몸속에서의 소금의 필요성, 소금의 중요성은 얘기했죠. 4번, 일상생활 속 소금의 쓰임새. 맞습니다. 자, 우리 치약 이런 곳에도 소금의 성분이 들어가고,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 뿌리고, 이제 흙 많은 곳에도 이제 소금을 뿌린다고 했죠. 먼지를 머금어서 그 물을 머금어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소금이 하는 일, 세 가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몇 번? 4번, 5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친구들, 이런 설명하는 글 우리 친구들에게 되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글일 때는 우리 친구들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7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배워볼 주제는 수당의 발전입니다. 그럼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수당의 발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혼란스러운 시대인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의 황제 수문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대한 인공운하인 대운하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당나라인데요. 당나라의 통치 체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나라도 안사의 난 이후에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환 볼게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문제가 등장합니다. 수나라의 문제는요, 인재 선발을 위해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수나라의 수양제입니다. 수양제의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대운하를 완성시켰다라는 것인데요. 대운하는 말 그대로 인공운하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화북, 즉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화북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강남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화북과 강남의 차이를 이야기했었죠. 대체적으로 화이어강을 기준으로 북쪽을 화북, 창장강을 기준으로 남쪽을 강남이라고 했는데요. 이 강남과 이 화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완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수나라는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했고 또 전쟁을 많이 나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자 나라의 힘이 점차 약화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이연이, 즉, 당 고조가 장안을 수도로 건국하였습니다. 통치체제의 정비를 볼까요? 당나라의 이 황제 입장에서는 나라를 새로 건국했으니까 이에 맞는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겠죠? 먼저 중앙과 지방을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삼성육부를 채택합니다. 삼성육부라고 하는 거 이거 볼게요. 말 그대로 황제 밑에 세 개의 성이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성이 있고요. 그 밑에 이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부서인 여섯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중앙은 삼성육부로 운영되었고요. 지방은 주와 현으로 구분되어, 즉 주현제로서 통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참 주목해 볼 만합니다. 특히나 토지제도는 균전제를 시행했는데요.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농민은 세금을 냈겠죠. 특히 이 조세제도를 조용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조는 보통 토지세, 용은 노동력으로 내는 것, 그리고 조는 특산물 등으로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군인으로서도 활동하는 부병제라는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대외 팽창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특히 당태종 때는 동돌궐을 복속하기도 했고, 당 고종 때는 서돌궐을 정복하고,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항상 전성기가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기 마련이에요. 당나라가 쇠퇴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안사의 난이었어요. 안사의 난은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난입니다. 이들은 절도사였는데요. 도대체 절도사가 무엇이냐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당나라를 그냥 네모라고 쉽게 구조화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곳은 아무래도 이런 변경 지역이었겠죠.

0: 있죠. 이런 변경 지역이 군사령관을 절도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변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 군인들의 대장을 바로 절도사라고 한 것이죠. 이 절도사들은 군사, 재정, 행정의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절도사가 일으킨 난이 안사의 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안사의 난을 당나라가 진압하거든요. 그런데 진압하고 나서 오히려 절도사의 세력이 성장합니다. 왜일까요? 중앙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하자 절도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절도사의 힘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중앙의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었어요.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지방 등에서 농민의 반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나라에서도 황소의 난과 같은 농민 반란이 발생했어요. 이후 절도사 세력인 주전충에 의해 결국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볼까요? 먼저 수 문제가 나왔었죠? 수 문제는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황제였습니다. 이후 수나라의 양제가 완성한 대운하를 배웠어요. 특히 정치의 중심지였던 화북과 경제의 중심지인 강남을 연결했던 대운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이런 대규모 공사와 또 잦은 전쟁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당나라였죠. 당나라는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는데요. 특히 중앙은 삼성육부제로, 지방은 주현제로 통치해 나갔습니다. 당나라가 뭐 동돌골도 정복하고 서돌골도 정복해가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하였으나 점차 쇠퇴의 길을 가기도 했는데요. 특히 절도사 출신이었던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난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는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절도사 세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고, 결국 절도사 출신이었던 주전충에 의해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수양제는 화북과 강남을 연결하기 위해 괄호를 건설하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대운하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당에서는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괄호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는데요. 이 괄호는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절도사였습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수나라와 당나라의 발전 과정 또 쇠퇴하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2강 문명의 형성과 각 문명의 특징입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시간은 과거로도 무한하고 미래로도 무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었죠.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 자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사라고 하는데 사를 기준으로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는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선사시대 때 어떠한 문화를 형성했는가를 배웠는데 오늘은요, 역사시대의 가장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문자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워볼 내용을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문명의 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문명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에서 여러 개의 문명들이 등장했는데 이 문명이란 좀 발전된 인류의 사회를 말해요.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기술들이 모여가지고 집약돼서 더 빠른 발전을 했던 그러한 공간들을 말하는데, 지역을 말하는데 이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지중해 동부의 여러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 문명들을 역사가들이 뭐 공부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몇 가지의 공통점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공통점을 바로 이 문명의 형성에서 배울 겁니다. 즉, 이 문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성의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각각의 문명에서 공통점을 배웠다면 차이점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좀 나오기 좋은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문명들의 차이점, 여기가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지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 컷 그림으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경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됐죠. 자연스럽게 마을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는데 이 마을은 농사짓기가 좋은 큰강 유역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큰강 유역에서는 왜 이게 많이 형성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강가 주변에는 언제나 홍수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한 21세기에도 뭐 여름 시기에 뭐 한강 같은 데나 낙동강, 금강 같은 데를 지나가다 보면 물이 불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과학 기술 발전했는데도 이랬으면 과거에는 이게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이제 농사 짓고 마을이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물이 불어서 집도 잠기고 기르던 가축도 물에 떠밀려 내려가고 농경지도 잠기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 범람, 홍수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됐을 겁니다. 리더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계급에서 높은 지위에 차지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계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문명의 형성입니다. 관계농업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큰강 유역에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서 둑과 같은 관계시설을 만듭니다. 관계시설이란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수 가뭄을 좀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업을 관계농업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시설 만드는 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 명의 힘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공사가 필요한데 이 공사 과정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배자로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뭐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지배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정치, 종교, 교역의 중심지가 도시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지배자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고 싶었겠죠. 그래서 주변 마을들과 도시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청동무기를 앞세워서 주변 지역을 통합하게 됐고요. 도시라고 하는 게 더 확장되어서 도시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전쟁에서 지배를 당한 사람과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 나뉘겠죠. 그런 과정에서 계급 분화가 촉진되게 되는 겁니다. 즉, 지배를 하는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쪼개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지배계급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은 정치와 제사를 담당하고 군대를 운영했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도시를 조금 더잘 통치하고 더 확장하는 데 많은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백성들, 피지배층들이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궁전과 신전을 건설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자를 사용하면서 제사의 내용, 세금 징수, 교역 활동 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시국가 형성되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냐면, 공통점들에 집중하시면 돼요. 큰 강, 유역, 그리고 도시로 발전했고, 지배계급과 문자가 사용됐다라는 거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의 문명을 다 살펴볼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농사가 더잘 됐고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 여기도 농사가 되게 잘 됐습니다. 동쪽으로 오면 인더스강 주변을 이제 형성되고 있는 인도 문명과 항어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문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에 나타난 문명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거, 네 개의 문명 나왔죠? 공통점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만들어 기록하였다. 맞습니다. 농경에 유리한 큰강 유역에서 자리 잡았다. 다 큰강 근처에서 발전한 문명들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 활동을 통해 도시국가 형성한 것도 맞고요. 청동기를 사용하는 지배계급 형성되었다. 이네 가지 모두 다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5번은요,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거지만 각 문명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차이점.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문명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살펴볼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입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큰강 주변에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주변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언제든지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개방적인 지형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집트 문명은 좀 다릅니다. 북쪽과 동쪽은 바다가 있고요. 서쪽과 남쪽은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쳐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폐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고요.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통일 왕조가 등장할 수 있었고, 여기는 통일 왕조가 등장하기 어려웠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으로 각 문명의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보자면, 기원전 3500년경부터 수메르인들이 우르와 라가시에 도시국가를 건설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요,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지배계급이 되게 지위가 불안정했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신이야, 라고 하면, 야, 너가 무슨 신이야,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세력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냥 신의 부름을 받았고,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신의 뜻이야, 라고 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백성들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 중심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 볼게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데는 되게 불규칙적으로 홍수가 나는데, 여기는 규칙적으로 이제 홍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이거를 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지에서 처음에는 여러 도시국가가 성립되었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강력한 통일왕국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도시국가가 통일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었다라면, 이집트 문명은 이제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일왕국, 우리 지역끼리는 우리가 잘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왕의 지위가 불안정한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왕의 지위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왕을 뭐라 불렀냐면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라오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나는 신의 대리인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신의 아들이야, 즉 나는 신이야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차이점 혹시 이해되시나요? 신의 대리인은

신의 목소리를 받아서 대신 통치하는 거고,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서 통치하는 거죠. 차이점을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신권 정치.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정치적인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종교적인 목소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합친 그런 신권 정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을 만들었고요. 이 무덤을 지키는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대한 석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딱 선생님으로서 출제를 하기 위해서 딱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문제내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걸 바탕으로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첫 번째가 신의 대리인과 신이다라고 하는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적으로도 특징이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잦은 홍수와 이민족의 침입으로 지금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부터 되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많이 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세의 안정된 삶을 중시했던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너무 안정적이에요. 통일왕국이기 때문에 전쟁도 좀 적고 되게 평화롭고 범람도 정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농사도 잘 돼요. 먹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기 편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 어떻게 될까? 이런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영혼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죽지 않고 사후 세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 사상과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고요. 혹시나 모르는 이제 사후 세계로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책, 사자해설을 바탕으로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이 사자해설을 같이 묻어주면서 너가 죽고 나서 이러한 이제 코스로 이제 갈 거야. 사후 세계로 갈 거야.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타로 문화적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점성술 발전했고요. 태음역과 60진법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다 보니까 이 범람에 대해서 좀잘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합니다. 측량술, 토목기술, 수학, 기하학 모두 나일강의 범람과 관련 있는 그런 학문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발전했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진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시험 문제 되기 너무 좋죠. 태음역, 태양역, 60진법, 10진법 비교하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쇠기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이제 사용됐던 반면에 이집트 문명에서는 상형 문자를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사용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종이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해설을 한번 볼 텐데 사자해설에서는 죽고 난 사람이 아누비스를 만나러 갑니다. 자, 오시리스를 만나러 가는데, 이 오시리스를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아누비스가 인도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오시리스한테 가면은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내가 그 현생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이집트 문명은 죽고 나서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빌로니아 왕국 볼 텐데요. 이두 가지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분열되어 있던 도시국가를 통일했던 국가가 등장했으니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함무라비 왕때 되게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자, 이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방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법전을 만드는데, 이 법전을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함무라비 법전을 바탕으로 통치를 잘했는데 함무라비 왕 죽고 나서 점점 쇠퇴하더니 히타이트인들이 철제 무기를 앞세워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안정적인 지역에서 다시 혼란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죠. 자, 함무라비 법전 한번 보겠습니다. 25조. 만약 어떤 집에 발생한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간 사람이 재산에 눈독을 들여 훔친다면 그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즉, 재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200조. 200조가 좀 중요합니다. 200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과 신분이 동등한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면 그의 이는 부러질 것이다. 이게 되게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건데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게 202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폭행한다면 그는 공개적으로 소가죽 채찍으로 60대를 맞을 것이다. 분명히 같은 신분일 때는 똑같이 처벌했는데 신분이 높을 때는 더 많은 처벌을 받아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신분 사회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함무라비 법전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사료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자, 가나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대표적인 유산, 지구라트고요. 나의 대표적인 유산은 피라미드입니다. 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는 이집트 문명인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가,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이거는 이집트 문명이라서 틀렸고요. 2번, 사후 세계를 믿어 사자의 설을 제작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 3번, 우르 라가시 등의 도시국가를 건설하였다. 이게 정답이겠고요. 4번, 수메르인들이 건설한 문명이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5번, 히타이트인들에게 멸망당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국가인 바빌로니아 왕국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자면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인데, 이 바다의 동쪽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발전한 문명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해상 무역을 되게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곳곳에 이제 해상 무역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각 지역에 식민 도시라고 하는 걸 건설했다라는 거죠. 자, 이 식민 도시를 지중해 곳곳에서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식민 도시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는 나중에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우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유럽에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돼요. 보통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거는 문자 하나의 의미가 있는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한글이나 영어는 이제 뭐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하지만 조합하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표음 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페니키아인들의 표음 문자가 알파벳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헤브라인입니다. 헤브라인은 기원전 110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교를 창시한 거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특징이냐? 바로 과거에 있는 많은 종교, 그 국가에서는 이제 종교가 어떤 형태였냐면 여러 명의 신을 섬겼어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뭐 번개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신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했던 게 나는 번개의 신을 믿는데 너는 바다의 신을 믿어? 라고 하면서 통일되지 않고 충돌됐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교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그 유일신을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 유일신이 있어요. 그거를 더 갓이라고 부릅니다. 이더 갓의 유대교에서 명칭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믿지 않아요. 오직 신은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어떤 거냐면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파생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크리스트교 발전할 때도 설명할 거지만 이 유대교의 가장 큰 단점은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였다라는 점이에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었고 오직 여호와가 유대인들만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걸 극복했던 종교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게 문명은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전한 문명인데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을 바탕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이들은 되게 잘 성장했는데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됐던 그런 문명입니다. 나중에 그리스 세계 할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거는 인도 문명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되게 발전했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자, 계획 도시인데 도로와 하수시설, 벽돌집, 목욕탕 등이 질서 있게 배치되면서 되게 안정적인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교역하고 그림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인도 문명 사람들한테 한 가지의 단점, 그 재앙이 불어닥치게 되는데 바로 아리아인들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아리아인들은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들은 목축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민족을 의미하는데, 불가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던 그런 민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인더스강 유역으로 침입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점점 확장이 돼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기원전 1000년경에는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원래 인도 문명이 발전하던 지역이 인더스강이에요. 인더스강. 근데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했어요. 그들이 인도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됐고, 점점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갠지스강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중심지는 갠지스강 근처가 좀 되게 발전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때부터 등장하게 됐던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래 인도 문명을 다스리던 그 원주민, 원래 살던 주민들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원주민들은 다수고요. 아리아인들은 소수입니다. 이 소수의 아리아인들이 다수의 이 인도 주민들, 그리고 발달된 문명을 지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치할까 고민이 됐던 것이죠. 일단 첫 번째로 아리아인들이 썼던 거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철기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서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를 사용했어요. 발달된 농업을 통해서 경제력을 확보했고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인도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저항하지 못하게끔 막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힘을 통한 통치는 언제든지 힘이 약해지면 빼앗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내가 좀 정신적으로 지배하지, 장기적으로 지배하지 고민하는 끝에 등장했던 게 바로 카스트제라고 하는 신분제입니다. 자, 이 신분제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 엄격한 신분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크게 메뉴에서부터 보면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할수 있는데, 아리아인들은 바이샤 계급까지 보통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들은 지배를 당한 민족들, 피지배층 혹은 인도 문명의 원주민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브라만부터 보자면 종교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귀족으로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습니다. 바이샤는 일반 평민인데, 아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신분이 쪼개진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지배를 당한 수드라들은 이제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태양, 물, 바람 등 자연 현상을 숭배하면서 이 카스트제를 옹호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황허강 일대 비옥한 황토지대에서 농경과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되게 됐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되게 넓잖아요. 인구도 많고요. 그 이유가 황허강이 굉장히 비옥했기 때문에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명을 지배하는 그러한 국가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나라는 역사상으로 상나라라고 하는 국가인데, 이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성립했습니다. 은허라고 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들은 이 많은 중국인들, 넓은 중국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지 고민하다가 신권 정치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자, 신권 정치는 앞서 설명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말하는 그런 명령들이 내 뜻이 아니고 신의 뜻이야. 혹은 나는 신이야. 라고 하는 신의 힘을 빌려서 통치하는 걸 신권 정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상나라에서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왕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고 그 내용을 갑골문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역할, 뭐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왕이 그냥 설정해버리면 안 믿을 사람이 많으니까 점을 봤다라는 거죠. 점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야, 봐봐. 이건 신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따라줘야 돼. 안 따르면 너네들 신에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의 이제 그런 의지라든지 위치에 좀 많이 의탁해서 정치를 했던 게 신권 정치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갑골문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중국 문명은 여기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갑골문 한번 볼 건데, 갑골문은요, 거북이의 배딱지 혹은 동물의 뼈를 이용한 건데, 점을 치고 그 점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청동솥은요, 제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상나라가

정치를 할때 신권 정치의 면모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기원전 11세기 경에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영토가 너무 넓은데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의 뜻으로 통치하는 게 한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상나라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만이 많아서 멸망을 하게 됐거든요. 주나라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통치 체제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봉건제가 뭐냐면 영토가 너무 넓잖아요. 이 모든 영토를 왕이 직접 다스리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왕족이나 이제 공을 세운 공신들한테 이 지역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잘 다스려. 대신에 내가 필요할 때 너는 나한테 군사력도 보내줘야 되고 곡식도 보내줘야 돼 라고 한 일종의 계약을 맺은 다음에 보낸 거죠. 자, 그러한 형태로 진행됐던 게 봉건제인데 보겠습니다. 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지역에 제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제후는 보통 자신의 가족이나 공신들을 보냈습니다. 이 공신들은 토지와 백성들을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대가로 제후는 왕에게 곡물도 바쳐야 되고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왕에게 바쳐야 되고, 군사적으로 왕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졌던 게 봉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왕과 제후는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즉 첫째 아들 그 라인을 종가라고 하는데, 그 종가 라인을 왕이라고 부르고요. 둘째 아들 이후부터는 분가라고 불러요. 그 분가는 제후 역할을 했다.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봉건제다라고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친척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사촌이나 뭐 사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볼수 있지만 뭐 육촌, 팔촌은 쉽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런 혈연 관계가 약간 희석되게 되는 거죠. 옅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제후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보면은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 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곡물도 바치고 군사적인 봉사를 하면서 왕을 보필해야 되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걸 잘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주나라도 봉건제에서 이제 봉건제 끝에 이제 제후들의 통제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주나라의 봉건제를 물어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도로 확립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말했던 봉건제입니다. 1번, 상을 무너뜨렸다. 상을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했죠. 2번, 은어를 수도로 삼았다. 이건 상나라에 관련된 설명. 3번, 거대한 피라미드를 남겼다. 이집트 문명에 관련된 설명. 지중해 동부에서 발전하였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문명, 헤브라임 문명, 그 다음에 에게 문명. 틀렸고요. 5번, 태양력과 십진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집트 문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면 태음력과 육십진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헷갈리게 할수 있는데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건 이집트 문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명들 각각의 특징을 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는 복습인 거 아시죠? 그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언제나 복습하시고 문제풀이까지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불볕 더위 속 가마솥과의 전쟁. 제철 맞은 옥수수와 사토를 벌입니다. 매일 수천 개가 넘는 옥수수를 쪄내는데요.
1: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0: 찌는 과정도 힘들지만 수확 과정도 힘듭니다. 새벽부터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옥수수대 사이를 누비며 잘 익은 옥수수만 골라 낫으로 베어내는 작업.
2: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에요. 너무 더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
0: 고생한 만큼 맛있게 재탄생하는 옥수수 음식들. 바로 수백 개의 옥수수 술빵을 쪄내는 사람들. 하루 종일 옥수수 술빵을 쪄내고 포장하는 반복 작업이 이어집니다.
3: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0: 한편 여름 별미인 올챙이 육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가마솥과 씨름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저어가며 농도를 맞춰야 하는 고된 과정.
4: 아, 뜨겁죠. 안 뜨거우면 사람이 아니죠.
0: 옥수수로 만드는 전통 황골엿은 철도 없이 인기인데요.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엿을 만드는 사람들.
5: 24시간 동안 한 번 해보게.
0: 평범한 옥수수로 귀한 엿을 만드는 인내의 시간. 그 특별한 맛을 따라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옥수수 산지인 충북 괴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옥수수 수확으로 눈꼽을 새 없답니다.
6: 안녕하세요. 괴산에서 옥수수 농사 짓고 있는 3년차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밭이고요. 여기는 700평 정도 되는 거고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서 8시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7: 지금 이거 옥수수 상태예요. 이 밭의 옥수수 상태이고 이거를 오늘 다 수확해서 삶아서 판매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0: 당일 수확한 옥수수는 바로바로 쪄줘야 하는데요. 가마솥에 장작불로 쪄주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분이요.
6: 여기에서 한 500에서 550개? 그 정도 들어가요.
0: 옥수수를 더 맛있게 쪄내기 위해 장작불이 꺼지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필수. 뜨거운 불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6: 제 사수인 저희 아빠예요. 아빠 안 더워?
5: 아우, 안 더울려고 했어.
6: 근데 왜 불 이렇게 왜 봐야 되는 거야?
5: 화력을 꼭 지켜줘야 돼. 이거는 화력이 약하면은 옥수수 맛이 안 나.
0: 오랜 경험으로 장작을 넣고 불을 다스리는 작업자. 가마솥 앞을 지키는 시간이 곧 옥수수 맛을 완성한다네요. 이제 잘 쪄진 옥수수를 건져줘야 하는데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옥수수 알이 터질 수 있어 적당한 시간에 재빨리 건져줘야 합니다.
6: 너무 잘 삶아졌어요. 딱 봐도 윤기 흐르지 않아요?
0: 하하,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쫀득하고 고소한 옥수수. 여름철이면 꼭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옥수수를 건져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장갑을 겹겹이 끼워도 열기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눈을 뜨기도 힘든 작업 환경.
6: 옥수수가 여름 제철 음식이잖아요. 여름에 나오니까 너무 더운데 이렇게 가마솥에서

0: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1: 그런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수십 년 경력의 아버지 눈에는 아직 서툴기만 한 딸의 작업 방법. 안쓰러움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2: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짝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건져내야 돼.
1: 건져내는 과정에서 옥수수에 상처가 생기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질 때도 다시 담을 때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2: 뭐 어떻게 한 대를 보면 안 됐지만 뭐 배우겠다는데 좀 지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농사라도 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힘든 과정도 결국 딸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0: 신식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입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아빠랑 함께 해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1: 고된 시간을 함께 견디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게 됐답니다. 전에는 온도와 시간, 그리고 건져 올리는 찰나의 순간까지 작은 차이 하나가 옥수수의 맛을 좌우하는데요.
0: 잘 짜진 것 같아?
1: 딸이 삶아낸 옥수수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표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0: 맛있지?
2: 괜찮아. 지금 못했어요. 알려주고 해가지고 몇 번씩 시정을 한 거.
0: 3년 만에 인정을 받았네요.
1: 오늘은 칭찬이 더 달콤한 날이네요. 이제 손님에게 내놓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여기저기서 약속이나 한 듯 손님들이 모여드는데요. 맛이 어떠신가요?
3: 와, 알이 톡톡 터지네요.
4: 연하고 부드럽고 찰지고 맛있어요.
1: 다음 날 일찍 시작되는 농부의 하루. 옥수수 밭에 작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5: 아침부터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0: 옥수수 따러 왔죠. 새벽부터 시작해야지 물량을 다 할 수 있어갖고.
2: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에요. 너무 더워. 너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5: 아, 낮에는?
2: 네.
1: 기온이 너무 올라가기 전 수확을 마치는 게 목표인데요. 저녁 낮으로 잘 염은 옥수수를 선별해 잘라주는데요. 바쁘다고 속도에만 집중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더욱 집중해야 한답니다.
0: 잘못하면 옥수수를 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수분 작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더 바짝 자르면 금방 말라요.
1: 잘 염은 옥수수는 기계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익힌 눈썰미와 손끝의 감각만이 제때 익은 옥수수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2: 옥수수가 알이 촘촘하게 잘 먹였고 네. 사이즈까지 딱 맞아요. 사이즈까지 크기도 저기 하고 딱 맞아요.
1: 오늘 수확해야 할 양은 약 4천 개. 수확 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옥수수 잎 제거가 필수인데요. 자칫 잎에 얼굴을 베이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손을 이렇게 만져도 엄청 따가워요, 여기가. 아... 여기 지금 가시 보이세요?
1: 분주하게 옥수수 밭을 오가는 작업자들은 날카로운 잎 때문에 작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0: 저도 더우니까 마스크 이거 벗을고 싶을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얼굴이 다 끊겨갖고 붉게 일어났어.
1: 옥수수 잎을 제거해준 후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는데요.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옥수수 떼와의 시름. 그런데 수확한 옥수수를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리는 딸.
2: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더 힘든 거야. 이때만은 힘이 있어서 안 돼.
5: 왜요?
2: 땅에다 놨다 하면 두 번 일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1: 아버지의 말에 즉시 옥수수를 자루에 옮겨 담는데요. 아버지의 수십 년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0: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빠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일할 줄은 몰랐어요.

0: 힘든 거야?
1: 일단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고요.
2: 네. 그러니까
1: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 학교 이제 시간에 저는 밭에 있어야 되고.
0: 대견스럽죠. 대견스럽고 하려는 그 노력이 효과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3: 어느덧 햇빛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빠르게 수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수확한 옥수수는 금방 딱딱해질 수 있어 작업 속도가 생명인데요.
0: 당일 수확해서 당일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따가도 내일 보낸다?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3: 장장 2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작업.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더욱더 빨라집니다. 드디어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간.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쉼 없이 흘린 땀만큼 물 한 모금도 더욱 달게 느껴집니다.
1: 시원해. 살 것 같아요.
2: 네, 안에 있을 때 어땠는데?
1: 안에 있었을 때는 갇혀있는 기분이거든요. 옥수수 때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기도 안 통하고 지금 나오니까 탁 트여있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3: 이제부터는 의영 씨가 움직여야 할 시간. 수확한 옥수수를 옮기기 위해 직접 개조한 이양기가 동원됩니다.
4: 어서 가자. 없어? 없어? 네. 없어. 빨리 출발.
3: 이양기가 없었을 때는 직접 어깨에 메고 차로 들어서 나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금 수월해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옮길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마찬가지랍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다행히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수확한 옥수수는 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판매장으로 옮겨지는데요.
2: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작업을 해야 돼요?
1: 네, 해야 되죠. 옥수수가 이제 딱딱하게 말라버리면 판매를 아예 못해요. 그냥 수확을 해서 그냥 아예 말려서 다른 곳에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갖고.
3: 수확할 때 비를 피하긴 했지만 이동 중 비를 고스란히 맞은 옥수수. 물에 흠뻑 젖은 옥수수는 선별 과정에서 손이 더 많이 간다는데요. 옥수수를 일자로 세워 다시 정리하는 작업자들.
0: 오늘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갔으니까 물 좀 빼가지고 밭에서 작업을 해요.
3: 기계의 힘을 빌리지 못한 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 세 명의 작업자가 약 2시간에 걸쳐 옥수수를 가지런히 정렬합니다. 정리를 마친 옥수수. 야, 마치 거대한 꽃을 보는 것만 같네요.
0: 옥수수가 발사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조금 있으면 막 불안해.
3: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아버지. 수확한 옥수수는 가장 먼저 택배 작업부터 하는데요. 택배는 먼 곳까지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껍질째 포장합니다. 택배 포장을 마치자 또다시 옥수수가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옥수수와의 전쟁.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2: 이거 오늘 다 해야 돼요?
1: 네, 오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당일 수확, 당일 판매예요.
3: 두 번째 들어온 옥수수는 찐 옥수수용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바로 쪄내야 해서 손질 과정이 두 배는 더 까다롭습니다. 밑동을 잘라 껍질까지 일일이 벗겨줘야 하는데요.
1: 싸서 한솥 삶아야 돼갖고 12시 점심 전까지는 다 싸서 해야 돼.
3: 가장 중요한 작두 작업은 의영 씨가 맡았습니다. 옥수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작업.
0: 쌀쌀 닮은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3: 한순간의 칼질이 비품과 상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공을 잘라주면 옆에선 다른 작업자들이 재빠르게 껍질을 벗겨줍니다. 옥수수가 쌓여갈수록 작업자들의 피로도 쌓입니다.
1: 너무 많아서 세려보고까지도 안 와. 전 엄청 아파요.
3: 하지만 껍질을 벗겨낸 옥수수는 더 빠르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옥수수 손질이 끝나자 곧바로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딸. 고온의 날씨에 장작불의 열기까지 이중고입니다.
1: 저희 할머니 나이, 아버지 나이 때에는 다 가마솥에서 이렇게 삶아서 드셨잖아요. 그 맛을 고집하려고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하셔요.
3: 작업 방식이 맛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믿는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장작불을 지피는 일이 더욱더 힘들기만 한데요. 보다 못해 직접 나섰습니다.
0: 좋으니까 예. 물로 건조는 잘 안 되죠.
5: 이것만 날씨 이거 부탁할 때는 내가 불을 붙여놓고 쉬지 않고.
3: 수십 년 경력의 아버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1: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우리 아빠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스쳐져요.
3: 유진 씨는 매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커져만 갑니다.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르면 바로 옥수수를 넣어주는데요. 뚜껑을 덮기 전 꼭 천으로 덮어줘야 한답니다.
1: 저희가 장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하려고 위로 여기로만 묻게 하려고.
3: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옥수수 밑동까지 올려주는데요.
1: 옥수수 뒤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맛을 내요. 그래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3: 자연 그대로의 감미료인 셈인데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답니다. 이제부터는 불과의 싸움. 옥수수가 잘 쪄질 때까지 장작불의 세기 조절은 필수라는데요.
0: 바르게 쓰여야지 뭐. 끓어올려야지 옥수수가 맛있어요.
3: 장작불의 세기에 옥수수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과정. 드디어 찐 옥수수가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알알이 여문 찐 옥수수의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2: 좋으세요.
1: 이거 보면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돈이잖아요. 이것보다 그냥 그런,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수확의 기쁨? 그런 좀 기쁨이 많아요.
3: 힘든 하루를 보상받는 순간. 하지만 그것도 잠시.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옥수수를 건져내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뜨거운 가마솥에서 하루 수천 개의 옥수수를 삶고 건져내다 보니 허리 통증과 땀은 기본.
1: 이렇게 따뜻 더운데 무거운 거 이렇게 퍼내는 거 보면 저희 아빠 울어요. 속상해요.
3: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작업. 삶고 건져내는 작업을 수차례 이어갑니다. 장작불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목. 뜨겁지만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옥수수가 다 삶아질 때까지 한눈 팔 새 없이 장작불의 세기를 지켜내야만 하는데요.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0: 와, 땀이 촉촉하네. 지금 여기 뜨고, 여기도 뜨고, 이것까지 다 뜨고 있어. 뜨거운 날은 서로 안 하려고 하네, 서로. 이건 서로 안 하려고 하네.
3: 설상가상으로 손목 통증까지 찾아와 보호대까지 동원됩니다.
0: 아파가지고 여기를 좀 잡아줍니다. 압박 시켜줍니다. 작업할 때 보면 여기가 막 땡겨. 여기하고 여기 어깨.
3: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지만 누구도 이를 대신해주지 않기에 꿋꿋하게 장작불 앞을 지킵니다.

0: 버스 앞에서 찌라가면 어떨 것 같아요?
1: 예? 죽지요.
2: 아니 저는 여기 잠시 서 있는 것만 해도 솔직히 저는 그랬습니다.
3: 어느덧 힘들고 바쁜 하루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옥수수 찐 과정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 시간. 남은 잔불에 구워 먹는 감자가 별미라는데요.
4: 그러니까 냄비로 삶는 것보다 어차피 불도 지금 잔불이 남아있어갖고 여기다가 좀만 해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3: 잔불 속에서 뭉근히 익어가는 감자는 작업자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간식이라는군요.
4: 오!
1: 40분!
3: 구운 감자는 작업자들에게 피로회복제이자 비타민 그 자체입니다.
4: 감자!
1: 맛있다!
4: 맛있다? 야, 이 친구들도 어찌됐든 저희 나라에 돈 벌러 온 거잖아요. 가족들 놔두고 배고프면 서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계속 먹이고 잘해주고 싶어요. 그냥
3: 힘든 일도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알한알 키워낸 정성과 작업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오늘도 맛있는 옥수수가 탄생합니다.
4: 여기 내려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여자인 네가 뭘 하겠어.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빠의 이제 뒤를 이어가면서 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대세전환을 하고 싶어요. 아빠는 좀 쉬시고 제가 좀 더 크게 벌려서 돈 많이 벌어서 저희 가족들 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꿈이.
3: 옥수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물. 바로 옥수수 술빵인데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옥수수 술빵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5: 속초 몇 번 왔는데 줄이 항상 길어서 못 사서 아침에 일찍 왔거든요.
6: 네.
5: 근데 지금도 줄이 이렇네요.
7: 근데 좀 생각이 나서 다시 온 거예요. 진짜로 토요일에 왔다가 오늘 가는 날에 다시 또 온 거예요.
3: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 먹을수록 자꾸 생각난다는데요. 모양부터 눈길을 끄는 옥수수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맛에 오래전 추억까지 소환된다는군요.
8: 폭신폭신하고 너무 달지 않고 엄마가 간식으로 해줬던 가마솥에다 해줬던 그 간식이었고 해서 먹어봤어요.
3: 소박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은 까다롭게 진행된다는데요.
9: 안녕하세요. 29년째 옥수수 술빵을 만들고 있는 안장미입니다. 우리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제 남편이거든요. 우리 사장님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10: 네, 안녕하세요.
9: 이 술빵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치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드시고 남녀노소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빵이에요.
3: 덕분에 옥수수 술빵은 이 시장의 대표 명물이 되었는데요. 최대한 맛있는 식감을 전달하기 위해 빵을 다루는 손기술이 중요하답니다.
11: 밀가루가 판에 붙으니까 판에 붙는 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3: 완성된 술빵은 어떻게 자르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최대한 손은 덜 타면서 형태를 잘 살려 포장하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11: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무게가 한 뭐 5kg 정도 나가는 거라 손목에 부담도 많이 되고 이게 애기 엉덩이처럼 부들부들한데 깨질까봐.
3: 갓 짜낸 술빵을 찜판에서 빠르게 분리해주는 과정. 쉬워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11: 중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병원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있죠.
3: 쪄내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기 때문에 주방에서는 수시로 빵

0: 관측 작업이 이어집니다.
1: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야만이 그 구수한 맛이 있고 그 막걸리 빵의 향이 아주 적당하게 잘 조합이 됩니다.
0: 옥수수 술빵의 핵심은 단연 옥수수 가루. 술빵의 달콤한 맛을 책임지는데요. 자칫 배합을 잘못하면 가루가 고루 섞이지 않아 반복해서 저어줍니다.
1: 옥수수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잘 혼합이 돼야 믹싱이 잘 되고 그룹으로 구수한 맛이 터지겠죠.
0: 잘 섞어준 가루는 바로 반죽기로 이동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야 하는 작업.
1: 엄청 무거워요. 허리 많이 다칩니다. 이거 빼면.
0: 이제 반죽에 들어갈 막걸리를 체에 곱게 한번 내려주는데요.
1: 이스트 대용으로 예, 막걸리가 들어갑니다. 향이 좋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스트는 좀 자극적인 향이 나고요. 막걸리는 자연스러운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0: 이제 준비해둔 반죽 가루에 막걸리를 넣어서 배합을 해주는데요. 막걸리 덕분에 반죽과 동시에 발효가 이루어져서 더 빨리 빵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잘 배합된 반죽은 바로 찜기에 배분해주는데요.
1: 이렇게 해야 좀 빵이 부드러운 게 있고요. 저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빵이 좀 질기죠.
0: 때문에 반죽만큼은 청운 씨가 직접 담당한답니다. 이제 찜기에 넣고 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커다란 찜기 앞에선 늘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1: 진평기를 넣다가 확 밀어져가지고 문틈에 손가락이 껴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뭉그러졌어요.
0: 자칫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건 순식간이랍니다.
1: 손톱까지 완전히 날아갔는데 손톱이 다행히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데 아프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0: 옥수수 술빵은 찌면서도 발효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빵보다 더 오래 쪄주는 게 특징. 드디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되었습니다. 탐스럽게 잘 쪄진 옥수수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1: 잘 나오면 빵 향부터가 찔려요.
0: 쪄낸 후엔 꼭 직접 맛을 보는데요.
1: 좋아요. 아주 잘 나왔어요.
0: 이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님들에게 선보일 시간. 하루 평균 수백 개가 팔릴 만큼 인기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2: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뭐 보통 한 시간씩 기다리신다고 보면 많이 죄송하죠. 놀러 오셨는데.
0: 감사한 마음까지 담아 최대한 빠르게 포장을 이어갑니다.
3: 여보, 식사랑 하시게요.
2: 잘 먹게요.
0: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한숨 돌리는 부부. 술빵만큼이나 꿀맛인데요.
1: 맛있죠. 힘드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2: 군산 새만금 가서 가결 새로 사가지고 갔다가 좀 이따가 한번 해먹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시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는 했는데
1: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네, 그게 또 재미를 느끼게 해주죠.
0: 함께 꿋꿋이 버텨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네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시장. 오후가 되자 작업장 한켠에서는 택배 포장으로 분주한데요. 빵이 마르지 않도록 빠르게 포장해주는 것이 노하우.
2: 내 손 안에서 놀잖아요. 기분 좋아요. 하면 힘든 게 없어요.
0: 인생 2막을 써준 고마운 옥수수 술빵. 힘들지만 매일매일 보람의 연

0: 속이랍니다.
1: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만들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드셔주시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매년 이맘때쯤이면 옥수수 음식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홍천의 한 시장. 바로 여름별미 올챙이 국수인데요.
2: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3: 옥수수요. 노란 옥수수.
0: 국수 틀에서 나오는 모양이 올챙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올챙이 국수. 옥수수 향 가득한 국수에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훌륭한 식사가 되는데요. 척박한 산간지역에서 귀한 한 끼를 책임졌던 올챙이 국수. 강원도 사람들의 삶과 정성이 담긴 향토 음식입니다.
4: 절바지하면 끊어져요. 끊어져서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요. 그래서 수저로 항상 먹어야 돼요.
0: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워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올챙이 국수만의 매력이라는데요.
5: 너무 부드럽고 아주 막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6: 시원하고 가볍고 뭔가 이렇게 산뜻한 느낌?
0: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출근했는데요. 가장 먼저 전날 불려두었던 옥수수를 갈아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올챙이 국수용 옥수수는 전분이 많은 매옥수수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7: 겨울에는 이게 녹말이 쉬지 않으니까 오후에 들어가기 직전에 걸러놓고 가요. 그러면 한 2시간은 빠르거든. 아. 요즘은 이 녹말이 빨리 쉬니까 걸러놓지 못하고 바로 나와서 걸러서 해야 되니까.
0: 곱게 갈아준 옥수수는 채로 옮겨서 옥수수 알맹이에 껍질을 걸러주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7: 옥수수 국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녹말을 내는 거예요.
0: 고운 녹말만 걸러내야 하는 세심한 작업. 총 2시간 가까이 채 걸러내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7: 걸러내야지 국수가 부드럽고 되지. 네. 이 껍질을 걸러내지 않으면 국수가 거칠어서 안 돼.
2: 어머니는 근데 이거 국수를 왜 하게 됐어요?
7: 먹고 살기 위해서.
0: 이제 곱게 걸러낸 옥수수 전분물을 가마솥에 끓여줘야 하는데요. 옛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가마솥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2: 몇 그릇이나 나와요? 대중지나?
7: 100 그릇이나 한 80 그릇은 나올 거예요. 예예. 예. 80 그릇. 네네. 네네.
0: 옥수수 전분은 금방 눌러붙을 수 있어서 끓이는 내내 저어줘야 하는데요.
7: 옛날로 말로 뭐 주걱 대신 젖어주는 기계. 힘이다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노화가 돼가지고 주걱질을 잘 못해.
0: 계속 저어주는 과정을 통해 전분이 물에 균일하게 퍼져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젓는 것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다 끓여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익는 속도에 따라 불 조절은 필수.
7: 30분 끓여서 제대로 죽이 되면 그 뒤에는 이제 뚜껑을 또 꼭 뜸을 들여야 돼.
0: 40분이 지나자 어느새 되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야 할 시간. 처음엔 추눅 씨조차 올챙이 국수가 생소했답니다.
7: 그래 처음에 시집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걸 500원 했거든. 그걸 한 그릇 사줬는데 정말로 못 먹겠더라고. 미끌미끌하게 가질간 안 넘어가. 그래서 못 먹었어. 근데 그걸 내가 하게 됐어.
0: 그렇게 지난 19년간 생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끓여졌나 싶었는데 또다시 주걱질을 시작하는데요.
7: 찰기가 좀 있어라고 끈기가 있어라고.
2: 옛날에는 이거 얼마나 적었어요?
7: 뭐 한 옛날에는 한 많이 졌었지. 한 시간도. 응, 한 시간.
0: 쫀득한 식감과 찰기를 완성하기까지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정성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끓이고 나서야 국수털이 등장합니다.
7: 묵털, 옥수수 국수 뺄 묵털.
0: 옥수수 전분 반죽을 일정한 굵기로 뽑아내줄 국수털. 그런데 국수를 뽑는 시간이 되자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 옆 가게 상인인데요.
7: 올챙이 뺄 기사님. 뽑는 거는 해도 빼는 기술은 없어.
0: 틀 밑에 찬물 대야까지 준비한 후 옥수수 전분을 퍼담습니다. 동시에 국수틀에서는 전분의 압력에 의해 국수가 뽑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신기하네요.
7: 옛날에는 저런 묵틀이 제대로 없으니까 박박하지. 그리고 옛날에 미제 분유 깡통이 이렇게 폭이 넓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로 못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챙이 국수라는 거 모양이 그렇게 나왔어.
0: 과거 틀에서 빠져나온 모양이 마치 올챙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올챙이 국수. 국수틀도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긴 면발의 국수 형태로 뽑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옥수수 전분을 계속해서 퍼내다 보면 온몸이 기진맥진해집니다.
7: 아, 뜨겁죠. 안 뜨거우면 사람이 아니죠. 뜨거워요, 많이.
2: 그런데도 하시는 거예요?
7: 그럼 뭐 해야지, 어떡해요.
0: 그런데 국수틀을 계속 돌려주는데요.
7: 빨리 안 식으면 라면처럼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국수가 망가져. 그래서 이걸 한 줄에 이렇게 길게 한 바퀴 돌려주는 거야.
0: 국수를 뽑아냄과 동시에 차갑게 식혀줘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새벽부터 서두른 덕분에 하루 장사할 올챙이 국수를 모두 완성시켰습니다. 한편 가마솥에는 특별한 간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 전분 누룽지입니다.
7: 누룽지 멋있죠?
2: 우와.
0: 이야, 정말 거대하네요.
7: 옥수수예요. 국수를 니만 내봐요. 이승자 하나 잡고 오세요. 아주 고소합니다.
0: 올챙이 국수를 완성한 후 맛보는 별미랍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사람들. 포장 손님들이 줄을 잇는데요.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마워 푸짐한 서비스는 필수.
8: 싸고 맛있잖아요.
2: 부담이 없어요?
8: 예.
2: 가격이 없어요.
7: 저기요. 5,000원.
0: 수년째 가격이 그대로라는데요.
2: 이건 왜 이렇게 가격이 싸요?
7: 일단은 옥수수가 싸잖아. 원재료가 싸니까. 뭘로 나온다 치고 그냥 내 맘대로 맡기는 거. 네, 앉아보세요.
0: 돈보다 정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는 춘옥 씨.
9: 감사합니다.
0: 덕분에 그 옛날처럼 단돈 5,000원에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답니다.
10: 할머니가 진짜 불때가지고 옥수수 해가지고 진짜 개울에 가서 불때가지고 그거 눌리셔가지고 할머니가 옥수수 해주고 그랬어요. 예, 할머니가.
11: 아, 감사. 잘 먹고. 아우, 너무 좀 맛있었어요.
7: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11: 잘 많이 드세요.
7: 네, 고맙습니다.
0: 손님들의 웃음을 위해 춘옥 씨는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7: 못하지. 맛이 없어 남기고 돈 받기도 미안한데 맛있게 잡수고 가시면 그 기분이 묘하시잖아.
0: 한편 원주 치악산 자락에는 100년이 넘도록 옥수수로 만드는 황골엿을 지켜오는 이가 있습니다. 황골엿이 유명해지면서 사시사철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 이게 뭐예요?
12: 옥수수 갈은 거예요. 마른 걸로 두 번 갈은 거예요, 이게.
2: 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12: 황골엿 만들려고 그래요.
0: 강원도 황골 마을에 전통을 담은 황골엿. 옥수수와 엿기름을 오랜 시간 정성껏 달여 더 깊고 은은한 단맛을 완성합니다.

0: 여기가 옥수수 감자가 잘 되잖아요. 추워가지고 논은 적고 그게 이제 옥수수로 엿해서 팔아가지고 뭐 쌀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거지요.
1: 쌀과 옥수수를 8대 2의 비율로 섞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0: 돼지가 많아가지고 돼지가 먹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옥수수만 가지고 했지, 쌀이 구할 때는.
1: 곱게 간 재료는 솥에 한번 끓여줘야 하는데요. 엿을 만드는 과정은 인내의 시간. 저을 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장시간 솥 앞을 지켜야 하기에 힘을 덜 쓰는 방법이랍니다.
0: 다리에다 고정해놓고 몸만 움직여가지고 물렁이는 팔로 하면 힘이 들어 못해.
1: 몸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게 팔꿈치를 무릎에 붙이듯 고정한 후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춤을 추듯 저어주는데요. 어느새 연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0: 끓으면서 자체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주걱 사이로 갈라지잖아요. 맑은 물이. 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 전분이 당분으로 분해되는 과정. 어느덧 새벽 3시가 됐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작업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제 체에 건더기들을 걸러줘야 합니다.
0: 바가지도 여기 둘 때 튀어올라요. 튀어올라면 눈 쪽으로 많이 튀어요.
2: 그렇게 눈 다친 적도 있어요?
0: 여러 번 경험했지. 그래도 해야 되니까.
1: 연물을 짜내는 일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뒤늦게 아들까지 연 만들기에 합류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함께 엿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된 연 만들기 작업을 달래주는 특별한 음료수. 오랜 시간 정성껏 달여낸 연물 한 잔. 은은하면서도 깊은 단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0: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이거 먹으면 야식 안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에. 든든하지 덥고.
1: 연물로 에너지를 충전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연물을 졸여주기 시작합니다. 약 3시간에서 5시간을 저어가며 정성껏 졸여주고 나면 조청이 먼저 만들어지는데요.
0: 엿은 더 많이 졸이고 1시간 반으로.
1: 조청이 되면 엿이 거의 다 되었다는 신호. 막바지 힘을 내봅니다.
0: 쉬는 바에 그런지 다 돌아갔어요, 반대로.
1: 오랜 시간 엿을 만들며 온몸에도 그 흔적이 만들어졌는데요.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가 해오던 엿을 오래도록 지켜오고 싶었답니다. 이제 농도가 더 진해졌는데요.
0: 가늘게 내려놨지. 이게 된 거.
1: 장장 하루가 걸려 완성된 전통 황골엿.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엿틀에 옮겨 잘 굳혀줘야 하는데요.
0: 엿 다 만들어 놓으면 흐뭇 못하고 힘든 건 잊어버리고 그러죠.
1: 약 2시간가량 굳혀주면 완전한 엿의 모양을 갖추는데요. 이제 마지막 포장 단계에 들어갑니다. 절단기로 일정하게 자른 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포장을 해주는데요. 자칫하면 엿에 흠집이 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0: 정확하게만 고갔다 대면 이렇게.
1: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전통의 황골엿. 이 특별한 맛이 잊히지 않게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엿이 100년이고 몇백 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많이 찾아주셨으면 이어가는데 고맙고 반갑겠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10 관계사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번부터 50번까지의 문항 여러분들은 다 풀고 채점까지 해주셔야 하고요. 오늘도 아주 중요하고 빈출되는 문항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풀어볼 문제는 27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틀리면 다르게 고쳐야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녀의 못생긴 발은요, that has numerous wounds.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 대명사인 거죠. 어떤 발이냐면 수많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처와 그런 부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그녀의 못생긴 발은 show, 보여줍니다. How hard she practiced.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직업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아마 발을 많이 쓰게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문제일까? That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사를 한번 볼게요. has는 that과 짝꿍이 된다. 그런데 that이 가리키는 건 feet입니다. feet은 복수명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has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has를 have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동사가 잘못되었구나. 관계대명사에서 출제될 법한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말고도 그 뒤에 위치한 동사의 수나 시제이다. 그것도 역시나 출제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제가 방금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푼 것처럼 앞에 있는 선행사와 짝을 맞춰줘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못생긴 발이라고 하는 거 정말 막 외형적으로 못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나 부상의 흔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29번이에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은 더 어렵네요. 그리고 바르게 고치래요. 그럴 때는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This costume. costume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날에 주로 입는 복장이나 의상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어떤 직업군이 자주 입는 그러한 복장도 얘기하고, 그럼 이때 이 복장은, 이 의상은 is the same. 같습니다. as 무엇과 같냐면 that he wore last Halloween. 그가 지난 할로윈에 입었던 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that은 쓰이는 게 맞을까요?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지금 선행사가 없다라고 하는 건 해석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아,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라 무엇을 써야 할까? what을 쓰라는 거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that을 what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다시 해보면 그가 입었던 것이라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 혹은 했던 것이라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that이 들어갈 자리에 what을 쓰거나 혹은 what이 들어갈 자리에 that을 쓰고 틀린 걸 고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해석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what이 정답이니까 확실히 하는 것, 했던 것이라고 해석을 넣어보고 자연스러운지를 보면 됩니다. 계속 가보죠. 이번에는 32번을 볼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볼게요. 괄호 안에 관계사 중 관계사가 when, where, how, 관계 부사가 나와 있네요. 하나를 골라 주어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단, 첫 번째 문장을 주절로 쓰라고 하네요. 아하, 그러면 중심이 되는 문장을 먼저 쓰라는 건데, 일단 두 가지 문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 disaster took place that night. Disaster, 재앙, 재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이요, 발생했습니다. Take place는 발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에요. 발생을 했대요.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To see the shooting star that night.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공통된 대상이 있어요. That night과 여기도 that night입니다. 그래서 보려고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심이 되는 말을 바탕으로 이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that night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시간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시간과 관련된 관계 부사를 가지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 적절한 관계 부사는 when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when을 중심으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쓸수 있다.

Disaster took place that night.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어떤 밤에 일어난 거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던 그날 반말이에요 라고 할때 이렇게 that night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된 선행사와 짝꿍이 되는 관계의 부사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다. 계속 가보죠. 자, 이어지는 문제 36번입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이 주어진 문장을 확인을 해볼게요. 우린 항상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 관계사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 The charity will support. 자선단체란 뜻입니다. 자선단체는요, support 할 겁니다. 지원하다, 지지하다, 응원하다란 말인데, 여기서는 지원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지원을 할 겁니다. The orphans, no matter what happens. 잘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no matter what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No matter 다음에 what.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구조인데? 맞아요. 바로 복합 관계사 중에서도 복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맥락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no matter what happens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잘 보면 칸이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는 아마도 눈치 빠른 친구들, happens라고 하는 동사를 무조건 넣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no matter what을 한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이거 바꾸는 연습을 이전에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No matter what, what 뒤에 무엇만 붙여주면 된다? ever를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면 whatever happens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문장의 차이가 뭐예요? 의미는 똑같고요.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위와 같이 말할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다른 구조로 혹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 봐라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말에서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걸 연습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그런 과정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막 무의미하다. 왜 굳이 바꿔야 돼요? 라고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계속 한번 가보죠. 자, 이어지는 문제 37번은 우리말과 같도록 배열을 해야 합니다. 배열하는 건 꽤나 친절한 문제예요. 우리가 딱히 변형할 것도 없고 주어진 말들을 잘 조합만 하면 됩니다. 한번 우리말 문장부터 보죠. 그가 삼킨 커다란 고기 조각이 그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주요한 어법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앞부분을 볼게요. 그가 삼킨 커다란 고기 조각. 그러면 일단 이렇게 끊어본다면 결국 고기 조각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인공을 잡아보면 고기 조각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만들었다입니다. 고기 조각은 어떻게 영어로 쓸수 있을까요? 그러면 커다란까지 이렇게 묶어서 한번 잡아본다면 a large piece of로 시작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meat이라고 하는 고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커다란 고기 조각. A large piece of meat. 자, 여기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바로 동사를 쓰기에는 어떤 말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가 삼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나타낼 때는 관계사를 통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가 삼킨, 그라고 하는 주어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he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아주 기본적인데 him이라고 하는 목적격을 고른 친구들, 안 됩니다. 그래서 he 다음에는 삼키다라고 하는 동사를 골라줘야 돼요. 삼키다, swallow라고 하는 표현. 여기서는 과거형이니까 swallowed. 그러면 우리가 찾은 대로 일단 a large piece of meat, 커다란 고기 조각인데 어떤 고기 조각? he swallowed. 그가 삼킨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요.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made. 동사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그를 질식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목적어,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단어 choke까지 쓰면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보죠. A large piece of meat. 이게 문장의 주인공인데 문장의 주인공도 얼마든지 수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품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이어지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이에는 어떤 말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주어 동사처럼 보이는 게 나왔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한번 끊고 이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커다란 고기 조각인데 어떤 조각? 그가 삼킨 커다란 고기 조각이 made, 만들었습니다. 이제 main 동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him, chuck라고 하는 뒤에 필요한 부분까지 넣어준다면 정답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때 그가 삼킨이라고 하는 우리말 해석을 보고 아,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 절이겠구나라고 빠르게 잡아내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해석을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했어요. 역시나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는 니은 또는 리을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자, 계속 가보죠. 38번입니다. 언론은 가족이 불법으로 돈을 번 정치인을 비난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주어와 동사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언론이 문장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비난했다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언론은 영어로 무엇일까? Press입니다. The press. 비난했다, 비난하다는 영어로 criticize. 비난하다, 비평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비난했다. The press criticized. 그러면 누구를 비난했는지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문장을 완성해야 할 때는 뒷부분에 어떤 말이 나올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할 때는 무엇을 봐야 할까? 앞에 있는 말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해야 하는 말이 있거나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동사인 거예요. 비난했다란 말이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를 비난했는지, 무엇을 비난했는지 그 대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 대상이 바로 목적어인 거고, 정치인입니다. The politician까지 찾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족이 불법으로 돈을 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치인이라는 말을 설명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의 정치인, 그의 가족인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까?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활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whose 다음에는 그의 가족인 거니까 가족에 해당하는 말, family를 써주고, 그리고 돈을 번 거예요. made money, 돈을 벌었는데 illegally, 불법으로 돈을 번 거죠.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면 the press, 언론은요, criticized, 비난했습니다. the politician, 정치인을 비난했는데 끊고 관계되면서 나왔죠. 그 의라고 지금 의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정치인의 가족이 무엇을 한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불법으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뉴스 기사나 뉴스 어떤 방송으로 접한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정치인에 대한 어떤 뉴스가 쭉 나올 때 이렇게 불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할때이 문장을 영어로 쓸 때는 어떤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9번입니다. 그 꽃병을 누구나 그것을 볼수 있는 그 탁자 위에 놔라. 꽃병을 놔라를 나와 있어요. Put the vase. 자, 그러면 이제 그 꽃병을 놔라인데 이 사이에 누구나 그것을 볼수 있는 그 탁자 위에 놔라.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중심이 되는 말을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Put the vase. 그 꽃병을 놔라. 그러면 어디에 놓라는지 장소, 위치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탁자 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On the table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볼까? 누구나 그것을 볼수 있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완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그것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말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연결하는 것도 괜찮아요. Everyone, 누구나 can see it. 그것을 볼수 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Where, where. 우리가 배운 걸 떠올려 보면 관계 부사이고 장소에 해당하는 선행사 뒤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where를 넣어줄 건데 어디에 넣어줘야 할까? 탁자 위에라고 할때 탁자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를 놓는 장소 위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보면 on the table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떤 탁자 위냐면 그곳은요, where everyone can see it 이라고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관계 부사를 써야 하는 것이다. 그 앞에 위치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결국 탁자 위에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뒤에 where를 써주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죠. 우리는 무엇부터 완성했어요? Everyone can see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남아있는 where의 위치를 생각해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무언가 생각이 잘안 난다라고 하면 일단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완성해 놓고 남아있는 말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생각을 하면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꼭 지금 정답에서 제시된 것처럼 순서대로 on the table, where, everyone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문장을 완성한 다음에 남아있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예쁘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40번부터는요, 조금은 더 어려워집니다. 배열하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형태를 좀 바꾸는 것들도 나올 거예요. 40번부터 보죠. 그는 그의 가족을 위해 요리할 때는 언제나 행복을 느낀다. 무엇 할 때는 언제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 여기 지금 주어진 말도 나와 있죠. whenever라는 복합 관계부사를 써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feel happy 누가 feel happy 한 거예요? 그죠. 그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he feels happy라는 말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해 요리할 때는 언제나라고 하는 제가 지금 괄호 안에 넣은 이 말은 whenever라고 하는 복합 관계부사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의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거요. 누가 요리하는 겁니까? 그가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문장의 주인공은 he이고요. cook을 쓸때 3인칭 단수주에 맞춰서 s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거니까 his family 앞에 어떤 말을 써줘야 할까요? 전치사를 써줘야 합니다. for를 넣어서 he feels happy. 그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whenever he cooks for his family. 그의 가족을 위해 그가 요리할 때는 언제나 말이에요. 그럴 때 언제든지 행복합니다. 라는 거고, 우리 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모습, 그러면서 막 웃는 모습 떠올릴 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관계. 부사가 쓰였는데 복합관계부사가 쓰였다. 어려울 거 없이 할 때는 언제나라고 하는 이 말을 중심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41번. 더운 날씨 때문에 due to hot weather라는 말은 나와 있어요. 그 뒷부분을 채워야겠죠. 나는 밖에 전혀 나가지 않았는데 그건 정말 잘한 것이었다. 아이고, 숨 찹니다. 문장이 길어요. 나는 밖에 전혀 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먼저 쓸 거고, 지금 커마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말의 쉼표는 왜 넣은 걸까? 그건 정말 잘한 것이었, 잘 생각한 것이었다 해서 그건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상황,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쓰라는 거구나. which가 보입니다. due to hot weather, 나는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I never 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go out을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I never went out. 그런데 그건 잘 생각한 것이었다. 좋은 생각이었다. 커마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comma which. 그리고 그게 좋은 생각이었다. 이런 맥락으로 쓰려면 이번에도 과거 시제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를 활용해서 I never went out. 나가지 않았는데요. comma which. 그게요. was a good idea. 잘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comma which예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comma which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comma which는 대화할 때, 말할 때도 많이 쓰여요. 그러면 어떤 의미이다? 앞에 있는 말을 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말로도 날씨가 더웠거든? 그래서 내가 안 나갔는데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이 영어로 말할 때도 comma which를 써서 그냥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42번. 우리는 그가 어떻게 여기서 탈출했는지 궁금했다. 주어와 동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우리는 we고요. 궁금했다. 동사죠. wonder를 쓸 겁니다. 과거형일 거예요. 그래서 we wondered.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탈출했는지는 how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쓸 수가 있겠죠. how를 쓸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의 주인공 그가이니까 he를 쓸 겁니다. 탈출하다라는 건 escape from이라고 하는 나와 있는 표현을 쓸 건데 역시나 과거 시제이니까 escaped from 그리고 여기서라고 하는 말 here를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We wondered.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how he escaped from here라고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주어진 말을 바탕으로 하나씩 조합하다 보면은 쉽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자, 이어지는 문제 43번부터 45번은 심호흡 한번 할게요. 만만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정답이 3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장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봐야겠죠. Many of her friends

Many of her friends. Many입니다. 그러면 그녀의 친구들 중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복수 명사가 문장의 주인공인데, 이렇게 I've met은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주어이고요. 동사를 쓸때 단수 동사 쓸수 있을까요? 아니요. 복수 동사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A가 바로 잘못되었어요. 찾았습니다. Was를 무엇으로 바꿔줘야 할까? 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was를 were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문장에 주인공이 나와 있는데 이 주인공이 명사이다 보니까 관계대명사절로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을 때 결국 핵심이 되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게 바로 A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볼 것인가? B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B는 괜찮나? November is the month. 11월은 달입니다. 자, 그런데 which가 쓰였어요?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Many Americans celebrate Thanksgiving Day. 자, 여기서 질문. 뒷부분에서 혹시 어법상 빠진 부분이 있나요? 빠진 부분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많은 미국인들이요, 기념을 합니다. 축하를 해요. Thanksgiving Day를요. 자, 목적어까지 나와 있어요.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밑줄 친 which 자리에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뒤에 어떤 말을 써줄 건데, 앞에 위치한 이 말이 선행사가 the month, 시간과 관련된 선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which를 when. 자, 또는 조금은 더 응용을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중에서 골라야 할 때는 여기서는 그걸 생각을 해야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자, 이제 또 어디로 가볼까요? 한번 2로 가보겠습니다. 100 degrees is the temperature. 온도입니다. 100도는 온도인데요. 어떤 온도냐면, which water starts to boil?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자, which가 가리키는 건 the temperature인데, 이 뒤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요. 자, 그 말은 어떻게 바꾸라는 걸까? which를 where 또는 at which와 같이 관계 부사나 혹은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꾸라는 거고, 자,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The temperature라는 말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이 완전하다라는 거고, 관계부사로 적절하게 바꾸거나 혹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적절한 전치사를 활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46에서 48번입니다. 밑줄 친 A에서 F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몇 군데 있대요? 세 군데 있대요. 그래서 앞에서 푼 것처럼 똑같이 그 부분을 찾아서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 C를 볼 겁니다. Whatever much she tried. 벌써 의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간에 그녀는 그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whatever much는 맞나요? 아닙니다. whatever 대신에 이 much와 짝이 되는 자연스러운 복합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however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어지는 걸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볼 거냐? D로 가볼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은요, 그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What she could watch the sunrise. 의미가 또 이상해요. 왜일까? 그녀가 일출을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겠죠. 지금 어디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볼수 있는 곳을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죠. 장소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하는데, what이 들어가는 순간 하는 것이죠. 해석이 어색해져 버립니다.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요? what을 where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볼수 있는 곳을 말해 주었다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자, 이제 어디로 또 가볼까요? 한번 F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that she experienced that day. 이번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니, forget 다음에 that이 나오는 거 왠지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요. 그녀가 경험했습니다. 그날 무엇을 경험한 거죠?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that 앞에는 선행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거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맞지만 것이라고 해석을 하며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앞에 선행사가 나오지 않는 was로 바꾸라는 거겠죠. 그래서 F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 that을 was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그날 경험했던 것을요. 라고 이렇게 것으로 해석을 해준다. 그래서 that을 무엇으로? was로 바꿔주면 된다. 자, 이제 4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건에 맞게 문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꿈꿔오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일단, 그것은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조건을 보면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단어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문장 전체를 8단어로 쓰는데, that이라고 하는 말을 주었어요. 그것은 해당할 것 같죠?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that was not 혹은 wasn't 단어의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이거겠죠. 그녀가 꿈꿔오던 일 혹은 꿈꿔오던 것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완성해 줄수 있을까? That was not 혹은 that wasn't 그 뒤에 was로 시작을 해주고 문장의 주인공 she를 써줄 겁니다. 그리고 have a dream of를 어떻게 활용해 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She had dreamed of. 왜 여기에 have를 넣으라는 걸까? 과거 완료를 쓰라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합니다. 왜? 지금 have가 여기 쓰여서 그냥 has라고 해버린다. 그럼 시제가 맞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과거시를 써주었다라는 건 꿈꿔왔던 일처럼 과거 완료를 나타내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dream of까지 넣어준다면 was not what she had dreamed of라고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볼 수가 있다. 자, 어떤가요? 이번엔 주관식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관계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복습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워크북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볼 거고요. 오늘 푼 문제는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만점한 국어 4학년 1학기를 여러분과 함께 게임하듯이 함께 달려볼 겁니다.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깊이 있게 읽는다. 이게 뭘까? 이야기를 아주 깊이 감상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깊게 깊게 감상하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다, 달다, 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맛있는데? 무엇으로 만든 거지? 재료를 보기도 하고, 어떻게 만든 거지? 조리법을 또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음식을 더더더 맛있게 감상하고 먹을 수가 있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야? 주인공이 누구야? 끝! 이게 아니라, 이야기를 더 깊게 깊게 깊게 파헤쳐가면서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더 재미있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저는 게이머 공기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기템이 무엇이냐? 공기템은

바로 짜잔 이겁니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공기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기템은 짜잔 갈등이에요. 갈증이 아니에요. 갈등이에요. 자, 갈등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갈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껴보고 싶죠? 갈등. 갈등이란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가 너무 밋밋하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 중에 충돌도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엔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 갈등은 반드시 해결되게 마련이다. 자, 그 과정을 보는 것이 바로 이야기를 읽어가는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템 갈등을 생각하면서 교과학습을 쭉 훑어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에 해엄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해엄이라는 이야기를 읽을 건데 공기템이 뭐였어요? 갈등이었죠. 자, 도대체 등장인물들이 무엇 때문에 충돌하느냐,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해소가 되느냐,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읽어 나가시면 돼요. 오늘 할 일이 많아요. 빨리 갈게요. 깊은 바다 한 귀퉁이에 작은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항상 이야기는 맨날 행복해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이 행복이 깨져야 재밌는 거예요. 모두 빨간 물고기였대요. 딱 한 마리만 홍합 껍데기처럼, 홍합 알죠? 아주 새까맸답니다. 이 까만 물고기는 헤엄을 잘 쳤어요. 무리에서 제일 빨랐어요. 자, 이게 바로 능력이죠. 이야기에서는요, 이렇게 능력을 알려주면, 얘가 무리에서 제일 빨랐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발휘할 거야. 예, 이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이 헤엄이었답니다. 이게 원래 외국에서 만들어진 동화거든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 제목 보면 재밌어요. 스위미. 우리는 해석해서 헤엄이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몹시 사납고 배고픈 다랑어 한 머리가 물살을 헤치고 쏜살같이 다가왔어요. 자,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인 거예요.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야기가 재밌다니까요. 자, 어떤 굉장히 사납고 배고픈 다랑어예요. 이 다랑어가 뭘까요? 말하자면 고등어과예요. 그러니까 고등어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 다랑어를 보통 우리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참치! 참치예요. 맛있겠다. 자, 참치 한 마리가 물살을 헤치고 쏜살같이 다가왔어요. 던던. 작은 물고기들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자, 보세요. 벌써 충돌이 일어났죠. 대립이 일어났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헤엄이만 달아날 수 있었어요. 왜? 빠르다고 했으니까. 헤엄이는 바닷속 깊은 어두운 곳으로 도망쳤어요. 어때요?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이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죠. 자, 읽는 우리들은 재밌지만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은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바닷속은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했고 요리조리 다니며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는 사이에 헤엄이는 다시 행복해졌대요. 자, 무지갯빛 하늘하늘 해파리도 봤고요. 여기서 본 게 뭐예요? 해파리 봤고 또 물지개꾼처럼 집게발을 들고 기어가는 가재도 봤어요. 물지개꾼처럼? 뭐지? 자,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물을 지게에다가 이고 커다란 통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지게에다가 매달기도 하고 손으로 들었단 말이지.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 같아요? 가재의 집게손 같다 이 말이야. 자, 여기 보면 집게발이라고 했죠? 집게발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지개꾼처럼 집게발이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실에 스르르 끌려가는 듯한 낯선 물고기들과 달콤한 사탕 같은 바위에 무성하게 자라는 물풀도 봤어요. 몸이 너무 길어 꼬리가 있다는 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바다장어도 봤네요. 자, 그리고 바람에 한들거리는 야자나무 같은 분홍 말미잘도 만났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헤엄이는 행복해졌다는 것이지. 하지만 갈등은 아직 도사리고 있어. 왜? 그 다랑어가 또 올 수 있으니까. 헤엄이와 다랑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헤어미가 다랑어를

괴롭혔다. 다랑어가 해어미를 따돌렸다. 해어미가 다랑어를 피해 도망쳤다. 행복하게 어울렸다. 함께 바닷속을 구경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하죠? 3번입니다. 이 도망쳤다라는 것은 바로 갈등 때문이죠. 자, 우리 오늘 공기템 갈등 꼭 기억하시고, 기억을 통해 기억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교재를 한번 더 보세요. 기억이 뭐였지? 하고 꼭 찾아보셔야 돼요. 기억을 통해 다랑어의 성격을 바르게 파악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다랑어는 쏜살같이 와서 확다 먹어버렸다고 했죠? 사납고 무섭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찬이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혼자 달아나 어두운 곳으로 도망친 해어미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 아까 어땠다고요? 슬펐어요. 그렇지. 동료들도 죽었으니까 무섭고 외로웠겠죠? 자, 글 2에서 해어미와 갈등하는 관계의 인물은 누굽니까? 갈등은 뭐라고요? 충돌, 대립. 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요. 누구예요? 바로 2번 다랑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바위와 물풀 사이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 있는 작은 물고기떼를 봤어요. 해어미의 친구들과 꼭 닮은 물고기들이었죠. 얘들아, 우리 함께 헤엄치고 놀면서 신기한 것들 구경하자. 그랬더니 안돼, 큰 물고기한테 몽땅 잡아먹히고 말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숨어 있었다는 거죠. 작은 빨간 물고기들이 대답했지. 그렇다고 마냥 숨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 무슨 방법을 생각해 내야 돼. 해어미가 말했어요. 자, 어떤 방법, 수라는 건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라마 같으면 이랬겠지. 생각해 내야 돼. 그러면서 짜잔, 다음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이제부터는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혜어미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이윽고 혜어미가 말해서, 그래! 좋은 수가 있어! 그러면서 꾸궁! 이러겠지? 우리 한대 모여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자, 방법이 이거 뭐예요? 한대 모여서 헤엄을 치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그럼 헤엄 치냐? 제일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래. 자,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요. 어떻게? 제일 큰 물고기 모양. 자, 해엄이는 작은 빨간 물고기들에게 서로 바짝 붙으랬어요. 자기 자리에서 헤엄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 그러면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커다랗게 바깥에서 보면 보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물고기들이야. 여기가 다. 물고기들 한 마리 한 마리 다 모여서 바깥에서 보면 커다란 물고기처럼 보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작은 빨간 물고기들이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이루며 헤엄칠 수 있게 되자, 해엄이가 말했어. 내가 눈이 될게. 자, 지금 빨간 커다란 물고기란 말이야. 해엄이는 무슨 색깔? 검정 색깔이라 그랬지, 홍합처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자기가 혼자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정말 눈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작은 물고기들은 상쾌한 아침에도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도 마음껏 헤엄치며 큰 물고기들을 쫓아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랑어가 왔어. 다랑어가, 이번에도 내 먹이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고 왔어. 왔는데, 나보다 더 커. 알고 봤더니 사실은 작은 물고기인데 그거 볼 겨를이 없어.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가겠자.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갈등이 어떻게 된다? 없어졌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갈등 해소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짜잔, 재밌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갈등을 해소하게 한 원인이 뭘까요? 바로 작은 물고기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빨간 물고기들이 숨어 지내는 까닭 무엇이었나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힐까 봐. 이 글에 나타난 해어미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해서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해어미는 일단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하죠. 굳세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자, 성격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해 줄수 있는 역할을 만들었어요. 자, 일단 성격은 굉장히 용기 있다. 도전적이다. 한번 해보자. 이게 도전적이죠? 자, 어떤 역할을 해줬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빨간 작은 물고기들을 돕는 역할을 해주었다. 자, 여기 돕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돕는 역할과 반대되는 역할이 뭐예요? 갈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되겠죠? 여기서는 다랑어가 되겠습니다. 해어미와 빨간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를 쫓기 위해서 어떻게 도왔을까요? 일단 헤어미는 내가 눈이 될게 라고 했고, 빨간 그 작은 물고기들은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이루어서 헤엄을 치게 되었습니다. 즉, 헤엄이와 이 물고기들은 서로 돕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면 여기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갈등하는 관계냐, 도와주는 관계냐, 이 말이죠. 이렇게 관계를 잘 파악하고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야기를 빠르게 읽을 수 있다. 오히려 깊게 생각하느라고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인물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아, 이게 돕는 인물이구나, 갈등하는 인물이구나. 자, 이야기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갈등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점점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를 쓰라고 했으라고 했으니까 나와 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머니의 시험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벌써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보여. 시험이 나왔잖아요. 시험 그냥 딱 생각만 해도 별론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바로 갈등이 주는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길거리에 갔어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갈등 요소가 땅 하고 나타나야 돼. 그래야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왔어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 본대요. 그러면, 어? 무슨 시험일까?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러면서 재밌잖아요. 재미없다고? 아니야. 시험이 좀 있어야 학교 생활에 긴장감이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자, 이 갈등이라는 것은 긴장감을 줘요. 자, 긴장감. 그러면서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선생님의 시험. 이거보다 이게 더 무서워. 어머니의 시험?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섣달 추운 새벽. 섣달이 뭐예요? 자, 잘 모르겠죠? 이럴 때에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전이 옆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힌트가 여기 있죠? 한 해가 저물어 간대요. 즉, 한 해가 마무리된다, 끝나간다. 아하, 몇 월? 12월이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우리 달력 쓰는 것처럼 그런 달력이 아니야. 그 달의 모양을 보면서 1월, 2월, 3월 이랬단 말이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력이란 말을 씁니다. 음력. 음력 12월을 우리는 섣달이라고 합니다. 예, 음력이에요. 추운 새벽, 추운. 예, 겨울이니까 춥겠죠. 석봉은 스승께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온몸이 꽁꽁 얼듯 추운 날이었지만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추운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리운 사립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서 떡을 썰고 있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문 밖으로 비쳤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주인공 누구예요? 석봉이죠. 자,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 작별하고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어머니!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소자가 뭐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이런 말이에요. 뭐? 내 아들이라고? 아, 그럴 리가? 자, 보세요. 소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라고? 어이구. 이럴 텐데 이 어머니 조금 이상해요. 아들이라고? 가만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아들은 성공해서 명필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기로 맹세하고 한양으로 떠났는데 겨우 보세요. 3년 이나가 아니에요. 겨우 3년 만에 명필이 됐단 말이냐? 자, 명필이 뭘까요? 명필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잘쓴 글씨. 자, 아주 이름난 글씨란 뜻이고요. 또 하나, 그 글씨를 쓸수 있는,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명필은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네, 어머니, 제가 명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명필로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다, 이 말이죠. 한양 장안에서는요, 저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제가 효자,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어디 보자. 들어오너라. 이랬겠어요? 아이고, 그래, 들어와. 이게 아니라, 그래? 일단 들어와. 이랬겠죠. 자, 어머니는 3년 만에 본 아들인데도 조금도 반가운 기색 없이 싸늘한 얼굴로 이 석봉을 맞았습니다. 자, 석봉이 저를 올렸지만 받는 둥 마는 둥 하였어요. 전혀 반가운 기색이 없다라는 거죠. 자, 반가운 기색. 여기서 팁 하나. 반,

우리 뉴스나 어떤 기사를 보면, 가수 누구누구, 뭐,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내다. 팬들, 반색, 막 이래요. 반색이 뭐지? 반색은요, 반가운 기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반색이라고 합니다. 석봉이 고향집을 3년 동안 떠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돈 벌어오려고? 아니죠. 어디 갔나, 어디 갔나. 한양에서 공부하여 명필이 되려고 3년간 공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4번. 기역에서 리을 가운데에서 가리키는 인물이 다른 하나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가져왔지만 여러분은 항상 교재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자, 가리키는 인물이 다른 하나, 기역이죠? 네,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스승이라고 안쓸 거예요. 기역을 쓰겠습니다. 소자, 내 아들, 석봉은 모두 석봉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한양에서 석봉에게 일어난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자, 사람들이 석봉을 명필로 인정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3년 만에 아들을 만난 어머니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3년 만에 만났어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싸늘한 얼굴로. 그래, 들어와, 일단. 이렇게 했죠. 그럴 리가 없는데. 벌써 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3년 만에 명필이 되었다니 장하긴 하구나. 그럼 어디 붓과 종이를 꺼내어 내 앞에서 한번 써보아라. 대신 나는 떡을 썰겠다.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붓과 종이를 꺼내서 내 앞에서 한번 써봐. 나는 너는 글쓸 동안 나는 떡을 썰게. 이거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대사입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홍길동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물어보려면 이거, 너 이거 대사 알아? 물어보면 돼요. 너는 글씨를 쓰거라. 나는 떡을 썰겠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어머니는 석봉이 준비를 끝내자 호롱불을 훅 꺼버렸어요. 자, 석봉이 깜짝 놀랐죠. 제가 한번 잘 써볼게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탁 나간 거야. 아까 추운 새벽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어머니,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머니, 왜 불을 끄십니까? 글씨를 어떻게 쓰라고요? 놀랄 것 없다. 네가 진정 명필이라면, 글씨를 잘 쓴다면, 어둠 속에서도 글씨를 잘쓸수 있을 것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게 아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요, 어둠 속에서 석봉은 글씨 쓰고요, 어머니는 떡을 썰었답니다. 한참 뒤 불을 켜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어머니가 썬 떡은 쭉 고르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래떡을 썰잖아요? 그럼 가래떡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그 어둠 속에서도 고르게 쫙 썼다는 거예요. 나는 안 고르네. 자, 그런데 석봉의 글씨는 어때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에 삐뚤빼뚤 볼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쓴 거지. 글씨. 이렇게 쓴 거죠. 지렁이처럼. 그쵸? 자, 석봉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불을 끄니까 내 글씨가 왜 이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놀라지도 않고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이게 3년이나 공부한 명필의 글씨란 말이냐? 뭐 이렇게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럴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불을 끄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는데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어미를 가엾게 여긴다면 이 길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라.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여, 즉 관리가 되는 시험에 합격해라 이 말이죠. 집안을 일으키는 명필이 되어라. 지금 당장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 풀고요. 어머니는 석봉이 명필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망가진 붓을 쓰게 한건 아니죠. 호롱불을 끄게 했죠. 자, 그래서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기호를 쓰라고 하면 기호를 쓰셔야 돼요. 말잘 들어야 돼요. 시험 칠 때는. 다음 인물의 생각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한석봉. 불을 끄면 글씨를 제대로 쓸수 없다. 진정 명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글씨를 잘쓸수 있다. 자, 한석봉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머니는 무슨 소리야? 그렇게 글씨를 잘 쓴다면 어둠 속에서도 잘쓸수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고향집에 돌아온 석봉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정리해 써볼까요? 이런 서술형은 굉장히 그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흐름을 생각해본다면, 무엇을? 흐름을, 이야기에 흐름을 생각해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기템이 뭐예요? 갈등이죠? 자, 이 갈등은 어디에서 빚어진 거예요? 석봉이 집에 왔어요. 거기까진 괜찮죠? 그런데 어머니가, 야, 우리 시험 보자! 이랬어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하는 거죠. 그쵸? 자, 불 끄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어머니가 이기셨어요. 자, 이런 일들이 석봉에게 일어난 거죠. 자, 이 일어난 일들이 바로 뭐예요? 갈등이죠. 아, 그래서 나중에 석봉이 다시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일어난 일, 즉 갈등거리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어머니가 호롱불을 끄자 석봉은 어둠 속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를 썼다. 예,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정리할 때이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등 요소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어머니가 석봉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있어라. 내 옆에서 나잘 모셔라. 이게 아니었죠? 바로 예, 명필이 되어라. 과거 급제해라. 집안을 일으켜라. 이거겠죠. 하룻밤만 어머니 곁에서 자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럼 제가 갈게요. 근데 마음 약해질까봐 당장 나서라. 이렇게 된 거죠. 끝내 석봉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동구 밖을 벗어나는 것을 봤어요. 즉, 마을을 벗어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추운 새벽길을 걸어 한양으로 되돌아가는 석봉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어이구, 내가 그걸 실력이라고 뽐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해야겠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했다. 이게 뭐예요? 갈등이 샤라랑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충돌이 없어졌으니까. 그쵸?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추운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하고 선생님이 맞아주셨죠. 자만하였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됐다. 벌할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느니라. 하고, 그 제자를 열심히 이제 뭐랄까요? 위로해 준 것이죠. 석봉이 한양으로 돌아와 스승님께 부끄럽다고 말한 까닭이 뭘까요? 자, 석봉이 한양으로 왔어요. 스승님께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자, 이랬어요. 자, 명필이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떡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떡도 못 갖고 왔어요. 뭐 이건 아니잖아요. 글씨 쓰기 대회에서 장원 못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고 돌아와서 스승님보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이 문제를 만드신 선생님들이 아주 고심하셔서 재밌게 만든 오답들이죠. 자, 정답은 뭐예요? 자기가 자만했다. 예, 자만한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 석봉이 크게 될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인물의 됨됨이를 보면 이 인물이 갈등을 해소시킬 인물인지 아니면 갈등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인물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석봉은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글씨를 잘, 아직도 못 쓰는 거구나, 라고 인정했죠. 자, 이 자신이 명필이라고 자만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석봉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뒷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석봉은 도대체 누구냐? 한석봉이에요. 자, 들어보셨어요? 한석봉. 원래는 한호지요. 예.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네로라는 아주 죄에 가는 명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뭐도 있냐면요. 석봉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아니 이 저기 공기템 게이머가 공기템 게이머가 글씨를 아주 잘 써. 뭐안 써도 잘못 써도 좋아. 막 썼어. 그러면 누군가가 나이 글씨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공기템체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분의 그 체가 글씨체가 얼마나 유명한지 석봉체라는 말도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분이 어느 때 분이냐면 조선 선조 때 너무나 글씨체가 좋아서 명나라에서까지 유명한 그런 글씨체를 갖고 있는 분이란 얘기죠. 그분의 그 명필이 어디에서 나왔다?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여기서. 예.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를 하시오. 자, 흐름을 파악하려면 먼저 갈등이 일어나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이 어떻게 된다? 해소가 된다. 네, 해소가 된다. 이 흐름을 쫙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됩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차례를 보고, 그 다음에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이런 흐름을 보면 이야기를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고요. 앞뒤 내용을 통해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한다. 아까 대표적으로 섣달. 이거 잘 모르겠는데. 국어사전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 뒤의 내용을 잘 보면 섣달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어떻게 될까요? 한양으로 돌아온 석봉은 굳은 결심을 하고 공부에 전념했다. 이건 끝부분인데. 여기다가 무조건 가. 석봉은 한양에서 사람들에게 명필로 인정받고 3년 만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석봉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고 글씨 쓰라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합격을 했는데, 우리 석봉은 합격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한양으로 석봉을 다시 돌려보냈죠. 자, 그러면은 나가 그 다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 돌려보냈어요. 자, 돌려보내서 다시 석봉이 공부에 전념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이야기 속 인물들의 관계에는 도와주는 관계와 갈등하는 관계가 있다? 아니, 아니. 갈증하는 관계가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갈등은요, 인물들 사이에 충돌이에요. 대립이에요. 자, 그럼 갈증은 무엇일까요? 갈증에는 이거만 한 것이 없죠.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특히 좋아하던 이야기들의 유형이 있나요? 뭐 가령 추리소설을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삼각관계 이런 이야기만 좋아했다든지 저도 좋아하던 이야기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다 건너 낯선 세계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디세이아, 걸리버 여행기, 모비딕, 보물섬 뭐 많잖아요. 저는 그런 모험담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가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여행가보다는 모험가나 탐험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여행도 그런 여행이고요. 그래서 살면서 이 흥미를 가졌던 인물들 중에 모험가나 탐험가가 유독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로아 라문.

아문센,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밟은 인물이죠. 어렸을 때 이 아문센이랑 영국의 해군 장교 로버트 스콧이 누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하는지 이렇게 경쟁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외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모험가 탐험가들은 굉장히 많죠. 뭐 마젤란, 허드슨, 제임스 쿡, 리빙스턴.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여섯 탐험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지의 영역을 개척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공통점은 이겁니다. 전사, 실종, 피살, 병사, 동사 전부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집이 최고야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근데 여행가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떠냐면요.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이들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 그런 여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험에는 다른 뜻도 있잖아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하는 여행도 이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는 게 겁이 나거든요. 불안하고요.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제가 가진 이 직업에서 조금의 희망을 찾자면요.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저만의 모험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이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성체라는 책에서 쓴 문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만든다는 것은 돛을 짜거나 못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게 사회에서 여행가로 살아가고 있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어떻게 해야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각자가 품고 있는 낭만과 호기심에 살짝 불을 지펴주는 거죠. 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설렘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야 주변에 충분히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여행 이야기는요. 저의 모험담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요. 북대서양의 페로제도이고요. 여기서 나눌 이야기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호기심입니다. 페로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먼저 위치부터 보면요. 아주 낯선 곳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영국 사이에 이 북대서양 한가운데 있거든요. 제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8개 작은 섬들의 모임입니다. 국가로 보면 덴마크령이긴 한데요. 자치령이기 때문에 정부, 화폐, 국기, 축구팀 전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5만 명쯤 되고요. 모든 섬의 면적을 전부 합쳐도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유럽 대도시의 풍경도 페로제도에선 전혀 볼 수 없는데요. 단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이 페로제도엔 에스컬레이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럽이라고 해도 이 현대 문명의 중심부랑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아, 저는 진짜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 봤을 때부터요. 완전히 저를 위한 세상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이 두꺼운 구름 속을 딱 비행기 타고 뚫고 내려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저와 페로제도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어쩐지 북유럽 신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엘프가 사는 섬에 착륙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페로제도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은 그냥 계속 산책만 하면서 이 멍하니 풍경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섬 풍경이 정말로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거대한 절벽들이 바다 위로 솟아있고요. 언덕 사이엔 작은 마을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습니다. 또 집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페로제도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인데요. 나무 벽에는 이 방수를 위해 가지고 검은색 타일을 이렇게 칠해놨고요. 지붕에는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두껍게 잔디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럽냐면요. 갑자기 안개가 끼고 푸른 햇빛이 나왔다가 또 금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페로제도에선 하루에 사계절을 다 만날 수가 있다. 아, 근데 저는 그 변덕스러운 날씨조차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장소에 오면요. 내가 원래 살던 세계의 감각이 금방 희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정말로 동화 속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풍경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예, 트레라니파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절벽 끝머리까지 올라가면은 바다 위에 있는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검푸른 바다가 거칠게 파도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잔잔한 호수가 마치 거인의 찻잔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저는 저녁 8시쯤 이곳에 방문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는 9시 넘어 늦게 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몰도 봤고요. 그때 이제 잔디에 이렇게 드러누워가지고 해지는 모습을 천천히 구경했는데요. 이 바람도 워낙 시원하고 파도 소리도 좋고 정말 너무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페로 제도를 찾은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사실 이 풍경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먼 북대서양 끝에 섬까지 오게 된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바로 퍼핀이라는 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 퍼핀은 북대서양 절벽에 사는 바다새인데요. 이게 좀 펭귄이랑 닮긴 했는데 펭귄은 아니고 오히려 오리랑 이제 가까운 동물입니다. 근데 이 퍼핀이 굉장히 독특한 게 부리가 알록달록한 데다가 막 아이라인까지 그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도 바다의 광대라고 불리고요. 제가 처음 이 새의 존재를 알게 된 건요. 전에 아이슬란드 여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퍼핀을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념품샵 이런 데 가니까 막 열쇠고리, 침대, 베개 막 이런 게 다 퍼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만 남겨두고 있다가 이번 여행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퍼핀이 아문센의 남극점이었던 거죠. 미리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페루 제도에서도 서쪽 끝에 붙어있는 미키네스 섬이 퍼핀의 주요 출몰지더라고요. 미키네스는 인구가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저는 일부러 이 미키네스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를 탔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배가 떠나고 나면은 이 당일치기 여행객들은 당연히 전부 섬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여기는 뭐 숙소 같은 게 뭐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퍼핀과 저만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밤을 이렇게 꼬딱 샌 거는 아니고요. 다행히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은 섬에서 캠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뒤편 언덕에 텐트를 이렇게 딱 쳐놓고 천천히 해가 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때 텐트 안에 누워서 퍼핀을 기다리고 있던 제 기분을 서술하시오. 설렘? 두근거림?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20점짜리고요. 가장 큰 기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던 감정은요.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만약이라도 퍼핀이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면은 저는 지금 이 새 한 마리 보겠다고 이 북대서양 외딴 섬까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이 여행을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엄청난 시간도 썼고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에너지도 소비했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퍼핀이 안 나타난다? 아, 이게 헛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진 한 장이라도 못 건져가면은 그 손해가 너무 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는 게 벌써부터 민망하기도 하고요. 웃긴 일이죠. 저는 직업 여행가로 살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좀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특히나 한국에 있는 시간에는 더해요. 왜냐면은 사실 좀 부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나이 35 먹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직업이 여행가라는 게요. 그런데 고백하자면요. 이거는 저의 오래된 불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여행 이야기로 돈을 번 게 대학교 4학년 때부터니까 이제 이 여행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행가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 때 하던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난히 잘 졸업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주변에서 이제 여행도 다녀왔고 졸업도 했으니까 뭐 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이런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막막하고요. 우선은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는 하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우연히도 이 대학교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상 받고 졸업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행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인터뷰 기사가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게 되면서 사람들 반응을 수백 개씩 막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봤던 반응들이 저한테 힘을 준 그런 반응들은 절대 아니고요. 보통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제가 제 주변에서 듣게 되는 조언들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다정하고 상냥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조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긴 해도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향 위주로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 격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굴까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안정적이 못한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온 거죠.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확신 속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을 낯설게 느끼지는 않고요. 굳이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그냥 이 여행가의 삶을 선택한 그때부터 불안이랑 계속해서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퍼피는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봤으면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겠죠. 오후 9시 드디어 저는 카메라를 들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서 마침내 마주하게 된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도 아니었고요. 그냥 온 천지가 퍼핀인 거죠. 대충 세도 수천 마리가 넘는 퍼핀떼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서 퍼핀을 보기 위해서 엎드려서 절벽으로 기어갔어요. 바람 때문에 날아갈까 무섭기도 했고요. 그냥 다가가면은 뭐 도망칠 것 같기도 했고요. 풀이 축축해가지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이때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든 이 근사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야겠다. 이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기분이 무척이나 특별하고 신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몰입하고 있는 순간인 거죠.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던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때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감동으로 충만했고요. 세상에 저 하나뿐인 것 같았어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는 퍼핀밖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절벽 너머 바다는 그냥 끝없이 북극으로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아마 저는 이런 순간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내가 하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진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자유로운 순간들이거든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냥 세상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애정으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죠. 언젠가 인생이 마칠 때가 돼도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끝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저는 여행이 끝이 났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여행을 반복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많은 여행들을 했는데요. 뭐 이스터 섬에 가서 모아이 석상도 봤고요. 갈라파고스에 가서 바다사자랑 수영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으로 가득한 지금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고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두 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많아지는 게 고민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점점 더 겁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불안이라는 거를 꼭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오히려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이고요.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험을 많이 하게 될수록 호기심이랑 자신감은 잃어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결국 불안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어야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궁금해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 장면에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호기심과 자신감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여행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돌이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에 빠져서 우리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그 실력을 쫙쫙쫙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무엇을 할 때요? 영어 책을 충분히 읽을 때요. 제가 그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는 거에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랑 어떻게 이야기가 확실히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늑대의 입장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재미있게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정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정말 유용한 그런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를 귀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 gum.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You'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 gum, I said.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0: his might. Wally! No! Stop! I shouted. But like I said,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1: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원래는 나쁜 늑대인데 지금은 다정한 늑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 이야기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gum. 왈리는 열었습니다. 이 왈리가 바로 그 늑대이죠. 늑대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걸어갑니까? 이제 이 풍선껌 불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풍선껌 불기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어야 되겠죠. 무엇을 열었습니까? 그의 통을 열었습니다. 무슨 통이냐면 바로 풍선껌 통을 이렇게 열었는데 clam, he frowned. frown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였습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clam아, did you eat my last piece? 네가 나의 마지막 이 풍선껌을 먹은 거야? 씹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clam, 즉 I,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I said라고 했을 때 I거든요. 이 I, 즉 clementine, 바로 이 동물의 종은 닥순트, 이 소시지 개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You a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gum. 네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맞죠? You are not the only one. 네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야. Who loves bubblegum. 풍선껌을 좋아하는 게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그 유일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늑대는 아니야. 맞죠? 나도 좋아해.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We figured.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Figure이라는 게 생각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figure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로 이 I라는 그 닥순트라는 그 다리가 짧고 몸이 긴 이 개와 그 다음에 이 늑대 왈리라는 늑대와 이 둘이 지금 풍선껌 불기 연습을 하러 헤드폰을 쓰고 운동화를 신고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에 풍선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부는 연습만 하는 이 풍선껌 부는 연습만 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이게 이 이야기, 이 스토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한 거죠. 왈리가 여전히 연습할 수 있다고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이 candy shop, 즉 이 사탕 가게, 거기에 껌도 팔겠죠. 이 사탕 가게에 걸어가는 그 길에 여전히 연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Bobbing, Bob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 Bob 같기도 하지만 이 Bob이라는 게 까딱거리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Our heads, 우리의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along to our music, 우리 노래에 따라서 이렇게 흥이 나니까 우리 지금 헤드셋에서, 헤드폰에서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서 머리를 까딱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그 캔디샵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 부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로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so off we went라고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bobbing 이렇게 아,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 제가 곧 말씀드릴 거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동시에 일어날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나라는 것이죠. 맞죠?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e walked home. 그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Talking on the phone. 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화기에, 맞죠? 전화기. 저는 이렇게 사실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자, 전화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누군가가 통화하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He walked home. 그대로 쓰세요. 이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그 문장은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집으로 걸어가는 동시에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여기 ing를 쓴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0: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분사구문 만드는 거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서 뭐뭐뭐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 원래 중심이 되는 그 행동이나 활동을 적어준다. He walked home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동시에 하고 있는 곁들여서 하게 되는 행동에 ing를 붙인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 전화해야 되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집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은요. She sat by the window. 그렇죠. 그녀는 앉았습니다. 창문 옆에 앉았습니다. 맞죠? 그녀는 창문 창가에 앉았는데 뭐 하면서 창가에 앉아 있었냐면 바로 reading a book. 아,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reading a book. 그러니까 이게 창가에 앉아 있는 게 중심 활동이에요. 근데 그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앉아서 책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she를 써주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에 접속사와 주어가 있었지만 다 생략을 하고 무엇을 한다? 동사에다가 ing만 붙여준다. 그러면 뭐뭐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 표현하기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 문장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하게 되는 그 동작에다가 ing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이 사이에 있었던 접속사. 두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접속사와. 그 다음에 누가 전화해야 되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앞에 있는 he이기 때문에 두번 적어주지 않습니다. 생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ng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We stop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뭐 하려고 멈췄냐면 to admire. admire이라는 것은 우와, 감탄하다 혹은 감탄하며 바라보다. 감탄하며 보는 것이도 혹은 구경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며 바라보려고 우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탕 가게로 가다가 근데 무엇을 감탄하며 바라보냐 하면은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그렇죠. 이 아기 돼지 삼 자매입니다. 아기 돼지 이새 자매의 이새 돼지 자매의 새로운 집들을 구경하려고 잠깐 멈춘 거예요. 그 누구냐면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근데 이새 자매는 누구냐면 Poppy와 Piper와 Penny라는 거죠. 이세 마리의 돼지는 were sisters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은 뭘 했냐면 who did everything together 모든 것을 함께한 자매였습니다. It was no surprise.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뭐가 놀랄 일이 아니었냐면,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여기 Tulip Lane이라고 하면 대문자로 써져 있죠. 이게 거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Tulip Lane 거리라고 하면 되겠죠. Tulip Lane을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집을 다 함께 지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함께 하니까 이렇게 딱 열맞춰서 이 거리에 집세 채가 이렇게 쪼름이 있는 거. 이게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 gum.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You'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 gum, I said.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It was no surprise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우선 멈췄습니다. 우리 아 이게 웃음이 자꾸 새어 나와요. 우리는 우선 멈췄어요. 뭐 하려고? 감탄하며 보려고, 즉 구경하려고. 첫째인 파피입니다. 파피의 집을 보려고 잠깐 멈췄어요. 근데 파피의 집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which was made of straw. 그렇죠. 이 지푸라기로, 지푸로 되어 있었어요.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파피의 집을 보려고 잠깐 멈췄거든요. 근데 이 집을 보니까, 이, 맞죠? 파피의 집을 보니까, and had,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채소 정원을 앞에 가지고 있었어요. 즉, 텃밭을 가지고 있었던.

0: 그 집 앞에 오니까 텃밭이 있었다는 것이죠. While he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왈리는 지금 풍선감을 씻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풍선감 부는 연습을 하는데 하필 무엇을 하는 거예요? 파피의 집 앞에서 하는 것이죠. 파피의 집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지푸라기로. 느낌이 오시죠? 즉, 이 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풍선감 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왈리는 눈을 감았고요. 심호흡을 했고요. 이렇게 왜 풍선감을 세게 불어야 되니까 and exhale, exhale이라는 것은 바로 내쉬다, 숨을 내쉬는 것이죠. With all his might, 온 힘을 다해서 might이라는 것이 추측을 나타내는 그 조동사 might도 있지만 might이라는 것은 힘. 그래서 might, 온 힘을 다해서 숨을 내뱉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Wally, no, stop, I shouted. 내가 소리쳤습니다. Wally, 아니야, 멈춰. 이렇게 소리를 친 것이죠. But like I said, 그런데 내가 말한 것처럼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Wally의 눈은 이렇게 감겨 있었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즉 이 Clementine이라는 개가 안 돼 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왈리는 눈을 감고 후 불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요. Elvis,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죠. 이 Elvis 가수가 was crooning, croon이라는 것은 노래하다. In his ears, 왈리의 귀에다 대고 이 헤드셋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no, stop, 왈리 이렇게 막 소리를 쳐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후 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파피의 지푸라기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맞죠?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그리고 그는, 즉 왈리 늑대는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푸라기 첫째의 집을 부수려고 후 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풍선껏 부는 연습을 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지푸라기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무너진 것이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Wally! No! Stop! I shouted. But like I said,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rown, Brown,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Figure, Figure,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Admire, admire.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Might, might. She pushed the door with all her might. Exhale, exhale.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Fall down. Fall down.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매우 매우 중요한 figure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e figured it was too late to go out. 우리는 뭐 했다? 오늘 글에 나왔던 그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각하다, 판단했다. 우리는 생각하거나 판단했다. It was too late to go out.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igure이라는 게 이 생각과 관련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He figured out how to fix the bike 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figure out 했답니다. How to fix the bike. 아, 자전거가 고장 났나 봐요. 자전거를 어떻게 고칠지 알아냈다. figure out이라는 것은 알아내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해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Time figured strongly in the plane. Time, 시간이라는 것은 figure 했답니다. 어떻게? 강하게 figure 했답니다. In the plan, 이 계획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강하게 figure 했대요. 그래서 figure이 어떻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영향을 미치다. 아, 시간은 아주 크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In the plan, 어디에? 어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어떤 그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뭐가? 시간이. 그래서 figure은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독특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점왕 단원평가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1단원, 그리고 사회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여전히 함께 같이 공부하는 중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단원평가 2회식을 함께 풀어보고요. 특히 국어는 하나의 단원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수행평가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문제는 풀어 오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문제만 집중적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교재 1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 연결된 문제인데요. 자,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시된 시는 웃음 참는 나무입니다. 자, 이 웃음 참는 나무 어떤 시였었나요? 그렇죠. 바로 감각적 표현이 사용된 아주 아름다운 시였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웃음 참는 나무. 3번 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자, 우리 3번 나무 가지에 이 꽃이 필랑말랑 하는 이 모습을 웃음보따리에 비유해서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한입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막 꽃이 필랑말랑한 그 모습이죠. 자,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아, 이 따뜻한 이봄 햇살 때문에 꽃이 이제 막 필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았던 웃음꽃, 푸하하하. 마구 터트려 놓겠다. 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러분들 꽃이 쫙 꽃봉오리를 열고 피죠. 자, 이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볼까요? 이 시의 제목이 웃음 참는 나무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시의 제목이 웃음을 참는 나무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주변에서 나무가 웃는 거본 친구 있나요? 그렇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나무가 웃는 걸 본다? 아마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흔치 않은 일일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글쓴이는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 다른 것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겠죠. 자, 그럼 무엇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나요? 그렇죠. 이 꽃봉오리가 막 이렇게 열릴까 말까 하는 그 장면을 마치 아 진짜 너무 웃긴 걸 보고 아막아 웃겨 막 근데 웃음을 막 크게 내면 안될것 같은데 막 웃음을 참고 있는 이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쉽게 정답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3번. 꽃이 막 피어나려는 모습이 웃음을 참는 모습과 닮아서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만지는 느낌을 표현한 감각적 표현을 시에서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자, 손으로 만진다? 이 부분을 딱 떠올리니까, 진짜 손으로 약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어떤 거였나요? 자, 우리 간지럽힐 때 무엇을 이용하죠? 그렇죠. 손을 이용하죠. 간질간질간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간질간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감각적 표현의 느낌을 알맞게 말한 친구, 자, 누구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살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적 표현이었죠? 아진이 볼까요? 자, 웃음소리를 푸푸푸라고 표현해서 웃음을 참는 모습이 더 생생했어. 그렇죠. 우리가 막 웃기 직전에, 아, 막 웃음이 막 터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빵! 푸하하하가 아니라 푸푸푸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웃음을 참죠. 자, 그 모습 우리 아진이 잘 설명했습니다. 현철이 볼까요? 터질 듯말 듯이라고 생생하게 표현해서 새싹이 트는 모습이 그려졌다. 오잉. 여러분, 이 시는 어떤 시였죠? 3번 나무 꽃봉오리가 필랑말랑 하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자, 이 새싹 이야기 아니죠? 현철이는 다른 시를 보았나 보네요. 자, 현철이 X. 자, 그럼 우리 수연이 볼까요? 봉긋봉긋이라고 생생하게 표현해서 산의 모습을 더잘 떠올릴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 이 봉긋봉긋이라고 하는 건이 꽃봉오리의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자, 우리 수연이 역시, 무슨 시를 읽었을까?
자, 수현이 역시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맞게 말한 건 누구예요? 그렇죠. 아진이가 되겠죠? 자, 이번에 4번,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줄이에서 폴짝폴짝 발 걸릴라 조심조심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살짝살짝 뛰어올라 사뿐사뿐 땅을 밟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시를 읽어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맞아요. 마치 줄넘기 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우리 줄넘기 하는 모습을 우리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기역 리을 가운데서 줄넘기 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 기호 두 가지 써보는 건데요. 자,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느껴지도록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줄넘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표현한 건, 자, 바로 그렇죠. 살짝살짝. 막 살짝살짝 그 뛰는 모습, 사뿐사뿐 그 내려밟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요,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엔 5번 볼까요? 자,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낭송을 하려고 하나 봐요. 자, 이 계획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빙글빙글을 노래하듯이 읽는다. 자, 이 부분을 보고 노래하듯이 읽는다?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서 알맞지 않은 거 1번. 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듯이 읽는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는 여러분들, 노래하듯이 여러분들, 리듬이 있게 시를 읽어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듯이 읽는다는 건 이걸 리듬이 씨 읽는다는 거예요. 그냥 빙글빙글.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빙글, 빙글.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표현이 살아나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노래하듯이 읽는다 맞고요. 2번 볼까요? 신이 난 마음을 담아 활기찬 목소리로 읽는다. 그렇죠. 자, 알맞은

목소리예요? 3번. 사뿐사뿐을 읽을 때 목소리의 크기를 사뿐사뿐! 여러분들 이렇게 또박또박 크게 크게 읽으면 정말 그게 사뿐사뿐의 느낌일까요? 아니죠. 되게 뭔가 쿵쾅쿵쾅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뿐사뿐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자, 따라서 우리 3번 알맞지 않습니다. 자, 4번 역시 발 걸릴라 조심조심 조심조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소리를 작게 해야 되겠죠. 조심조심. 자, 5번 볼까요? 폴짝폴짝을 끊어 읽어서 줄을 뛰어넘는 느낌. 자, 폴짝, 폴짝 이렇게 하면 정말 껑충, 껑충 이렇게 줄넘기 뛰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4번, 5번 역시 알맞은 설명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볼까요? 자, 6번부터 8번은 우리 여러분들 글을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글을 읽어보니까 델이 나무 마법사를 만났나 봐요. 자, 근데 깊은 고민에 빠졌대요. 자, 그리고 나서 델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델 모양을 만들어준 거니까 진짜 델은 아니겠죠? 자, 레오야, 이거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자, 마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꼭 델이 생길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대요. 아, 그러니까 가짜 델을 줬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자, 이게 델 생길 거야. 자, 이렇게 희망을 불어 넣어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신이 난 레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친구들은 그 델이 가짜라는 걸 아주 단박에 알아버렸죠. 자, 그래서 레오는 슬퍼졌어요. 그래서 물에 젖으면 사라진다고 분명히 나무 마법사가 이야기했는데 델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수의 물로 녹여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어떤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읽기 문제는 꼭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이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꼼꼼히 이 선택지를 글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글 속에 이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 레오는 가짜 대를 호수에 숨겼다. 아니죠. 가짜 대를 호수에 녹여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X. 자, 2번. 마법사는 레오에게 진짜 델을 만들어 주었다. 진짜 델이었나요? 아니죠. 델 모양의 가짜 델이었죠. 자,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요. 3번. 친구들은 레오의 델이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레오가 속상해했죠. 4번. 마법사는 레오에게는 델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아니에요. 델 생길 거야. 간절히 바라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5번. 마법사는 자신이 만들어준 델이 물에 젖으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호수에 실망한 레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짜 델을 녹였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볼까요? 자, 상황에서 레오가 느끼는 마음 알맞게 이어봅시다. 자, 한달음의 마을로 온 레오. 자, 이게 델 받고, 가짜 델 받고, 야, 나델 드디어 생겼다 하고서는 왔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렇죠. 신났겠죠? 자, 그런데, 아, 너그 가짜잖아. 가짜임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슬퍼졌겠죠? 그래서 2번은 1번과 연결을 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표정과 몸짓에 어울리는 인물, 누굴까요? 자, 불쌍하게 여기는 표정. 자, 줄기를 손처럼 내미는 몸짓. 아,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대를 만들어줬던 누가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나무 마법사. 자가 바로 이 표정과 몸짓에 어울리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10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가에서 말하는 아이가 억울한 표정을 지은 까닭. 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자,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떨어뜨린 게뭔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억울한 표정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거 잘 가지고 있었는데 너네가 나 놀래켜서 떨어뜨린 거잖아. 어때요, 여러분들? 자, 친구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서 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난 이런 표정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 5번인 거 찾을 수 있고요. 자, 10번 볼까요? 자, 나의 상황에서 엄마의 표정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를 까닭과 함께 써보는 겁니다. 자, 나를 한번 볼게요.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자, 엄마가 어떤 표정을 하면서 이 말을 했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어떤 상황,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이거 걱정되는데, 자, 이런 걱정되는 표정으로 여러분들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되겠죠. 자, 근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 초록불 켜졌어도 여러분들 왜 양옆을 살펴봐야 되죠? 맞아요. 초록불이 켜졌지만 그래도 달려오는 차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까닭은 뭐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10개의 단원평가 문제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수행평가를 준비하러 가볼까요? 수행평가는 1번부터 3번까지 세 문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를 읽고서는 지금부터 이제 물음에 답해 볼 거예요. 자, 웃음 참는 나무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시를 보고 우리 1번, 꽃봉오리들의 모습을 터질 듯말 듯, 웃음보따리라고 표현한 까닭. 우리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마치 꽃봉오리가 그 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내가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 모습, 터질 듯말 듯한 그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 꽃이 막 피어나라는 모습과 웃음 참는 모습 두 가지를 제시해주면서, 나타내주면서, 이게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장면을 상상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골라 시의 장면을 상상하여 써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죠? 여러분마다 무엇을 선택할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은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선생님은 바로 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시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선생님은 이 봄이 와서 이 3번 나무 가지에 꽃봉오리들이 막그 열리는 그 모습들을 이 시를 읽으면서 상상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상상한 내용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내용 자체가 정답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면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볼까요? 느낌을 살려서 이 시를 낭송할 때 낭송 계획을 보기와 같이 써보는 것입니다. 자, 낭송 방법. 자, 몸짓을 하면서 낭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낭송 계획을 세웠는데 막 손으로 간지리는 이런 모습, 몸짓을 할 거다. 그리고 목소리 크게 줄일 거다. 자, 이렇게 낭송 계획을 세우는 건데, 자, 이건 역시 낭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돌림 노래로 부르면서 낭송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푸하하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큰 소리로 여러분들 웃으면서 읽는다. 그리고 돌림 노래는 여러분들 뭐예요? 자, 돌림 노래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부르는 그러한 노래의 형태죠. 자, 그래서 또는 뭐 친구와 함께 이렇게 내가 먼저 시 읽고 다음 친구 읽고 자, 이런 식으로 읽어볼 거다. 자, 이 낭송 방법에 맞는 계획을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국어 1단원 수행평가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 여행이에요. 자, 책을 막 후루룩 뒤로 넘겨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 107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쪽에 가보시면 우리 단원평가 2회 문제가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다 피셨나요? 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원평가 2회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장소로 알맞지 않은 것,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장소. 그러면 어디를 볼수 없을까? 자, 먼저 들, 산, 공원, 도서관.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 장소지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장소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모둠은 장소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에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것이기 때문에 4번 모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2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이곳은

학교 놀이터 등과 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 의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의미가 의미하는 곳 어디일까요? 우리 1강. 마지막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만점왕 미션을 드렸었죠. 그 미션의 정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죠. 장소죠. 자, 근데 이게 장소가 맞는 게 맞나?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장소를 다른 곳에다가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사람들은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장소를 이용한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죠. 자, 장소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학교 공부하고 병원 아프면 가고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장소가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몸의 감각을 이용하여서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을 떠올린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를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라, 정우, 미연이가 각각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소라,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니까 시골에 놀러 갔던 일이 생각나. 아, 그렇구나. 자, 이 시골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한 이 경험. 어떤 걸 통해서 떠올렸어요? 귀뚜라미 소리,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생각해냈군요. 자, 따라서 우리 소라, 알맞게 말한 친구가 되겠죠? 자, 우리 정우 볼까요? 소독약 냄새가 나니까 병원에서 주사 맞았던 일이 생각나. 아, 킁킁. 냄새를 맡아서 떠올린 거 맞습니다. 자, 우리 미연이 볼까요?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니까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던 일이 생각나? 오래된 책과 체육관? 조금 뭔가 거리가 멀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알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체육관에서는 오래된 책 냄새보다는 어떤 냄새를 더 맡기 쉬울까요? 그렇죠. 킁킁. 땀 냄새를 여러분들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오래된 책 냄새를 맡는다? 그럼 이건 어떤 장소에서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책이니까 도서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우리 미연이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소라와 정우니까 2번이 되겠죠. 그럼 이어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험과 느낌을 떠올릴 수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 장소를 찾는 문제인데요. 지난 주말 이곳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셨다. 맑은 공기를 마셨다고? 아,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 같았다. 자, 근데 올라갔대요? 어떤 것보다 조금 높은 곳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이제 확실해질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무서웠어. 그래서 이곳에 다시는 안 가려고. 자, 어떤 것보다 높은 곳인데 엄청 너무 높은 곳도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장소, 들, 산, 바다, 공원, 학교 중에서 높은 곳,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 장소 하나밖에 없네요. 어떤 곳일까요? 그렇죠. 바로 산이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2번, 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떠올리기 위한 방법. 자, 한 가지 아니에요? 몇 가지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자,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첫 번째, 감각적인.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니까 도서관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와 같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을 떠올릴 때는 일기나 사진 같은 것도 이용해 볼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일기나 사진을 살펴본다든지 또는 몸의 감각을 이용한다 또는 우리 주변을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한번 살펴보면서 아, 맞아. 이 장소에서는 이런 경험 있었지라는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 내용들, 방법들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 하면 요걸 떠올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 장소에서의 경험은 모두 같다?

다르다. 같은 장소여도 사람마다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자, 그럼 경험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 역시 어떻다? 그렇지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함께 공부했었죠? 자, 그 내용 잘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장소에서의 경험에 따라 그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은 다양하다. 그렇죠. 다양합니다. 자, 니은 볼까요? 같은 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도 같다. 삑. 자, 이걸 옳게 바꿔보십시오. 자, 어떻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어야 좋을까요? 그렇죠. 느낌도 같은 게 아니라 느낌?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디귿. 사람들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그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 기억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8번 이어진 문제인데요.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위와 같이 장소를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인데요. 자, 우리 놀이터, 문구점, 영화관, 공원. 자, 요렇게 여러분들 장소 이름, 장소 모습, 장소에 대한 설명을 적었네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예쁘게 접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표현 방법으로 알맞은 것 바로 접는 책 만들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8번 볼까요? 위와 같이 장소를 표현한 걸 보고 알 수 있는 점. 자, 우리 알 수 있는 점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장소 나와 있고 장소의 모습 또는 장소에서 내가 했던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그림을 좀 더 추가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느낌도 이곳에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한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장소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어요. 경험을 알 수 있으면 이 곳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리는 방법을 알맞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1번, 모든 장소를 다 그린다. 선생님이 모든 장소를 다 그릴 필요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그렇죠. 모든 장소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자, 모든 장소 다 그리려면 여러분들 정말 너무 힘들걸요. 팔 아플 거예요. 자,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내가 가본 장소 중에서 좋았던 장소,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장소가 아니라 특정 장소들만 그려도 된다. 자, 2번, 모르는 장소는 상상해서 그린다. 아니지요. 상상해서 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경험한 장소, 실제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 그리시면 돼요. 3번, 가장 먼저 장소 주변의 모습을 그린다? No,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 중심이 되는 장소를 여러분들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오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X, 잘못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3번, 장소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표현한다. 보고 느낀 거 모든 것 다 표현하려면 여러분들 다 그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X. 5번. 중요한 장소, 자주 가는 장소, 잘하는 장소를 그린다. 그렇죠. 자, 이런 장소들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 장소를 좀 그려주면 여러분들 되겠죠? 마지막엔 생각과 느낌까지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제 10번, 11번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변의 장소 그린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위의 가나의 공통적으로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돼요. 자, 아파트 있는지 봅시다. 아파트, 아파트, 네, 아파트 둘 다 있네요. 자, 모수천, 모수천. 자, 모수천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모수천이 있나요? 없군요. 아하,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있는 장소 아닌 거 2번 모수천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1번 볼까요? 위의 가나를 비교하여서 알 수 있는 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는 곳의 모든 장소를 그렸다. 정말 모든 장소를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장소를 그렸다면 우리 두 친구가 같은 주변의 장소를 그렸으니까 모두 다 똑같은 장소들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아니죠. 있는 장소도 있고 없는 장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알맞지 않고요. 2번, 호근이는 우리 집을 중심으로 그렸다. 호근이 그림 볼까요? 자, 우리 집을 중심으로 그렸다면 우리 집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근데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집이 아니네요. 그렇죠.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가운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길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희망초등학교를 또 중심으로 나와 있네요. 아, 그럼 호근이는 희망초를 정말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가운데 그린 행정복지센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중심으로 그린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자, 3번. 같은 장소를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지요. 4번. 지은이와 호근이가 좋아하는 장소. 같다? 여러분들, 이 장소 같은 거? 아니죠. 다 내가 그린 장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역시 알맞지 않고요. 5번 각자 그린 모습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장소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장소들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인데요. 자, 살펴보면 같은 장소라도 각자의 무엇과 느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죠. 바로 경험이 되겠죠. 자, 이 각자의 경험과 또는 생각, 느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걸 존중해야 되지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1단원, 그리고 사회의 1단원의 중단원 첫 번째를 함께 끝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최종 미션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의 최종 미션은 감각적인 표현을 살려서 여러분만의 짧은 시를 써 보십시오. 자, 내가 잘못 쓰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짧아도 좋아요. 감각적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2강 함께 공부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3강 수학 1단원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 영양소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렇게 소화된 영양소를 작은 창자에서 흡수한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자,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들 작은 창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온몸의 세포에게 공급을 해주는 과정인 이 순환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심폐소생술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네,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먼저 깨우고 주변과 119에 알리고 심장을 누른 다음 심장 자동 제세 동기를 사용하는 이렇게 네 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중요해서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은 1년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생존율이 무려 3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으로 알려진 이 심폐소생술은요. 자, 과연 왜 해야 되는 것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일까? 이거를요.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순환과 관련지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순환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궁극적인 질문을 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 두 번째입니다. 과연 이 순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뛰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순환 과정인데요. 왜 심장이 뛰어야지만 우리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심장이 멈추면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순환이 중요한 것일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도요. 우리 친구들 세포호흡으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세포호흡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세포호흡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포호흡의 결과 발생하는 물질들이 있었죠? 바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었는데요. 자, 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계속 몸에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 또한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 배설기관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원활하게 이 모든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혈액이 돌면서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순환과 관련된 이 순환계 내용 들어가 볼게요. 우리 순환계는 뭐냐면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의 운반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혈액순환을 할때 관여를 하는 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혈액, 그리고 혈관, 심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순서대로 혈액, 그리고 혈관, 심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혈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을 순환하고 있는 이 물질이죠. 바로 혈액, 피라고도 하는데요. 이 혈액을 쭉 뽑아가지고 원심분리기에 쭉 돌려보면요. 크게 두 가지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첫 번째 층이 바로 혈장이고요. 그 아래 가라앉은 층이 바로 혈구층입니다. 자, 그럼 혈장은 무엇이냐? 혈액 중에서도 액체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뭘까요? 네, 대부분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영양소를 조직 세포들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조직 세포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그리고 노폐물을 이물 속에 녹여가지고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혈구 성분들 외에 이 바탕에 약간 노르스름하게 깔려있는 이것이 바로 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혈구 성분들도 한번 볼게요. 혈구는요, 혈액 중에서도 세포 성분을 의미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장 많은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이렇게 원방 모양으로 생겼어요. 가운데가 약간 오목한 이런 도너츠 혹은 원반 모양으로 생겼고요. 자, 여기에는 헤모글로빈 색소가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이제 철 성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 철이 녹슬면 붉으스름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산소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고요. 적혈구에는 세포의 소기관인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운데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이 혈구는요,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바로 식균작용입니다. 식균작용이 뭐냐? 먹을 식자에 세균할 때 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서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백혈구들이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싸워서 정말 실제로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식균작용을 통해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해주고 또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얘는 유일하게 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조금 모양이 불규칙하게 생긴 또이 세포가 있죠. 이게 바로 혈소판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얘가 피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공기와 만나게 되면은 이 혈소판이 반응을 하면서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그래서 딱지가 생기죠. 그 이유는 바로 출혈을 멈추게 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핵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크게 이 혈장과 혈구로 나뉜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순환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요, 한 주먹만한 크기로 우리 가슴 딱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좀 자세하게 표현한 그림이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좀 이렇게 보니까 그림은 자세하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에 이 심장 구조를 익힐 때는 다른 그림으로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장의 구조, A, B, C, D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구역의 정확한 명칭을 찾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딱 보니까 일단 위아래층으로 쭉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좌우로도 이렇게 쭉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로 나눴을 때이 위쪽은 혈액이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심방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러분들 외출

다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어디부터 들어가세요? 바로 방으로 쾅 하고 들어가서 안 나오진 않으시나요? 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심장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심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방에 들어온 피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심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방, 심실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심방 두개 위쪽에 두개 있고요. 심실 두 개, 아래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심방이고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 심실이기 때문에 이제 심장 벽의 두께를 비교해 보시면 심방보다는 심실이 더 두껍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 바깥으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더 두껍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심장은 누구 거죠? 여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심장입니다. 따라서 이 심장의 주인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위를 보고 누워있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의 기준에서 지금 누워있을 때 오른손이 어디죠?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나눴을 때 이쪽이 오른쪽 우, 그리고 이쪽이 왼쪽 좌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완성을 하면요. A는요, 오른쪽에 있는 심방이다라고 해서 우심방이 되는 것이고요. B는 오른쪽에 있는 심실이다라고 해서 우심실이 됩니다. C는 왼쪽에 있는 심방입니다. 좌심방이고요. 그리고 D는 왼쪽에 있는 심실이다라고 해서 좌심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심장 나오면은 바로바로 이름 찾아주는 것 정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특징이 바로 판막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판막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A와 B 그리고 C와 D 사이,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 사이에 뭔가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입구에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막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판막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디 있는지 봤더니 이 심실에서 뻗쳐나가는 이 동맥과 사이에도 여기에도 한 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판막인데요. 이 판막이 왜 있느냐? 바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심방이 수축하면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할 것인데 이 심방이 다시 이완을 하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혈액이 역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못 오게끔 닫아주는,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판막이고요. 마찬가지로 심실에서 수축을 해서 심장 바깥으로 피가 나갈 때이 심실이 이완하면서 압력이 낮아질 때 혈액이 거꾸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혈관을 한번 볼게요. 이 심장으로부터 이제 혈액이 나와서 온몸 끝까지 펼쳐져 있는 이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를 바로 혈관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혈관이 펼쳐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바로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과 정맥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맥과 정맥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심장입니다. 무조건 동맥정맥은 심장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 바깥으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동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폐로 들어가고 폐에서 나와서 뭐 폐동맥, 폐정맥이 나오는데 막 이것도 헷갈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 동맥정맥 기준은 심장이구나. 이거를 먼저 딱 정리를 해 두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름 붙일 때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구나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심장에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온몸까지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이 밀어내는 이 혈액의 압력을 견뎌 해야 돼요. 만약에 압력이 이렇게 강한데도 이 혈관벽이 두껍지 않으면 혈관이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 혈관벽 굉장히 두껍고요. 탄력도 굉장히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축으로 생기는 높은 혈압을 잘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정맥은 무엇이냐? 바로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혈관을 모두 다 이제 정맥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자, 얘는 이제 온몸을 돌고 나서 이제 다시 밀려가지고

혈액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혈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얇은, 세밀한 혈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굉장히 얇은 혈관이 우리 온몸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찔렀을 때피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모세혈관은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게 필요한 물질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온몸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벽은요, 딱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우 얇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온몸의 조직 세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고 그리고 필요 없는 물질을 받아오는 이런 물질 교환을 하는데 수월하겠죠.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이게 혈관벽이 굉장히 얇구나. 얇은 게 어느 정도 얇느냐? 이벽 자체가 한 층의 세포 정도의 두께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혈관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맥과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을 놓고 혈류 속도, 단면적 혈압 그리고 혈관벽 두께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혈류 속도부터 볼게요. 피가 지나가는 속도거든요. 당연히 일단 동맥이 제일 빠릅니다. 심장에서 이제 압축을 해서 밀려오는 피가 쭉쭉 들어오기 때문에 동맥이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정맥, 그리고 굉장히 얇은 이 미세한 모세혈관에 흐르는 피는 굉장히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야지 또 물질 교환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총 단면적은 압도적으로 모세혈관이 더 가장 큽니다. 왜냐면 온몸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물처럼. 이 그림도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낸 것인데 우리 온몸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가장 넓고요. 그다음에 정맥, 그다음이 동맥이 되겠습니다. 혈압, 그러니까 이 혈관에 주어지는 압력은요, 당연히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동맥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맥이 올것 같은데 모세혈관이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피가 통과하는 길 자체가 좁다 보니까 가해지는 압력을 단위 면적당 비교했을 때 정맥보다는 모세혈관이 오히려 혈압이 더 높고요. 정맥은 혈압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판막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혈관벽의 두께는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 동맥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 정도로 굉장히 얇은 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내용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이제 순환 부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이 혈액 순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그림인데요. 자, 이 부분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그림 그려가면서 우리 친구들 한 번만 제대로 정리를 하면 또잘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혈액순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고리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 정말로 심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을 돌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고, 또그 피가 다시 또폐 쪽을 돌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결국에는 이 순환고리가 쭉 연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혈액은요, 계속해서 이 순환고리를 만들면서 온몸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때왜 도는 걸까요? 이 혈액순환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온몸에 있는 세포에게 필요한 물질들, 즉,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피가 나와서 온몸의 모세혈관 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온몸의 조직세포 쪽으로 이 필요한 물질을 전달해 주는 순환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몸 순환입니다. 온몸을 도는 순환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온몸 순환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는 계속해서 산소는 빠져나가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 순환만 반복되면은 더 이상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이번엔 두 번째 순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부족해진 산소를 다시 채워오고, 그리고 피 속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순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파 순환입니다. 허파, 즉, 폐 주변을 돌면서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고 산소를 얻어오는 순환을 의미해요. 이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이 동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호흡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온몸 순환부터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온몸 순환 출발점은요, 바로

좌심실입니다. 자, 우리 좌심실 바로 찾아볼까요? 우리 심장을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이쪽이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 이쪽이 좌였었고요. 위쪽이 혈액이 들어오는 심방이었고, 이쪽이 아래쪽이 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좌심실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였었죠. 그래서 이 좌심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온몸 순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온몸에 이제 모세혈관 쪽으로 쭉 펼쳐질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좌심실에서 나와서 모세혈관까지 이어진 혈관의 이름, 라 이름, 바로 동맥이죠. 그렇죠. 심장에서 나오니까 동맥은 동맥인데 어떤 동맥이냐? 온몸으로 펼쳐지는 이 동맥이다라고 해서 대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모세혈관을 지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혈관 다는요, 돌아오기 때문에 정맥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온몸을 돌고 왔기 때문에 대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곳은 어디냐? 바로 출발 지점의 반대쪽 심방입니다. 즉, 우심방이 도착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심방까지 이렇게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온몸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순환은요, 결국 온몸을 돌면서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요. 또 세포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순환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다르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바로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순환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우리 친구들이 좀 무너집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동맥혈의 동맥과 정맥혈의 정맥은요, 앞에서 말한 이 동맥 정맥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을 흘러서 동맥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맥혈이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맥혈은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은 그러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동맥, 정맥과는 다른 개념으로 따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산소가 풍부했던 이 동맥혈이 온몸을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게 되면서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정맥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 순환을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순환이다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순환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우심방에서 온몸 순환 끝났거든요. 여기에 들어온 피가 그대로 고여 있지 않아요. 바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죠? 바로 우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순환을 바로 우리 허파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심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폐를 돌면서 우리 이산화탄소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리고 산소기체를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로 연결된 혈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심장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다시 동맥이 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폐를 향해 가니까 이때 혈관가는 폐동맥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폐로 들어가니까 폐정맥인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장 기준으로 폐동맥이다. 자, 그래서 폐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체 교환을 막 해오고요. 그래서 다시 산소가 풍부한 피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혈관의 이름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정맥이라고 할 것이고요. 폐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폐정맥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따라서 폐정맥이 오는 거고요. 자, 도착 지점은 출발 지점의 반대편 심방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좌심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심방으로 끝나는 순환을 바로 허파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이 좌심방은 다시 또 좌심실로 혈액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순환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또 온몸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허파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세포호흡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정맥혈이 다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로 바뀌는 순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는 순환이다라는 요 표현까지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정리한 또 다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요. 가운데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있고, 자, 얘를 중심으로 이제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이제 퍼져나갈 건데, 그때의 혈관 이름은 대동맥이었죠. 대동맥을 통해 온몸의 모세혈관을 돌면서 산소를 제공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그러한 물질 교환을 한 후에 대동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온몸 순환을 하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 어떻게 돼요? 그대로 우심실로 이어지죠.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동맥을 지나 폐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물질 교환을 합니다. 이번에는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으로 바뀌게 되면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러한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우심실과 좌심실이 동시에 수축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 온몸 순환, 허파 순환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온몸 순환, 허파 순환 으로도 구분을 했지만 우리 화살표의 색깔을 보시면 산소를 적게 포함한 정맥혈과 산소를 많이 포함한 동맥혈에 대한 표현도 우리 친구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폐입니다. 이 폐를 지나야지만 동맥혈로 빨간색 화살표로 변하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조직세포와 물질을 주고받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산소를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았으므로 이때부터는 다시 정맥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록색 화살표로 바뀌면서 다시 폐로 오기까지 정맥혈이 유지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색깔별로도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호흡에 대한 순환에 대한 내용 기초 탐구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운반하는 혈액의 구성 성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부분이 물이면서 이러한 물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혈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몸속에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는 것은 우리 혈구 중에서도 백혈구의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상처 부위에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혈소판이었습니다. 또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온몸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 그래서 붉게 보이는 그 혈구를 바로 적혈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명칭 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심장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한번 각각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혈액을 내보내는 곳은 심실입니다.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누구냐? 바로 아래쪽에 있는 B와 D가 되겠죠. 그리고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혈액이 돌다가 심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곳이죠. 바로 심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A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에 해당하는 이름을 각각 쓰면요. 자, 우리 위아래로 먼저 나눠서 위쪽이 혈액이 들어오는 심방, 아래쪽이 심실이라고 구분을 할수 있고, 좌우로 나눴을 때 누워있는 사람 기준으로 이쪽이 우, 이쪽이 좌라고 한다면, A는 결국 우심방이 되는 것이고요. B는 우심실이 됩니다. 그리고 C는 좌심방이 되고요. 그리고 D는 좌심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심장의 이름 찾는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 좀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혈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ABC 중에 조직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혈관은 바로 B, 모세혈관이었죠. 세포벽이 굉장히 얇아서,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들과 물질 교환을 하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볼게요. 혈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동맥은 정맥보다 혈관벽이 더 두껍고 탄력이 강했죠. 따라서 1번은 X고요. 2번, 정맥은 심장을 기준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단한 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얇은 혈관이므로 X가 되겠고요. 4번, 정맥에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판막이 있어서 역류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번, 혈액의 순환 경로를 찾아볼게요.

신화는요, 우심실을 지나 폐동맥으로 나와서 폐를 지나 폐정맥을 돌아 다시 반대쪽 심방인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온몸 순환은요, 출발점이 좌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을 지나 온몸의 모세혈관을 돌고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이었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심폐소생술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심정지황자는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온몸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해주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응급치료법을 바로 우리 이러한 심폐소생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장박동이 멈추면 온몸으로 혈액순환이 중단되므로 특히나 뇌세포가 손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환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요. 자, 오늘은 257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배우셨던 자, 분사 구문의 주어와 그다음에 시제 관련된 자, 읽기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읽기로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다섯 문장을 자,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 정확하게 자, 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은 어제 우리가 배운 그 분사구문의 주어와 시제 관련된 이슈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 다섯 문장 전체에다가 다 이끌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은 대단히 희소한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배우셨던 어법사항들에 대한 적용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일반 분사구문도 한두 개 정도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자, 미리 안내를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그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한번 듣고 여러분들 따라 읽어보시면서 자, 배우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져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문장의 길이가 꽤 깁니다. 자, 근데 misguided.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는 지금 아무리 이쁘게 봐줘도 동사는 아닌 것이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동사가 아니면 ED는 분사인데. 아니 분사가 도대체 콤마로 끊겨있고 저렇게 부사자리로 나가있으면 쟤는 뭐란 얘기죠? 아싸 분사구문. 됐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만 여러분들이 복원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misguided만 나와있으니까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저 빙이 생략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잘못 이끌어졌을 때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isguide는 잘못 이끌다, 오도하다 요 정도의 한국말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 이끌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A pa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passion은 열정이죠. 자, 중등용 단어 맞고요. 자, 그게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바로 obsession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 단어는 여러분들께 요 단어는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obsess 같은 단어는 고등용 단어고 그것도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외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obsess는 누구누구

를 어디 어디에 집착하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고요. 그 명사형이 바로 obsession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잘못 이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게, 열정이 막뭘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집착이 되더라라고 하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지문 안에서 제가 뽑아온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There's a great difference. 큰 차이가 있죠. 자,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다음에는 A and B가 보통인지 보니까 A와 B 사이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치사 between 다음에 A는 무엇입니까? Having a passion for something. 동명사구가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A 대신에. 그래서 뭔가에 대한, 자, 뭔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또 하나는 being obsessed. 또 동명사구가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죠. 무엇에? 바로 something. 뭔가에 집착하는 것. 자, 그래서 obsess는 보통 타동사이기 때문에 obsess A with B. 이런 구조로 많이 쓰거든요. A를 with 이하와 어떻게? with 이하에 집착하게 하다. 이렇게 돼서 그것이 수동 구조가 되면 being obsessed 다음에는 전치사 with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은 자, 뭔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과 집착하는 것 사이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between 이하는 여러분들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둘다 가능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아무런 뜻도 없는 부사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된다는 사실도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구문 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시면 문장이 꽤 길지만, 사실은 between 이하의 A and B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나머진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sguided. 잘못 인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A passion becomes an obsession. 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위 접속사가 나오죠? And. 그 다음 뭐예요? There is a great difference가 되겠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A는 뭔가요? Having a passion for something. 자, B는 뭔가요? And 다음에 being obsessed with something. 이렇게 되는 그런 문장 구조가 되겠어요. 자, 가능하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영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는 것, 뭐, 의미가 굉장히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좀 하셔가지고, 패션, 열정이 과하면 집착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선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서, 자, 매사에 임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시면 1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콤마로 끊겨져 있고 분사 구문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니까 쟤는 뭐죠? 뭐 독립 분사 구문은 아닌 것이고요. 이 대의와 똑같은 주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 접속사만 복원시켜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멍은 셋 이상의 뭐뭐뭐 사이에, 중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여러 조각들이 있는데, 자, 그런 pieces, 조각들 사이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따지면 이거는 MA로 보시면 되고, 자, 요것이 지금 about부터 여기까지가 또 MD고, 요것은 자, 동사의 ing라, 요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 사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물들이 여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가 when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they는 그들 혹은 뭐 사람들로 해석하셔도 돼요. 사람들은 깨달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탁 깨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뭐를요? 자, 바로 여기에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A를 깨달을지도 모른다가 되겠고요. 그 A가 뭐예요?

things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왜냐면 관계가 서로 있는 거니까 서로서로와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르겠다. may라고 하는 조동사는 뭐뭐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의 뜻도 있지만 낮은 가능성, 뭐뭐일지도 모른다의 뜻도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여기는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꽤 길지만 결국은 네 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여러분들 차분하게 암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자,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s among their pieces.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자, they may realize. they는 여기서 people의 뜻이에요. 뭐를요? 자, things in the world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자, 2번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자, 우리가 이제 시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어휘 표현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te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term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등용 단어로 자, term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중등용어로. 하지만 전문 용어를 가리키는 자, 이 의미는 고등용 단어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전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erminology라고 했었어요. terminology 이렇게 불렀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줄여가지고 term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term이라고 하는 단어 알아두시고 business term 그러면 경영 용어예요. accounting term 이렇게 얘기하면 회계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onfuse라고 하는 단어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바로 외워야 될 단어거든요.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누구누구를 혼돈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두 단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문장으로 좀 올라가 볼까요? 컴마로 끊겨져 있고 또 이렇게 분사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분사 구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겠네요. 일단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자, 그죠? BPP가 들어있죠. 자, 혼돈시키다니까 수동형이 되면 혼돈스러워하다의 의미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시점이 언제예요? 요거는 지금 하나 더 과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무엇에 의해서 자, 혼돈이 되었나요? 바로 legal terms. 자, leg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term은 전문 용어 방금 배우셨죠? 그 편지에 전문 용어에 의해서 혼돈이 되었어요. 앞쪽에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는 왜 없을까요? 독립분사 구문이 아니라 이 주어와 같기 때문이에요. Patterson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에 전문 용어에 의해서 혼돈이 되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전화했다. 자, attorney는 여러분들, 자, 변호사라고 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시점을 따져보면 전화했던 시점이 과거니까 혼돈했던 시점은 언제예요? 자, 요 시점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는 여러분들, after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혼돈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전화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한 because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특히 having been confused라고 하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요런 예문들 여러분들 만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성분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구문, 부사적 수식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된 아주 간단한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러시면 자, 복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 이 문장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수동이면서 동시에 완료형의 자, 분사 구문이었어요. 그래서 having been confused. 혼돈이 되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by the legal terms of the l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에 자, 그럼 법률적인 용어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Patterson called his attorney.

0: only.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깔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실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3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 문장은 지문 안에서 제가 이제 뽑아오긴 했는데 참 재밌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 흥미롭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In 1885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저거는 이제 M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Rubber Tire Company. 자, 고무 타이어죠? 고무 타이어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타이어가 고무였을까요? 아니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자동차 이전에 마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땐 고무로 이렇게 타이어를 만들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내구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앉아있는 그 승객의 그런 불편함도 굉장히 컸겠죠. 왜냐면 쿵쾅쿵쾅거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튼간에 고무로 이제 타이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고무는 탄력성이 있잖아요. 안에다 공기까지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다녀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텐데요. 자, 1885년에는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고무로 만든 타이어 회사가 생겼는데 그 회사가 결정을 했대요. 무엇을 결정했나요? 이건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얘가 동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decide는 어떻죠? 앞으로 뭐뭐 하도록 결정한 거니까 미래지향적 동사고, 그래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ing는 안 취하고. 이런 얘기도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뭘 시도하는 것이죠? 검은색 타이어를 시도하는 것을 시도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고무 타이어 회사가 그전에는 검은색 타이어도 생산을 했지만 다른 색깔의 타이어도 사실 생산을 했었단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들 고무나무에서 고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색상이 검은색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고무 원액은 검정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타이어를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 이렇게 뒤쪽에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하시라 그랬죠? 동시상황으로 많이 해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하면서 바로 그들이 자, show dirts가 되겠습니다. dirts는 흙이나 먼지죠. 흙이나 먼지 따위를 보여주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타이어를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결정했다. 시도하기로 결정했다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또 MD로 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복귀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In 1885, a rubber tire company decided to try black tires. 자, thinking that they might not show dirt.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 짓고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 딱 보니까 judging from. 자, 생각이 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생각나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 독립분사구문에서,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 생각나야겠죠? 자, 그래서 what 이하는 A라고 보셔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판단해 봤을 때, judging from what people s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보어고, 이거는 뭐 당연히 MA가 되겠죠.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간단하죠? 자, 그래서 문장 분석은 이렇게 할 거고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복기 들어갑니다. Judging from what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판단해 봤을 때, Gary Becker is one of the greatest economist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Misguided, a passion becomes an obsession, and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having a passion for something and being obsessed with something.

0: Judging from what people say, Gary Baker must be one of the greatest economists.
1: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우셨던 분사구문의 주어와 시제 관련된 이슈들 오늘 나눠봤는데요. 연습이 충분히 잘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내일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 저는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익물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뭐 지상권은 한 문제가 100% 출제가 될 테니 자 지상권만 가지고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용익이라고 했는데 용익이란 뜻이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상권 그랬으니 당연히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인데요. 자, 법조문에는 지상권자란 타인 토지에 이랬습니다.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 목적인데 지상권의 뜻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걸 줄여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 지상물이 일시적으로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을하고 갑하고 30년짜리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이 일시적으로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성립. 그러면 내가 타인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을 할때 말이죠. 존속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한 존속 기간이라 함은 지금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잖아요. 그 토지 사용을 언제까지 빌려내가 쓸 거냐? 그 기간을 처음부터 이제 정할 거예요. 약정.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실에서 내가 남은 집에 전세를 산다. 그럴 때 2년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2년짜리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사정이 있다면 1년짜리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존속 기간을 약정을 할 건데 자, 약정할 때요. 최장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사용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표상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윗공간, 아랫공간도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아래를 우리 전철 같은 거 사용할 때요. 자, 땅 아래를 영원히 사용하라는 그런 지상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익물권인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서 영구가 되는 게 이겁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우리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익물권에서 자 영구 무한에 가능한 것은 자 지상권, 지역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자, 지상권 지지형, 올리브형 지지형. 지지형 이렇습니다. 지지형이라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장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남은 집에 전세를 살면 2년 동안 살수 있잖아요. 그 보장기간. 이 있듯이 지상권에도 이런 보장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타인 토지에 물건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타인 토지에 을하고 갑하고 지상권을 하고 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토지 소유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되는데 이 건물은 지금 을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건물을 을이 짊어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건물에 효용가치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이 정도는 보장을 해주라. 이걸 최단 존속기한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우리가 임대차 했다. 주택임대차를 하면 2년 보장하듯이 지상권에도 보장기한이 있는데 만약에 을이 뭔가를 소유하는데요. 견고한 건물이거나 수목소유라면 30년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지 않대요. 그러면 15년이거든요. 그럼 왜 30년일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옛날 사람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데 지금은 환갑잔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100세 시대여 가지고. 자, 근데 예전에는 그 환갑잔치를 했던 게 60년 살면 오래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60년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은 반토막에서 30년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수목, 타인 토지에 수목을 소유한다. 적용사업을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타인 자기 땅이 아니라 타인 토지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목을 팔려면요. 최소한 30년 정도는 키워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목 30년 이렇습니다. 수목 30년. 그래서 견고한 건물이 30년이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은 건물일 때는 15년으로 가는 거고요. 타인 토지 외에 내가 공작물을 소유하고 싶더라? 그러면 5년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30년, 15년, 5년 이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타인 토지 외에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요?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는 계약을 우리가 지상권 계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 쓰는 기한을 이제 약정 정할 수 있는데 상한선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지지형이라고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의 경우에 보장 기한이 있다.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 30년, 견고하지 않는 것 15년, 자, 공작물 소유는 5년 이 숫자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가 말이죠. 이렇게. 자, 보장기한인데. 자, 여기서 말한 보장기한을 준다는 말은 결국은 지상권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가치를 다할 때까지 그 시간을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자 소유물이 있을 때 이게 적용되는 거지. 만약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소유물. 그러니까 기존 건물 사용 목적의 지상권이라면 이 보장 기간이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벙덤벙 하다 보니 계약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도 같은 원리인데요.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를 했는데, 자, 2년 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이 공인중개사가, 자, 계약 기간을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황할 필요 없이 몇년 보장이다? 2년. 이렇게 하듯이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 존속 기한을 약정을 안 했더라.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요?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약정을 했다면 그 기한으로 가시는 거고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최단 존속 기한으로 가시면 됩니다. 30년, 15년, 5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공작물 소유 목적 그랬는데 공작물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물하고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하고는 구별이 잘안 돼요. 그 지금은 거의 못본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버스 정류소 옆에 임시 매표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토큰도 팔고 신문도 팔고 이것들. 그거 견고하지 않은 건물인지 아니면 공작물인지 구별이 잘안 돼요. 이런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물인데 자,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권리를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견고하지 않은 건물로 보고 15년으로 간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지상권 계약을 했다면 을은 이제 지상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권리자? 그럼 얘한테는
여기서 지상권의 효력이라는 말은 이제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첫 번째, 지금 계약을 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자 타인의 토지를 그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거기서 식당을 하는데 이게 잘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토지 소유자한테 계약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상물이 현존하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나무 집에 전세를 사는데 2년짜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지. 버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연장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 소유자가 뒤에 설정자가 붙어 있으면 다 소유자를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지금 구조가 갑 토지 위에 이렇게 있고요. 얘가 건물을 소유한다.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니 얘가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은 나가야 되는데 자 이건 어쩌란 말입니까? 이 건물은 을 건데 이걸 떼가지고 갈 수 없으니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러면 당신 땅 위에 있는 지상물 이거 매수청구권 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청구권이 총 세 번 나옵니다. 지상권에서 한 번, 전세권에서 한 번, 임대차에서 한 번 이게 총 세 번이 나오는데 이 매수청구권 자체가 강행규정이라니까요. 강행규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일단 계약기간 동안 사용을 하시고 지상물이 현존하니 자 1번이 여기입니다. 갱신청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매수청구로 가시는 겁니다. 이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요 자 거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상권 설정자가 팔아라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말이죠. 여기서 식당을 하는데 봐볼까요? 이게 식당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게. 나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철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보니 이 목도 좋고 건물 상태도 괜찮은데 이걸 철거하면 아까울 것 같고 자기가 여기서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라 이거예요.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인데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강행규정이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무조건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상권자가 말이죠. 쭉 가보니까 2년분의 지료를 연체를 해요. 그래서 지상권 소멸됐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상사가 누군가에게 권리행사라고 하는 걸 하려면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해서 지상권이 소멸된 상태다. 그런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고요. 자, 지료증감청구권 그렇습니다. 지료란 토지 사용료를 줄여서 지료라고 하는데 증감청구권이 왜 발생이 되냐면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이게 연수가 길잖아요. 최단 존속기한 보장기한이 있기 때문에 막 30년 막 이렇지 않습니까? 뭐 5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짜리만 하더라도 처음 계약할 때 지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시장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인데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지료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무상이래요. 지료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이라면 지료 증감 청구라는 것도 없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상권자가 이 숫자 몇 년분? 2년분의 지료를 연체를 했다니까요.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면 바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를 하면 소멸이 되시는 거예요.
소멸 청구를 하면 소멸이 되신다.

그리고 이념부를 따질 때 사람은 합산이 안 되고요. 이 말은 자, 갑 토지가 있고요. 갑하고 을하고 자, 지상권 계약을 했어요. 자, 90년 자,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이때부터 해서 91년 6월 1일까지 지료를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갑하고 병이 토지 매매가 돼요. 그런데 얘가 91년 6월 1일부터 93년 1월 1일까지 역시 지료를 안 냅니다. 그러면 을은 지료를 총 3년분을 안낸 거예요. 90년, 91년, 92년까지. 그런데 자, 얘 봐보세요. 자, 사람이 합산되는 게 아니라 갑하고 병을 합치면 3년이잖아요. 그런데 병만 놓고 보면은 1년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니 병은 자,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한 사람에게 2년분이 다 된다. 그래서 사람은 합산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 이랬습니다.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매수청구의 강행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자,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도 안 되고요. 계약갱신 청구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인데 담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안전장치 이렇습니다. 안전장치. 이걸 우리가 담보라고 부릅니다. 안전장치 다른 말로 담보라고 그래요. 자, 어떤 원리냐 그랬더니 일단 담보가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자, 인적 담보가 있고요. 그래서 자,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 안전장치 뭐 있어? 그랬더니 혹시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 친구가 갚아줄 거야. 그래서 보증인이 들었다 이거야. 보증인. 그러면 자, 인적담보란 사람이 안전장치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적담보가 있는데 돈을 빌려갑니다. 자, 그런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 가지고 오세요.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갑이 을에게 자,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가는 이유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게 쓰려고 빌려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얘가 채권자인데요. 채권자.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나 불안한데 무슨 안전장치 없니? 이 말이에요. 지금 안전장치 이거. 그래서 자, 얘가 불안해하니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안전장치로 이걸 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원에서 쓰는 말 중에 뭐 담보가 돼야 하지. 야, 너 여기다 투자 좀 할래? 이럴 때 에이, 담보가 돼야 되지. 그 말이 안전장치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담보라는 말은 이제 안전장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물건을 이래요.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가면 여기에 저당권 이렇게 설정이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가면 왜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자, 경매가 된다는 말은 지금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에서, 바뀐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안전장치가 생겼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담보라는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사람이 자, 안전장치로 담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건이 안전장치 담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인적 담보는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 물적 담보만 이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형 담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민법전에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형, 민법전에 형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전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개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볼까요?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넣었대요. 저당권이 되는 거고요. 질권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전당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돈을 그냥 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시계반지 목걸이 이런 동산들을 안전장치로 맡겼대요. 그러면 그 시계반지 목걸이 즉 동산의 질권이 설정된다 이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나중에 전당포 주인은 이제 돈을 안 갚으면 그걸 이제 경매로 넘긴다든지 뭐 이렇게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치권은 뭘까요? 자, 유치권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유치권의 뜻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유치권이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비전형 담보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입니다. 비전형 담보. 비전형 담보. 그러니까 전형 담보는 민법전의 형태에 따른 소리고 비전형 담보는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 민법전의 형태가 없는 담보를 우리가 비전형 담보라고 합니다. 비전형 담보. 자, 그래서 이 비전형 담보는 특별법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직권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고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이렇게 출제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담보가 자,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장치다 이거? 안전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안전장치고요. 그럼 이제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이 있는데요. 성질. 자,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이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때 부부는 한 운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부 부자를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의 뜻은요. 지금 얘가 1억을 빌려줬고요. 이렇게 빌려준 상태고 1억짜리 채권이 있으니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자, 저당권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실 때 담보물권에서는 채권이 주된 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저당권이 종된 권리다. 채권이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라는 게 나온 거지. 말을 바꿔보면 처음부터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변제를 했대요. 가비거래가 다 갚아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 그러니까 무조건 채권이 주다. 채권이 주다. 그래서 자, 채권이 있으면 담보권도 있는 거고요. 자, 이 채권이 소멸되면 그 담보권도 같이 소멸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아, 운명을 같이 한다. 두 번째. 이렇게. 자, 수반성 그랬는데 얘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주 수반성. 자, 채권 이전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전함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만 분리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항상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걸할 때는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창고가 붙어 있어요. 자,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를 할 때, 매매? 그러면 이 건물이 주된 건물이고요. 이게 주고, 이 창고가 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하고라고 창고 매매를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가지고 매매를 하고, 건물이 넘어가면 창고가 따라온 구조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주된 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 주된 게 넘어가면 종된 건 따라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 저당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나. 저당권 이전.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이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 을이병에게 채권 양도를 해요. 이렇게 채권을. 그러면 주된 게 이렇게 지금 넘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이런 형태로 이전이 된다. 이거예요. 실무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채권 양도가 1번이 되는 거고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렇게 이전된다. 이렇게. 그러면 방금 거래라고 하는 걸할 때는 주된 걸 가지고 거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떼가지고 저당권만 이거죠. 저당권만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이 따라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권 양도가 되면 저당권 이전되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리고 자, 담보물권에도 공통성 질에서 불가분성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자, 1억에 소비 대차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안전장치로 자, 저당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자, 얘가 1억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1억을 전부 다 갚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자, 일부 5천만 원만 갚았다는 거예요, 변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5천만 원을 변제를 하게 되면 이 집에 절반은 저당권이 없어지냐? 그거예요.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물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꿔볼까요? 유치권에서 아까 좀 전에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도움받을 때까지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세탁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슈트를 샀고요. 자, 이걸 수선을 맡겼습니다. 근데 수선비가 2만 원이라는 거예요. 2만 원. 그래서 이제 자, 수선했습니다. 근데 어머나 내가 보니까 만 원밖에 없네.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만 원을 먼저 주고 자, 그 양복 반 절반만 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소 주인은 2만 원 전부 다 가지고 올 때까지 그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담보물건은 다 불가분성이다. 이게 자 시험은 저당권하고 유치권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이건 유치권이든 간에 불가분성,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물건 전부에 미친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물상 대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상 대위성. 그러면 물상 대위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소비 대차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소리거든요. 저당권을. 그런데 이 건물이 말이죠. 자, 화재가 발생됐어요. 화재. 그래서 화재가 발생돼서 이게 타버렸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건물이 지금 화재로 지금 멸실이 됐는데 이걸 경매로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건 자체가 없으니 이 물건에서 저당권은 소멸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쩌라는 건데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 갑이 화재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재 보험을. 그래서 A 보험회사에 화재 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면 이제 화재 보험을 들어놨으니 자, 보험회사는 갑에게 화재 보험금을 줄 거 아닙니까? 화재 보험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변형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기서 변형물 이 말. 자,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서 저당권이 이게 없어지니 자, 얘는 얘 대신에 물상 대위 이 건물 대신에 화재 보험금으로 가서 이걸 가져갈 수 있다. 이걸 물상 대위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물상 대위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물건에서 이 권리가 없어지니 물상 대위를 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자, 이렇게 소비 대차를 했고요. 이렇게 소비 대차.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변형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상대위가 중요합니다. 물상대위. 그러니까 물상대위 그러면 변형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상태인데 여기서 갑하고 병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요. 갑하고 병하고. 그러면 이 저당권자 을은 이 매매 대금을 손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화재 보험금으로 바뀌었으니 이 돈을 대위, 물상 대위 대신 가져갈 거야. 이게 지금 저 물상 대위인데 매매로 말을 바꿔보면 이런 경우라면요. 여기서는 이 건물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서 이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저당권이 이렇게 따라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상 대위라는 말은 변형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기서 이게 없어지니 다른 쪽 가서 그걸 대신 가져갈게요. 이게 물상 대위라니까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는 매매 대금은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물상 대위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화재 보험금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상 대위를 한다는 말은 지금 원래는 갑이 가져가야 될 돈을 얘가 가져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져가기 전에 자, 보험회사가 얘한테 인도 혹은 지급, 인도 지급 전에 압류라는 걸 해놔야, 압류를. 그래서 압류를 해놔야 대신 가져간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압류는요,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를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아니면 다른 제3자가 압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상 대위 뜻 자체가 대신 가져간다는 말을 사용하려면 넘어가버리면 대신 가져간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 인도 전에 압류가 필요하고요.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도 되고 제3자가 해도 된다. 자, 이게 지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저와 함께 네, 고졸 검정고시 시험 대비 강좌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이 강좌를 들으시고 네, 합격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다항식과 방정식을 같이 정리해 볼 텐데,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같이 전체 목차 보시면서 고졸 검정고시 수학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목차를 보시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 나와 있는 전체 단원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이렇게 고졸 검정고시의 시험 범위는요, 고등학교 1학년, 1년 과정만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험 문항은 네, 20문항, 20개의 문항이고, 모든 문항의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자신 있는 단원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으로 네,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단원인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이 기본이 되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점점 이제 나머지 다른 개념들을 붙여가면서 공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수학이라는 과목은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다면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기본기를 좀 세워주시는 게 좋은데, 고졸 검정고시를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연계되는 연계 과정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예를 들어 다항식이다라고 한다면 이 다항식, 고등학교 1학년의 다항식을 배우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네, 우리 교재에도 중학교 내용, 연계 과정 정리라고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만 꼼꼼하게 공부하신다면 네, 충분히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비율로 문제가 나오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다항식이라는 단원에서는 네 문항에서 세 문항 이렇게 세 개에서 네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꽤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전체 중에서 이두 개의 단원에서 절반인 열 문항이 출제가 돼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한 문항 정도가 뒷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단원들의 기본이 되기도 하며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들이니까요. 이두 단원은 정확하게 익혀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는 네 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집합과 명제부터는 2학기 과정입니다. 네, 2학기 과정에서는 네, 두 문항, 그리고 함수에서도 두 문항, 경우의 수에서도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 여기 1학기 과정에서 한 문항을 빼고 2학기 과정에서 한 문항 정도가 더 추가로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골고루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네,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항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볼 텐데요. 다항식에서는 네모난이 어떤 문제들이 번갈아 출제가 되는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항식의 계산에서는 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수 있는지 이 문항이 대부분 1번 문항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 말고도요, 우리 나눗셈도 그리고 곱셈도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들도 당연히 출제가 되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항등식에서는 항등식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보기에서 네개 중에서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은 이렇게 골라내는 것. 그리고 항등식의 어떤 문제에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미정계수다라고 해서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번갈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직접 나눗셈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립제법이라는 나눗셈 방법, 그리고 나머지 정리 이렇게 세 개의 주제에서 번갈아 출제가 한 문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인수분해에서는요, 말 그대로 인수분해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인수분해라는 주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제되는 문제들은 단순한 공식을 통해서 풀수 있는 문제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저와 함께 항등식이라는 단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다뤄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하며 모든 교재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지 시중 교재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맞출 수 있는지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기출문제 제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요, 다음 등식이 나와 있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상수 A, B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뭐 차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를 딱 읽으시면서 항등식이 뭐지? 라는 걸 아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항등식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서 모르는 이 계수들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항등식을 알려면 항등식이란 등식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등식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등식이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다. 그럼 등식을 처음 배우는 건 언제냐?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빠짐없이 다 교재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 고졸 검정고시 교재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등식은 이렇다라고 해서요.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등호가 있고요. 등호의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는 우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등식으로 이루어진 것들 종의 종류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항등식을 같이 공부해 보실 텐데, 항등식은요, 그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 있으시죠? 바로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을 말해요. 항상 같은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미지수의 관계 없이. 무슨 얘기일까요? 미지수의 관계가 없다는 말은 미지수 x가 어떤 값을 갖던 아무 상관없이 라는 말이죠. 미지수의 관계 없이 언제나 참이 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좌변에 x 더하기 x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런데 x 더하기 x라는 이 식은요, 더해 주시면 2x가 돼요. 자, 나는 이거를 아직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은요, 요 내용은 우리 문자화식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요, 간단하게 동요항의 계산들을 배워서 학습하시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도 우리 교재의 앞부분, 다항식의 덧셈 단원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더해서 2x가 되는데, 그러면 좌변을 계산했더니 2x고요. 우변은 그냥 2x잖아요. 그래서 아, 원래 같은 식인데 그냥 겉보기에만 조금 달라 보이게 적어 놓은 것뿐. 항등식은 원래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아, 이렇게 원래 같은 애가 변형이 돼서 적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그림으로 같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언제나 똑같다. 이렇게 이미지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오래오래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항등식이 무엇인지를 이 예제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등식이 있어요. 그러면 등호의 왼쪽을 우리가 좌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어떻게 풀라는 문제?

왜냐면은요, 지금 네, 요 등식에서 우변은 언제나 5죠. 그래서 5라고 쭉 적혀 있는 것이고요. 좌변을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적어보고 2를 대입해보고 3을 대입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X자리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이 대입이라는 개념도요, 대신하여 넣는다 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중등과정에서 네, 고등과정을 넘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연계 개념입니다.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3X-4인데요. 3과 문자 X 사이에는 곱하기가 원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X-4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X 자리에다가 숫자 1을 딱 넣어 주실 때는 어떻게요? 네, 곱하기를 살려서 3 곱하기 1 빼기 4 요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쭉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계산해 보니까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다르죠. 이것은 이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거짓이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항등식은요, 미지수의 관계없이 언제나 참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1을 넣었는데 거짓이죠. 네. 2를 넣어 보셔도요, 조금 빠르게 넣어 보시면 숫자 2가 되어서 좌변과 우변이 달라요. 거짓이 되고, 이번에 3을 넣어 보면은 3 곱하기 3 빼기 4 해서 5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참이 되겠죠. 이렇게 X의 값, 즉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문장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식을 성립하게 하는 이 해를 바로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식은 항등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항등식인지 말하여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제들을 풀어가면서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항등식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요, 우리 항등식의 모르는 계수, 미정 계수를 결정하는 미정 계수법들을 우리 배우시게 되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 어려워요. 계수비교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가 0이라는 식이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원래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게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에 우리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AX 더하기 B라고 적혀 있고, 우변을 제가 0이라는 숫자를 0X 더하기 0이라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원래 좌우변이 같은 게 항등식이야 라고 했으니까, 네, 동류항끼리 비교해서 A는 0이고, B는 0이다. 요렇게 해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계수비교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AX 더하기 B는 EX 더하기 1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좌변과 우변이 원래 같은 걸 항등식이다라고 했으니까, 동류항끼리. 비교해서 A는 2가 되고요, B는 1이 된다. 요렇게 동류항끼리 비교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계수비교법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수치대입법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수치대입법은 이번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게 아까처럼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같은 식,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거. 그 방법이 바로 계수비교법이고, 수치대입법은 그러면 어떤 숫자 X를 넣던 간에, 즉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참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넣겠다라는 게 바로 네,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쉽게는 대입하여 구하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 것이냐? 같이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다음 항등식을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여 풀어라. X에다 아무거나 넣을 거예요. 0을 넣어볼까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한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0을 대입하시면 좌변은 얼마가 되죠? 0 더하기 1이 되니까 1이 되고요. 우변에도 0을 넣어보면 0 더하기 A가 돼서 A가 됩니다. 이렇게 아무 숫자나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넣어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방법이 바로 수치대입법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그렇다면 방금 배운 이 개념, 항등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미정계수법 두 가지 어떻게 푸는지를 이용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출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은 어떻게 푼다고요? 원래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이란 x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식이고 원래 좌우변이 같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동류항끼리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x하고 ax가 똑같다라고 했는데요. x 앞에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a는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상수항끼리 비교를 해보니까 3은 b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와 b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a와 b를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1 더하기 3은 4. 이렇게 정답까지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항등식은요,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네, 수치대입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수치대입법이 편하고 미정계수법에서 뭐 계수 비교법이 편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만의 방법, 그리고 문제마다 편한 방법을 다 찾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딱 보이는 건 그냥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보이는 방법이 계수비교법이죠. 그래서 A는 4, B는 1이다. 이렇게 해서 A에서 B를 빼주시면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계수비교법 말고 수치대입법도 배웠으니까 사용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숫자나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을 대입하면 바로 A라는 문자와 B라는 게 같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를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X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네, A 더하기 1이 좌변이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4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죠? 근데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X에다 또 다른 숫자, 아무거나. 저는 2를 넣어 볼 텔데요. 2를 대입하셔서 2의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2는 네, 4 더하기 2b. 2를 대입하니까 4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식을 조금 생략해서 16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래서 16 더하기 2b.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연립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 방법과 요 방법 중에 어떤 게더 좋은가요? 네, 계수비교법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야 된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문제에 정확하게 알맞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은 네, 항등식은 바로 x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식이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두 가지 중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렵죠. 네, 더 쉬운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수치대입법이 훨씬 쉬운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같이 그때그때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인데요. 보시면 복소수,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여러 가지 방정식. 이렇게 네 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최대와 최소까지만 같이 정리해 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복소수라는 단원에서는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우리가 복소수 상등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에 그리고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문제. 간단한 복소수의 사칙 연산 등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차 방정식에서는요, 판별식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실제로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2차 방정식과 최대 최소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제가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모르는 문자도 막 보이고, 말도 굉장히 길죠. 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부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생긴 문자예요. 쓰는 방법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알파, 베타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우리 방정식에서의 근을 표현하는 그리스 소문자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으로 바로 가본다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하나의 근, 알파,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그냥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군의 곱은 a분의

쓰이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은요, A, B로 암기하실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A, B, C라는 것은 막 바뀔 수 있겠죠. 자리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재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해 주시면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두 근의 합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차 항의 계수, 분의 1차 항의 계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2차 항의 계수 분의 상수 항이다. 이렇게 자리로 같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신다면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네, 굉장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대부분 시험에 나올 때 문자가 A, B, C 이렇게 세 개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리와 함께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이 공식만 알면 진짜 이 문제를 다풀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2차 반응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공식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직 우리가 처음 봤으니까, 그쵸? 못 외웠지만 공식을 암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어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a는 누구예요? 바로 네, 2차 항의 계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누구예요? 1차 항의 계수니까요. 요 자리. 역시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니까 정답은 네, 1, 3번이 되겠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공식만 정확하게 암기하셔도 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문제를 보실 텐데 조금 어려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근호가 섞여 있는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근호의 계산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개념이고요. 두 근이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이때 A를 구하래요.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 요 자리랑 관련 있는 건 어떤 공식이었죠? 상수항은 둘 중에, 그렇죠. 요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나는 A를 구해야 되니까 이 공식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근의 곱을 계산하셔야 되니까 지금 주어진 한 근, 2 더하기 루트 2. 그리고 또 다른 한 근, 2 빼기 루트 2를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네,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A분의 C가 된다. A는 2차 항의 계수니까요. 네, 분모는 1. C는요, 상수항이니까 A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공식만 암기해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계산할 텐데요. 자, 이때 계산은 우리가 합차 공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요, 합차 공식은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숫자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공식 안 외웠는데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죠. 자주 나오는 공식이고 이 합차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항이 두 개짜리니까 이렇게 전개해서 한 개씩 한 개씩 분배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하는 방법으로 전개하셔도 결과는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 보니까요.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요. 루트 2는, 루트라는 이 기호는 제곱과 만나면 사라지는 제곱근이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없애주시면 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4에서 2를 빼면 얼마예요? 2가 되니까 A의 값은 2가 되겠다. 바로 이 근호, 무리수의 계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두 문제 모두 간단한 공식만을 가지고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였죠.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되는 소재들을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고 기출 문제를 풀 때, 잘 풀리는 것들은 정확하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는 이 무리수 계산을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 채워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마지막 주제 같이 공부해 보실 텐데요. 이번에도 기출 문제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와 함께 출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다 보여드리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난이도가 이상하게 한번 어려울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최대 값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 건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될 때가 많고 모든 좌표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읽어야 되며 그리고 최댓값이라는 게이 그래프에서 어디를 읽어야 되는 것인지를 공부하시고요. 그 공부가 다 끝난 이후에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을 때저 부분이 지워져 있으면 이 식에서 어떤 걸 찾으면 되는지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이차함수 그래프의 기본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이차함수 그래프의 기본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역시나 중학교 3학년 책을 다 찾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한된 범위가 수 전체라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최댓값과 최소값을 찾는 경우인데요. 교재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차함수 그래프의 형태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하나 더 띄어서 같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학교 3학년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 얘는 위로 볼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형태에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 점을 꼭지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y좌표를 읽어주면 바로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가장 높은 게 최대가 된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네, 어디를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y를 읽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최소값은 여기 y좌표가 되고요. 최대값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 그래프는 최댓값은 y좌표고 최소값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 아래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작아지니까 최소는 없는 거고 최대, 제일 높이 올라간 지점이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최댓값만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일단 이러한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왜 y좌표만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함수에서 값이라는 건 언제나 y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값은 어떤 함수 표현에서 x자리에다가 무엇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말하기 때문에 언제나 y만 읽으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기본기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교재는 굉장히 복잡해 보일 텐데 보시면 제한된 범위가 주어진 경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제한된 범위를 줬다라는 건 그래프를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같이 보실게요. 똑같이 생긴 그래프인데 여기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죠. 전체 그래프에서 요만큼만 잘랐다. 해서 빨간색으로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걸 찾으면 최대, 제일 작은 걸 찾으면 최소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어떻게 찾느냐? 최대값과 최소값은 아까 뭐라 그랬죠? XY 중에 Y라 그랬죠. 그러니까 Y는요, 좌표평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이 있는 걸 최대, 가장 아래 있는 걸 최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 있는 거, 어디죠? 여기죠. 얘가 최소. 가장 높이인 건 여긴가요? 아니죠. 여긴 중간이죠. 그리고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것,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자가 많아서 괜히 어려워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기서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죠. 최대. 그리고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가 가장 작죠? 이게 최소가 된다. 아, 그래서 최대값은 그냥 가장 위에 있는 거, 최소는 가장 아래에 있는 걸 찾아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때는 이 꼭지점의 성질 때문에 항상 꼭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그래프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지만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잘라놓은 처음과 끝이 그냥 최대 최소가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위에 있는 게 최대, 아래에 있는 게 최소. 그냥 이렇게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정말 풀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기출문제 같이 보시면은요, 막 길게 써 있어요.
여기에서 최소값을 찾으래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잘라놓은 거니까 이만큼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최소는 어디를 찾으래요?

있는데요. 위에 아래? 아래죠.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여기구나. 그래서 찾아주시면 정답. 요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X를 읽으면 절대 안 된다. 값이니까 언제나 Y를 읽어야 한다. 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보시면 0에서 3까지라고 잘려 있는데 그래프에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는 최대를 찾으래요. 그럼 어디 있는 걸 찾아요? 가장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Y좌표 그대로 읽어주시면 정답은 네, 3이다, 4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는요, 꼭지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나눠서 공부를 하시지만 상관없이 똑같이 구간의 양극값과 또는 최대값, 최소값을 꼭지점에서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학사 국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두 강을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조선 중기의 정치를 공부합니다. 조선 중기라고 하면 16, 17, 18세기를 말하고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화, 붕당, 탕평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조선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조선을 보통 500여 년의 왕조라고 불러주죠. 자, 우리는 그걸 100년 단위로 끊어서 15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나눠봅니다. 여기는 모두 27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태종, 세종, 성종, 그리고 영종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이분들이 유명할까요? 일단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 시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마련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16, 17세기는 왕이 없었느냐? 당연히 그 부분 아니겠죠. 이게도 분명히 이제 왕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거지만 이때는 정치 집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세기와 18세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서열 관계를 보자면 왕, 관료, 명확한 수직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6세기쯤이 되면 조선이 건국된 지 한 100년 정도가 됐죠. 그러면 성리학이라는 것도 더 깊어졌을 것이고 학교도 더 다양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자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학풍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치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훈구 사림, 사림 안에서 동인, 서인, 북인, 남인이란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16, 17세기를 이해하는 방법과 18세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게 이미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6세기를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독학사 국사 강의입니다. 이 독학사 파트에서요. 요 부분이 조금 세밀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 조금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6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구와 사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훈구 사림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성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훈구는 언제부터 그 세력이 형성되었냐라고 보면 조선 전체 임금 중에서 일곱 번째 임금인 세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세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왕이 서열에

그래서 한 발자국 살짝 물러나 있죠. 네, 실제로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이분이 기록상에 보면 참 좋은 분이래요. 성품도 좋고 똑똑하고 부모 형제 위하고 무엇보다 잘생겼다고 합니다. 대신에 치명적인 약점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종 같은 경우는 즉위하고 몇 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문종이 죽고 그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가 바로 단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조는 쿠데타를 통해서 결국 왕위를 쟁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 쿠데타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성공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근데 세조는 그걸 성사시켰죠. 당연히 그의 즉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보상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공신반열에 올라갔을 것이고 훈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훈이라고 하는 게 공훈, 훈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고위직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일단 강력한 왕 밑에서 서열 관계 명확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국강병 추진으로 설명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림들은 언제부터 정치판에 나오기 시작했는가? 라고 하면 아홉 번째 임금인 성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조와 성종의 관계를 보시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성종이 통치를 할때 할아버지 측근 세력이었던 이 훈구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겠구나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종과 세조는 여러 가지 면이 조금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성종 같은 경우는 세종과 비슷합니다. 공부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적인 아주 성군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훈구들을 견제할 만한 새로운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 눈에 띈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김종직입니다. 이 성종과 김종직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김종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일단 김종직은 학풍을 쭉 쫓아가 보면 정몽주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몽주 아시죠? 이 정몽주는 고려 말의 신하로서 조선 건국의 끝까지 반대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피살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몽주와 어떤 결을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도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했던 사람 중에 길제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길제는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워낙 유명한 대학자가 고향에 내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자들이 따라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풍이 이어지는데, 김종직의 아버지가 길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집안 이런 건 아니고요. 학풍으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종직 같은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지방을 근거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성종 시기 때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종은 성군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었고, 특히 이제 훈구들에 대한 어떤 견제의식이 조금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김종직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바로 뭐냐? 비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책에 기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보다 도덕성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게 이제 성종과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림들을 설명할 때 그들은 무엇을 지향했는가라고 할때 왕도 정치를 지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인과 덕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종은 이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자 했을 텐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유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선의 중앙정치 기구를 조직으로 나타낸 건데, 일단 여기 보이는 의정부와 육조가 가장 기본 조직이에요. 여기 가면 지금 이제 총리급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장관급들이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승정원과 의금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쪽이고, 여기는 대법원이나 헌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연결되는 3사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대상이 누가 되냐면 왕도 되지만 고위 대신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보기에는 이 삼사가 사림들이 근무하기에 딱 적합한 곳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훈구와 사림의 기본 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성종 시기 때는 그래도 이들의 세력이 조금 비등비등했었어요. 그런데 성종이 죽고 난 다음에 힘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성종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연산군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연산군에서부터 이제 명종 시기까지 모두

총 4개의 사건을 살펴볼 텐데, 그 4개의 사건이 아까 첫 번째 제목에서 말씀했던 사화라는 겁니다. 저 사화라고 하는 건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구도에서 본다면 훈구가 권력을 이용해서 살인을 탄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무허갑자 기묘을사. 무허갑자 기묘을사 사화가 있습니다.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 파악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자, 그중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무사가 첫 번째 사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구도는 이러합니다. 평상시에 갈등을 빚고 있었던 이 훈구 세력이 어느 날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입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 대상은 중국이 되는데, 김종직 그 당시로 봤을 때도 한 1500년 전 중국의 이야기예요. 회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우의 배신을 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회왕이 어느 날 김종직 꿈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서 죽었어. 그리고 나의 시신이 강에 던져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꿈에서 깨어나고도 김종직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담아둔 글이 조의제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조선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연산군에서부터 흐름을 한번 가보자면,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고 성종의 할아버지가 세조예요. 그리고 세조는 누구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다. 자, 이 상황을 빗대어 본다라면 단종은 회왕의 비유를 할수 있고 세조는 항우의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산군 입장에서는 우리의 증조할아버지를 비난하는 글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산군은 괴팍하다 못해 되게 폭력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왕 중심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후의 무기는 도덕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면 잔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연산군은 이들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림들이 숙청을 당했어요. 근데 연산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다시 갑자사화라는 걸 일으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두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연산군은 10여 년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중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종이라고 상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에겐 자연스럽게 연산군과 달라야 된다라는 의식, 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당연히 도덕성이 뒷받침되게 되고, 그렇다면 살인들이 등용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잠깐만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연산군과 중종 같은 경우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예요. 근데 연산군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이복 동생과의 관계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종 같은 경우는 반정의 과정에 전혀 개입한 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하들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라고 중종에 권유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종이 즉위하고 대략 10년 동안 중종은 공신들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줘요.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제 중종의 마음속에는 난 좋은 임금이 되고 싶어, 도덕적 임금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10년 차가 되었을 때 살인을 등용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주신 점은 잡긴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인물은 누구라고요? 살인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살인 세력이 나올 텐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를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너무 잘생겼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말 교과서에서 볼만한 아주 완벽한 사람. 성략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리 생활하기 전에도 되게 유명 인사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중종에게 일종의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함께 해나가요. 당연히 이제 조광조 입장에서는 폐하, 그러셔야 됩니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챙겨주실게요. 조광조의 핵심 개혁 세 가지 사항입니다. 자, 그중에 일단 첫 번째.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고 특히 그중에 성역이 가장 핵심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교 외적인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도교라고 하면 조선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한

신라의 사상으로 써먹습니다. 그걸 담당했던 게 이제 소격사라는 곳인데 조광조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작의 나라에서 도교 관련된 기관이라니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밤마다 상소를 올립니다. 결국 중종을 설득해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현령과라는 제도를 왕에게 제안합니다. 조광조와 같은 사람 좀 많아야지만 세력화가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오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파일이 등용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광조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방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아서 왕이 면접을 보면 되잖아요. 기다리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령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대략 한 30여 명 정도가 등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자, 문제는 바로 위훈삭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서서 훈이라는 게 훈장, 공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위가 붙으면 바로 뭐냐면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가짜 돈을 위조화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광조 일파는 이 훈구 세력 120여 명 중에서 상당수에 해당하는 70여 명 이상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짜 명단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중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거의 15년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훈구들 같은 경우는 한 120명 정도가 됐는데 그들이 15년 가까이 공신반열을 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근데 갑자기 위훈삭제를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면전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중종은 선택할 수밖에 없고 중종의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하게 된다? 훈구를 선택하게 된다. 결국 그래서 조광조를 유배 보내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종의 큰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인종은 좀 일찍 사망해요. 통치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명종이에요. 근데 명종은 즉위하자마자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이게 바로 을사사화인데요. 네, 앞서 있는 사화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결국 왕이 주도하죠. 근데 을사사화는 조금 달라요. 명종이 어린 나이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님, 윤원영으로 대표되는 왕비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왕비 집안 안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들 간의 갈등 과정 속에서 살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은 무엇 같죠? 기묘 을사사화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결국 권력은 훈구가 잡았을까요? 살인이 잡았을까요? 결론은 살인입니다. 자, 그래서 명종 다음 시기가 언제가 되냐면 선조 시기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전체에서 한 가운데가 되겠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살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니까 동인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해서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하는 기간 내에 A는 하나의 세력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뉴스를 보시면 개파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친땡게 이렇게 가죠. 자,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이번엔 B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당 안에서 같이 세력이 공고해질까요? 시간이 나가면 다시 나눠집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훈구와의 갈등 속에 살인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선조가 왕이 되고 그들이 집권 세력이 되었다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그 안에서 세력이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인서인 북인 남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붕당이라 그래요. 붕당.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 첫 번째 붕당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꼭 기억할 자리가 이조전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관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요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조전랑을 차지하고자 하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조전랑은 일단 이조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서 중간직 관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회사에서는 부장 아니면 국가에서는 국장 정도가 되는 조직이 됩니다. 관직이 됩니다. 이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아까 그 삼사라는 조직이 있었죠. 왕이나 신하들을 상대해서 쓴소리를 막 할 수 있었던 그 삼사 관리를 왕에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문과를 통과한 김땡땡이가 있는데 실력이나 인품이나 집안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상 너무나 괜찮은 친구입니다. 폐하 이 사람을 삼사관리로 등용하시죠.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본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본인의 후임자를 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자 중에 알자 자리가 바로 2조 전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김요원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김요원에 대해서 심혜겸이 옛날에 행실이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 벌어졌겠죠? 이번에는 몇 년 후에 심혜겸의 동생이 또 그 자리에 추천을 받았을 때 김요원이 그 집안 반대일세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런데 김요원이 한양의 동쪽에 살았고 심혜겸이 서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지하는 세력이 서인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북인 남인으로 나뉘어진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리고 낸 다음에 여러분께서 옆에 있는 이 표를 본다면 조금 긴장하실 것 같아요. 왜 와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아 그건 아니에요. 독학사가 최근 2, 3년 사이에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 한국사 관련된 시험들, 뭐 공무원 시험도 있을 것이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올드한 그런 성향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지엽적인 것도 많고 문장도 너무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제 2, 3년 사이에 최근에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약간 교양적인 부분을 물어본다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흐름별로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크게 신경은 안 쓰셨대요. 단 하나, 광해군이 폐위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해군 시기 때 요즘으로 말하면 집권 여당이 누구냐면 북인입니다. 그럼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북인 세력도 몰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낸 세력은 누구일까요? 서인이에요. 왜냐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으니까 여기가 그래도 크게 반대 세력이 되죠. 그래서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 그런데 하더라도 이게 또 외란과 호란이란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연합정권을 구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현종, 숙종 때가 되면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이 느낌을 잡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손과 황극이에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독학사 문제가 세밀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손과 황극이 아 그런 거구나라고 느낌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긴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요 예손이라고 하는 건 예법 다툼입니다. 요 예법 다툼 이야기하려면 인조와 효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인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혼을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계비를 드리는데 그 계비가 15세에 인조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인조가 사망했어요. 그럼 25세였겠죠. 다시 그리고 이제 효종이 통치할 때 10여 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비는 나이가 당시 30대 중반이 됩니다. 그리고 왕실 최고 어른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래서 현종 즉위년에 효종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조대비가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 그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성리학에 나가다 보니까 단순한 그냥 논리싸움이 아닙니다. 자, 일단 서인들 같은 경우는 1년만 입어도 된다. 반면에 남인은 3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기간이 좀 짧죠. 짧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요 효종이라고 하는 분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계비 입장에서도 결혼해서 얻은 둘째 아들이 되죠. 둘째 아들이 사망했을 때는 상복을 1년만 입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인들은 주장한 거고 남인들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왕을 대하는 예우의 자를 3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서인의 입장으로 반영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15년 후에 효종의 왕비가 사망합니다. 그때도 조대비는 생존을 했어요. 자, 그래서 또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로 짧고 긴 기간의 입장 차이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 입장을 달리 해서 여러분이 현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긴 거 원할까요? 짧은 거 원할까요? 네, 긴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귀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흐름이 다시 숙종 시기로 가면 환국으로 이어져요. 환국 같은 경우는 경신, 기사, 갑술을 달달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의 이름은 있을 것 같아요. 장희빈. 장희빈. 남인 출신의 여인이었고 후궁 자리에 올라갔죠. 근데 결국은 왕비까지 갑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 항구 과정 속에서

남인이 권력을 잡고 서인이 몰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국이라고 하는 건 정치 판도가 급격하게 뒤집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한번더 있죠. 그럼 결국 여기서 또 누가 몰락할까요? 남인이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서인이 재집권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숙종시기 때세 번에 걸쳐 일어나더라. 자, 그러면 일련의 이러한 사건을 결국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왕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1차적인 방법이겠죠. 이게 바로 영정조의 탕평정책이 되겠습니다. 탕평이란 말은 이제 고르게 힘을 분산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국정주도권을 왕이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영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탕평비 세웠다. 이건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혹시 아십니까? 영조 시기 때 일어난 반란 중에 상당히 규모가 큰 건데 이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서인 보셨죠? 서인이 다시 또 세력이 나뉘어져서 노론,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소론 쪽입니다. 근데 영조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고르게 인재를 등용시켜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워낙 요직이다 보니까 붕당간의 싸움이 컸다라고 했잖아요. 이 이조전랑이 갖는 권한을 축소를 시킴으로써 그 다툼을 좀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도 영조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 영조가 정말 늦게 얻은 아들인데 이 사도세자가 결국 28세에 사망하는 사건이죠. 그것도 결국 아버지와의 갈등 과정이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노론, 소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조와 사도세자는 기본적인 기질도 다르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고르게 인재를 등용한다 하더라도 영조는 기본적으로 노론 베이스가 되고 반면에 사도세자는 소론 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 쪽에서 이제 사도세자가 죽게 되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이 됩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로 가자라면 이제 연산군 같은 시기라면 엄청난 살해가 뭐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살인사건이 벌어지겠지만 정조는 그러지 않아요. 보다 적극적인 탕평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규장각과 초계문신들은 좀 들어보셨을까요? 규장각이라고 하는 건 정책 자문기구예요. 거기에서 자기 사람을 키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초계문신제, 이 초계는 젊은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진 관료들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진 관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원 화성을 통해서 정조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이상을 구현해 보려고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 주안점들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는 모두 세 문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2024년에서 임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은삭제를 주장했고요. 현량과 실치와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금방 답이 보이시죠? 네, 조강조입니다.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인데요. 일단 이해하면 선조 시기 때 활약했었던 유명한 학자이자 관리고요. 김종서. 앞서 제가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이 계유정난입니다. 그때 숙청당한 인물이 바로 김종서입니다. 최재공. 바로 앞페이지에서요. 정약용 바로 옆에 있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최재공 같은 경우는 또 정조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신해통공이라고 있는데 그걸 제안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양을 이렇게 본다라면 한양 안에서 장사를 할수 있었던 공간은 시전이라서 좀 한정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었는데 그걸 바로 금난전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동대문, 남대문에서 허락받지 않은 상인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상인이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시전이던 난전이던 한양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했고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축소시켰어요. 이게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자, 2023년 문제입니다.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사림과 훈구 간의 대립되는 특징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봤더니 삼사가 보이고 왕조 정치가 보이고 향촌 이게 지방입니다. 그렇게 묶어본다면 1에서부터 3번까지는 사림의 특징이에요. 만일 4번에서 부국강병 그리고 부와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하면 훈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25년입니다. 해당하는 관직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삼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다?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둘러싸고

0: 스페이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익물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그중에서 뭐 지상권은 한 문제가 100% 출제가 될 테니 자, 지상권만 가지고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용익이라고 있는데 용익이란 뜻이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상권 그랬으니 당연히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인데요. 자, 법조문에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이랬습니다.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 목적인데 지상권의 뜻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걸 줄여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 지상물이 일시적으로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을하고 갑하고 30년짜리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이 일시적으로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성립. 그러면 내가 타인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을 할때 말이죠. 존속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한 존속 기간이라 하면 지금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잖아요. 그 토지 사용을 언제까지 빌려내가 쓸 거냐? 그 기간을 처음부터 이제 정할 거예요. 약정.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실에서 내가 남은 집에 전세를 산다? 그럴 때 2년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2년짜리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사정이 있다면 1년짜리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속계약을 약정을 할 건데, 자, 약정할 때요. 최장 전속계약의 제한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사용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표상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윗공간, 아랫공간도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아래를 우리 전철 같은 거 사용할 때요. 자, 땅 아래를 영원히 사용하라는 그런 지상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익물권인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서 영구가 되는 게 이겁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우리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익물권에서 자 영구무한에 가능한 것은 자 지상권, 지역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지상권 지지형, 올리브형 지지형, 지지형 이렇습니다. 지지형이라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장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남은 집에 전세를 살면 2년 동안 살수 있잖아요. 그 보장기간 이 뜻이. 지상권에도 이런 보장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타인 토지에 물건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타인 토지에 을하고 갑하고 지상권을 하고 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되는데 이 건물은 지금 을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건물을 을이 짊어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건물에 효용가치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이 정도는 보장을 해주라 이거. 이걸 최단 존속 기한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우리가 임대차했다, 주택 임대차를 하면 2년 보장하듯이 지상권에도 보장 기한이 있는데 만약에 을이 뭔가를 소유하는데요, 경관 건물이거나 수목 소유라면 30년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과하지 않대요. 그러면 15년이거든요. 그럼 왜 30년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사람,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데 지금은 환갑잔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100세 시대여 가지고. 자, 근데 예전에는 그 환갑잔치를 했던 게 60년 살면 오래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60년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은 반토막에서 30년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수목, 타인 토지에 수목을 소유한다, 적용사업을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타인 자기 땅이 아니라 타인 토지에 수목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목을 팔려면요, 최소한 30년 정도는 키워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목 30년 이랬습니다. 수목 30년. 그래서 경과한 건물이 30년이기 때문에 경과하지 않은 건물일 때는 15년으로 가는 거고요. 타인 토지 위에 내가 공작물을 소유하고 싶더라? 그러면 5년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30년, 15년, 5년 이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타인 토지 외에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요?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는 계약을 우리가 지상권 계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 쓰는 기한을 이제 약정 정할 수 있는데 상한선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지지형이라고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의 경우에 보장 기한이 있다. 경과한 건물 수목 소유 30년, 경과하지 않는 것 15년, 자, 공작물 소유는 5년, 이 숫자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가 말이죠. 이렇게. 자, 보장기한인데. 자, 여기서 말한 보장기한을 준다는 말은 결국은 지상권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가치를 다할 때까지 그 시간을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자 소유물이 있을 때 이게 적용되는 거지. 만약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소유물, 그러니까 기존 건물 사용 목적의 지상권이라면 이 보장 기한이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벙덤벙 하다 보니 계약 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도 같은 원리인데요.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를 했는데, 자, 2년 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이 공인중개사가 자, 계약 기한을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황할 필요 없이 몇년 보장이다? 2년. 이렇게 하듯이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 존속 기한을 약정을 안 했더라.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요?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약정을 했다면 그 기한으로 가시는 거고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최단 존속 기한으로 가시면 됩니다. 30년, 15년, 5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공작물 소유 목적 그랬는데 공작물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물하고요, 경과하지 않는 건물하고는 구별이 잘안 돼요. 지금은 거의 못본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버스 정류소 옆에 임시 매표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토큰도 팔고 신문도 팔고 이것들. 그거 경과하지 않은 건물인지 아니면 공작물인지 구별이 잘안 돼요. 이런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물인데, 자,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권리를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경과하지 않은 건물로 보고 15년으로 간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지상권 계약을 했다면, 을은 이제 지상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권리자? 그럼 얘한테는 여기서 지상권의 효력이라는 말은 이제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첫 번째. 지금 계약을 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자, 타인의 토지를 그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거기서 식당을 하는데 이게 잘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토지 소유자한테 계약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상물이 현존하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나무 집에 전세를 사는데 2년짜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지. 버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자, 소유자가 뒤에 설정자가 붙어 있으면 다 소유자를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지금 구조가 갑 토지 위에 이렇게 있고요. 얘가 건물을 소유한다.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니 얘가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은 나가야 되는데, 자,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 건물은 을 건데 이걸 떼가지고 갈수 없으니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러면 당신 땅 위에 있는 지상물 이거 매수청구권 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청구권이 총세번 나옵니다. 지상권에서 한 번, 전세권에서 한 번, 임대차에서 한 번, 이게 총세 번이 나오는데 이 매수청구권 자체가 강행규정이라니까요. 강행규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일단 계약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시고 지상물이 현존하니, 자, 1번이 여기입니다. 갱신청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매수청구로 가시는 겁니다. 이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요, 자, 거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상권 설정자가 팔아라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말이죠. 여기서 식당을 하는데 봐볼까요? 이게 식당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게. 나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철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보니 이 목도 좋고 건물 상태도 괜찮은데 이걸 철거하면 아까울 것 같고 자기가 여기서 장사하면 잘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라 이거예요.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인데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강행규정이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무조건이라는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상권자가 말이죠. 쭉 가보니까 2년분의 지료를 연체를 해요. 그래서 지상권 소멸됐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상사가 누군가에게 권리행사라고 하는 걸 하려면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년분의 진로를 연체해서 지상권이 소멸된 상태다. 그런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고요. 자, 지료 증감 청구권 그렇습니다. 지료란 토지 사용료를 줄여서 지료라고 하는데 증감 청구권이 왜 발생이 되냐면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이게 연수가 길잖아요. 최단 존속기한 보장기한이 있기 때문에 막 30년, 막 이렇지 않습니까? 뭐 5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짜리만 하더라도 처음 계약할 때 지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시세랑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인데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지료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무상이래요. 지료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이라면 지료 증감 청구라는 것도 없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상권자가 이 숫자 몇 년분? 2년분의 지료를 연체를 했다니까요.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면 바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를 하면 소멸이 되시는 거예요. 소멸 청구를 하면 소멸이 되신다. 그리고 2년분을 따질 때 사람은 합산이 안 되고요. 이 말은 자, 갑 토지가 있고요. 갑하고 을하고 자, 지상권 계약을 했어요. 자, 90년 자,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이때부터 해서 91년 6월 1일까지 지료를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갑하고 병이 토지 매매가 돼요. 그런데 얘가 91년 6월 1일부터 93년 1월 1일까지 역시 지료를 안 냅니다. 그러면 을은 지료를 총 3년분을 안낸 거예요.
90년, 91년, 92년까지. 그런데 자, 예 봐 보세요. 자, 사람이 합산되는 게 아니라 가와하고 병을 합치면 3대이잖아요. 그런데 병만 놓고 보면은 1년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니 병원 자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한 사람에게 2년분이 다 된다. 그래서 사람은 합산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년분의 치료를 연체한 지상권자 이랬습니다. 2년분의 치료를 연체한 지상권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밀수용권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자,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분의 치료를 연체한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밀수용권도 안 되고요. 계약갱신 청구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인데 담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안전장치 이렇습니다. 안전장치. 이걸 우리가 담보라고 부릅니다. 안전장치 다른 말로 담보라고 그래요. 자, 어떤 원리냐 그랬더니 일단 담보가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자, 인적 담보가 있고요. 그래서 자,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 안전장치 뭐 있어? 그랬더니 혹시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 친구가 갚아줄 거야. 그래서 보증인이 들었다 이거야. 보증인. 그러면 자, 인적담보란 사람이 안전장치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적담보가 있는데 돈을 빌려갑니다. 자, 그런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 가지고 오세요.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갑이 을에게 자,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가는 이유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게 쓰려고 빌려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얘가 채권자인데요. 채권자.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나 불안한데 무슨 안전장치 없니? 이 말이에요. 지금 안전장치 이거. 그래서 자, 얘가 불안해하니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안전장치로 이걸 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원에서 쓰는 말 중에 뭐 담보가 돼야 하지. 야, 너 여기다 투자 좀 할래? 이럴 때 에이, 담보가 돼야 되지. 그 말이 안전장치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담보라는 말은 이제 안전장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물건을 이렇게요.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가면 여기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가면 왜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경매로 넘겨서, 자, 경매가 된다는 말은 지금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에서, 바뀐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안전장치가 생겼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담보라는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사람이 자, 안전장치로 담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건이 안전장치 담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인적 담보는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 물적 담보만 이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형 담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민법전에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형. 민법전에 형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전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개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볼까요?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넣었대요. 저당권이 되는 거고요. 질권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전당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돈을 그냥 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시계반지 목걸이 이런 동산들을 안전장치로 맡겼대요. 그러면 그 시계반지 목걸이, 즉, 동산의 질권이 설정된다 이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나중에 전당포 주인은 이제 돈을 안 갚으면 그걸 이제 경매로 넘긴다든지 뭐 이렇게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치권은 뭘까요? 자, 유치권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유치권의 뜻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비전형 담보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입니다. 비전형 담보. 비전형담보. 그러니까 전형담보는 민법전의 형태가 있다는 소리고 비전형담보는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 민법전의 형태가 없는 담보를 우리가 비전형담보라고 합니다. 비전형담보. 자, 그래서
이 비전용 담보는 특별법에서 출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직권 시험에 출자가 되지 않고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이렇게 출자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보가 자,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장치다 이거? 안전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안전장치고요. 그럼 이제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이 있는데요. 성질. 자,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이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때 부부는 한 운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를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의 뜻은요. 지금 얘가 1억을 빌려줬고요. 이렇게 빌려준 상태고 1억짜리 채권이 있으니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자, 저당권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실 때 담보물권에서는 채권이 주된 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저당권이 종된 권리다. 채권이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라는 게 나온 거지. 말을 바꿔보면 처음부터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변제를 했대요. 가비거래에게 다 갚아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채권이 주다. 채권이 주다. 그래서 자 채권이 있으면 담보권도 있는 거고요. 자, 이 채권이 소멸되면 그 담보권도 같이 소멸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아, 운명을 같이 한다. 두 번째. 이렇게. 자, 수반성 그랬는데 얘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주 수반성. 자, 채권 이전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전함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만 분리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항상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창고가 붙어 있어요. 자, 갑하고 둘이 매매를 할 때, 매매? 그러면 이 건물이 주된 건물이고요. 이게 주고, 이 창고가 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하고 창고 매매를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가지고 매매를 하고, 건물이 넘어가면 창고가 따라온 구조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주된 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 주된 게 넘어가면 종된 건 따라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 저당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나. 저당권 이전.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이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 의리병에게 채권 양도를 해요. 이렇게 채권을 그러면 주된 게 이렇게 지금 넘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이런 형태로 이전이 된다. 이거요. 실무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채권 양도가 1번이 되는 거고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렇게 이전된다. 이렇게. 그러면 방금 거래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주된 걸 가지고 거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떼가지고 저당권만 이거죠. 저당권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이 따라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권 양도가 되면 저당권 이전되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리고 자 담보물권에도 공통 성질에서 불가분성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자, 1억에 소비 대차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안전장치로 자, 저당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자, 얘가 1억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1억을 전부 다 갚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자, 일부 5천만 원만 갚았다는 거예요, 변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5천만 원을 변제를 하게 되면 이 집에 절반은 저당권이 없어지냐? 그거예요.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물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꿔볼까요? 유치권에서. 아까 좀 전에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도움받을 때까지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세탁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슈트를 샀고요. 자, 이걸 수선을 맡겼습니다. 근데 수선비가 2만 원이라는 거예요. 2만 원. 그래서 이제 자 수선했습니다. 근데 어머나 내가 보니까 만 원밖에 없네.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만 원을 먼저 주고, 자, 그 양복 반

절반만 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소 주인은 2만 원 전부 다 가지고 올 때까지 그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담보물건은 다 불가분성이다. 이게 자 시험은 저당권하고 유치권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이건 유치권이든 간에 불가분성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물건 전부에 미친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물상 대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상 대위성. 그러면 물상 대위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소비 대차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소리거든요. 저당권을. 그런데 이 건물이 말이죠. 자, 화재가 발생됐어요. 화재. 그래서 화재가 발생돼서 이게 타버렸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건물이 지금 화재로 지금 멸실이 됐는데 이걸 경매로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건 자체가 없으니 이 물건에서 저당권은 소멸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쩌라는 건데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 갑이 화재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재 보험을. 그래서 A 보험회사에 화재 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면 이제 화재 보험을 들어놨으니 자, 보험회사는 갑에게 화재 보험금을 줄 거 아닙니까? 화재 보험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변형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기서 변형물 이 말. 자,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서 저당권이 이게 없어지니 자, 얘는 얘 대신에 물상 대위 이 건물 대신에 화재 보험금으로 가서 이걸 가져갈 수 있다. 이걸 물상 대위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물상 대위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물건에서 이 권리가 없어지니 물상대위를 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럼 말을 바꿔서 자 이렇게 소비대차를 했고요. 이렇게 소비대차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변형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상대위가 중요합니다. 물상대위 그러니까 물상대위 그러면 변형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상태인데 여기서 갑하고 병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요. 갑하고 병하고 그러면 이 저당권자 을은 이 매매 대금을 손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화재 보험금으로 바뀌었으니 이 돈을 대위 물상 대위 대신 가져갈 거야. 이게 지금 저 물상 대위인데 매매로 말을 바꿔 보면 이런 경우라면요. 여기서는 이 건물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서 이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저당권이 이렇게 따라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상대위라는 말은 변형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기서 이게 없어지니 다른 쪽 가서 그걸 대신 가져갈게요. 이게 물상대위라니까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는 매매대금은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물상대위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화재보험금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상대위를 한다는 말은 지금 원래는 갑이 가져가야 될 돈을 얘가 가져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져가기 전에 자 보험회사가 얘한테 인도 혹은 지급 인도 지급 전에 압류라는 걸 해놔야 압류를 해놔야 대신 가져간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압류는요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를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아니면 다른 제3자가 압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상대위 뜻 자체가 대신 가져간다는 말을 사용하려면 넘어가버리면 대신 가져간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 인도 전에 압류가 필요하고요.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도 되고 제3자가 해도 된다. 자, 이게 지금 담보물건의 네 가지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부동성이 있다. 채권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리고 자 수반성, 주된 권리가 채권이란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따라간다. 이런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불가분성,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부에 미친다는 거고 변형물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네 가지 공통된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